0: 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로 횡단하는 길이 1200km의 이 송유관을 운영하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사우디 정부는 관련 논평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 적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이 송유관은 최근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의 공격을 받은 직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사우디 당국자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6일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린 데 대해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태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성리, 길야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아침은 선선하고 낮에는 살짝 뜨겁고 요즘 날씨가 마치 우리 남자들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고요? 우리 남자들이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가졌다는 면에서 그렇지 말입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다고요. 아, 그래도 일반적으로다가 우리 남자들이 좀 멋있다는 뜻인데 형수님과 재수씨들 동의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0: 시대에 부자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1: 이건 너무 폭넓은 질문 같은데요?
0: 네.
1: 글쎄. 뭐, 마음이 부자면 부자겠죠.
0: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1: 네. 예. 그리고 가격표 상관없이 그냥 상품을 집는다든지.
0: 부자다. 네.
1: 또는 뭐, 번쩍이는 시계를 찾다든지.
0: 물질적으로.
1: 네, 물질적으로는. 그리고 네. 어딘가에 후원금을 팍팍 낸다든지.
0: 이것도 진짜 멋있네요.
1: 또 뭐가 있으려나요?
0: 그런데요, 오늘 남성시대에서는 진정한 부자로 달걀 한 판을 삶아서 노른자는 외면한 채 흰자만 먹는 남자를 꼽고 싶습니다.
1: 와, 달걀 흰자만?
0: 예.
1: 요즘 달걀 값이 싸질 않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더 커져서 달걀 값은 더 오른다던데 흰자만 먹는다니 참 부자는 부자군요. 근육 키운다고. 몸짱 되겠다고 삶은 달걀 흰자만 드신다던 남성시대 가족 편지도 생각납니다.
0: 네, 운동 좀 한다는 남자는 달걀 흰자를 사랑하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물가가 추석 앞두고 장만할 것도 많은데 달걀을 비롯해서 모든 장바구니 물가를 한탄하고 염려하며 남성시대는 모든 알뜰 주부께 존경하는 마음 바칩니다. 여기서 주부는요. 남성, 여성 다 포함입니다. 아시죠?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덮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0: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네,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휴원수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 ENL 하루틴, 성원에드피아, 음주우엔 티맵대리, 금호타이어, IBK 기업은행,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쌈마의자,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3: 으라차차차!
4: 네.
3: 양손 하늘 높이 만세 만세!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는 기분으로 몸을 길게 길게 늘려주시고요. 상체는 위로 쭉 떼서 세워주세요. 목 길게, 허리도 곧게 세우고, 네. 하체는 또 발끝까지 쭉쭉 뻗어주십시오.
2: 네.
3: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엉덩이 기억 상실증. 이거 진짜 안 좋은 거 아시죠? 엉덩이에 힘을 줬다 풀었다. 허벅지까지 조여주는 근육 운동 자주 많이 하셔야 합니다.
2: 연근보다 근육이다.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라니까요.
3: 아, 네.
2: 저도 오늘 남성시대에 엉덩이랑 허벅지에 수시로 힘 줬다 풀었다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는 내지 말아야지. 자, 여러분도 문자 미니 주실 때 손목 한 번씩 풀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 네, 정다윤님이 미니로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국했더라고요. 선수단도 아니지만 저도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국가대표 선수단 파이팅!
2: 파이팅! 네. 네. 자, 어디로든 가고 싶다. 우리 정대현님, 그러면 운동장으로 가십시오.
3: 아, 그래서 네. 걷든지 뛰든지.
2: 내가 국가대표 선수단이다. 네.
3: 또는 맨손 체조를 하시든지. 아, 그 도움이 됩니다.
2: 아니면 가까운 뭐 동산, 뒷동산이라도.
3: 아, 좋죠.
2: 가십시오.
3: 그럼요.
2: 날씨가 좋잖아요.
3: 네.
2: 네네.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정대현님. 4448님. 어제 대한민국 3대 0 홍콩, 아 홍콩을 상대로 3대 0 여자 배구가 첫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낮 1시에는 대한민국 대 카타르 여자 배구 2차전 경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대 대한민국의 여자 축구 2차전이 있는 날이고요. 우리 대표팀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3: 어호.
2: 하셨습니다.
3: 네.
2: 아, 그러니까 오늘 여자 배구 2차전에 아, 여자 축구 2차전이
3: 네,
2: 있는
3: 그렇군요.
2: 날이군요.
3: 네. 자, 이렇게 문자 소개된 분들께 든든한 고구마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목요일 남성시대. 오늘은 편지 아니고 쪽지. 김명철 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미리 준비하지 않거든요. 제 마음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귀찮기도 했어요. 제 아내는 외출하기 전날에 미리 옷도 다 골라놓고 외출날에 동선까지 미리 생각을 해놔서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요새는 이해가 갑니다. 건강검진 이후에 의사선생님이 강력하게 야식을 끊어야 한다고 해서 야식 끊기 한 달 차인데요. 야식을 안 먹으니까 다음 날 뭘 먹을까를 생각하고 계획 세우는 게 너무 기쁘고 재밌더라고요. 목요일 아침은 두부를 잔뜩 넣은 청국장과 오징어 볶음을, 점심에는 시원한 물냉면과 왕만두를, 저녁에는 보쌈과 매운 족발을 먹을 겁니다.
3: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침엔 네. 두부를 잔뜩 넣은 청국장과 오징어 볶음.
2: 와.
3: 점심은 물냉면에 왕만두.
2: 네.
3: 저녁에는 호쌈과 매운 족발을 먹을 거라 그러셨네.
2: 아니, 뭐, 야식 끄는 거는 너무 훌륭한데, 야, 네. 세 끼를 진짜 만나게 드시네요.
3: 아, 진짜 든든하게 드시네요.
2: 예. 예. 그야말로 황제처럼 드시는 세 끼.
3: 예, 그러네요. 네.
2: 아, 세 끼를 황제처럼 드신다고요?
3: 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2: 네네. 아, 근데 물냉면도 이제 슬슬 예, 인사를 좀 나눠야 하는 메뉴 중에
3: 그렇죠?
2: 하나인가 아닐까.
3: 아니면 따끈한 칼국수가 더 땡기는 거 아닌가 하는
2: 그러니까
3: 생각이
2: 계절이
3: 듭니다만.
2: 그쪽으로 네. 가니까. 아, 근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야식의 유혹이 하루 이틀 참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배가 꼬르륵꼬르륵.
3: 그래요. 맞아.
2: 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게 다 야식에 먹어도 맛있는 것들이에요.
3: 그렇죠.
2: 오징어 네. 볶음, 왕만두, 보쌈, 매운 족발. 와. 근데 잘 버티고 계시는군요.
3: 그러시네. 네.

0: 쪽지를 남겨주신 김명철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보내드려요.
1: 네. 자 이제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당이님이십니다. 저는 40대 후반으로 중2, 중1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마 저랑 동년배신 것 같아요.
0: 네.
1: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린 예쁘고 착한 사람이고요. 아내 직업은 1인 가게를 운영하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매일 왕복 2시간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죠.
0: 와우. 왕복 2시간씩?
1: 네.
0: 되다.
1: 아내는 어릴 적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조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2: 아침부터 어미 참새로 보이는 새가 가게 처마 밑에 와서 짹짹짹짹 너무 서럽게 계속 울어. 아무래도 전광판 안에 뭐가 있는가 봐.
1: 아내는 조류를 무척이나 무서워해서 두 번이나 전화를 해왔습니다. 퇴근 후에 제가 가게로 가서 확인해보니 가게 광고 전광판과 유리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기 참새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참새가 계속 찾아와 짹짹거렸던 겁니다. 아기 참새가 날개를 퍼덕이는데 틈이 너무 좁아서 스스로 날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철사로 된 옷걸이를 일자로 펴서 끝부분을 곧 T자로 만들어가서 좁은 틈 사이로 밀어 넣었으나 아기 참새는 옆으로 도망가고 또 나오도록 시도하면 또 옆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그 좁은 곳에서 눈을 뜨고 퍼덕이는 새를 보니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이 반대쪽에서 살펴보면서 도왔습니다.
2: 아빠, 안쪽에 참새가 진짜 보여요. 아빠, 왼쪽으로. 아니, 조금 더 위로. 예, 그렇게 또,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밑으로 빠졌어요. 아빠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아요.
1: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2인 1조로 협동하며 시도한 결과 못 나올 것 같던 아기 참새가 그 좁은 틈 사이를 벗어나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참새를 보며 저랑 아들 녀석은 기뻐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야, 아우 드디어 살아나왔네. 어우 기분 좋다. 한 시간 반 동안 노력한 결과 참새 구하기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가게 앞 잔디마당에 아기 참새가 날아와 앉아있다고요. 오, 신기하기도 하고 세상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만 원의 행복을 위해 추첨 복권을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 진짜야? 맞아? 그렇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야 진짜 대박이다.
0: 야, 진짜
1: 2등 무려 2등 5,200만 원에 당첨이 되었어요.
0: 웬일이야?
1: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니 아내는 뻥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라고 믿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니까 놀라워했습니다. 둘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2: 있지. 아무래도 우리 가게 그 참새가 구해줘서 고맙다고 보답한 것 같아.
1: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신기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기운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진도 몇 장 첨부할게요. 하셨는데
0: 야
1: 2등 당첨이라뇨.
0: 아니 거래 내역 확인증을 들고 찍으셔서 보내주셔서.
1: 아 그렇구나.
0: 이게 웬일이래.
1: 저기네 NH라가지고
0: NH
1: 저 본사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2등도 가나? 아닌가 2등은 안 가나요? 어머 5,200.
0: 아니 5,200에서
1: 예.
0: 지방소득세 빼고 못 빼니까
1: 그것까지 다 보시면
0: 4,113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이게 웬 떡이오.
1: 아 그러니까
0: 아이, 그럼 아니 4,100원도 힘들어.
1: 아,
0: 4,113만 원이라니. 아유
1: 왜 근데 참새 어딨니? 우리는 요새 참새가
0: 참새만 보이는. 보면 또 이제 죄 구해주는 거야. 제비나 참새나 오기만 와봐.
1: 진짜
0: 아니,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어려운 거 찍찍찍 울면서 하소연해봐.
1: 아니 진짜 얼마 전에
0: 그렇죠, 얼마 전에 사연 있었지.
1: 그죠?
0: 그렇죠. 이분도 사연 들으시고 사연 주셨대 이분도.
1: 네.

0: 왜냐면 먼저 사연 주신 그분도 왜 새 구해주고 복권 샀다가 부부가 다 나란히 5만 원씩 당첨됐잖아요.
1: 그렇죠. 맞아. 나란히 당첨됐었죠.
0: 맞아.
1: 그때는.
0: 제비였지. 제비.
1: 웬일이니. 웬일이야.
0: 아니 진짜 이게. 아니 그리고 사진까지 아내 1인 미용실 고 전광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셔서.
1: 이거 엄청
0: 지금 전광판에 불을 끄고 이제.
1: 예. 예.
0: 아유, 애기가 골로 들어갈 건 또 뭐야.
1: 그러게. 이게 저는 전광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입간판처럼. 그런
0: 네.
1: 데 안에서, 아이고, 저 지붕 쪽에.
0: 그러네. 그러네. 네. 힘드셨겠죠.
1: 천장 쪽에.
0: 사다리 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셨구나. 하셔야 됐겠어.
1: 아, 그렇게 노력을.
0: 근데 이렇게 참, 새가.
1: 저는 그 아기 참새가 다시 그 앞마당 그에 와, 날라왔다는 것도 참 신기해.
0: 똑같은 참새일까요?
1: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0: 그건 모르겠죠. 어쨌든 난 어미 참새가 더 신기해.
1: 그쵸.
0: 어떻게 인간들이 도와줄 줄 믿고 야. 그렇게 쩍쩍쩍쩍 심각하게 울면서 뭔가를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1: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저기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걸 이제 계속 쩍쩍쩍쩍쩍쩍.
0: 그렇지. 그렇지. 어제는 우리 뭐 코다리 먹다가 아, 이가 예. 그냥 뿌리까지 두동강 나서 뽑아낸. 2만원짜리 점심에 100만원 깨졌다. 이 아유. 때문에 치과에서.
1: 예.
0: 그런 분 사연 나가고 내가 겪은 날벼락 사연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1: 맞아요.
0: 누룽지 씹다가 뭐 이가 뭐, 깨졌다.
1: 체리
0: 뭐.
1: 먹다가도 이 나갔다고 네. 그러셨는데 자 오늘은 반대로 내가 했던 착한 일 또 복이 굴러들어온 일 자랑 좀 한번 해볼까요?
0: 아, 좋죠. 노래 듣고 올 동안 알려주세요. 문자는 네.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어, 복권 2등 세다. 이거 진짜 번호 하나도, 하나 틀린 거예요.
0: 아우, 세금이 세다. 불로소득이라 그런가? 아, 진짜 세네, 세금.
1: 노래 듣겠습니다. 어우. 유가수의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 홍보야, 흥보야. 이거 저 노래
0: 흥보야, 제... 흥보.
1: 흥보 맞죠?
0: 응. 예. 흥보.

0: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1: 그렇죠. 진짜 네. 기가 막혔어요.
0: 네. 아, 2974님이요. 사연 듣다가 일중 씨가 처음으로 하는 순간 터널에 진입했네요. 그래서 몇 등에 당첨됐나요?
1: 2등에 당첨됐답니다.
0: 아, 이분 못 들으셨어. 터널에 들어가가지고.
1: 아유, 그러게 말이야.
0: 처음으로.
1: 네.
0: 예, 2등 5,200만 원에 있다 그 뒤에 거였거든요.
1: 네. 아,
0: 얼마나 궁금하셨을까 그래. 네. 2등이었대요. 그렇죠.
1: 2등. 얼마나 궁금하셨을까. 네. 9389님 오늘부터 새만 구하러 다닐게요.
0: 그래 같이 다니자고요 우리.
1: 같이 또 왜 거기다 숟가락으로.
0: 같이 다니. 우리
1: 아유,
0: 새 구출 특공대. 특공대. 아.
1: 네. 자 여러분 최근에 했던 착한 일. 그래서일까 어쨌든 그 투로 뜻밖의 횡재한 경험. 있으십니까?
0: 와, 있으시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962님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만두 맛집에 항시 줄이 서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분께 자리를 양보해드렸더니 글쎄 가게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만두 서비스를 주셨어요.
1: 이것도 정말 작은 일이지만
0: 네.
1: 우리한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0: 그러게요.
1: 그러게. 아유 야. 또 그걸 보고 서비스를 주신 가게 사장님도 참 후하시다.
0: 그러니까 말이죠. 뭐 바라고 한 게 아닌데
1: 그래, 서비스까지 오니까. 그러게.
0: 서로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1: 1248님 여기는 수원 광교. 저는 작년에 박남정 가수 공연 와서 남편과 구경하며 흥겹게 즐기고 있는데 사회자가 응원 열심히 한다고 복권 한 장을 줬는데 그게 5만 원 당첨돼서 기분 엄청 좋았어요.
0: 야 이런 일도 있으시구나.
1: 그러네.
0: 네. 그렇죠. 공연 와서 응원 열심히 하는 것도
1: 참 그거 흥도 끄는 네. 기분 좋은 일이죠. 가수한테도 좋고
0: 나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1: 네. 객석에도 좋고
0: 객석에도 좋고 야 5만 원 당첨 아, 진짜 기분 좋으셨겠다. 4936님이요. 저는 미처 버스비를 못 챙긴 어르신 한 분과 청소년 버스비 대신 카드로 찍어준 적이 있어요. 저 착한 일 한 거 맞죠? 하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잘하셨네요.
1: 잘하셨어요.
0: 네네. 네. 나, 저기 나중에 복권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네, 사보시기 바라고.
1: 9184님 저는 3년 전과 아파트 단지에서 길 잃은 4살짜리 엄마 찾아주었고 2년 전에는 2살짜리 퇴근 후 맨발로 밖에 나와 헤매는 아이 경비실 어르신하고 엄마를 찾아 품에 안겨드렸어요.
0: 광고로 보답할게요.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당당이님들 문자를 보다 보면요, 우리 형수님과 재수씨 중에 라인 댄스 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좀 뽐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라인 댄스라는 거 솔직히 그거 우리 남자들 춤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아유 진짜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카우보이들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웨스턴 부츠 신고 술집에서 한잔 하다가 흥이 나면 음악에 맞춰서 파트너 없이 줄지어 추던 춤이 라인댄스라니까요. 이렇게 줄지어 추다가 방향 바꿔서 다시 줄지어 추고, 그래서 라인댄스예요. 줄댄스, 줄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춤을 여성들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남자들이 또 한춤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남자들이 추는 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야, 뭐, 응?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 통칭해서 코사크 춤이라고 하던가요? 그쪽 남자들이 둥글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발을 번갈아 앞으로 계속 차는 춤. 그거 있잖아요. 저 왜 테트리스 게임하다 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동작 하는 춤 아시죠?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춤을 추자면 아 하체 근육이 그냥 예, 긴장이 팍 되죠. 그리스나 루마니아, 헝가리 남자춤도 유명합니다. 서로 어깨 잡고 줄지어 춤추고 발차기가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대요. 막대기나 칼을 들고 추기도 해서 영웅을 꿈꾸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스페인의 플라멩코도 떠올려주세요. 상체를 아주 꼿꼿하게 세우고 발을 강하게 구르면서 손과 몸짓으로 아주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남자. 스코틀랜드 남성들은 킬트라고 하던가요? 그 체크무늬 치마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깡충깡충 뛰면서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칼춤을 춘답니다. 게다가 세계 각지의 원주민 전사춤은 또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춤 하면 우리도 대단하죠. 탈춤 생각해보세요. 권력자들을 풍자하면서도 땀 뻘뻘. 아, 얼마나 격렬하게 춤추던가요? 건무도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추지만 원래는 남성춤이었답니다. 명절 앞뒤로 활약이 대단하던 농악은 또 어떻고요. 지구촌에 그 많은 남자들 춤 가운데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으로 우리나라의 한량무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 한량. 이 우리 남성들 꿈이거든요. 한량은 밥 걱정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한량은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연연하지 않아요. 즐길 줄 압니다. 부채 촥 펼치고 소매자락 촥 날리면서 여유롭게 느긋하게 스텝을 밟을 뿐. 한량무는 촌스럽게 힘이나 근육 그런 거 과시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아유, 명절 앞두고 돈 들어갈 때 많고 챙겨야 할 사람 많아서 어깨가 무겁다 보니 한량무 추던 저 윗대 형님들이 부러워서 꺼낸 말입니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케니 로긴스의 Fun Loose 듣고 왔습니다.
1: 이구구원님, 아침부터 신난다, 신나. 막춤 추기 딱 좋은 나이. 아니, 노래네.
0: 그러니까요. 막춤이 최고죠.
1: 그럼요.
0: 21443님이 출근길 듬칫듬칫 하고 싶지만, 어우, 전철이라 조용히 내적 댄스 초보입니다. 하셨어요. 예. 발끝으로만 이렇게 까딱까딱, 예, 리듬 맞춰도.
1: 그렇죠.
0: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1: 예, 기분 좋아지죠.
0: 네. 그 와중에 5755님이 일중님도 MBC의 한량 아니신가요? 하셨는데.
1: 얼마 전에 맞죠. 한량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0: 맞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돈 받고 좋은 노래 듣고 사연 만나.
1: 아이고, 양을 올리냐?
0: 아니, 양 올리는 건가?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당당이 분이셔요.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명절의 풍경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북적거리던 친척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맏며느리로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제사마저 간소화한 지금의 우리 집은 유독 고요하고 차분한 명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다 큰 자식들이 저마다의 삶과 일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올라오기 어렵다는 전화를 해왔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밀려드는 헛헛함은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문득 그 고요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옛 기억이 아련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60년대 논산의 시골 마을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온 동네가 기대감과 설렘으로 들썩였습니다. 마을에 돼지를 키우던 집에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0: 그리고 돼지를 잡는 날이 되면 곧 다가올 추석을 알리는 신호탄 것이었습니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야말로 동네 온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 집 마당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며 저리 가라 하고 호통을 쳤지만 호기심 많은 꼬마들의 눈을 막을 순 없었어요. 우리는 까치발을 뜨고 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는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너 근씩 명절 차례상과 가족을 위해 고기를 사가고 남은 자투리 고기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굵은 소금을 툭툭 쳐 구웠습니다. 그렇게 구워진 고기를 한 점씩 얻어먹었는데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달고 고소한 행복의 맛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개구장이 사내 아이들에게 고기보다 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돼지 오줌보였습니다.
1: 아하.
0: 마땅한 놀거리가 없던 그 시절 돼지 오줌보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축구공 재료였습니다. 어른들에게서 얻어낸 오줌보를 조심스레 들고 냇가로 달려가 씻고 적당한 풀줄기나 속이 빈 나뭇가지를 꽂아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거기에 적당히 물을 채운 후 단단히 동여매면 훌륭한 축구공이 완성되었죠. 그 공 하나만 있으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온 마을 골목과 공터를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내고 나면 제일 기다리던 돼지고기국을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커다란 솥에 물을 듬뿍 썰어놓고 귀한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돼지고기 무국. 팔남매가 오손도손 모여앉아 빨리 밥을 먹을 생각에 마음이 급했죠. 아버지를 시작으로 나 그리고 동생들 앞으로 차례차례 국이 놓여졌습니다. 아버지와 사내 아이들 그릇에는 통통한 살코기가 한가득 들어있던 반면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그릇에는 비계덩어리나 뭉개진 살점 몇 개만 담겨 있었습니다. 살코기를 신나게 떠먹고 있으면 맞은편에 앉은 여동생들이 부러움 반 서운함 반이 섞인 눈으로 내 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매서운 눈총을 이기지 못해 슬쩍 막내 여동생에게 고기 한 점을 떼어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곱째와 여섯째가 저도 달라고 숟가락을 툭툭 내밀었습니다. 숟가락이 오가며 왁자지껄 웃음이 터지던 그 작은 방에서 우리는 투박한 돼지고기국 한 그릇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 왁자지껄하던 팔남매의 숨결은 세월의 구비구비마다 흩어져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지금 제 주변은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정막뿐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라 해봐야 늘 먹던 반찬 몇 가지로 아내와 둘이 밥을 먹는 게 다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가을볕이 따스하게 비추는데 가슴 한구석으로는 찬바람이 휑하니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눈물겹고 아름다운 그 시절의 논산 골목길과 마음 한구석에 간직했던 빛바랜 추억 속 풍경들이 왜 이토록 사무치게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깃국 냄새가 구수하던 그 옛날 아랫목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닿을 듯 선명한데 세월은 참 무심히도 흘러 쓸쓸하고 조용한 어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 와, 참 그야말로 바뀌어버린 명절 풍경을.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지나가요 진짜. 돼지 오줌보. 그렇죠. 놀거리가 없으니 뭐 그게 최고지. 공차면서
1: 이야기로는 정말 많이
0: 최고지
1: 들었는데.
0: 최고 그죠?
1: 신기하네요 정말. 네. 아 그러게 예전에 이렇게 북적북적 온 마을이 네, 온 친척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참 진짜 별거 없어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0: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상차림 생각하면 진짜 별거 없지.
1: 네.
0: 너무 초라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소금 툭툭 뿌린 고기

0: 돼지고기, 자투리고기 그거 하나 얻어먹. 야,
1: 팔남매가 이렇게 옹기종기 뭐야. 아들이라고 또.
0: 아유, 아들이라고 또 고기 넣어주고.
1: 그걸 또 여동생들이 이렇게 좀씩 나눠주고.
0: 쏴봐, 막 그릇이 뚫어질 듯이 쏴봐. 참, 네, 진짜.
1: 그런 정겨운 풍경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너무 좀, 네, 적막하신가 봐요. 예, 뭐 간소화돼서.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1: 또 자식들이 또 아유 이번에 바빠서 못 가요.
0: 코로나
1: 19
0: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참 2-3년 사이에 그렇게 정리가 돼 버렸죠. 그렇죠.
1: 네.
0: 참 진짜.
1: 아유 참 그럼에도 여전히 또 이제 뭐 고향으로 부모님 댁으로 찾아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정말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전이라도 그 후라도.
0: 그렇죠. 예, 아니 전화라도
1: 찾아뵈야 될 것 같아.
0: 진짜 요새 뭐 전화 잘 나와 저기 영상 통화도 되고 하니까.
1: 네.
0: 영상 통화가 안 되면 뭐 그냥 통화라도 시도하시면 되죠.
1: 맞습니다.
0: 네.
1: 0303님이요 편안함을 추구하니 외로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셨습니다.
0: 아, 이 말도 참 맞다.
1: 너무 편리하죠.
0: 네.
1: 근데 그만큼 진짜 서로 간의 소통이 줄어들었지.
0: 그렇지.
1: 네.
0: 생략할 건 싹 생략해버리고.
1: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이럴 땐 광고 들어야, 적적할 땐 광고 들어야지.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TBX.
10: 저기요, 몇 층이에요?
11: 32층이요.
10: 난 280층이요.
12: 층은 달라도
13: 층은 달라도
12: 고민은 하나. 더난 가치
1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6: 여성시대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7: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6: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

0: 모바일 상품권.
1: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0: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0: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0: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0: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0: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1, 2부의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당당이 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복권에 당첨되신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명절 풍경 얘기를 적어주신 두 번째 당당이 분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0: 자, 그리고 위로의 고구마 라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8363님. 제 하루의 루틴이 5살 딸의 아빠 사랑해요 뽀뽀 쪽 인데 오늘은 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1: 뭘까요?
0: 밖에서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엄마는 이렇게 예쁜데 왜 아빠랑 결혼했어? 딸아, 아빠도 예전엔 잘생겼단다. 정말이야.
1: 야, 정말.
0: 아니야.
1: 오, 충격이셨겠다.
0: 아, 충격이지마.
1: 응? 엄마 이렇게 이쁜데 왜 아빠랑 결혼했어? 그리고 아빠 앞에서는 아빠 사랑해요 뽀뽀 쪽 그래놓고.
0: 우리 5살 딸이 사회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사회생활. 엄마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겠지.
1: 아유. 유태열님, 어제 미니로 가입한 신입 당당이입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 26주년 되는 날이에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까요? 20대 때 저와 12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해준 사랑하는 옥정씨. 당신도 어느새 50대가 넘었네. 항상 열심히 생활하는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0: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시고 사랑하는 네. 마음까지도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니 최고의 결혼 기념일 선물이네요. 유태열님 축하드립니다.
1: 고구마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이렇게 12살 나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네. 아내는 조금 동년배보다 의젓하고 그 12살 위의 남편분은 동년배보다 좀 어려 보이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또 그렇게 되나요?
1: 좀 그래요. 그래서 중간쯤의 나이에서 만나는 것 같아.
0: 아, 그렇게.
1: 아내는 6살 위, 남편은 6살 아래.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0: 예.
1: 그거 괜찮잖아요.
0: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예, 주변에 그 배우자 있는데
1: 네네.
0: 저 동갑내기랑 사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어차피 12살 차이 나는 아내한테 잔소리 들으나 동갑한테 들으나. 그럼 난 그냥 동갑한테 들을랜다. 뭐 이런.
1: 그래, 그 얘기도 또 얘기가 되네. 그러네.
0: 자,
1: 12살 아래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 것보다
0: 동갑한테 들으면
1: 그게 말이 되네.
0: 자,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카레이가 함께한 럭키 2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3, 4부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와 함께 돌아오고 이분도 아주 그냥 아내 바보시지.
1: 아, 그러시지.
0: 자, 10시 5분에 보라 켜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26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주 12.1도, 안동 13.1도 등으로 선선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주 24도, 안동 26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를 계속 웃돌겠고 주말에는 30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걸로 예보돼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와 지역 언론인 등 3명을 어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안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봉화군 무려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인 무려우체국이 내년 1월 폐국을 앞둔 가운데 주민들이 폐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무려면 주민들은 어제 봉화군 봉화읍에서 폐국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고령 주민과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상 우체국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농촌의 필수생활 기반시설이라며 폐국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농촌지역 우편 금융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북지방우정청에 주민들의 청원이 담긴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1966년 문을 연 무려우체국은 60년간 농촌지역 주민들의 우편과 금융, 택배 업무를 맡아왔는데 최근 우체국장의 고령 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과 관련해 경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 중단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작은 학교가 많은 경북은 교육재정이 크게 줄어든다며 경북도의회는 침묵하지 말고 결의안 채택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 20.79%가량을 자동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익명제보센터에 최근 10개월 동안 농협 관련 비리 제보가 1,000건 넘게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사 요청 10건 중 8건이 단위 농협에 집중됐고 권한 남용 및 갑질 254건, 금품 뇌물 19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65%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경기도 포천에 성실하기로 유명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업체 대표가 어느 날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건데요. 새로운 대표가 현장 노동자 출신이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일터를 개선해 나가는 CEO.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성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국어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상입니다.
1: 이제 남편이랑 제대로 놀아보려고요.
2: 야, 제대로 뭐 하시면서요?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늘 말했는데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어제 아침 밥을 먹는데 당신이 말했죠. 이제 나 뭐 하지? 어디 가지? 갈 데가 없네. 하는데 이제 내 손 잡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팔도강산 유람합시다. 당신 옆에는 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
1: 성이 뭐 다 마음이 전해지네요. 그렇죠?
2: 그러게요. 예. 이명희님께서 이렇게 음성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그 감사함을 네. 느끼고 사셨는데
1: 그렇죠?
2: 갑자기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셨나 봐요.
1: 아유, 부부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힘들 때 옆에서 서로 손 내밀어 주면서 또 내 편이 돼주는 거.
2: 네.
1: 아유, 팔도강산 얼마나 넓고 볼 것도 많아요, 정말.
2: 아유, 맞습니다.
1: 명희 씨, 남편 손 꼭 잡고 실컷 다니세요. 오늘 음성 남겨주신 이명희 님께는 남편분과 함께 드시라고 토닥토닥 통닭 세트 보내드릴게요.
2: 진짜 우리 아내분 말씀대로, 예, 진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그럼. 것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1: 아이, 그럼요. 아,
2: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당당이님들, 지금 바로 떠나라 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는 떠나라 하면 갑자기 요새 이렇게 남해 쪽을 가고 싶어요.
1: 오, 좋죠.
2: 네. 남해 네. 먹을거리도 많고, 섬도 많고. 떠나요, 둘이서. 뭐, 제주도는 언제든 좋고요. 아니면 대나무 숲 사이 가을바람 살랑살랑 부는 담양 쪽.
1: 떡갈비 먹으러 가도 좋고. 아.
2: 밤바다가 아름다운 부산.
1: 아, 부산 좋지요.
2: 예. 어우, 거긴 꼭 가봐야 돼. 찜해둔 곳이나 나만 알기 아까운 여행지도 좋고요. 지금 여행 중이시라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여긴 어디고 뭘 즐기고 계신지 열린사서함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참여번호는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미니 켜시고 기다려주세요.
2: 자, 남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엔 팀앱대리, NH농협손해보험, 데이팩, 경기도청,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하는 코딩 같은 남자들의 세계까지
1: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2: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0: 샤샤샤샤. 노래하는 펭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0: 예. 아, 네. 아, 역시나 패셔니스타 호랑이. 네, 네, 네. 예. 네. 어, 위에는 약간 그 양탄자 네. 무늬 같은.
3: 밑에.
0: 네. 아니?
3: 아니. 남아갖고요. 남아서 만들어놨어요.
0: 네네네. 네. 어, 중남미 호랑이 같다고.
3: 네, 10년 전에 양탄자. 그, 네.
2: 맞아, 맞아.
3: 카페트.
0: 네. 카페트. 그래, 그래.
2: 맞아, 카페트.
0: 네. 위에는 이렇게 딱 가을 느낌 나게 자켓으로 네. 고쳐주셨는데, 어, 밑에가 반바지예요.
3: 아, 지금 여름이에요, 아직도.
0: 아직. 아. 낮에는 여름이지.
3: 쌀쌀하죠. 그래서 예, 예. 하체는 좀 밑으로 좀 아직 남겨놨습니다. 네. 네. 위에부터 가을을 만들게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0: 네, 위에 네, 가을, 네, 네, 네.
3: 이제 좀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긴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2: 아, 예,
0: 지금 이제 반바지 아래 위 아래 저 봐봐
3: 위 아래
0: 야 근데 다리가 어쩜 이렇게 매끈해요? 털이 없네?
3: 털이 있어요.
0: 아 있어요?
3: 네.
0: 아 그렇구나.
2: 정말 오늘도 아내가 준비한 대로 입으신 거?
3: 네네네 있는 대로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0: 진짜 근데 네. 스타일을 아신다. 진짜 우리 형수님이
3: 제 아내가 그 의상을 이제 그 방송 쇼호스트 할 때 패션
2: 아, 네.
3: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는 눈이 좀 다르죠 저희랑.
2: 아, 예, 그렇구나. 예.
0: 저는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의상이 집에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3: 그냥 한 무대기 사 와요.
2: 한 무대기씩 네, 사 와.
3: 한 무대기 사 와요.
0: 저는 맨 네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3: 네네. 그거는 일주 씨가 네. 받아줘야지 아내가 신나서 만들어.
0: 아니 아내가 저보다 더 패션 네. 센스가 없어요.
3: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못 인다는 거지. 방송에서 그렇게
2: 안 들으니까
0: 난 이건 그렇게 확신할 해도 수 있어.
3: 아 그렇게 해도 진짜로? 아내가 챙겨주면 그렇게 하면 듣는 아내가 기분 좋아서 뭐 더 해주죠.
2: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그냥
0: 신세했네.
2: 이렇게 저렇게 네. 구하는 거야. 구해서 입는 거야.
3: 너는 평생 회색만 입어라.
2: 자, 당당히 노경량님도 그런 네. 남편분과 이렇게 입력한 대로 딱 코딩해준 대로 입는 남편분과 살고 계신가 봐요.
0: 오.
2: 편지 아니고 쪽지로 주셨는데 네. 엊그제 급하게 나오느라 세탁기에 세제까지 넣어놓고 전원 네. 버튼 안 누른 게 생각났어요. 마침 남편이 휴가라 바로 전화했죠.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
3: 네?
2: 전원 누르고 표준 세탁 누르고 동작 누르면 돼. 돌아가. 그러자 남편 말.
3: 어? 안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여보 뚜껑은 안 닫아도 되지?
2: 네. 아니 제가 그것까지 꼭 말해줘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3: 아 나는 당신이 말 안 해서 열어도 작동되는 줄 알았어.
2: 아... 그러고 보니 이 남자 와. 냉동실 소고기 좀 물에 해동시켜 달라니까 제일 뜨거운 물에 고기만 빼서 담가놨던 사람인데 제가 깜빡했네요. 야,
0: 뭐 수육 바로 하시려고?
2: 아니, 그러신가 봐.
3: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0: 어떤 부분이요?
3: 일단 세탁기 뚜껑은 예. 세탁기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2: 네?
3: 어, 뚜껑 닫으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닫으면 괜히 고장날까봐.
2: 어머나!
3: 아,
0: 어, 이게 무슨 소리야?
2: 네.
0: 아니, 그러면은, 네네. 저기, 우리 형수님이 옷 챙겨주면서 지퍼 네. 올리란 말 안 하면 지퍼 안 올려요?
3: 뭐 올리라, 뭐,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올리란 말 안 하면 안 올릴 수도 됩니다,
2: 저는. 그만하고,
3: 그래서 제 안에는 다 끈으로 해갖고, 끈 묶고 나가, 그래요. 바지를
2: 날리니까.
3: 사실 이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0: 정말 시키는 것만 딱딱한다고?
3: 세탁기를 괜히 뚜껑 닫았다가 여보 세탁기 뚜껑을 왜 닫아놨어 그럴까 봐.
0: 뭐뭐나?
2: 어떻게 하면 좋아?
3: 아유, 네? 그리고 고기 같은 것도
0: 네.
3: 아니 굳이 고기는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0: 네네.
3: 제가 먹어봐서 알잖아요. 꼭 해동을 비닐까지 해야 됩니까? 고기만 해동시키면 되는. 고기 해동시키려면 그래서 비닐 뜯어도 있죠. 멋있게.
0: 어, 이걸 또 이렇게 접근하니까. 야, 이게 또
3: 아,
0: 얼추기 없네요.
3: 그게 아니라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괜히 세탁기 뚜껑 닫았다고 혼나면 어떡하려고.
0: 어머나. 이건 어디까지 그럼 다 얘기해줘야 돼요.
3: 뚜껑까지 닫으라고 하면 닫죠.
2: 그러면 좋냐.
3: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남편이.
0: 야 그럼 여보 걸을 때 어. 왼발 오른발 한 발씩 한 발씩 걸어야 돼. 어. 왼발 오른발로 가면 안 돼. 뭐 이런 어. 거 다 알려줘야 돼.
3: 어 그래 알았어. 왼발 오른발 왼발. 여보 오른발 왼발은 안 되나? 물어볼 수도 있잖아.
2: 자.
0: 그야말로 입력값대로만 움직이는.
2: 네.
0: 코딩 같은
2: 코딩
0: 남자네.
2: 코딩 해준 대로만 움직이는.
0: 네네.
3: 나 이해를 못하겠네.
0: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
3: 아니 안 올라가려고 해. 어,
0: 아니 우리 노경량님 네. 그러실 수 있대요. 우리 기성형님이.
2: 네. 어,
0: 그럴
2: 네.
0: 수
2: 있대.
3: 괜히 뚜껑 닫다고 혼나면.
0: 할 말 많고 사연 많은 남자들의 세계. 오늘도 여자는 모른다 첫 사연부터 소개해 주시죠.
3: 네. 닉네임 노르망디 짜장작전님의 사연입니다.

0: 얼마 전 TV에서 군 생활 드라마를 보다가 추억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93년 외박도 외출도 면회도 없던 적적한 최전방 GOP 부대. 푸르던 낙엽들이 오색 옷으로 갈아입고 한창 멋을 내던 어느 가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대 휴식 중 어디선가 들려온 외마디.
1: 아, 오늘따라 짜장면이 왜 이렇게 땡기지? 아, 참 미치겠네 진짜.
0: 제 동기놈이 쏘아올린 이 한마디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짜장면. 군대 다녀온 사내라면 공감하는 그 이름. 휴가 나가면 반드시 섭렵하고 와야 하는 그 음식. 슈퍼에 파는 공장표 짜장라면은 따라올 수 없는 그 특유의 춘장향과 불맛이 살아있는 중국집 짜장면 맛이 떠올라 버렸습니다. 네모반은 완전히 들썩였고 저는 요동치는 아궁이에 기름을 끼얹듯 일단 질렀습니다. 이야! 오늘 짜장면 먹자! 중국집 짜장면으로!
2: 예, 어떻게 말입니까? 부대로 배달 안 되지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천사, 아니 산타, 교회 군종병, 김구원 상병, 주말이면 빵과 음료를 나눠주고 예쁜 여성도님을 안내까지 도맡는 우리 소대 유일한 민간인 신분의 군인. 구원아, 우리 부대로 짜장면 좀 시켜주라.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3: 아, 안 됩니다. 아. 부대 내 민간이 출입 통제입니다. 그것도 여기는 최전방, GOP 부대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0: 말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빗으로 콕콕 찍히더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발길을 돌리던 그때 김상병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짜장면 맛을 떠올려다 봅니다. 작은 속삭임이 들리더군요.
3: 근데 교회 이름으로는 가끔 중국집 배달이 되지 말입니다. 마침 오늘 목사님이랑 당직자분도 저녁까지 외출 중이시고.
0: 그래. 구하나 구하나. 군대에서 불가능 없는 거야. 가자 짜장면. 저는 소대원을 집합시킨 후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심정으로 비장하게 작전 브리핑에 들어갔습니다. 자, 전방 지형을 보자. 우리 소대는 본부 중대에서 도보 15분, 높이는 50m 정도 높은 지리적 특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다?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접선 지역인 교회, 예배당에서 소대 위 언덕까지 전우들이 이동하는 동안 적의 동태를 충분히 살필 수가 있다는 말이다.
1: 근데 접선 지역은 누가 맡을 건데?
0: 하하, 좋은 질문이다. 이번 작전의 핵심 거점, 그것은 바로 교회 예배당. 우리의 엔젤, 군종병이 있을 것이다. 그도 우리 소대 1인이니까 운명 공동체. 우린 그를 믿고 예비 정찰대를 투입한다. 정찰대는 실탄. 그러니까 짜장면 값을 상전하고 교회로 투입. 군종병과 함께 짜장면을 신속하게 납치해서 소대로 귀환한다. 알겠죠?
2: 네, 알겠어.
1: 저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0: 그래, 신임 말해봐.
1: 저는 저 짬뽕 먹어도 됩니까? 짜장 안 좋아해서.
0: 아니, 짜장면 안 좋아해? 아, 진짜 얘 특이하네. 암튼 알았어. 그렇다면 넌 짬뽕.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다. 바로 지금이야. 당장 주문 들어간. 그렇게 짜장면 22그릇, 짬뽕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살짝 의심 내지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셨지만,
2: 아, 저희가 오늘 타 지역에서 방문 행사가 있어서요. 아, 인원이 조금 많네요. 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0: 구원 상병의 기지와 재치로 1차 위기 극복. 대략 1시간 20분의 긴장감이 흐른 후 목표물이 도착했다는 정찰대 신호와 함께 자동차에 실려온 짜장면 22그릇 그리고 짬뽕 한 그릇을 교회에 신속히 이동시켰습니다.
3: 아, 저는 거점지를 향해 신속히 목표물을 타격! 소대로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0: 하하, 그래! 얘들아, 수고했다! 다들 맛있게 먹자! 네. 우린 망을 볼 관망경. 한 명만 남기고 며칠 굶을 들짐승처럼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행복해하는 소대원들을 보고 있자니 지난 군생활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뿌듯하더군요. 하지만 그 황홀한 행복은 딱 20분짜리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싸늘하고 음산한 군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또각, 또각, 또각. 이 소리는 장교 군화 같은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설마 소령? 그 순간 펄컥! 지옥문이 열리듯 내무반 문이 열렸습니다.
3: 소대 차렷 연결. 남성 내무반 휴식 중.
0: 보고가 채 끝나기 전에 분위기는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춘장 냄새, 짬뽕 냄새, 입가에 춘장을

0: 묻힌 채 굳어버린 병사들, 바닥에 나뒹구는 다 먹지 못한 그릇들, 누가 봐도 범행 형장이었습니다.
1: 동작 그만.
0: 내 무반엔 숨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1: 이 상황 뭐야? 대무반장, 김병장, 너희들이 설명해봐.
0: 모든 정황이 드러난 죄수처럼 저희는 그간의 상황을 낱낱이 털어놨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었다. 군종병을 통해 주문했다. 교회에서 받아왔다. 책임은 왕고인 제가 지겠다. 그러니 소대원들은 선처해달라. 소령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1: 다들 대단들 하셔. 이거 국방신문 나가면 특종감인데, 어? 니들 유명해지고 싶냐?
0: 그리곤 입가에 살벌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1: 일단 먹던 건 마저들 먹어라. 뭐해 먹으라니까. 맛있게 먹는다.
2: 실시.
0: 완벽해 보였던 이 작전의 실패 원인은 관망병. 식탐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최상병 그 녀석을 세운 게 실수였습니다. 처음엔 잘 지키다가 퍼져나간 냄새에 끝내 이성을 잃었었다고 하더군요. 어느새 들어와 같이 먹고 있던 걸 역시 저희 역시 몰랐었습니다. 저는 그를 관대하게 용서했지만 소령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무반에 오신 그분은 우리 부대에서도 소문난 FM군인 육사 출신 인사참모 김소령님이었거든요. 당연히 합당한 처분이 내려졌겠죠.
1: 너희들 행위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상황의 근거, 우선 민간인이 부대에 출입한 흔적은 없다. 그렇다고 그릇을 탓할 수도 없고, 문제는 외부 음식 반입.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자, 근데 이런 일은 나도 처음이라 잠시 고민 좀 해보자.
0: 그리고 몇 초의 침묵, 그게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잠시 후 입을 연 소령님.
1: 일단 나도 짜장면 좋아하는데 내 건 없냐?
0: 차가운 군대남, 차군남 소령님의 예상치 못한 주문에 저희는 얼음땡에서 풀린 아이들 마냥 빠르게 추가 주문에 들어갔고, 잠시 후 맛있게 다드신 소령님의 최종 판결.
1: 역시 부대에서 먹는 짜장면은 다르네. 그래도 다음부턴 절대 안 된다. 잘못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지. 내무반장 김병장.
0: 네, 병장 김. 아니, 배 기성.
3: 네, 병장 김일중.
1: 너희들은 영창 가야지.
0: 올 것이 왔구나.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순간.
1: 그래도 소대원들 먹이겠다고 단체 주문한 건 내가 감안해 주마.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50바퀴 알겠나?
3: 감사합니다.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0: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50바퀴를 도는데 그날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계속 짜장 맛이 났거든요. 제대하고 유명하다는 짜장면집을 다 다녀봤지만 그날 내무반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먹던 짜장면 맛을 따라올 곳은 없더군요. 그때 같이 먹었던 동기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요즘은 부대에서 짜장면 배달이 올까요? 아무리 편해졌다 해도 단체 배달은 안 되겠지요.
1: 야, 이건 네. 진짜 막강한데요?
4: 그러게요.
1: 막강하다. 아, 네.
4: 군대에서 배운 주특기를 이렇게 활용하다니.
5: 그러니까.
0: 야, 근데 이게 한두 그릇도 아니고 스물 그릇을.
4: 네. 소대원들 다 먹은 거 아니에요?
1: 네. 스물 그릇인가?
0: 하기야, 근데 그때는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후에. 예, 예. 짜장 냄새, 짬뽕 냄새가 꽤 오래 걸려요.
1: 그렇지. 냄새는 속이 썩.
0: 네, 그럼요. 거기다가 또 양파 주잖아요. 오. 야.
4: 근데 다 같이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었죠.
5: 긴장감도 있지만 그걸 해냈다는 거.
1: 그래.
4: 얼마나 맛있었죠.
0: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죠. 뭐.
1: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난 네. 작전을 수행했다는 네. 걸 네. 봐주신 거야.
0: 그럼요. 네,
4: 우리 소령님
1: 소령께서도 봐주신 거야.
4: 맞아요.
0: 네. 아이고.
4: 아, 이미아님이 네. 걷기 운동하는데요. 짜장면 냄새 나요. 주셨고요.
0: 이 배가 고플 때는 진짜 짜장면 냄새 아주 환장하겠어요.
4: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입안에 네. 그려지잖아요. 네네. 8808님의 네. 문자도 소개해 주시죠.
0: 하하하, 너무 웃긴데 일하고 있어서 니네 유명해지고 싶냐?
4: 그러니까 그 말씀이
1: 니네 유명해지고 싶냐?
0: 네. 아, 그리고 서해남님이 역시 희은쌤 목소리는 사단장급이라고.
4: 무게감이 있으셔.
0: 맞아요, 맞아요.
4: 예. 공구이호님도 네. 희은 누님의 목소리는 소령급이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4: 별 4개 목소리가 잘 맞아요, 어울리지요.
1: 맞아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0: 제 위에 고참입니다.
1: 네. 네.
4: 맞아요.
0: 자, 노르망디 짜장 작전님께는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네.
4: 아, 진짜 이 단합력이 너무 좋다. 전후에. 네. 야, 누구는 그러니까. 관망, 누구는 작전 짜가지고.
0: 그러니까.
1: 그 근데 난 그게 웃겨, 관망을 보다가.
4: 냄새 뭔지.
1: 도저히 못 참겠다.
0: 그 누구, 그

0: 들어왔어 은근슬쩍.
1: 예, 쓱 들어서 먹었죠.
2: 아이 망을 잘 봤어야지. 에라,
1: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3: 그렇지.
1: 그리고 나머지 그 다 끝나고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같이 맞아요. 먹을 때도
3: 맞아요. 같이 먹어야지.
2: 잊을 수 없으신 네네. 그 짜장면을 맛보셨나요?
3: 아이 케네 노래 나갑니다. 모든 걸 걸었다.
1: 모든 걸 걸었죠.
3: 짜장면에.

0: 영광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광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광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광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광 뮤직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9: 공익광고 협의회.

0: TX 갔는데 마지막 남은 초코파이 한 박스 눈앞에서 뺏겼을 때
1: 일말성초. 여자친구한테 편지 와서 신나게 뜯었는데
2: 미안해 오빠, 나 딴 남자 생겼어. 아!

0: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2010년 부대 장기자랑 나가려고 이 노래 안무를 몰고 몰래 갈고 닦았던 40대 아재입니다. 그때 동기랑 골반 튕기며 연습하는 즐거움으로 군 생활 버텼는데요. 그 시절 추억하며 간만에 튕기고 싶습니다. 시스타의 푸시 푸시. 오케이, 렛츠고.

0: 네, 늑대 노래 시스타의 푸시 푸시. 김혜정 님이 어 푸시 푸시 베이베 박자에 맞춰서 마우스를 푸시 푸시 클릭하게 되네요.
1: 딴 데 갈 곳. 딴 사이트로 이동할 텐데.
0: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치스 치스 베이베. 8489 님, 시스타 네. 노래는 여름인 줄 알았는데 아, 가을에 들어도 신나고 좋네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가사가 특정적인 거 아니면 언제 맞아요. 들어도 똑같이 신나니까.
2: 네.
0: 맞습니다. 네. 네.
2: 김혜정님 이번 명절 전 붙일 때 박자 맞춰서 잘 붙일 수 있겠네요. 접수.
0: 어, 전 붙이실 때도. 네네네. 전 푸시 푸시 전 아. 푸시 푸시.
2: 아니 그건 안 어울린다.
0: 확실히
1: 푸시 푸시 이렇게. 아 그러고 보니 벌써 추석이야 다음 주가.
0: 다음 주 추석이죠.
1: 시간 진짜 빨라요. 아이고 아이고.
0: 왜 추석 왜?
1: 아니 시간이 빠르다고.
0: 시간이 그냥. 빨라서. 네네네. 예. 근데 명절이면 좋잖아요.
1: 뭐가 좋아요?
0: 아, 그거 아니죠? 아니, 뭐, 집에서 뭐,
1: 할 일도 많고.
0: 할 일 많이 하세요?
1: 아이고, 많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찌됐든 명절은. 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은 즐거운 날이긴 한데.
2: 예. 엄마한테 전화해요.
1: 예. 엄마한테 전화해요.
2: 혼자 계시니까.
1: 네, 할 일이 많죠.
0: 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우리 뱅가로라니 목격담이 왔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네. 1544님이요. 네. 지난 토요일 원주 청년축제에서 기성형님 뵈서 좋았습니다. 아. 포스가. 아, 역시 최고.

0: 봅니다. 네네.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요제 나갔었는데 본선까지는 갔지만 입상은 못했네요. 노래의 꿈 포기하지 않고 꼭 함께 노래해보고 싶습니다. 항상 도전하겠습니다.
1: 야. 와, 백이성 씨 벵갈 호랑이 사진을
0: 어유, 무대에 있는
1: 포그가 뭐 대단하네. 네네. 그냥 안개 속에 한 사나이야.
2: 네네. 예. 예. 아, 이게 그 사실은 전국 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 우리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안부 얘기해 주세요.
1: 예, 그래요. 예. 많이 만나 뵙죠?
2: 예, 예. 많이 만나 뵙고 그런데 예. 이 또 원주에서도 청년들이 또 또 경제 문화를 위해서도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특히나 1544님은 본인이 네. 또 노래에 대한 꿈도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네.
2: 예. 입상은 못했다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가수 선배니까.
2: 아, 그러니까 선배로서 따끔하게 네. 따끔하게 네. 또 해줘야죠.
1: 맞아.
2: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무대에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네. 자, 늑대의 노래 오늘 선곡해 주신 6924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늑대의 노래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0: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2: 네,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닉네임 인간외장하드님의 사연입니다.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친구 3명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봤으니 친구라기보다 서로의 흑역사를 보관하는 인간 외장하드에 가깝죠.
0: 뭔 말인지 알겠다.
2: 누가 첫사랑에게 차였는지, 수학여행 때 자다가 침을 흘렸는지, 군대에서 헤어지고 화장실에서 울었던 놈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줄 뿐이죠. 며칠 전 그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녀석이었는데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3: 나 결혼 안 한다.
2: 응? 왜? 웨딩홀에서 너 출입 금지래. 평소 같으면 욕부터 날아왔을 녀석이 조용했습니다.
3: 헤어졌어.
2: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 문제로 갈등이 커졌고 결국 예식장까지 취소하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3: 누가 잘못한 건 아니야. 걔도 힘들었어.
2: 그 말이 더 짠했습니다. 아직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긴급회의 오늘 저녁 7시. 한 녀석이 바로 물었습니다.
1: 누구 죽었냐?
2: 아직은 아니야.
1: 그럼 삼겹살?
2: 저녁에 나타난 친구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걱정됐지만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갔습니다. 야야, 너 살 빠지니까 좀 사람 같아.
1: 야, 결혼식은 취소했다면서 다이어트는 성공했네.
3: 아유, 이것들이 위로하러 온 거 맞냐?
2: 저희는 슬쩍 웃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욕할 힘은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는지, 대신 고기만 구워줬습니다. 평소 고기 한 점에도 목숨 걸던 놈이 가장 잘 익은 삼겹살을 친구 앞에 놔줬습니다.
1: 먹어.
3: 야, 네가 웬일로 고기를 양보하냐?
1: 한 거잖아.
2: 거짓말. 제가 봤는데 그날 구운 것 중 제일 잘 익은 놈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야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야, 어제 기아 타이거즈 그 김동훈 선수 봤지? 며칠 전에 번트하다가 코뼈 골절돼가지고 수술까지 했잖아. 나는 있잖아 한동안 못 나오겠다 싶었거든. 근데 어떻게 바로 나와서 4안타에 3타점 1득점까지 하냐? 아시안게임도 간대. 그러니까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완전 끝난 것 같아도 그렇게 다시 뛰잖아. 친구가 저를 빤히 보면 묻더군요.
3: 너 지금 나 위로하냐?
2: 아닌데, 김도영 얘긴데.
1: 얘 취했네.
2: 아, 아니야. 나 아직 두 잔밖에 안 마셨어.
1: 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그냥 쌈이나 먹어.
2: 그때 처음으로 친구가 웃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필 그날 신혼집 침대가 배송됐답니다.
3: 오늘 저녁에 같이 조립하기로 했었거든.
2: 녀석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3: 상자는 거실에 있는데 문 열기가 싫더라.
2: 잠시 정적.
1: 그럼 가자.
3: 어딜?
1: 너네 집.
3: 왜?
1: 침대 조립해야 될 거 아니야.
2: 밤 11시 남자 넷이 그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현관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상자를 보고 친구가 멈칫하고

0: 하더군요. 우린 그러거나 말거나 못 본 척 신발부터 벗었습니다. 야야 공구 어딨어?
1: 설명서부터 봐라야.
0: 야야 남자가 침대 하나 조립하는데 무슨 설명서야. 그렇게 큰소리친 저는 20분 뒤 침대 다리를 반대로 키웠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거.
1: 야 그러니까 설명서 보자고 그랬잖아.
0: 아이 제품 설계가 이상한 거야 이거.
1: 아니야 제품 말고 네가 이상해.
0: 풀었다 조이고 뒤집었다 또 풀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침대다운 모양이 나왔습니다. 주인인 친구가 살짝 앉아보며 묻더군요.
2: 야 이거 안 무너지겠지?
0: 아이고 야 네 인생도 안 무너졌는데 침대가 무너지겠냐.
2: 아, 너 오늘 왜 자꾸 그 명언 재조하냐?
0: 이번에는 쿠션이 날아왔습니다. 아 배가 고파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4개를 사와 남자 넷이 새 침대 옆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먹었습니다.
2: 여기서 첫 끼를 걔랑 먹을 줄 알았는데 하필 너희랑 먹네.
1: 야야 불만이면 라면값 내놔.
0: 친구가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번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곤 처음엔 소리도 내지 않다가 어깨를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할수록 울음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2: 나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 사람들이 자꾸 왜 헤어졌냐고 물어봐. 다시 잘해보면 안 되냐고 하고.
0: 친구는 손등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2: 아직 걔가 너무 좋은데. 이 집도 같이 골랐고 저 침대도 같이 누워보려고 했는데. 아 이제 여기서 나 혼자 어떻게 사냐.
0: 녀석은 결국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셋은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누구도 등을 끌어안거나 힘내 잘 될 거야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어버린 컵라면을 앞에 두고 넷이서 거실 바닥에서 다 같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놈이 허리를 붙잡으며 일어나더군요.
1: 아유 야야 아유 이거 아유 위로도 젊을 때 해야겠다.
2: 아이 그러게 누가 자고 가랬냐?
3: 아유 야 아침 먹을래?
1: 너는 눈 뜨자마자 먹냐?
3: 아이 사람은 먹어야 살아.
0: 눈이 퉁퉁 부은 친구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2: 국밥 우리 국밥 먹자.
0: 그렇게 우린 또 함께 밥을 먹고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0: 그리고 하루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단체방에 톡이 올라오더군요.
1: 나 아무래도 결혼해야겠다.
0: 여자친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답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까지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둘이 원하던 작은 결혼식을 하자고요. 친구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답니다.
1: 나는 너랑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
0: 저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야 됐고 침대 조립비부터 그 입금해라 그거.
2: 난 야간 수당 추가.
0: 아 라면값도 보내. 친구는 축의금에서 다 까져두군요. 다시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축하해줄까 고민 중인데 아마 거창한 이벤트는 못할 겁니다. 결혼식 전날 고기나 실컷 먹어야죠. 그리고 술자를 채워주며 말할 겁니다. 야 축하한다.
1: 아이 됐고 축의금이나 많이 내라.
0: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뛸 힘을 찾을 때까지 이유를 묻지 않고 옆에서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사람.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저희는 똑같을 겁니다.
1: 야 오늘 저녁 뭐 먹냐?
2: 삼겹살?
0: 남자들은 가끔 그렇게 친구를 안아줍니다. 팔 대신 밥으로 삼겹살에 소주로.
2: 이야 멋있다.
0: 네.
1: 아, 이 우정이 너무 멋있다.
2: 네, 너무 맞아요. 재밌어. 네.
1: 어 찡한데 이거.
2: 이 그날 밤 아, 침대에서 자질 않았어. 개시를 안 했어.
1: 네네. 침대에서
2: 맞아요.
0: 땅바닥에서 못 자죠.
2: 땅바닥에서 자지.
1: 땅에서 자는 거지.
0: 허리가 끊어지고.
1: 예.
0: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농담들.
1: 맞아.

0: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찐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실은 위로 1도 안 되거든요. 네네. 뭔가 막 권해, 야 됐어, 뭐 다 끝나, 아, 뭐 아무 상관없어, 뭐 여자, 뭐 인생의 세상의 반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0: 안 들어오죠.
2: 그냥 그러니까
1: 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호응해주고.
0: 제일 중요한 건
3: 그냥 많이 옆에 있는 거예요.
0: 네, 당사자가 주저리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고 그 눈을 마주쳐주고 듣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1: 맞아요.
0: 그게 다죠, 뭐. 네.
3: 그러니까 힘내라, 야, 네. 야, 뭐 다 잘 될 거야. 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지.
0: 그래서 옆에 앉아서 어 얘기해. 뭐 울 때도 가만히 있어주고 그냥.
3: 그러게. 네.
0: 무심코 휴지 하나 티슈 하나 탁 해가고 탁 던져주고.
1: 아.
0: 감사합니다.
1: 아, 아, 멋있는데.
0: 눈물이 질질 흘리고 씨. 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위로가
1: 그러니까요.
0: 되는
1: 거예요.
3: 그게.
1: 네. 오늘 또 삼겹살. 야 점심엔 짜장면에 점심 저 저녁은 삼겹살로 먹고 가야 되고.
0: 짜장면엔 삼겹살 말아갖고.
1: 그렇게 먹어요?
0: 그럼 얼마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1: 근데 짜장면에 삼겹살 한 집에 파는 데가 없잖아.
0: 아, 그러면 편의점이나 그런데 구워서 불쑥하나 이제 삼겹살 집에 가갖고 짜장라면 하나 해갖고 먹고. 그렇군요.
1: 그러네. 짜장라면.
0: 짜장라면. 네, 아, 근데 진짜 짜장면이라고 말아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 아, 왜 여기로 빠졌냐, 얘기가. 최효영님이 50대 아줌마인데 무뚝뚝한 남자들 사연에 눈물이 핑! 네.
3: 맞아요. 이런 친구 있으면 찐부자죠.
0: 아, 사실 네. 이런 친구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네네,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325번님, 한편의 단편 영화 같은 사연 출근 준비하면서 집중해서 들었더니 저도 청춘이 된 것 같네요.
1: 아, 하셨습니다. 진짜.
0: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있죠. 잊고 살아서 그런 거죠, 뭐.
1: 네. 맞습니다. 아, 저희 진짜 뭐, 오늘 뭐, 마음 부자, 뭐, 진짜 부자 남자가 누구냐.
0: 네.
3: 이런 친구가 있는.
0: 아, 최고죠, 최고.
1: 이런 친구가 있는 부자. 진짜 부자.
0: 이거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3: 그렇죠.
0: 시간과, 나의 어떤 인맥과, 나의 착함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3: 세월이 만든 거예요, 네네네. 모든 걸 서로 지켜본.
1: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간 외장하드잖아요. 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외장하드가 함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0: 아, 그럼요.
1: 우리 서로의 추억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0: 락을 걸어놔야 돼요. 외장하드에. 아, 아무도 못 풀게.
1: 그럼요.
0: 네네. 근데 이제 또 장난칠 때는 그걸 다 풀어요. 또 친구들끼리. 최씨하면은. 일종의 알죠? 학교 다닐 때 오줌 싸고 그러는 거.
1: 가만있어. 너만 풀어. 나도 풀어.
0: 그렇지.
1: 이렇게 되는 거지.
0: 우리 서로 조용히
1: 하자래,
0: 하자래, 하자래.
1: 서로 조용히.
0: 입막음하고. 자, 인간 외장하드님께도 녹용 홍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 좋습니다.
1: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운 충전 만땅으로 부탁합니다.
0: 네, 추석 명절까지 통장에 돈 많을 날이 없이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 편히 다 하실 수 있게 당당이님들에게 돈 벼락 떨어져라! 라자 돈, 돈, 돈, 돈, 돈, 돈, 돈!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경북 기업이 잘 되는
13: 경북
12: 잠재력을 전문가로 사호성 캠퍼스.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2: 경북대학교.
1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0: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넓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3: 1544-757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살,
4: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4: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댄트정,
4: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아, 오늘은 이 노래를 끝곡으로 들어야죠.
7: 네. 네,
6: 안재욱의 친구 흐르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저 아까 오열 연기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니로 보니까 다 빵 터지셨다고 그랬죠. 그냥 난 진짜 생활 연기를 진짜 잘했는데.
7: 자,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오래전에 촬영 현장을 회상합니다. 어떤 감독이 배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도 볼까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영화에 바친 사람에게 영화가 별것 아닐 리는 없죠. 다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과에 쫓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법관 후보 제재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언론과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답했습니다. 먼저 김지용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가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하는 AI 모델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 AI는 AI 모델이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예상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추적 조사하고 공개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픈 AI는 지난 6개월간 확인된 AI 모델의 이상 행동 사례 6건도 공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식재산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산 가짜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브로커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브로커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위조상품 45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된 브로커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 소재의 물류창고에는 가짜 불법 제품 87종이 보관돼 있었는데 이들 제품의 시가는 총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에 장이모 감독이 위촉됐다고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밝혔습니다. 장 감독은 경쟁부문에 오른 작품 13편의 심사를 이끌게 됩니다. 데뷔작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장 감독은 귀주 이야기와 책상 서랍 속의 동화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두 차례 수상했고 인생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중국의 거장입니다. 일본 공산주의 과격단체가 항공기를 납치해 북한으로 넘어간 요도호 납치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이 북한에서 최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복잡한 도로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자동차.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 될 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된 것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고 편하다는 생각 한편으로는 기계의 판단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불안도 함께 따라오곤 하죠.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적 과학에서는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최영석 교수와 함께 테슬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원리와 가능성 그리고 안전을 둘러싼 쟁점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적 과학 첫 곡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입니다.

0: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보장. 농업수입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결함과 사고 원인을 분석해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킬 스위치의 저자, 한라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최영석 교수인데 작가로 불리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최영석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1: 네. 제가 먼저 청취자분들께 안내 멘트를 좀 하고 그다음 다시
2: 네.
1: 예,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하면은 테슬라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죠?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영상을 보면 기술이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기도 한데요. 오늘 출연한 최영석 작가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의 대명사로 불리는 테슬라의 기술과 사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소송 이야기를 다룬 책 킬 스위치인데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신간 킬 스위치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하면은 테슬라부터 떠올려요.
2: 네.
1: 그쵸?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은 테슬라야. 이런 느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언제 처음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2: 저는 2015년도에 제가 매년 사고 분석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2015년도 출장 때
1: 네.
2: 모델 S 당시 차를 한번 렌트해서 일주일간 미국에서 운행을 해봤고요.
1: 아, 일주일간 운행하셨어요?
2: 네. 그리고 시승기도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테슬라의 테스트 엔지니어가 한국을 차량을 가지고 방문을 했고
1: 예.
2: 국내 도로 테스트하는 거를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제가 만나서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도로 환경, 한국의 환경 뭐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1: 네.
2: 또 제가 궁금해서 이제 니네는 뭐 하니 하고 좀 배우기도 하고
1: 예. 그럼 10년도 넘게 관심을 네. 계속 가지시면서 자율주행을 경험해 오신 거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을까요?
2: 첫 번째는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보통 테스트 차량이 들어올 때는 팀으로 들어옵니다.
1: 예.
2: 계획이 다 짜여서. 그런데 혼자 한국 처음 와봤고 그냥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안 세웠어요.
1: 아, 그래요?
2: 현장에 와서 해결한다.
1: 예. 놀라운 점이었겠네요.
2: 놀라운 점이었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1: 네.
2: 그리고 사실 그런 스타트업의 업무다 보니까 도전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또 나름 허술한 것도 있고
1: 예.
2: 또 그걸 또 잘 해결도 하더라고요.
1: 하고.
2: 그리고 거기에서 온 엔지니어의 좀 순수성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게 다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혁신적이고 좋구나
1: 네.
2: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1: 그러니까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떠올리면 당시 굉장히 혁신이라는 말이랑 붙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차를 새롭게 전기차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좀 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셨다고요? 생각이 혹시 달라지신 걸까요?
2: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1: 네.
2: 엔지니어들을 만났을 때는 괜찮

0: 않았는데 업무를 진행하는 거를 봤을 때는 아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1: 네.
0: 왜냐하면 혁신의 반대말이
1: 네.
0: 위험으로 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게 됐었고요.
1: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면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누가 감수할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1: 그렇죠.
0: 아, 이게 너무 좀 약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있었고.
1: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0: 네. 그리고 제가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네. 그게 얼마나 이펙트가 클 수 있다는 부분들
1: 네.
0: 있는데 그게 조금 간과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2016년 5월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1: 예.
0: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이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의 지붕이 날아가 버린 사고인데
1: 예.
0: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거의 테슬라의 첫 번째 사고였어요.
1: 근데
0: 마침 이 사고의 현장 조사를 한 친구가 이제 제가 사고 조사 세미나에서 늘 만나던 친구였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조사가 됐고 또 미국 정부기관에서 보고까지
1: 네.
0: 하고 분석까지 한 거를 제가 다 자료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었죠.
1: 예, 예.
0: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런 문제와 신기술이 정부에서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정도까지였는데
1: 네.
0: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다라는 시각을 가지게 된 건 사실 제 친구 때문이에요.
1: 예.
0: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시합하고 레이스 했던 친구인데
1: 네.
0: 이제 테슬라 차를 한 1년 정도 탔었는데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라고 와서 뭔가를 좀 들여다보자 했었고
1: 네.
0: 그 기회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해서 만들었어요.
1: 네. 그분과 작가님께서 느꼈던 그 위험하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0: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이제 차의 개발이나 기능 자체가 혁신적인 걸 좋은데
1: 네.
0: 이게 도로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기술이 부족하고 완성되고 높고의 문제보다는
1: 네.
0: 그 기술이 어떤 이펙트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테슬라로 생각하잖아요.
1: 예.
0: 사실 자율주행 이꼬르 테슬라는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1: 네.
0: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 네.
0: 그렇게 오해를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용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아, 부분들이었죠.
1: 오해와 오용은 어쩌면 좀 과도한 마케팅 뭐 그런 것이랑도 연결이
0: 지금은 이제 다들 그렇게 평가를 들어요. 미국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책을 통해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0: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1: 예.
0: 사실은 레벨 2예요. 레벨 2가 뭐냐면 운전을 보조해 주는 장치고요.
1: 예.
0: 이 장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전부 운전자 책임이에요. 즉 아무리 잘해도
1: 네.
0: 운전자가 책임진다. 그러면 이게 운전자가 책임지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뭔가 테스트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차가 나오면은 정부기관에서 뭔가를 봤을 거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는 차를 자기 인증을 합니다.
1: 야, 스스로 인증한다.
0: 제조사가 기업.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냈어요 하고 그냥 출시를 해요.
1: 인증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건가요?
0: 자기가 한 인증의 내용을 보고하는 거죠.
1: 네, 그거에
0: 문제를 내가 내고 내가 답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후에 관리하는 체계.
1: 네, 사후에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하는
0: 네.
1: 체계.
0: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법규가 있어요. 사고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이런 관련 법규들이 있고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1: 네.
0: 인증도 자기가 한 거고 외부 검증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한 적이 없다는 거.
1: 예.
0: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라 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은 누군가가 확인하고 뭐 처벌을 한다거나 과징금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미국은 사후관리 징벌적 과징금
1: 예.
0: 그리고 집단 소송을 가지고 한 축에서 이걸 밸런스를 잡아줘요. 그런데 국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1: 예.
0: 특히 지금 이제 국내에서 도입돼 있는 차들은 한미 FTA를 통해서 인증 면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1: 예.
0: 부분들을 알고 계셔라
1: 아.
0: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어쩌면 심한 경우에는 기술의 한계에 대한 뭐 대가를 목숨으로 뭐 생명으로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동차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0: 그 부분도
1: 것 같아요.
0: 정말 중요한데요.
1: 예.
0: 이걸 이제 꼭 뭐 테슬라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기술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누군가가 손해를 치명적인
1: 네.
0: 이제 피해를 입는데 문제는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공개하는 절차까지도

0: 없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네. 이제 기술의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하고 있고 어떤 사례들이 사고로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을 설명할 때 레벨 2, 레벨 3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레벨 2가 뭐고 레벨 3가 뭐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레벨 2 정도 이렇게 인식하고 그냥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 다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좀 시간 걸리니까요.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접하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은 레벨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 레벨 2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0: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제가 핸들을 조작하는데 네. 중간중간 기계가 워낙 좋아서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1: 도와주는 것.
0: 네. 네. 기계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레벨 3는 그러면?
0: 레벨 3는 운전석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가 있고 예. 기계가 운전할 때가 있어요.
1: 예. 아예
0: 주고받고.
1: 뭐 아예 다 맡겨버릴 수도 있고 네. 내가 다 가져올 수도
0: 비행기에
1: 있고.
0: 보면은 기장, 부기장 앉아서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제 부기장이 자동차다. 그래서 레벨 3는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의 레벨 3로 출시된 차는 없습니다.
1: 아, 그러면 테슬라에서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단어 자체만 보면은 완전히 스스로 운전하는 차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차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아직 레벨 2인 거예요.
0: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 두 가지의 네. 이제 상품 이름처럼 썼는데 네. 이 두 가지가 현 시점에서는 레벨 2로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됐고요.
1: 도와주는 것뿐이다.
0: 네, 도와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미국에서 네.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로봇 택시, 뭐 사이버캡 이렇게 가는 거는 운전사가 없어도 되는 네. 차가 완전히 알아서 하는 레벨 4의 영역이에요.
1: 그거는 뭐 지금 아직은
0: 이제 막 시작이죠. 한국에서도 네. 서울에서 일부 지역 했고요. 광주에서 지금 200대 시범 서비스 한다 그러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내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 네. 웨이모가 네. 하고 있는 이제 로봇 택시. 네. 아마존이 얼마 전에 시작했던 죽스 네. 같은 것들이 전부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를 전제로. 즉 이 부분은 사고가 나면은요. 제가 택시 타면 사고 나면 택시 기사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차가 전부 책임지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헷갈리는 게 네. 테슬라는 지금 팔고 있는 거에 오토파일럿과 FSD는 레벨 2로 모든 걸 운전자 책임으로 네.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또 이걸 고도화시켜서 레벨 4를 진행하겠다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고 있어요.
1: 그런데 단계적으로 레벨 2에서 레벨 3로 가고 그다음 레벨 4로 가는 게 아니라 왜 레벨 2에서 레벨 3를 건너뛰고 4가 바로 상용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까요?
0: 네. 이게 법적으로 레벨 3가 되면은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는 운전자 책임, 차가 했을 때는 차 책임이에요.
1: 네.
0: 반반이죠. 네. 이걸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쨌건 제조사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능이 정말 정말 좋아서 레벨 3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저는 법적으로 레벨 2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촉법소년 내지는 범법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책임의 소재 때문에
0: 책임 때문에
1: 네. 그러면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아예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 되니까
0: 근데 지금도 레벨 2이기 때문에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FSD 같은 경우에도 예.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했다가 뒤에 관로에서 감독형이라고 되어있죠. 네. 운전자가 감독해야 된다.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레벨 3, 레벨 4,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고. 근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실제로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가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0: 큰 틀에서 규정은 똑같아요.
1: 네.
0: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차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은 예. 레벨 4의 로보택시에 해당되는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1: 네.
0: 운행사들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업적으로 갔지만 어쨌건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제한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전부 레벨 2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주행하면은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회사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 이후에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차이점은 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잘해요.
1: 테슬라가.
0: 네, 굉장히 네.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냐면은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은 라이다라든지 레이다라든지 센서를 여러 개 막 덕지덕지 붙여서
1: 그렇죠.
0: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카메라.

0: 카메라의 영상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요.
1: 네.
0: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는 방식 자체도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해서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AI 가지고 학습을 하는 E2E, End to End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가지고 학습해서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1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카메라만으로 데이터를 네. 받아가지고 그걸로 판단을 하고 운행을 한다 그러면
0: 네.
1: 사실은 더 위험성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라이더나 레이더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만약에 영상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오는 게 어느 순간 끊겼다라거나
0: 네.
1: 그럴 경우에는 0.1초의 순간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걸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화상으로만 된 것이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0: 테슬라 쪽의 주장대로 이야기하면은 네. 일단은 카메라가 가장 심플하고 이걸 가지고 잘 학습을 시키고 고도화시켜서
1: 네.
0: 그리고 현재 있는 이제 그 E2E 시스템과 연결시켰을 때는
1: 네.
0: 영상 보고 바로 인식해서 차를 제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다.
1: 합리적이고 빠르다.
0: 네. 왜냐하면은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센서가 입력이 많이 들어오면 이거를 전부 맞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1: 시간이 오래 걸리는
0: 하는 주장이기 하겠죠. 때문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1: 네.
0: 반면 이제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러면은 역광 들어올 때 어떡할래?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1: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2: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최영석 작가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최영석 작가의 신간 킬 스위치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자, 얘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테슬라가 다른 차보다 앞서가고 있는 부분을 화상 카메라만으로 주행 상황 같은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데이터로 확보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은 좀 안전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3: 네,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고요. 웨이모에서 구글, 네. 정확히 말하면 웨이모의 모에서는 이제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인데 거기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 쪽에서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 테슬라 니네는 그래봐야 레벨2야. 처음부터 운전을 보호

0: 하는 걸 가지고 계속 고도화 시키는 거 하고
1: 네.
0: 레벨 4로 처음부터 만드는 거는 스타트 자체가 다르고 그거는 센서부터 네. 다를 수밖에 없다.
1: 예.
0: 라고 주장 뭐 주장 하여튼 말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거 외에 뭐가 있냐면은
1: 예.
0: 이 테슬라는 E2E라고 영상을 학습을 해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게 장점은 아주 네. 어떻게 보면 컴팩트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네.
0: 사고가 났을 때 얘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판단했니? 그러면 얘가 설명을 못해요. 우리 왜 AI 있어 보면은
1: 네.
0: 프롬프트 같은 걸 얻는데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1: 맞아요.
0: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왜 나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설명을 못해요.
1: 그러면 그 기술 자체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AI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0: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엔비디아
1: 네.
0: 젠슨 황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VLA라고 비전 랭귀지 액션. 영상을 보고 그냥 바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네. 설명을 해요. 말로.
1: 예.
0: 그리고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서 좌회전 가는데 차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피했습니다.
1: 아.
0: 이렇게 됐을 경우 또 장점이 뭐냐면 교통법규 같은 경우가 텍스트나 랭귀지로 정리가 되죠.
1: 그렇죠.
0: 이걸 바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1: 아.
0: 근데 E2E로 가면은 영상 가지고 밖에 안 되니까 라벨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1: 아.
0: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제 아.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1: 아.
0: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1: 인공지능 자체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군요. 영상을 보고 영상을 텍스트화하면
0: 그렇죠.
1: 그 텍스트를 보고 왜 이렇게 판단이 됐는지가. 거죠.
0: 그리고 텍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텍스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미국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한국보다 훨씬 더 좀 자유로워요.
1: 예.
0: 영화에 보면은 왜 중앙선이 있는데 쭉 넘어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1: 네.
0: 우리랑 교통법규가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1: 네네.
0: 는 좀 한계가 있죠.
1: 알겠습니다.
0: 차이가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 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앞서 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웨이모의 사례, 그쪽의 주장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혹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중이 비교가 또 되기도 하던데.
0: 중국이 굉장히 무서워요.
1: 네.
0: 중국은 첫째로 테슬라를 그냥 그대로 다 복사 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를 중국 회사들이 전 세계 1등이에요.
1: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가지고
0: 네네.
1: 센서를
0: 네네.
1: 활용을 하는
0: 레이저를
1: 거죠.
0: 이용해서. 예. 그래서 레이저. 예. 중국은 테슬라가 하는 방식도 하고요.
1: 네.
0: 웨이모가 하는 방식도 하고 둘 다 섞어서 그래요. 그리고 정부에서 규정을 먼저 만들어요.
1: 예.
0: 얼마 전에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유엔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중국이 모든 테스트 케이스와 데이터를 들고 와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아마 법규부터 중국 주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중국이 AI나 뭐 아니면은 그 피지컬 AI라든지 로봇,
0: 네.
1: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역전한 분야도 있다고
0: 이미 저희는 역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시죠.
0: 사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심각한 문제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0: 지금 미국에서 보면 중국차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 중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테슬라를 주요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1: 네.
0: 이게 단순히 차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 카메라로 그렇죠. 모든 걸 찍고 위치 정보 및 누가 뭘 하는지를 전부 다 알아버리면은
1: 네.
0: 사실 제가 자율주행이나 사고 쪽 때문에 이제 회의를 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은
1: 네.
0: 누가 들어오시냐면요. 대테러.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오세요? 자율주행차가 한꺼번에 500대가 덤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1: 네.
0: 실제로 도로에 나오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책을 세워야 되고.
1: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0: 네.
1: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에 떠가지고 그 영상을 찍는데 자동차들이 카메라를 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 주변을 곳곳을 그냥 다 찍고 다닐 수도 있는 문제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도 똑같은 게 이제 웨이모가 긴급 군환차가 들어오는데 얘가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었어요.
1: 네.
0: 미국 정부에서 이거 대책 빨리 세워라. 운행 중단시키겠다.
1: 알겠습니다.
0: 하는 그런 상황이죠.
1: 그런 문제들도 있군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군사적인 활용에 있어서나 굉장히 뭐 갈등 상황은 늘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바로 다가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율주행 기술이나 사고 뭐 이런 쪽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요. 테슬라가 앞서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좀 어려워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놓치는 상황?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기술적인 사항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1: 네.
0: 법규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 왜냐하면 혁신이었고 아무도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법규가 없을 때는 맞았어요.
1: 예.
0: 근데 그걸 너무 맞

0: 추는 걸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래서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영어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쳐본 적이 없어요.
1: 아.
0: 시험을 치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1: 그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0: 시험에 능하지 않다.
1: 아.
0: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1: 네.
0: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목표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사업적으로 왔을 때 리스크 중에 하나는
1: 네.
0: 예를 들어서 정부의 법규가 라이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라고 법이 만들어지면 어떡할 거냐.
1: 그렇죠.
0: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거기에 적응하게끔 빨리 변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1: 화상만으로는 위험하니 안전하지 않으니
0: 라이더를 달아라.
1: 다른 걸 더 달아야 된다. 센서를. 그랬을
0: 그러면 자기네 시스템이 지금 다 엎어야 돼.
1: 네, 다시 적응하기가 쉽지 네. 않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행 영상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실제 자율주행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복잡한 길도 굉장히 곧잘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상만 보고는 알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면서요.
0: 이 부분이 지금 테슬라가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고요.
1: 네.
0: 2015년, 16년도부터 뭐 오토파일럿, FSD 그리고 제 차가 뭐 운전을 하는데 사람은 법적인 이유 때문에 운전석에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영상들을 만들었고 실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여줬어요.
1: 예.
0: 많은 사람들은 저게 곧 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한 거와
1: 네.
0: 이게 실제로 구현되면서 아 차이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다.
1: 네. 네 그렇게 실제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런 것들이?
0: 네, 실제 사례들이 뭐 예를 들어서
1: 네.
0: 이게 이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1: 네.
0: 워낙 잘하고 지금 레벨 2인데도 좋으니까는 달리는데 자고 있다거나.
1: 아, 사람들이.
0: 네, 네.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리고 잘 되는 케이스들만 뽑아서 또 올립니다. 사고 나는 건 다 빼버려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람들의 좀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1: 공개된 영상은 잘 된 것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0: 이게 이제 또 좀 테슬라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가 공개했던 영상 자체가
1: 네.
0: 연출된 거다라고 정부 기관의 조사에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1: 정부가 조사할 때 그걸 네. 스스로 밝혔다는 네네. 말씀이죠.
0: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이 올해 초에 없어졌어요.
1: 예.
0: 없어진 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하에 있는 교통국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결론 이 영상은 약간 연출된 겁니다. 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버리니까는 예. 현실과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1: 네, 예.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이잖아요. 그걸 이제 아예 쓸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0: 네.
1: 네. 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국이 어떤 점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냥 그 영상이 좋은 것만 올린 거다, 이 부분만 문제 삼은 것 같아요.
0: 그 부분도
1: 않네.
0: 있고요.
1: 네.
0: 실제로 주정부에 신청한 건 레벨2 운전 보조장치였다.
1: 네.
0: 니네는 신청은 레벨2로 신청해 놓고, 왜 홍보 및 광고 및 밖에 팔 때는 레벨4처럼 인식되게 자꾸 만들었어.
1: 네.
0: 이거 하지 마. 계속 하면은 공장 문 닫어. 라고 나갔죠.
1: 테슬라는 여기에서 운전자가 계속 주의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0: 네, 그렇죠.
1: 했다고요.
0: 네.
1: 예.
0: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규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양쪽 이야기는 다 맞아요.
1: 예.
0: 맞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서 그리고 테슬라 혼자서 자율주행을 했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뭐 구글도 있고 네, 젠슨왕도 계시고
1: 네.
0: 또 중국도 있고 하니까는 다양한 의견들과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비교가 되는.
1: 예.
0: 그리고 법규가 따라오니까는 하고 지금의 눈높이로 한 10년 전 거를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책에는 테슬라의 기술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머스크가 공개했던 그 발언과 실제 기술 수준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0: 네.
1: 홍보를 위해서 했던
0: 네.
1: 기술에 자신했던 그런 부분과 실제 기술 수준이 다르다라고 기술 책임자가 얘기했다고.
0: 네네. 그 기술 책임자가 얼마 전에 이제 또 나왔죠.
1: 네.
0: 사이버캡 런칭하고 이런 거 할 때 나와서 막 설명을 했던 분인데
1: 네.
0: 실제로 재판이라든지
1: 네.
0: 증거 조사에서 그렇게 말한 이제 문서들이 전부 다 나와버렸습니다.
1: 네. 실제 기술 수준이 다르다라고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
0: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찍은 게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오류 난 거 있어서 몇 번 다시 찍었고.
1: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0: 주차 잘 못해서 했고 해서 뭐 골프로 말하면은 매 홀마다 볼 여러 개 들고 가서 쳤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1: 알겠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내린 것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설명하고 좀 판매하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소비자들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주 의미가 크죠.
1: 예.

0: 이거 사실 이런 명칭을 못 쓰게 먼저 만든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테슬라나 뭐 미국 회사들 보고 막 따라가서 빨리 뿌렸죠.
1: 예.
0: 어, 진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명확히 시키자 하고 중국이 규정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미국은 생각보다 좀 느리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1: 네.
0: 그리고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 정말 상용화 시기로 접어드는구나.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는구나.
1: 예.
0: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렇게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스마트폰처럼 스스로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업데이트 눌러야 되겠지만 업데이트를 스스로 하고 그래서 부품을 바꾸지 않아도, 그러니까 차를 바꾸지 않아도, 중요 부품을 바꾸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계속 자동차의 자율주행 운전 실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사실 PC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랑 운영체제, 윈도우 이런 걸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하드웨어가 CPU 같은 게 딸리면 버벅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가능한가라는 생각은 해왔는데 이게 실제 좋아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0: 지금 말씀하신 PC하고 똑같아요.
1: 어.
0: PC 하드웨어가 있는데
1: 네.
0: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지죠. 자, 지금까지 자동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테슬라가 OTA를 집중을 하고 실제 그걸 정말 노력을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있는 수많은 제어기를 통합하는
1: 네.
0: 이런 이제 복잡한 기술 개발들을 했어야 돼서 이건 굉장히 잘한 게 맞아요.
1: 네.
0: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1: 예.
0: 실제 사례에서도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 하드웨어가 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하드웨어 3가 있고 4가 있는데요.
1: 네.
0: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고백을 했죠. 아, 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드웨어 3 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1: 네.
0: 완전 자율주행이 이게 메모리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도 안 된다. 감독형 FSD도 안 돼서 라이트 버전을 만들겠다.
1: 어.
0: 그래서 하드웨어 3에 대해서는 라이트 버전을 일단 출시를 시켰고요. 향후에 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하든지가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이걸 고민하겠다 정도까지.
1: 예.
0: 그럼 좋겠죠.
1: 초창기에 운전자가 필요 없이 업데이트만 계속하면은 계속 내 차는 좋아질 거야라고 믿었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거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좀 이걸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좋아질 거야가 아니고
1: 예.
0: 처음에 완전 자율주행 우리가 알고는 레벨 4가 될 거야라고 팔았는데 그게 안 되는 하드웨어이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니까는 이제 약간 멘붕
1: 네.
0: 내지는 아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집단 소송으로도 이어졌고요.
0: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FSD에 관련된 집단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1: 아.
0: 미국, 중국, 호주, 유럽, 한국까지.
1: 그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그 부분인가요? 업데이트를 해도 완전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속였다. 뭐 이 부분일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0: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완전 자율주행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거고
1: 예.
0: 한국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조금 달라요. 한국은 돈 받고 시작도 안 했어요.
1: 아.
0: 계속 뭐 국내 규정 때문에 못한다.
1: 그렇죠.
0: 그랬다가 소송이 시작되니 한국에서 런칭을 했다라는 게 이걸 소송하시고 계신 분들의 주장인데 제가 날짜로 봤을 때는 그분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어쨌건 이제 한국은 아예 안 해줬었다가 뒤늦게 해줬고
1: 예.
0: 지금도 약속했던
1: 네.
0: 100%는 언제 될지 모른다.
1: 네.
0: 그래서 전부 환불해주라 하는 그런 요소들이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1: 지금은 그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0: 네,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1: 네.
0: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 예.
0: 10월 29일 날 1심 판결이랍니다. 그런데 본안 판결 중에 1심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했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1: 예.
0: 합의로 끝나고 한 건 한 건 묻힌 게 되게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개별적으로 합의가 들어가요?
0: 네네.
1: 예.
0: 소액 합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FSD 환불 소송이 이제 집단 소송 인정을 받았어요. 집단 소송 인정받고 소송 끝날 때까지 한 5년 넘게 걸립니다.
1: 아, 시작 자체가 늦었다.
0: 네.
1: 우리나라는 소송이 빠르게 진행이 시작이 돼서 지금
0: 한국은 소송이 상당히 빠르고요.
1: 예, 쟁점이 잘 정리가 됐나 봐요. 그러면.
0: 네, 쟁점은 정리가 됐죠.
1: 예.
0: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고 5, 6년 기다리는데 안 해줬다가
1: 네.
0: 지금 와서 불완전한 거 줬다. 그러니 환불해주라. 가 쟁점이고요.
1: 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판결의 그 쟁점.

0: 지점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그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 강력한 참고
0: 건가요?
1: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실제 사고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셨어요, 책에서.
1: 네.
0: 네. 테슬라의 운전 보조 기능과 관련된 사고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건지.
1: 뭐,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예. 이제 해외 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의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레벨 2면은 운전자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외에
0: 예.
1: 제조사인 테슬라도 33%의 책임이 있다. 라고 결론을, 뭐, 배심원 편결이지만 1심에서 나왔고요.
0: 예.
1: 배상 금액이 무려 3천억이 넘어요. 교통사고 중에 3천억짜리 사고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0: 단일 교통사고에서요?
1: 네.
0: 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1: 아니요, 이거랑 뭐, 징벌적 배상도 붙어 있죠.
0: 예.
1: 근데 어쨌건 이제 민사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는
0: 네.
1: 저는 사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보상 금액의 체계는 대충 알고 있어요.
0: 예.
1: 저희끼리 이야기는 한 3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교통사고인데 이게 3천억짜리 사건이 되고
0: 네.
1: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용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은
0: 예.
1: 테슬라의 설계 의도가 문제 있다는 거 하나. 운전자가 방심하게 만들었는 거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0: 그게 기술적 설계인가요? 아니면은 그
1: 기술적 설계의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0: 그래요. 아, 예.
1: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한 거 아니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0: 예.
1: 또 결정적인 부분은 이게 뭐 물론 이제 이쪽 주장만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공개하라 그랬는데 테슬라에서는 없다 그랬고요.
0: 네.
1: 또 이 소송하는 쪽에서 이제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차량에서 이걸 확인했더니 사고 직전에 이제 서 있는 차의 영상이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야 인식했으면 세워야 되는 거 아니니? 안 세웠잖아.
0: 네.
1: 가 지금 쟁점이 됐어요.
0: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는 우리나라의 급발진 사고가 떠오릅니다. 네.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제조사에서는 이게 뭐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주로 하고 운전자로서는 나는 운전을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뭐 엑셀을 밟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급발진 사고의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럼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도
1: 좀 궁금한데요. 미국은 집단 소송 법상
0: 네.
1: 법 전공이시니까는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서 요청하는 증거를 전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0: 근데 그걸 전부 제공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1: 아니요. 그걸 되게 이제 민감하게 싸웁니다.
0: 아,
1: 이거 10개 내놔.
0: 네.
1: 이 중에 5개는 줄 수 있고 없고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외부 보안이다 아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이 되게 길게
0: 네.
1: 끌려갑니다.
0: 아, 그럼 사고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은 실제 앞에 나타났었다.
1: 네.
0: 영상으로도 확인이
1: 네.
0: 됐다.
1: 네. 그런데 왜 안 세웠냐.
0: 안 세웠냐.
1: 거기다 더 큰 게 야 니네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앞에 사고 날 거 인지했는데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긴급제동장치를 왜 작동 안 시켰니.
0: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은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던
1: 네,
0: 걸까요?
1: 주장했는데 이제 그게 나와버린. 물론 양쪽 주장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은
0: 예.
1: 레벨 2라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을 모두 다 넘겼었는데 그게 지금 잘 먹히지 않는다.
0: 네. 33%까지 인정이 네. 됐다라고 된 경우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1: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좀 명확한 사건은 문 손잡이에요.
0: 네.
1: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데
0: 네.
1: 이 문 손잡이 자체가 전자식으로 되어서 차가 사고가 나서 12V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이 문 손잡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문을 못 열고
0: 네.
1: 실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어 레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숨겨져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한남동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조를 못해서 사망한 사건들.
0: 예.
1: 이 사건들이 지금 국내도 있었고 해외에도 다수 있었는데 지난달에 중국 정부에서 이 도어에 대한 금지를 내렸고 중국 내에서 이렇게 만든 차들.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 모든 제조사들에게
0: 네.
1: 리콜 명령이 나갔어요.
0: 네.
1: 동일한 걸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 좋은
0: 예.
1: 악재들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궁금한 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직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남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1: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0: 예.
1: 일반 모든 자동차는 EDR이라고요.
0: 네.
1: 에어백 유니트 안에 5초간. 법규가 바뀌어서 지금 15초간 뭐 악셀, 브레이크 등의 신호가 남아있게 만드는 게 일반 차량이고요. 자율주행차가

0: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이상부터는 DSSAD라고 별도의 기록 장치를 법규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여기서 맹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벨 2니까 DSSAD 필요 없어. 라고 법을 피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테슬라의 기술뿐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 뭐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율주행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안심하고 이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지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0: 한국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부실해요.
1: 네.
0: 인증을 제조사를 믿고 자기 인증을 했으면은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1: 예.
0: 또 그 전에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지금 있는 레벨 2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1: 예.
0: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해야지만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법규와 제도의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쓰고 싶어서 이런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확인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뭘까요?
0: 절대 기계를 믿지 마십시오.
1: 네.
0: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감독하는 겁니다.
1: 네.
0: 자율주행차나 무인차 가면 결국은 차에 탄 사람은 졸아요.
1: 네, 그런 경우가 있죠.
0: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차도 믿지 말고. 그래서 운전이 편안해지는 만큼 사고는 더 크게 날 수 있다는 것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유 선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0: 하나증권 프리.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3: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조각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킬스위치의 저자 최영석 작가의 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자율주행체 기술과 안전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책 선물 이벤트 작가님의 킬스위치 받으실 분들 말씀드릴게요. 7178님, 1987님, 7521님 외에 총 10분입니다. 당첨자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뒤에 이과학저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저희가 이름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참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우리가

0: 생각해 볼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든 기술의 발전은 그렇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 부곡길 라디언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 구곡길 라디언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의 정원뉴스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26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주 12.1도, 안동 13.1도 등으로 선선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주 24도, 안동 26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를 계속 웃돌겠고 주말에는 30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걸로 예보돼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대학 수능시험 성적 분석 결과 경북 수험생들의 국어와 영어 성적이 상승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수험생의 국어 표준 점수 평균은 17개 시도 중 10위로 1년 전보다 두 단계 상승했고 도 단위에서는 2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영어 영역에서도 경북 수험생은 1등급에서 4등급 누적 비율이 60.5%로 1년 전보다 5.9%포인트나 상승했고 순위는 17개 시도 중 8위로 1년 전보다 무려 4단계 올랐고 도 단위에서도 경기도에 이어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청에서 직원들의 자녀 출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청 직원 자녀 출생아 수는 선포 이전인 2023년 50명에

시작해서 작년에 8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92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출생아 수가 100명을 훌쩍 넘길 걸로 보입니다. 경북도청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의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고 근무 평정 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1일간 중앙선 1942 안동역과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23개국 27개 해외 공연단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 전통탈춤 17개 단체 등이 참여하며 말레이시아를 주빈국으로 선정해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류 행사를 선보입니다. 또 원도심 퍼레이드와 전통시장 탈춤 외전 공연, 하회마을 선유 줄불놀이 등 축제장과 도심 전역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영주 대표 가을 축제인 풍기인삼축제를 앞두고 영주시는 전국 주요 도시와 각종 행사 현장에서 축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교류도시인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제주와 부산, 서울 등에서 열리는 행사와 연계해 축제를 홍보하고 있고 공무원의 업무 출장과 교육 등 일정에서도 축제 개최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풍기인삼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과 풍기인삼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상주와 문경시가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국회를 방문해 이미자 의원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상주에 연고를 둔 서영교, 김주영, 김승수, 신동욱 의원과 현안을 협의하고 문경, 상주, 김천 고속철도, 도심 통과구간 교량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경시도 국회에서 이미자 의원과 전체 간담회를 갖고 문경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0.25% 미국 연준은 결국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번으로 멈출 것도 아니고 연내 더 올릴 것이라는 예고까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는 떨어졌고 오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 시간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고민거리, 호르무즈 파병 문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발 고민거리군요. 1부에서 파병 문제를, 2부에서 미국 금리 인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Killers의 Land of the Free를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자유의 땅이지만 내용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곡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박정영 선거위원이 노래의 의미도 좋지만 곡 자체도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예,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A면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인데요. 오늘 열린다고 알려졌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가 파병을 NSC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온 바가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트럼프의 청구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들이 배상해야 한다. 최근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전쟁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전쟁에 찬성한 바도 없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가. 미국의 뜬금없는 청구서죠. 파병 압박, 여기에 또 대미 투자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전에 그 저 외통위, 예. 외무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면서요?
1: 네, 하고 왔습니다. 네.
0: 예,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1: 파병 얘기가 중심이 됐고요.
0: 예.
1: 그동안에 조금 잠잠하셨던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파병은 국익에 반한다는 의견도 꽤 많았었고요.
0: 예, 예.
1: 저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외교장관이 루비오를 만나러 갔는데.
0: 예, 오늘 갔죠.
1: 예. 아니, 파병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미국이 요청하는데 마치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 잘못해서 불려가는 것처럼
0: 예.
1: 한다고 비유를 했었는데요. 뭐 전혀 비합리적이고요. 차라리 그랬다면 오히려 이럴 때는 안 보내는 방식도 미국한테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외교장관을 안 보내는 방법.
1: 예. 예. 근데 저는 이런 미국을 대할 때 작은 것에서 각을 세우지 않으면
0: 예.
1: 큰 요구할 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듣는다는 예, 생각을 예.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0: 특히 트럼프는 그런 스타일이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예. 근데 우리가 좀 그,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약간의 미국에 대해서는 좀 패배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뭐
0: 예.
1: 분단 구조도 있고 한미 관계가 워낙 긴밀하고 또 미국이라는 상대가 엄청난 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0: 원래 그렇죠.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0년 전에 우리가 아닌데도 그때
0: 예.
1: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NSC는 결국 이제 안 열렸다고
1: 네.
0: 정동영 장관이 오늘 회의에서 얘기한 모양이래요?
1: 예, 저도 뭐 소스를 듣고 파악해 본 바로는 사실
0: 예.
1: 제가 17일 얘기를 벌써 한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 했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때는
0: 예.
1: 이 17일이 이제 저 조사단
0: 예,
1: 보고도
0: 예.
1: 하고 적어도 안전보장이사에서는 결정을 하고
0: 예.
1: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국무에 옮기는 스케줄이 처음에 보다는 이제 이게 이제 제동이 걸린 것 같고요.
0: 예, 예. 원래 달력을 보고 판단하면 그렇긴 한데.
1: 예, 그렇죠.
0: 예, 예.
1: 네, 이것도 연기된 것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사실.
0: 예, 예.
1: 네.
0: 지금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거는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건 여론을 살피니까 도저히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했을까요?
1: 하고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형식 논리상 결정 안 된 게 맞고
0: 예, 예.
1: 숙고한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러나 주도한 사람은 있었고
0: 예.
1: 그 주도하는 것이 안보실이라고 저는 이제 특정을 했었고요.
0: 예,
1: 특정을
0: 예.
1: 했었고 거기서 계속 구체적인 너무도 구체적인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0: 예, 예.
1: 거기 주도로 사실 일사천리로 갔던 게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0: 예, 예.
1: 그렇게 봅니다.
0: 그래서 사실 그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그때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뭐 거의 특정하셔서 좀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속도만 늦춘다는 건지 아니면 파병을 안 하는 것도 테이블 위에 있는지
1: 네.
0: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저도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요. 신중론은 확실한데 속도 조절은 확실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0: 예.
1: 저는 이게 이제 파병 반대도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다. 그게 지난주까지는 없었고요. 어떻게든
0: 예.
1: 생색이나 포장을 잘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미국을 설득시키는 최소 공백수가 있는가 찾는
0: 예, 예.
1: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포함될지 아마 약간의 또 전환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일 기자회견에
0: 그렇죠,
1: 한 번 더 국민을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들을 살피는 시간이 아닐까
0: 예.
1: 생각합니다.
0: 국민들 의견을 살피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1: 예.
0: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간일까요?
1: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0: 예.
1: 그래서 모든 걸 살피고 있다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할지.
0: 예.
1: 지금 지난번에 저는 중요한 예가 통상 압박했을 때도 말의 톤이 미국이 이렇게

0: 한국의 대통령을 한국에 투자를 받는데 일방적으로 압박한다는 불만 섞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톤이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김 의원 입장에서는. 네. 예, 예. 근데 뭐 하여간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10시에 기자회견이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더군요. 네. 현안이. 근데 그게 내일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뭐 네.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적어도 국민들이 이해를 구하는 거 파병을 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이해를 구한다. 이 얘기는 안 나와야죠.
1: 예. 근데 하여간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말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뭐 다 많이 네, 있긴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0: 그렇죠.
1: 게다가 NSC도 열리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네. 내일 메시지에. 근데 그건 역시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아마 내일 그 기자회견에선 이 관련 얘기라든가 것보다 다른 얘기 뭐 대미 투자는 네. 뭐 물론이고 그 밖에 이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이 네. 굉장히 많이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0: 그런데다 대미 투자도 사실 국회에 보고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1: 예.
0: 아, 그것도 지금 취소됐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이것도 미국이 굉장히 지금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1: 예. 예. 조금 이따 이제 여유가 되면 그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 중동에 다녀온 현지 조사단 결과도 보고받는다고 했습니다.
0: 네네.
1: 현지 조사 결과 관련해서 혹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0: 아니, 오늘 그 외통에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
1: 예.
0: 뭐 공유를 했냐. 물론 이제 국방부 조사단이긴 하지만 외교부도 참여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나와 있는데 뭐, 오늘은 장관은 이제 미국을 갔으니 차관이 나왔는데 부분에서 좀 얼버무렸고요. 뭐 얘기하기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1: 예.
0: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바레인하고 사실 UAE만 간 게 아니라 바레인 둘 같거든요.
1: 네네.
0: UAE는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아마 초계기 착륙 때문인 것 같고.
1: 예, 예.
0: 바레인은 이제 그 우리가 만약 지원 함을 보내면 함에 이제 항구가 되는.
1: 정박을 해야
0: 돼. 정박을 해야 되는
1: 예, 예.
0: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크하러 간 건데.
1: 예.
0: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지금 위험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1: 그렇죠.
0: 보낼 작정을 하니까. 살피로 가는 거지. 보낼
1: 예.
0: 작정을 안 하면 위험한 건 다 안 해. 왜 보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 예. 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0: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 다 위험, 모든 걸 이제 판단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한다는 상당히
1: 예.
0: 외교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1: 원론적이고.
0: 네.
1: 근데 하여간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그렇게 상황이 녹록진 않더라.
0: 아, 그럼요. 지금은 그리고 몇 주 전보다 훨씬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러니까요.
0: 전체의 이 홍해 쪽하고 다 버려지고 사우디도 지금 그렇게 되고 확전입니다, 지금 사실은.
1: 예, 예. 그러면 정말 이건 뭐 그 상황에서 보낼 것이냐.
0: 네.
1: 보내자마자 사실은 사다리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에서는
0: 그렇죠.
1: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좀 고심이 깊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시기도 문제인 것이 이란도 미국도 고비가 바로 11월 초거든요.
1: 예, 예.
0: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중간 선거이기도 하고.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뭔가를 파병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한테 그 전에 보내라고.
1: 그렇겠죠.
0: 또는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거든요.
1: 예. 그때 잠깐 얘기 나오기로는 11월 1일로 못 박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0: 예, 뭐 그런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1: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또 한쪽에서 듣는 분들은 그거 너무 모르는 얘기 아니냐. 만일에 우리가 안 보내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당장 우리한테 굉장한 손해를 끼칠 만한 무언가를 들고 나올 텐데
0: 예.
1: 그거 괜찮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우리가 미국을 대할 때 항상 보면은
1: 예.
0: 이쪽에서 좀 잘해주면 경제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1: 예.
0: 다른 쪽에서 잘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사실 안 먹히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번 투자할 때도 투자협정 할 때도 투자협정이나 안보 또는 전자권
1: 예.
0: 이런 걸 분리하기로 미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1: 예예. 예.
0: 근데 지금 또 썩잖아요.
1: 어느 사이 섞여 있는 상황이죠.
0: 네, 예. 섞어버렸죠 미국이.
1: 예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처음에 합의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명확하고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0: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1: 예.
0: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얘기 못 하잖아요.
1: 예.
0: 미국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우리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1: 예. 심지어는 뭐 저 투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0: 그
1: 있다
0: 얘기도
1: 보니까
0: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건 정확한 겁니까?
0: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 그런데
0: 예, 뭐 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1: 근데 일부 언론 보도는 여전히 이제 정부가 결국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병 동의안이 넘어오는 순간 통과된다라는 것은
0: 예, 저는 그래서 넘어오지 않는 게 최선이다.
1: 예.
0: 넘어오면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위한 소리가 될 수 있지만.

0: 예. 대통령이 결정하고 난 다음인데 여당 의원들이 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느냐.
1: 예.
0: 그런데다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찬성했고요.
1: 예예. 저는 그 여당 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본인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이렇게 오늘 네. 외통위에서도 여당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파병에. 네, 네, 네. 그거는 청와대의 기류가 그렇게 조금 바뀌는 것 같으니까 공간이 넓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0: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거는 예. 짐작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 전에도 저희들 이제 피켓팅을 좀 하려고요. 예, 야, 예. 예, 이제 민주당은 빼고요. 이제 진보개혁 사당이 예. 피켓팅을 좀 한 생각입니다. 아.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넘어오면 안 된다.
1: 예.
0: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피켓팅 가도 될까요?
0: 아, 뭐 하나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예. 저 주말에 시위도 나갈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참이 복잡합니다. 어렵고. 근데 그 당장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자기들 쓴 돈이 52조 원이라고 미국이.
0: 네네.
1: 앞으로도 이제 매달 4조 원 들어간다고 분담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아니 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1: 예.
0: 거기에 우리나라에 석유 수송료가 있지 않냐. 건드린 사람이 미국이잖아요. 그 수송료를 위험하게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예.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1: 예.
0: 차라리 파병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오히려 협상하는 게 다른 나라와 향후에 예. 종전 후에 논의하자. 오히려 파병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또 이 안을 역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여기 나와 주신 다른 분께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0: 돈이 낫다.
1: 아이고. 근데 그 돈도 뭐 워낙 큰 돈이라서.
0: 그렇죠.
1: 예.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0: 전쟁이 끝나면 또 주변 국가들이.
1: 예.
0: GCC 국가들이 많이 낼 거고요.
1: 예, 예. 조현 외교장관이 가서 그 얘기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내용을 그것도 좀 나중에 나온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흑인 음악에 정통한 김윤하 선곡위원이 루더 반드로스의 Never Too Much를 보내왔습니다. 뭐든 과하면 탈이 난다고 해서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는데 루더 반드로스는 자신의 사랑이 절대 과하지 않다고 주장은 합니다만은 솔직히 당하는 사람 입장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겠죠. 파병이든 투자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too much니까요. Never too much 루더 반드로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2부의 국제뉴스입니다. 강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유가 캐나다를 EU 준회원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유가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의 준회원국을 제안한 건 처음인데요. 이유와 캐나다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미국이랑 사이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역시 참지 않았는데요. 캐나다를 품으면 EU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교역을 중단하겠다 선언했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괄 감속은 안 된다. 안전은 각자 책임이란 건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꼭 메타의 이해관계도 생각해보게 되죠. 메타는 이제 막 큰돈을 AI에 베팅하고 있는 업계의 후발주자다 보니 감속이 손해라고 생각한 겁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도 한마디 했는데요. AI 개발 속도를 줄이느냐 마느냐 싸울 때가 아니다. 막기에는 이미 늦었으니 지금 입증된 위협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한국은 AI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AI 시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앞선 나라의 감속과 추격자의 감속은 다른 문제란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올 1월 청와대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증권사 5곳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 증권사 누구도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답은 미리 정해져 있던 걸까요? 지금까지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Connect with the world
7: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손석희의 12시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대다수의 예상대로 연준은 금리 인상 커드를 꺼냈습니다.

0: 3년 만에 금리 인상 0.25%포인트를 올려서 4%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벌써 미래로 눈길을 향하고 있고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또 몇 번이나 더 올릴 것인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케빈 워시 의장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대부분 예상대로 아무튼 올렸습니다.
1: 네네.
0: 예. 우리 주식시장은 제가 잠깐 이렇게 아까 그 뉴스 보니까.
1: 그냥 뭐, 그냥저냥. 예.
0: 네. 왜 그냥저냥일까요?
1: 아니, 그, 과거에 약간 서킷 브레이커가 올리고 사이드카가 무슨 모닝콜이냐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요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태인
0: 예, 예.
1: 것 같습니다.
0: 예. 아무튼 뭐 또 예상됐던 상황이기도 해서 네. 그런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점도표라면서요.
1: 네.
0: 점도표가 뭡니까?
1: 점을요? 도표.
0: 아, 그건 아니는데.
1: 찍는 거. 네. 예.
0: 아니 제가 그것도 모르고 질문 드리진 않았어요.
1: 아, 네. 아,
0: 뭐에 그러니까, 대한 점도표?
1: 아니 점도표라고 하는 게 연준의 이제 그 FOMC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12명입니다.
0: 예, 예.
1: 연준 이사가 7명이 있고요.
0: 예.
1: 또 케빈 워시 의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 연은 총재가 5명이 들어갑니다.
0: 예.
1: 근데 그 중에 5명 가운데 뉴욕 지역 연은 총재는 당연직입니다. 항상
0: 예.
1: 들어가고요.
0: 아, 예, 예.
1: 나머지 네 자리는 다른 지역 연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돌아가면서 그 네 자리를 차지해서 금리
0: 예.
1: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건
0: 예.
1: 총 합치면 다 19명이거든요.
0: 저기 지금 저 네. 화면에 나오면.
1: 아, 네, 맞아요. 저 점도표예요.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0: 보시는 분들은.
1: 저기 보면 점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0: 예.
1: 아까 제가 연준 이사 7명의 지역 연은 총재 다 합치면은 총 19명이 저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0: 예, 예.
1: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점을 잘 세보면 18개가 찍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한 사람이 안 찍었습니다.
0: 누구죠?
1: 케빈 워시 의장이 안 찍었어요.
0: 네. 예, 예.
1: 케빈 워시 의장은 저 점도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0: 예.
1: 본인은 안 찍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준 개혁 방안을 지금 케빈 워시 의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0: 예, 예.
1: 그러면서 지금 TF팀이 가동돼서 연준을 지금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0: 예, 예.
1: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점도표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0: 아, 그러면 의장이 없애겠다는데 찍는 사람들은 무엇이며?
1: 아, 지금 현재는 이제 찍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연준이 의장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0: 예. 예. 그러면 여전히 저 점도표는 무엇을 예측하기에는 좋은 도구다?
1: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0: 예, 예.
1: 지금 점도표상으로 보자면 저기 보시면 가운데에 지금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0: 예, 예.
1: 가장 왼쪽에 있는 게 26년 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를
0: 예.
1: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으로 찍은 건데 저 가운데 많이 찍힌 금리가 보자면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려야지
0: 예.
1: 저 수준에 도달합니다.
0: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0.25를 올리겠죠.
1: 네네. 그래서 예예. 지금 현재 3.75에서 4% 상단이 4%인데 한 번 더 올려서 4에서 4.25로
0: 예.
1: 지금 연준 위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1: 물론 지금 상황에서 찍는 점도표이기 때문에 그 연말 그 다음번 10월 28일에 있는 FOMC나 12월에 있는 FOMC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데이터 가 나온다라고 하면
0: 예.
1: 저 결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1: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 한 번 더 올리겠구나.
0: 예.
1: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0: 이번 그 금리 올리기 전에 이제 일단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건 그 금리 올릴 것이다라는
1: 네네.
0: 예상이 있었고 뭐 예상대로 됐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이 그 3시에 요거 이제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도표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0: 예.
1: 30분 뒤인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해요.
0: 예.
1: 거기서 또 발언을 했는데 케빈 워시의 발언이 약간 좀 매파적이다라는 그 평가가 나왔습니다.
0: 금리 올리는 쪽으로?
1: 네네.
0: 예.
1: 어떤
0: 예.
1: 얘기를 주로 했냐면요. 이 워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물가가 목표치 2%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0: 예.
1: 라고 했어요. 오늘 FOMC는 이 기준이 아직 충족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 예, 예.
1: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0: 예, 예.
1: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있거든요. 하나는 물가, 하나는 고용인데
0: 예, 예.
1: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0: 예.
1: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0: 고용은 뭐 지금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볼 테니까.
1: 그러니까 물가 안정, 연준의 목표치 2%를 잡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0: 예.
1: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볼 수 있죠.
0: 예, 예. 케빈은 뭐 그 케빈 워시는 시장에 힌트 주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네. 하는데 그냥 다 좋네요, 그러면.
1: 아, 뭐 그런데 약간 그 시장을

0: 직접 자극할 만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건 아니고요.
1: 예.
0: 간접적으로 우리가 물가는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일회성 인상이냐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상시화되느냐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게 놓고 볼 때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릴 것이다라는 네. 예상을 하면 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아까 점도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연내 한 번 더 올릴 거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예상했고요.
1: 예.
0: 내년에도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측의 점이 좀 많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아, 근데 뭐 제가 의장이라도 다른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다 점 찍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아니, 왜요?
1: 예. 그럼 좀 그렇잖아요. 영이 안 서잖아요.
0: 네. 아니, 점도표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연준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1: 예.
0: 앤 버냉키 의장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우리 연준이 할 일은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1: 예.
0: 하면서 시장 소통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다가 우리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1: 예.
0: 해서 도입을 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은 좀 반대 의견을 갖고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예.
0: 왜 그렇게 시장에다 힌트를 많이 주느냐. 연준은 금리 결정 으로 말해야 된다.
1: 예,
0: 라는
1: 예.
0: 상황이라서요.
1: 그나저나 트럼프는 뭐 금리 내리면 뭐 저 무역 적자인 쪽하고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뭐 안 네. 하겠다. 무역을 안 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한 바가 있었고
0: 네.
1: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금리 네. 인상 후에?
0: 일단은 그 발언은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1: 예,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0: 네, 네, 네.
1: 예, 예.
0: 이제 올릴 것 같으니까 일종의 그게 어떻게 정확히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 예.
0: 금리 올릴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무역 적자 국가 우리 뭐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한
1: 예,
0: 부분인데요.
1: 예.
0: 근데 막상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역시나 자신의 이제 SNS인 트루스 소셜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1: 예.
0: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1: 예.
0: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1% 이하가 돼야 된다.
1: 기준금리가요?
0: 네네.
1: 지금 4%인데?
0: 네네.
1: 예.
0: 그러면서 왜냐?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 최고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를 낮춰라. 그것도 빠르게. 라고 얘기했어요.
1: 예.
0: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데 1%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1: 지금부터 열심히 내려도 임기 내에 1% 안 될 텐데
0: 안 되죠. 일단
1: 예.
0: 어쨌든 그 내리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러면 이게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임명한 사람이
1: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죠.
0: 올려버렸어요.
1: 예.
0: 그래서 기자회견 때 이제 트럼프 케빈 워시 의장에 대한 신뢰하느냐 신뢰 여부를 묻은 질문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케빈을 신뢰한다라고 밝혔어요.
1: 예.
0: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금리를 내려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금리를 올렸어. 그런데
1: 예.
0: 여전히 신뢰한대.
1: 그래서 고만 올리라는 얘기겠죠, 뭐.
0: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1: 예.
0: 그러면서 이 케빈을 신뢰하지만 본인이 임명한 사람.
1: 예.
0: 그에게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이사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었냐면.
1: 분리작전이네요.
0: 네. 케빈은. 뭐 내리고 싶었는데
1: 예.
0: 그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이 못된 연준 이사들이 금리를 예. 올려버렸다.
1: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예.
0: 네. 그러면서 이렇게 워시 지명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유지한 겁니다.
1: 예, 예.
0: 내가 임명한
1: 자기 명분을 위해서
0: 네,
1: 그런 거죠.
0: 그런
1: 뭐.
0: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 대비한 책임 전가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이게 어쨌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둔화 그리고 증시 변동성 확대 고물가 여파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이에 대해서 나와 워시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데 이 못된 연준 이사들이
1: 예.
0: 금리를 올려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1: 속으로는 케빈 워시를 뭐 욕하고 있겠죠.
0: 그러면서 이제 워시 의장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워시 개인을 옹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어차피 표가 안 되니까 그냥 전반적인 그 이사회 의견에 따라간 거 아니냐라면서
1: 예, 예.
0: 다만 다음번 회의부터는 내 메시지대로 동결이나 인호를 주도하다라는 아까 말한 간접적
1: 예.
0: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1: 예. 아, 그래서 하여간 10월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0: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남아있는 FOMC가 10월 28일이 있고요.
1: 예.
0: 12월이 있어요. 10월 28일에는 절대 못 올린다.
1: 왜요?
0: 11월 3일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1: 아.
0: 이게 너무 붙어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이 너무 붙어있는 이 FOMC 때는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약간 정치적으로 오해를
1: 예.
0: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이 때문에.
1: 만일 그거 올리면.
0: 그럼 완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1: 예.
0: 거의 반란 수준이 되는
1: 그러게요.
0: 거죠. 네네.
1: 예.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건 12월에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1: 예.
0: 보고 있죠.
1: 근데 하여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뭐 짧든 길든.

0: 앞으로 네. 있다면 네. 그러니까 12월에 만약 또 올린다면 우리 경제도 아무튼 곳곳에서 영향을 받는 건 맞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뭐 예.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이론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시 한미 좀 좁아졌던 그러니까 예. 미국은 안 올리고 우리는 올렸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한미 금리 격차 역전폭이 좀 줄었었는데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자, 금리 격차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3단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1%포인트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0: 예. 예.
1: 이렇게 되면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 쪽으로 돌아서게 되죠.
0: 예.
1: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원하는 약세가 돼서 환율이 지금 조금 안정세를 찾았는데
0: 예.
1: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면 그래서 환율이 실제로 오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0: 예, 예.
1: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0: 그렇죠.
1: 수입 물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해요.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0: 예,
1: 압박이
0: 예.
1: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수입 물가 올라서 물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의 고질적인 경제 뭐 내관이라고 하죠.
0: 예.
1: 가계부채 문제.
0: 그게 제일 큰 문제죠.
1: 예, 2000조잖아요. 여기서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0: 예.
1: 한계 상황에 있는 차주들 이자 부담 극심해지면서 사실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가 있거든요.
0: 예, 예. 그건 뭐 한국은행이 예. 올리겠다고 해도 또 정부가 나서서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1: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신화폭이 좁아진 거고요.
0: 예.
1: 아울러서 이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리의 표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0: 예, 예.
1: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려도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 금리, 시중 조달 금리는
0: 예, 예.
1: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0: 예.
1: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0: 그러게요.
1: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야. 사실 뭐 금리 오른다고 큰 부담 없습니다.
0: 뭐 비축해놓은 돈도
1: 네,
0: 많으니까.
1: 맞아요. 그런데
0: 예, 예.
1: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도 어려운지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있거든요.
0: 그러게요.
1: 여기는 아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0: 예, 예.
1: 거고요.
0: 뭐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금리 오르면 가계 빚진 사람들 더 또 네네. 힘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우리 환율도 연준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조금 아까 말씀하신
1: 네,
0: 걸로
1: 맞습니다.
0: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1: 지금 1460원, 아니 1360원
0: 그 정도 되죠?
1: 거래가 되어
0: 예.
1: 있는데요.
0: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뭐 150원
1: 많이 내려왔죠.
0: 내려왔는데. 네네. 예, 그것도 좀 신경 써서
1: 봐야 돼요. 지금 1380원에 거래가 되네요. 금리 인상 여파가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0: 그 사이에. 예, 예.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되면 우리도 또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 네네.
0: 한 가지 남은 문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5%를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미국의 국채는 만기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좀 다양한 편인데,
1: 네네.
0: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것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떤 지표로 쓰입니까?
1: 이게 전 세계 금융자산의 무위험 지표 금리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 정부의 채권 수익률인 거예요.
0: 예.
1: 10년이라고 하는 모든 기준금리, 금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업회사채금리, 자동차할부금리.
0: 예.
1: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산이 금리를 정할 때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로
0: 예.
1: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년물 금리가 5%로 올라섰다는 얘기는
0: 예.
1: 전 세계에는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간다.
0: 그렇군요.
1: 보시면 될
0: 그게
1: 것
0: 이른바
1: 같습니다.
0: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어느 만큼 위험한 겁니까, 그러면?
1: 이게 10년물 국채금리라고 하는 건 미래 기대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기간
0: 예.
1: 프리미엄이 돼 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5% 찍었다는 것은 이 시장이 앞으로 케빈 워시 체제 아래서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겠구나. 물가는 계속 오를 거구나.
0: 예.
1: 그리고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이른바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군요.
0: 예, 예.
1: 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지겠구나. 그런데 지금 보자면 미국 정부가 돈을 앞으로 안 찍을까요? 아니면 계속 찍겠죠.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금리가 5%대로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0: 예. 어찌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뭡니까 일반 은행 일반 금리보다도 국채금리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1: 왜냐하면 이게 예. 사실 금리가 5%가 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물론 자금 조달하는 기업 가게도 있지만
0: 예, 예.
1: 미국 정부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부채가 40조 달러예요.
0: 아.
1: 금리가 오르면 그 이자로만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지금 현재 사회보장 부분에 의해서 지출하는 예산 그 다음으로 높아졌습니다.
0: 예, 예.
1: 국방 예산을 넘어섰고요.
0: 예.
1: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금리를 낮춰라 하는

0: 이유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러게요. 네네. 예. 국방비에 버금간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0: 국방비보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1: 그 이자가.
0: 예. 예. 1년 갚아야 될 이자가.
1: 엄청나군요. 예. 예. 그래서 국채금리 잡기 위해서 뭐 그동안에 계속 저 개입도 해왔는데, 결국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예, 이걸 이제 주도했던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히려 성과 좋았다라고 이제 의회 청문회 나가서 발언하고 있어요.
1: 아, 그건 자평이죠?
0: 네네. 자기가 예. 한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보자면, 그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금리가 5%로 이렇게 자꾸 튀어 오르니까 예. 이걸 누르기 위해서 이른바 장기물 바이백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되사는 정책을 예. 취했고요.
1: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금리는 국채금리입니다.
0: 네, 미국 국채금리 예. 10년물짜리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 이틀 뒤에, 하루 뒤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5%를 돌파 하게 된 거예요.
1: 예.
0: 5%를 돌파할까 말까 하는 아까 그 심리적 저항선을 말씀 주셨으니까
1: 예.
0: 5% 돌파하면 안 되니까 재무부가 개입을 했는데 개입에도 불구하고 잠깐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5%를 돌파한 예. 거예요. 그래서 개입 효과가 없었냐라고 보자면 실질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예.
0: 아까 말한 대로 제가 40조 달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바이백 규모를 최소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늘린다고 했어요.
1: 예.
0: 40조가 전체인데 바이백 규모를 40억 달러로 늘려봐야
1: 예.
0: 얼마 안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1: 예.
0: 아울러서 시장이 있어서 사실 왜 국채금리가 이렇게 5% 넘을 정도로 치솟느냐라고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에
1: 예, 예.
0: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지금 인플레를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은 유가입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지금 WTI 기준으로도 뭐 104달러, 105달러 이렇게 예. 가고 있어요.
1: 그러면, 체감할 수 있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유가가 앞으로 안정될 것 같으냐라고 시장의 메시지를 심어줘야지
1: 예.
0: 국채금리가 좀 내려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유가 상황을 보자면 사실 출구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중동전쟁이 끝날 생각을 안 하니까.
1: 그러게요. 끝나도 유가는 그대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또
0: 네,
1: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네, 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존 레논의 How Do You Sleep을 듣겠습니다. 비틀즈의 해체 후에 존 레논이 폴 매카트니를 대놓고 비판하는 곡을 내놨죠. 가사에서도 여신이 드러나는데 네가 한 일이 yesterday 맞는 것밖에 더 있냐 뭐 이런 너는 그냥 another day일 뿐이다. 너의 예쁘장한 얼굴은 기껏해야 1, 2년이야. 잠은 잘 오냐 이런 거의 악담 수준의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애증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위해서 선곡을 한다면 이 곡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How Do You Sleep? 존 레논이 노래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10: 층은 달라도
9: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1: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96116 문자 쓰시는 분께서 어제 오후에 영화 인턴 보셨다고 하셨네요. 보면서 몇 번 눈시울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최민식 한소희님의 명품 연기에 감탄했고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민예 고창용 씨께서도 이 영화를 보셨다고 하면서 최민식 배우는 로버트 드니로보다 훨씬 멋졌다고 하셨고 왜 한소희 배우가 인턴에 출연했는지 영화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웰메이드 영화를 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어제 두 분 출연했었고 잠시 후 1시 5분 3부에도 역시 최민식 한소희 배우가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미니의 김성은님 은근 중독성 있는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중독인 것 같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5: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록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고 딸랑고.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한다며 의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장외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연일 거친 언행으로 정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대행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느니 깜냥도 안 되면서 일단 들이댄다느니 저작거리에서나 들릴 법한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계획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지 전수조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고령농과 임차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이 출범 열흘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인데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0: 살인죄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는 오늘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한 대 몰수를 명령했는데 재판부는 서 씨의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암표 거래를 추적해 부당한 수익이 생길 경우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암표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아이돌 공연이나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등 티켓을 암표로 약 30배까지 비싸게 팔아 수십억 원을 번 암표 업자의 검거 사실을 공유하면서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연경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의 질문들은 어제 오늘 최민식 한소희 배우와 함께 합니다. 영화 인턴으로 돌아왔죠. 최민식 배우는 예전에 제가 시선 집중 때 나오신 이후 처음이고, 한소희 배우는 아예 뭐 라디오가 처음이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반겨해 주셨습니다. 영화 인턴 얘기 마저 나오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추천곡도 물론 받습니다. 4부가 시작되는 1시 30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 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 헤드피아.
0: 힐링도 주문도 역시 서머 헤드피아.
1: 국민 인생 서머 헤드피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손석희의 12시 3부 질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14일 그러니까 어제 개봉한 영화죠. 인턴의 두 주인공 최민식 배우와 한소희 배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제 그 방송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예, 알려드릴까요?
2: 악플만 아니면.
1: 악플만 아니면.
2: 네.
1: 어, 근데 이렇게 넘어온 게 이렇게 다 악플이지? 농담이고요. 최민식 배우님은 목소리가 지문이나 다름없네요.
2: 오.
1: 손석희님과 대화 나누는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2: 와.
1: 예. 아주 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다가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 인턴 개봉 전에 미리 봤는데 캐스팅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한소희 배우님 인생작 갱신.
2: 아, 진짜요?
1: 느낌표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뭐 정말 악플만 있는 줄 알았더니.
2: 지금 지원해서 읽고 계신 거 아니죠?
1: 아니, 제가 그렇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긴장되고 무섭다 하셨는데, 한소희 씨.
2: 네.
1: 오늘 인터뷰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2: 5점 만점에
1: 어.
2: 5점이요?
1: 예, 예. 생애 첫 라디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 점수를 더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따스하고 재밌고 큰 위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영화 보고요.
3: 예. 아유.
1: 그게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3: 네.
1: 예, 예. 저도 분명히 어른이지만 힘이 되어줄 어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보면서 잔잔한 위로가 되는 영화였다고 두 배우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배우로서는 뭐 더 이상의 극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악플이라는 건 농담이었고요. 악플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분이 어떤 다른 분야에 특정 분야에 인턴으로 들어가신다면 네. 어디로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2: 저는 최근에 이제 라운딩 인터뷰 할 때,
1: 예.
2: 연예부 기자 인턴 하고 싶다고.
1: 복수하고 싶습니까?
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1: 예.
2: 약간 뭔가 그 라운딩 인터뷰 현장에 있는 그 기자분들이 되게
1: 예.
2: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1: 제 예상과는 반대시네요.
2: 네. 예. 그리고 이제 막 분명히 라운딩 인터뷰였는데 막 자기 회사 생활은 어떻다 이렇다 하면서 막 기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예. 재밌더라고요.
1: 아, 하소연도 네. 좀 있고.
2: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막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인턴 생활을.
1: 예.
2: 예. 그래가지고 연애 뭐 기자 인턴.
1: 아, 예. 매우 좀 인상 깊은 또 답변이셨습니다. 우리 최민식 배우께서는요.
3: 예. 저는 이렇게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
1: 예. 그러실 것 같아요.
3: 답답할 것 같고요.
1: 예. 사실 해보면 그렇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3: 예.
1: 예. 아, 제 의견에도 반대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3: 저는 만약에, 근데 저에게 신께서 재주를 주신다면은,
1: 예.
3: 음악을 하고 싶어요.
1: 아, 예. 예.
3: 음악을 막 곡도 쓰고 싶고,
1: 예.
3: 연주도 하고 싶고,
1: 예.
3: 노래도 부르고 싶고.
1: 지금은 뭐 이렇게 연주하시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3: 예전에는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죠.
1: 예. 어떤 예. 걸 하셨습니까?
3: 기타 그냥
1: 아 그렇군요.
3: 예, 근데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작품을 할 때는 트럼펫 예.
1: 아, 트럼펫
3: 열심히 배웠었고요.
1: 예.
3: 근데 제가

0: 말씀드렸던 거랑 다른 답변을 하자면
1: 예.
0: 일단은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작품이었어요. 왜냐면
1: 아.
0: 선우로서 대입할 수 있는 저와의 교집합들이 되게 많다고
1: 예, 극중 주인공 선우.
0: 네,
1: 예.
0: 대본을 보면서 직종도 다르고 뭐 살아온 인생도 다르지만
1: 예.
0: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 나이 또래에 가장 좀 필요한 말들이 그 대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기훈님의 아. 입을 통해서 들리는 말들이.
1: 예, 예.
0: 근데 그게 사실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듣기 쉽지 않잖아요.
1: 예.
0: 어른한테.
1: 그렇죠.
0: 예.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은 한 인생을 짧게는 3개월, 6개월 살아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1: 예.
0: 이 역할을 맡아서 한번 6개월간 선으로 살면서 이런 위로와 조언들을
1: 예.
0: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스포일이 안 되는 선에서
0: 네.
1: 예를 든다면?
0: 그냥 일단은 이거 스포일러긴 한 일단은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는
1: 예. 걱정되면 안 하셔도 돼요.
0: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가
1: 예.
0: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인데
1: 잠이 보약이다.
0: 네. 그러니까 요즘 막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되게 기본적인 먹는 거, 자는 거,
1: 예.
0: 쉬는 거 이런 거를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1: 예.
0: 근데 뭐 누구나 다 야, 너 잘 먹고 잘 쉬어라 라고는 하지만 뭔가 또 기훈님이 그 얘기를 갑자기 툭 건네니까
1: 예.
0: 되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1: 예.
0: 네.
1: 그 잠이 보약이다.
0: 네, 예. 여섯 글자.
1: 예. 그 여섯 글자가 이 영화의 어떤 그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2: 이게 애드립이었습니다.
1: 아, 그랬나요?
2: 네, 대사.
1: 예,
2: 네.
1: 예.
2: 영화에서 표현되어진 대사였는데, 그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차에서 코 골면서 자거든요.
1: 예.
2: 대표님이. 근데 본인은 차에서 못 잔다고 그러고.
1: 예.
2: 근데 이제 참 안쓰럽기도 하고.
1: 예.
2: 예. 그래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냥 불러서
1: 예.
2: 잠이 보약이다.
1: 아,
2: 푹 자라.
1: 예.
2: 예, 그럼 대사.
1: 가끔 그 명대사는 애들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2: 예.
1: 예. 그리고 아마 그것은 최민식 배우가 이 영화의 배역에 그만큼 빠져 있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칭찬을 해드리면 이렇게 민망해.
0: 네, 민망해 하세요.
1: 예. 어제 내내 두 분은 서로 민망해 하던데.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김도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한소의 배우를 두고 그늘과 깡이 있다.
0: 그늘과 깡.
1: 깡은 알겠습니다. 그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작품을 봐서는. 예. 불안이 배우로서 잘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최 배우께서 해주셨는데 그 두 사람이 알아본 자신의 모습에 공감하십니까?
0: 네. 저는 도영 감독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1: 예,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20살 무렵에 단돈 30만 원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던 무모함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 오, 진짜?
0: 네.
1: 예. 아, 이거 처음 하셨습니까?
2: 예, 지금 처음 알았어요.
1: 예. 예. 아, 두 분이 그 평소 대화를 잘 안 나누십니까?
0: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그 영양가 없는
2: 중에 뭐 주로 먹는 거
0: 네.
2: 가지고.
0: 어제 뭐 먹었니 네. 오늘 뭐 먹을 거니
1: 이른바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0: 네.
1: 아마 그 최 배우께서는 워낙 선배니까 후배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측면도 있었겠죠. 꿈보다 해머인가요?
2: 예. 네.
1: 아, 제가 그 21년에 일본에 특파원으로 처음 갔을 때 그때 그 코로나 때였습니다.
0: 아, 네.
1: 예. 그래서 이제 격리 기간이 길었어요.
2: 예.
1: 오름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인터넷도 없고 처음 이사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하루 종일.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동네 마을 회관 쪽에.
0: 네.
1: 새벽에 가가지고.
0: 공용 와이파이.
1: 예. 그 한 번은 외출이 허가 되거든요. 뭐 장바오라고. 그럼 새벽에 거기 가가지고 빗 쏟아지는데. 거기서 그 공용 와이파이 통해서 그 OTT에서 드라마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때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이네임이었습니다.
0: 아.
1: 와.

0: 그걸 보면서 아, 이 배우는 이렇게도 하네? 저는 부부의 세계에서만 봤었기 때문에.
1: 아, 네.
0: 예. 그래서 아, 이 배우는 이런 역할도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액션 영화를.
1: 아, 사실 중간에 약간 로맨스도 있고
0: 아,
1: 하긴
0: 아닙니다.
1: 했었는데, 네.
0: 근데 워낙 그좀 인상 깊게 남은 영화들이니까,
1: 네.
0: 드라마들이니까. 최민식 배우께서는 45년 동안 연기를 해왔지만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 누가 얘기했더니 이런 지하에 무슨 은퇴냐 이렇게 아 이건 당연하지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재작년에 저하고 TV 질문들 하실 때 멜로를 해보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1: 아이고.
0: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0: 대상은 한소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1: 아니, 저는.
2: 그거 좀 잊어주셔도 되는데.
0: 아,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 로망이 있으십니까?
2: 그럼요. 그러니까 좀 사랑 이야기를 한번 제 나이에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0: 예.
2: 저 같은 아저씨가 느끼는 사랑에 대해서
0: 예.
2: 많은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장년층의 남성이나
0: 예.
2: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0: 예.
2: 예.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0: 예.
2: 예.
0: 뭐, 어찌 보면 이번 작품, 그, 뭡니까, 저, 인턴이, 로맨스는 아니지만, 누굽니까, 기호와
2: 네.
0: 선우 간에 서로 그런 그 순수한 어떤 그 서로 간의 아낌,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서
2: 네.
0: 한 10분의 1쯤은 로망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 근데 10분의 1도 여지가 없었습니다.
0: 그런가요?
2: 예, 이제 영화를 선배 보시면 아시겠죠.
0: 예.
2: 예. 구조상.
0: 예.
2: 예.
0: 아니, 그, 제 얘기는 그두 사람이 서로 아끼는 관계는 되잖아요.
2: 그렇죠.
0: 예.
2: 인간적으로 서로
1: 그렇죠.
2: 위해주고.
0: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인가. 뭐, 다른 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2: 거의 유사 부녀 같은.
1: 그렇죠.
0: 아, 예.
2: 그런
1: 그렇죠.
2: 느낌일 겁니다.
0: 예.
2: 약간 원작과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0: 예.
2: 차별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0: 예.
2: 제가 뭐라고 한국 아저씨를 대변하고 객관화시켜서 제가 뭐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0: 예.
2: 그래도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서양의 신사들보다
0: 예.
2: 좀 정이 있지 않나. 때로는
0: 그렇죠.
2: 좀
0: 예.
2: 참견하고 선을 넘어서 구박도 받고 저런
0: 예.
2: 사람들한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냥 내딸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0: 예.
2: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야, 너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내미 생각난다, 뭐. 이런 말들을 흔히들 저도 듣고 자랐고.
0: 예.
2: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표현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그런 한국적 아저씨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저씨는 사실 전 세계 공통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적 정서가 이 영화에는 분명히 배어 있다.
2: 네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뭐, 하긴, 뭐, 미국 아저씨가, 미국 젊은 여성한테 잠이 보약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 그렇죠.
0: 예. 두 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배우는 뭐랄까, 늘 세상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소희 씨는, 개봉 첫날인데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셨겠죠. 근데 그런데 또 너무 휘둘려다 보면 감정이 쉽게 닳기도 하고, 그죠? 예. 결국은 지치기 마련이고 그렇기도
1: 네.
0: 합니다. 우리 최애복께서는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무감해졌을 수도 있는데, 젊은 배우이신 우리 한소희 씨는 쉽게 지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1: 네.
0: 예.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켜내십니까?
1: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제가 무섭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0: 예.
1: 뭐 좋은 말, 나쁜 말, 뭐 여러 가지 저를 이제 평가하는 말들이 있겠지만 악플이라고 굳이 치부하고 싶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들이 저한테 피드백이 될 때도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네, 저의 부족한 면을 가감 없이 남긴 글들이기 때문에.

0: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킬 때 오히려 저를 좀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예. 그거 쉽지 않은데.
0: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저라는 사람을 하나의 이런 물병이라고 놓고 이 물병의 부족한 면을 말해주는 사람들의 피드백과 이 물병의 좋은 면을 말해주는 그 사람들의 응원으로 저를 좀더 다듬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네.
1: 많이 깨달으셨군요, 그 사이에. 그 영화 안에서 기호가 선우에게 배우고 선우도 기호한테 물론 배웁니다. 영화 밖에서, 이건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고 있는데, 영화 밖에서 최민식 배우가 한소희 배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 서로 뭐 계급장 뛰고 촬영하자고 하셨다면서요? 예. 뭘까요?
2: 배웠다기보다 부러운 게 있죠.
1: 예.
2: 젊으며. 예.
1: 피할 수 없는.
2: 예.
1: 예.
2: 와, 그러면서
1: 세월.
2: 막,
1: 예.
2: 하, 내가 제대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할 텐데, 막 이런 느낌들.
1: 예.
2: 그리고 젊은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1: 예, 그건 분명히 다르죠.
2: 예. 그 기운이 진짜 다르거든요.
1: 예.
2: 그건 어떤 뭐 완숙함, 노련함도 중요하지만, 그 낡것 그대로의
1: 예.
2: 그 맑은 기운. 참 그게 어쩔 때는,
1: 예, 그렇군요.
2: 예.
1: 이 최민식 배우와, 제가 최민식 배우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거든요.
0: 네.
1: 예. 뭐 그렇게 신기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1: 예. 저희 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럽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가는 데 순서 없으니까.
2: 네, 뭐라?
0: 그런
1: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0: 네.
1: 그 반대로 그러면 영화 밖에서 우리 최 선배한테 배운 건 뭘까요?
0: 저는 제가 스스로 되게 좀 약간 교만스럽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1: 예.
0: 제가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1: 예술. 예.
0: 미술도 했었고
1: 예.
0: 그리고 워낙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제 스스로 감히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 예.
0: 선배님을 보면서, 아,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은 저런 형태로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보다 순수하시고,
1: 예.
0: 어떨 때는 또, 저한테 젊음이 부럽다고 하시는데, 저보다 더 젊게
1: 예.
0: 사고하시는 분, 생각들도 많고 해서, 아, 내가, 연기라는 거를 하는 이 순간부터
1: 예.
0: 어쩌면 나에게도 이제 미식 선배님 때쯤에 나이가 올 텐데
1: 예.
0: 저 사람처럼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1: 아,
0: 많이 했어요.
1: 예.
0: 네.
1: 끝까지 민망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걸 어디다 얘기할
1: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최배우께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뭐, 곧, 굉장히 많은 경쟁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꼭 인턴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2: 꼭 인턴만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
1: 역시 최민식답습니다. 예.
2: 영화계를 위해서.
1: 예.
2: 예. 또 다행히 장르가 달라요.
1: 그렇죠.
2: 예.
1: 예.
2: 다른 장르들이 선보이기 때문에.
1: 예.
2: 인턴 보셨다가.
1: 예.
2: 네, 조금 싱겁다. 그러면은 또
1: 예.
2: 짭짤한 또 다른 영화들이 있으니까.
1: 예.
2: 그렇게 해서 그냥 올 추석은 가족분들과
1: 예.
2: 극장에서 아, 이런 얘기도 있네. 저런 얘기도 있네. 이러면서
1: 예.
2: 그냥 그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즐기시는
1: 예.
2: 거를 그냥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아마 한소희 씨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따로 묻지 말까요?
0: 인턴 많이 봐주세요.
1: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2: 예.
1: 두 분의 인터뷰 어제와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2: 아유,
1: 예.
2: 감사합니다.
1: 모처럼 이렇게 라디오에 또 나와주시고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얘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 기회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2: 아유, 초대해 주셔서
1: 예.
2: 감사합니다. 예.
1: 인턴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 예, 고맙습니다.
1: 저도 구경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배우 최민식 한소희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0: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나도 살랑살랑.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예, 손석희 12시 이제 1시 30분 4부를 시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문자 7275 쓰시는 분께서 인턴 대박 나시길 바란다고 하셨고, 인턴이라는 제목과도 잘 어울리는 이승철의 아마추어를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는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라는 가사가 있죠. 예, 함께 듣죠.

0: 9월 17일 목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2019년 내한했던 영국 가수 에드 시런이 월드투어 중인데요. 본 공연 전에 오프닝 공연을 책임지는 아티스트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그 중에 그래미 수상 경력의 래퍼 맥클모어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에드 시런 오프닝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루카스 그레이엄 등 다른 오프닝 팀도 에드 시런 무대에 서지 않겠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에드 시런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에드 시런이 이번 달 24일과 25일 공연 예정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질러 스타디움의 소유주가 유대계 미국인인 로버트 크래프트인데요. 공연 기획사에 맥클모어가 나오면 공연장을 안 내준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 맥클모어 공연이 취소된 겁니다. 에드 시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패밀리마트가 AI가 기획한 과자를 이달 말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AI가 배송이나 상품 발주에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신제품 개발까지 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AI의 분석은 이런 건데요. 한 손으로 먹기 좋아야 한다. 과자 겉과 속의 식감이 달라야 한다. 가격은 300엔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상품 가격은 285엔이고요. 우리 돈으로 2,500원 정도입니다. 겉은 바삭한 카라멜, 안에는 촉촉한 고구마를 넣었다고 하네요. 멕시코 치와와주에서 이름을 따온 치와와는 작지만 용맹하죠. 그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치와와 유전자 일부에서 북미 야생종인 코요테와 공유하는 유전자 구간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치와와가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1: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2: 예,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선영 아나운서가 아닌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이 아나운서는 휴가 중이고요. 예,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걸까요?
0: 네, 요즘 또 AI의 기술 발전에 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여러 얘기가 있길래
2: 예.
0: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파이낸스타임즈 기사와 함께 좀 중국의 AI 기술 현 주소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2: 예, 예. 중국은 뭐 그 AI가 국가 주도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어서
0: 그렇죠.
2: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레스토랑에서 AI를 한다? 뭐 이렇게 음식 갖다 주는 로봇 말고 또 있나 보죠?
0: 예. 네, 있다고 합니다. 하이디라오라고 혹시 아시나요?
2: 하이디라오요?
0: 네. 이게 MZ들 사이에서는 뭐 웨이팅 시간만 한 서너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엄청 핫한 이른바 맛집인데.
2: 뭐 점심 먹으러 갔다 저녁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정말 실제로 걸고 일 보고 온다라는 얘기도 많을 정도입니다.
2: 예, 예.
0: 이게 마라탕 집인데 중국의 그 음식점이에요. 근데 이 하이디라오가 AI를 활용해서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2: 예, 예.
0: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 1200개 정도의 매장에서 손님의 그 식사 진행 단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2: 예.
0: 착석하고 주문하고 밥을 먹고 계산을 뭔가 준비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2: 예.
0: 미리 이제 아, 이 자리는 비겠네. 그럼 다음 손님을 여기 받아야겠다까지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2: 예.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서버는 당연히 활용하고 재고 관리까지 AI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서 식품 폐기도 줄이고 또 KFC랑 피자헛을 소유한 얌차이나라는 곳도 한 19,000여 개 매장에서 직원 스케줄 관리, 뭐 재고 관리, 식품 안전 관리까지 다 하고
2: 예.
0: 주방 수요까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더 많이 주문을 하냐를 보고 이제 버리는 식자재가 없도록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해준다고.

0: 하고 초코바리에서는 음성 주문 AI까지 또 도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기술 도입으로 성과 지표에도 반영이 되는 게 중국 외식 시장이 가격 인하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단가 하락으로 영업이익 압박이 있는데 이 암차이나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11.1%로 9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내 개인정보가 너무 이렇게까지 활용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 근데 사실 그, 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매장 관리까지 한다면서요. 뭐, 그, 빈 자리, 뭐, 미리 보고, 뭐, 이렇게 한, 그거는 사람들이 밥 먹는 걸다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그쵸. 하나하나, 아, 지금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네? 거의 다 먹어가네? 지갑을 드네? 나가겠네?까지 다 AI가 보는 거죠.
1: 그러면 그 매장 내에 이렇게 CCTV 같은 것도 다 있겠네.
0: 네, 있는 거죠.
1: 저 같은 거기 안갈것 같은데.
0: 근데 이게 뭐 중국 내에서는 이 CCTV라는 게 워낙 그냥 일상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보면은 르몽드라는 기사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뭐 결제를 했을 때 내가 어디서 결제를 했느냐 정도는 아, CCTV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하고 오히려 아니란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게이 용어가 있어요. 이 CCTV를 태망, 즉 하늘의 그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하늘의 그물?
0: 네, 그 정도로 하늘에 이 CCTV가 다 뒤덮여 있고 CCTV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게 실제 그 자전거를 인도에서 탔던 사람이 당시에는 뭐 경찰관한테 걸리지도 않았고 그냥 잘 이렇게 운전을 해왔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 폰을 봤더니 고지서가 날아왔고 내가 인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미터까지 운전을 했는지까지 CCTV가 다 보고 실제로 놀라운 게이 자전거에 뭐 번호판이 있던 게 아닌데도 얼굴 인식만으로 고지서가 날아왔던 거죠.
1: 참 무서운 나라네요.
0: 네. 이게 뭐 근데 AI를 활용한 뭐 교통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있긴 해요. 뭐 고양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AI로 신호체계를 좀 정리를 하는 게 교통량이 많다 싶으면 신호에 뭐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정도를
1: 그건
0: 하는
1: 좀
0: 거죠.
1: 필요하긴 하죠.
0: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은 이 얼굴 인식까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중국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얼굴을 스캔을 해야 휴지를 쓸수 있는 거예요. 휴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내 얼굴을 스캔해서 이만큼만 쓸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 출입증 대신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한다 해서 그때는 시위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참.
1: 얼굴 인식으로 출입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휴지 쓰는 데까지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어야 된다는 건 그거 조금 너무
0: 네,
1: 오바인 것 같긴
0: 이제
1: 하고.
0: 몇 칸을 쓰는지까지도 볼수
1: 이거 뭐
0: 있는 거
1: 규제하는
0: 아닐까.
1: 거는 이 중국에서는 없나요?
0: 아, 법이 마련돼 있기도 하고 사실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환으로 있는데 이게 2021년에서 2025년에 한번 개정이 되는 과정에 얼굴 인식에 대한 그 기준들이 좀 적용이 됐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안면 인식을 거부했을 시에는 신분증이나 비밀번호 확인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 그런
0: 해야
1: 게
0: 된다.
1: 있어야 되겠죠.
0: 네, 그게 이제 법으로도 2025년에 마련이 됐었고 만약에 얼굴 정보 처리 규모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국에 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러긴 한데 이게 또 어떤 논란이 있냐면 어쨌든 이런 법안들은 다 기업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 당국이 치안이나 보안을 이유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 거죠.
1: 근데 일부나마 그러고 있으니까 뭐 다행이긴 한데, 그거 저 도시 전체를 뭐 AI 기술 활용해 시험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그게 이제 선전이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그냥 아예 AI 모델 실험장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가면은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경찰이랑 같이 어 거기 뭐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뭐 드론 배달로 이제 그냥 우리도 한강에서 배달 시켜 먹잖아요. 근데 드론이 그냥 와가지고
1: 우리 한강에 드론이 와요?
0: 아, 우리 한강에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 기사님들이
1: 깜짝 놀랐네.
0: 오시는데 중국에서는 기사님들 대신에 드론이 와서 음식 배달을 해주고 그걸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뭐 자율주행 차량들이 다니는 노선이 따로 또 당연히 도로에 마련돼 있다고 할 정도로 미래를 한번 만끽할 수 있는 도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그럼 미국처럼 뭐 AI 속도 조절로는 안 나오나요? 그 나라는?
0: 아, 근데 중국에서는 시 주석부터 해가지고 어찌됐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기조긴 합니다만 그제 중국 AI 안보수장이 AI가 공산당 집권을 위협할 수 있다. 통제는 있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는 한 상황입니다.

0: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군요.
1: 네.
0: 예,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인디언 러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숀 펜이 있죠. 숀 펜이 감독으로 데뷔한 데뷔작입니다. 배경은 1968년의 미국 네브라스카. 작은 마을의 경찰관인 존은 법과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상을 꾸려가는 인물이죠. 원래는 농사를 지었는데 곡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장을 잃고 고속도로 순찰 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조의 근심거리는 오로지 하나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좀처럼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동생 프랭키입니다. 조는 출소한 프랭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고 나름 교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프랭키의 방황은 멈추질 않죠. 조는 경찰의 양심과 가족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극심한 딜레마를 겪게 되고요. 러닝타임 128분의 영화 인디언 러너는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 5분 40초짜리 노래 한 곡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김학선 선곡위원이 고른 그 네 번째 곡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하이웨이 패트롤맨. 고속도로 순찰대원. 그러니까 주인공 조의 직업입니다. 숀 펜은 이 곡을 듣자마자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스쳐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가사 자체가 사실 한편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앞서 설명한 영화의 내용하고 같고 결말은 이렇습니다. 술집에서 한 남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프랭키를 경찰인 조가 쫓아가는데 그 추격전 끝에 동생의 차는 결국 캐나다의 국경을 넘어가고 조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동생 차의 후미 등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죠. LP 자켓 여기 가지고 있는데 1982년에 발표된 앨범 네브라스카입니다. 자동차 앞유리를 통해서 찍은 흑백 사진인데요. 끝없이 뻗은 도로와 하늘이 뭐랄까 좀 쓸쓸하고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든 노래들도 이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이 음반에서 시종일관 왔나 어두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이웨이 패트롤맨이 여기 실려있네요. 예, 쇠락해가는 소도시와 무너진 가족, 가난한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 이게 연달아 이어지는 앨범.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이 앨범을 길을 잃은 영혼들이 등장하는 거칠고 음산한 어쿠스틱 음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하이웨이 패트롤맨의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0: 엘피에선 피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들, 금주 네 번째 곡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하이웨이 패트롤맨을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상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

0: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브루노 마스 로맨틱 4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스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5: 0491 문자 쓰신 분께서 저는 시내버스 6633번 운행하는 기사 문진영입니다 하고 성함도 밝혀주셨네요. 내일이 쉬는 날이라 오늘 저녁에 와이프랑 영화 인턴 보러 갑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526 쓰시는 분께서 70대 영화 팬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석희, 최민식, 한소희 최고의 조합입니다. 이 방송 아니면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에서 딱 두 번밖에 없었을 조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6885 쓰시는 분께서 외근 중에 차 안에서 손석희의 목소리로 아마추어를 소개하는데 이승철 씨 노래 들었죠. 순간 눈물이 핑 도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모두 다 아마추어입니다. 모두 힘내요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정말 모든 연령대에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6883님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예, 감사합니다. 미니의 김두표님께서 손석희 12시는 여러 시사와 때로는 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정감이 가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8: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우 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은하우 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정리, 길려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9: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굿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0: 곳이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3: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도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MBC 도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자 모두 자격 미달이라면서 특히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등 9곳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취임 뒤 첫 금리 인상을 결정한 케빈 워시 의장은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인상 이유로 꼽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라면서 금리 인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 올해 말까지였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특례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정치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논란이 참 많았는데 여당이 뭐 예상했던 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어요.
2: 네, 오전에 민주당 법사위원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그 어제까지 그 장관 후보자 4명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집중 공세를 폈고요. 나머지 후보들 모두 또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3: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문과 오빠의 눈물 나는

0: 심파극이었습니다. 친녀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주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 장외 투쟁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또 여러 매체에 나서서 김성원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적격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능력은 검증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2: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입니다.
3: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이제 일정 부분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대통령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1: 네,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보이는데 일단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청문회 후 여론이 어떤가 이건 또 아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경실련은 이미 반대 입장을 냈고요. 그 아까 정점식 원내대표 말했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반대했다는 부분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 김 후보자는 보면 그 앞서 자진 사퇴했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용혜인 의원 이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도 하고 또 의원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두 번 들어와서도 욕심이 지나치다 그래서 공정이 어긋났다 이런 반발 여론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 본인 자체가 부적격 사유의 절대적인 원인이었던 반면이 있는데 그래서 비난도 용혜인 의원 본인에 집중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후보자는 그 핵심 의혹의 본질을 보면 국회의원이 사적인 관계로 알고 있는 사람의 청탁을 이게 또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3: 네.
1: 그것이 청탁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직접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게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된 면이 있어서 피해자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정법으로의 위법성, 이거와 무관하게 아마 이 정도 청탁은 해도 장관 자격으로 무방한 정권이다. 이런 여론의 냉소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가장 무섭게 보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야당은 이게 다 공소 취소하려고 그래 이렇게 몰아붙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한다면 그 부담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3: 그래서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번 인사 관련 답변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양당은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기자회견에 대해서?
1: 네,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4: 국민들께서 원하는 답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임 공소 취소 없다.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7자입니다. 연임 공소 취소 없다. 김승원 지명 철회하겠다. 부동산 정책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국방 외교 정책 대전환하겠다. 몇 가지 국민들께서 꼭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내일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간담회가 될 것이라며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지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3: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양당의 입장이라는 게 간격이 뭐 워낙 확연히 차이가 나서 글쎄요. 뭐 상황은 뭐 하나의 상황인데 양쪽의 입장이 완벽히 이제 대척점에 있습니다.
1: 네.
3: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1: 네. 일단 내일 기자회견은 지난번과 좀 성격이 다른 게요. 지난 6월 회견은 1주년 기념 차원이었다면 내번엔 그 내년, 아니 내일 하는 거죠.
3: 네네.
1: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대통령 스스로 절박한 상황에서 자청한 회견 성격이 있습니다. 그 마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공소 취소 또 연임 개헌 논란이 국민 의구심을 키우다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연임

0: 또 공소 취소 두 부분은 국민들의 지금 삶 또 민생과는 관계가 먼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뭐 집 구하기 어렵고 물가가 또 비싸고 취업은 안 되고 이렇게 힘든 국민들한테는 그 피곤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은 그래서 이런 정치적, 정치공학적 논란을 털어버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혼선, 또 인사 시스템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애둘러 표현하지 말고 분명한 화법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당면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능력,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문구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내걸 거라고 했습니다.
1: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 논란이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0: 네.
1: 오늘 행안부가 입장을 냈는데 요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0: 네, 요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네. 그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요. 다음 달 새로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수장 자리에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이분은 검찰 출신이죠. 또 게다가 이 인사가 이른바 반검찰개혁 인사다. 이런 비판이 당내 강경파로부터 제기가 되면서 여권에서 또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 당장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어제 저녁에 이런 SNS를 남겼는데 김 후보자가요. 히틀러 총통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케 한다. 이런 비판까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1: 네.
0: 그 이런 상황에서 그 행안부가 오늘 낸 해명은 뭐 세부적인 내용이 여러 있습니다만 간단히 핵심을 말씀드리면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다. 친윤석열 검사도 아니다. 이런 해명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과정을 보면 행안부가 후보자 제청했고 청와대가 지명했고 논란이 있으니까 또 청문회 하기 전에 오늘 행안부가 이 후보는 이러이러한 인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까지 한 겁니다.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논란 또 여권 내 정치 권력 갈등 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부담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추가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문회 거친 인사 가운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고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이 절반이 넘으니까 표결 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정치권 소식 오늘은 김희웅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방선관위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유 기자입니다.
3: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선관위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나선 첫 압수수색입니다.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요원 22명 등 75명이 투입돼 선관위 내부 서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과 승진특혜,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노태학 전 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1: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거래 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 최초 만료일까지만 적용됐던 실거주 유예 기간에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 기간 안에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집주인은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뤄

0: 도, 대전 28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 경북권 소식입니다. 2024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청에서 직원들의 자녀 출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청 직원 자녀 출생아 수는 선포 이전인 2023년 10명에서 작년에 8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92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출생아 수가 100명을 훌쩍 넘길 걸로 보입니다. 경북도청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의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고 근무 평정 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4곳에 신규 국립교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초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청송군이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고 영덕군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4개 교정시설이 있는 청송군은 주민 수용성이 높고 별도의 부지 확보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진보면에는 교정 공무원 등의 정착을 위한 110세대 규모 청년 임대주택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정시설은 한 곳당 4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수용인원 1,000명에 상조 직원은 250에서 300명 규모이며 영덕군도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 지역에 미칠 영향과 주민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국가유산청에 내년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와 태극이 품은 법전마을 기헌고택 등 두 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는 봉화 출신 학자 괴담 배상렬의 천문유산을 활용해 혼천이와 해시계, 별자리 등을 배우고 천체를 관측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추진된 데 이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기헌고택 사업은 고택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내림 음식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과 지역 설화를 소재로 한 마당극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26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주 12.1도, 안동 13.1도 등으로 선선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주 24도, 안동 26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를 계속 웃돌겠고 주말에는 30도 가까이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걸로 예보돼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대학수능시험 성적분석 결과 경북 수험생들의 국어와 영어 성적이 상승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수험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7개 시도 중 10위로 1년 전보다 2단계 상승했고 도 단위에서는 2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영어 영역에서도 경북 수험생은 1등급에서 4등급 누적 비율이 60.5%로 1년 전보다 5.9%포인트나 상승했고 순위는 17개 시도 중 8위로 1년 전보다 무려 4단계 올랐고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상주 국가유산 야행이 내일부터 이틀간 경상가면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행사는 상주 가명 밥맛실 투어, 야간 박물관 해설, 옹기 만들기 체험, 야외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0: 합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요즘 손트라 앞으로 하늘 사진이 많이 옵니다. 새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구름, 고기와는 달리 꽤 무겁답니다. 뭉게구름 한 덩이 무게는 약 500톤. 신기하죠? 아무리 봐도 그냥 솜사탕처럼 보이지만 코끼리 100마리를 합친 것만큼이나 묵직합니다. 500톤이나 되는 이 구름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람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잖아요.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바람에, 세월에 맡겨보시죠. 어떻게든 지나갈 거예요.

윤영주의 바람아 구름아 들으면서 오늘 기분 좋게 9월 17일 목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6309님께서 저도 하늘 사진 보내요. 오늘 점심 먹고 걷기 운동하다가 찍었어요. 어찌나 예쁜지요? 하면서 이야... 야, 너무 예쁘다, 진짜. 요새 하늘 위로 올려다보면 진짜 절로 핸드폰을 꺼내서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구름, 그 뭉게구름 무게가 500톤이라니. 야, 신기하네. 이 무거운 구름은 아주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기 저항과 상승 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참 그냥 정말 그렇게 무거운 것도 그냥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

0: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 우리도 너무 작은 일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시작해 봅니다. 2515님께서 구름이 무게를 재다니 이과 감성이네요. 아 구름의 무게를 재다니 전 이과지만 그냥 파란하늘과 구름 이쁘다 하면서 볼래요. 요즘 하늘 보면 기분 최고. 그러니까요, 뭐 구름이 뭐 500톤이건 몇 톤이건 그냥 바라봤을 때 기분 좋으면 된 거죠. 아 사실 이 여름에 이 뭉게구름 느낌도 있고 이 가을 하면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지만 약간 카페트 구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그런 구름들. 혹은 뭐 가을이 더 된다면 때로는 진짜 그냥 높은 하늘. 그냥 구름 하나 없는 하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최애 하늘 혹은 최애 구름은 뭘까요? 아, 우리 1010님, 테디, 퇴직하신 선배님과 광화문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덕수궁 돌담길 벤치에서 가을 향기 마시며 듣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귀에 하나씩 꼽고 듣고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뭐 스피커로 뭐 들리게끔 켜놓으셨을까요? 지금 풍경, 아, 얼마나 좋을지.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좋고 선선합니다. 그럼에도 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눠주시고, 좋은 노래도 많이 틀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사연과 신청곡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또 커피 잘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에는 아주 진하고 깊은 목소리죠. 우리 곰탕 보이스, 홍자 씨와 함께 손트라 선물 대방출 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출발해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펙, IS 동서, NH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주식회사,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 종근당 건강,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빅토스, 환인제약, 탄탄방수,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주식회사 봉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루키루키 파크골프채와 함께합니다.
1: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딱 데이백
2: 건강해.
1: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딱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잘하세요. 잠시 딱 데이백.
1: 하루 한번 데이백. 잠시 딱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3: I can just see
2: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0: 백조싱크.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늘. 아, 여러분 그 친구랑 수다 떨때 뭔가 별다른 주제 없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잖아요. 야, 나 봤다. 어제 막 이러다가 이랬다? 아니면 야, 너그 SNS 봤어? 막 이렇더라? 야, 뭐 누구누구 아프대. 뭐 이런 막 좋고 뭐 슬픈 이야기 어떤 주제 없이 막 떠오르는 대로 그냥 저랑 수다 떨어보시죠. 물론 신청곡도 하나 살포시 얹어주시면 저희가 노래까지도 보내드릴게요. 아, 물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드실 수 있게 핸드폰으로 쏙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우물정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청곡으로 시작해볼게요. 0715님께서

시내버스에서 부산병원 갔다가 양산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전 후다닥 마치고 노래 신청해요. 이동하의 세월 도둑 들려주세요. 아, 세월 도둑. 뭐가 세월 도둑일까요? 우리 노래 들어볼까요?

이동화의 세월 도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지금 저의 목소리가 어디서 흐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과연 또 누가 오셨을지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5277님께서 요즘 늦장 부리는 큰딸 4일 연속으로 차로 출근시켜주고 오는 길 상암동의 가로수를 보니 약간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가을이 오려나 봐요. 큰딸 덕분에 계절을 확실히 보게 되어 기뻐서 사연 보내봅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근데 딱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5277님이 아주 너무 긍정적인, 되게 보기 좋은 어머니시네요. 아, 커피도 한 잔 제가 챙겨드리고요. 우리 3533님은 새싹이세요. 날씨가 좋아 부모님 모시고 대학로로 연극 보러 가려고요. 두 분이 대학 연극 동아리 활동하다가 CC가 돼요.

결혼까지 성공! 추억이 많은 곳이거든요. 아, 정말. 와.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CC라는 단어가 없었겠죠? 있었으려나? 이 캠퍼스 커플이라는 게 언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교내 커플이라 그래야 되나? 아, 하여튼 그런 약간 추억이 있으면 또 부모님 모시고 대학로 다니다 보면 분명히 아, 여기서 이랬는데, 아, 여기 뭐가 있었는데, 아, 여기 식당 우리가 참 좋아했는데 이런 얘기 엿들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6779님께서는 여기는 광주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한가위 대명절이네요. 주간보호 어르신들과 추석 얘기하며 한지를 이용해 한복 입은 황진이 꾸미기 학습을 하였습니다. 너무 예쁘고 멋지게 꾸며져 자랑하려고 문자 보냅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잘했지요? 했는데 오! 아, 이게 A4 용지에 황진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안을 색칠을 다 하고, 근데 이 치마 부분, 이 한복의 이 치마 부분을 실제 그 천 비슷한 걸 이용해서 종이 같아 보이기도 한데 이 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금손이시네요, 다들. 네, 멋집니다. 9258님은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이라 늦은 점심 먹으면서 손틀어 듣고 있어요. 하늘 구름 좋아하는데 오늘 구름 얘기하셔서 저도 좋아하는 하늘 사진 보내요. 저는 출퇴근길에 하늘 사진 찍는 거 좋아요. 새벽 6시 하늘 사진 보냅니다. 오, 아침 6시 이런 모습이었군요. 요새 하늘이 예쁘니까 이 노을도, 이 석양도 정말 예쁘게 비춰져요. 그 약간 그 붉은기가 그 구름을 덮으면서 구름 자체가 약간 붉은색 이렇게 딱 띄워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약간 단톡방 무슨 뭐 어떤 방이 있는데 자기의 그 시간대별로 계속 사진을 계속 서로 공유를 해요. 예. 네, 그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방, 아, 여기 다 모르시네. 아이고, 이런 것도 몰라요. 아, SNS 느낌으로 친구들끼리 그냥, 예를 들면 나가면서 딱 사진 찍고 올리면 이게 시간하고 이런 게 나오고 내가 그 시간대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가장 막내 우리 연수 PD님 몰라요? 아, 전혀 모르는구나. 아이고, 아, 나만 좀 그런가? 우리 8372님께서 구름 얘기하시니까 이동원의 가을 편지 듣고 싶어요 했는데, 아, 그렇죠. 아, 참 가을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많은데 그 중에서 단연코 제가 봤을 땐 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을 편지 우리 듣고 오시죠.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

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인생이 별거던가요? 가슴만 태우다 보낼 건가요? 웃으며 살아가요. 내 속이 까맣게 타버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이고 내 운명인 건데 이까지 투정, 고달픈 생각 또 다시 내려놓고서 사랑하는 내 소중한 인연 가슴에 끌어안는다.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의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별사랑의 한뼘 인생 전해드렸습니다. 임경님님께서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사랑하는 내 소중한 인연. 손트라에서 손잡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도 두 시간의 소중한 인연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나면서 진짜 그것 또한 하나의 인연이 되겠구나. 어딘가 언젠가 저희가 만난다면 아 그때 저 손트라에서 소개해 주셨어요 막 이러면서 뭐 제가 다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전하면서 되게 뭐라 그럴까 더 반가우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더 우리만의 약간 하나의 인연? 스토리?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자님께서 세 번째 20대를 앞두고 시를 들으니 더 가슴에 와닿아 깊이 있게 느껴지네요. 한뼘 인생. 그럴까요? 우리 5606님도 트로트는 정말 평범한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인생 이야기 같아 가슴에 와닿는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뭔가 구구절절 막 이렇게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이 아 이렇고 이렇잖아 살다 보니 이렇잖아 우리가 다 아는 그 세월에서 배우게 된 그런 경험들 통해서 뭔가 하나의 그 이야기를 약간 좀 압축해서 한 곡에다 넣다 보니까 그 한 곡만 들어도 그냥 갑자기 기분이 쫙 풀립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어떠신지 어디서 제 목소리가 흐르고 있는지 여쭤봤죠. 아까 우리 연극동아리 CC 사연을 듣고 갑자기 저도 CC예요 저도 CC 이러면서 620 하나님은 저 86학번인데 저도 CC였어요. 저희는 기타 동아리 CC였답니다. 태교도 같이 기타 치면서 했어요. 문득 그때가 생각나네요. 이야... 아 그래도 뭔가 그 당시에 추억이 많이 떠오르던가요? 아마 태교 때 같이 했으면 진짜 가장 밀접한 관계로 가장 배 옆에 딱 이렇게 두고 기타를 쳤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문득 그때가 생각나신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분 결혼해서 지금까지 오신 거겠죠? 잘 지내고 계시는 거겠죠? 오늘 또 한 번씩 약간 그 모교 가서 같이 뭐 데이트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 3979님 지하 공장에서 방송 듣다가 하늘에 구름이 예쁘다 하여 보려고 나갔다가 왔습니다. 여기는 부천인데 구름이 약간 먹구름이에요. 야 방송을 듣고 잠깐이라도 좀 여유를 가지셔서 너무 뿌듯하고요. 진짜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밖에 하늘도 그리고 주변 풍경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청 뭐 고된 하루 보내고 있으면 옆에 있는 꽃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고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예, 한 번씩 그 여유를 내가 시간을 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607님께서 새싹이신데 최진희의 꼬마 인형 듣고 싶다 하셨어요. 가을밤 주우며 손트라 듣고 있어요. 아 지금 밤 죽고 계시는군요. 너무 반갑고요. 우리 원하시는 노래 아마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최진희의 꼬마 인형 듣고 오시죠.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사모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사모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사모네드피아.
5: 필링도 주문도 역시 사모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사모네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슬슬 2부 마치고 우리 3, 4부에 또 귀한 게스트 모실 시간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사연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1080님께서 7살 난 외손녀가 할머니표 열무 물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물김치 담그고 된장 넣고 열무 지져서 우체국 택배 보내고 왔어요. 이야,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커피 챙겨드리고요. 아, 우리 4369님께서는 또 간만에 집에서 집 지킴이 놀이 중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고 한가한 줄 아셨죠? 집에 있는 게 더 바빠요. 왜 이렇게 집안일 뭐가 일이 많은지. 아우, 잠시 시간 내서라도 나가서 제가 보내드리는 커피 한 잔 으로 좀 여유도 찾고 그러세요. 우리 4444님께서는 새싹이시네요. 전북 자치도 장수입니다.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손트라 틀어놓고 사과 따요. 힘들지만 산들바람도 불고 노래도 나오고 좋네요. 월요일이 장인어른 생신이었는데 바빠서 지나갔어요.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전해주세요. 잘 전달이 됐을까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야, 이 사과 언제 닿다 언제 닿다. 아, 정말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풍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53님께서는 용인 다육이 온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는 시원해졌어도 온실은 여전히 덥네요. 그래도 올 여름에 여름 때 무더위에 비하면 쾌적하니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너무 더워서 나가고 싶지 않다. 아, 이거 어떻게 견뎌? 이러면서 걱정 많이 했잖아요. 아, 지나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7500님께서는 호구건에 계신 시부모님 성묘 다녀오는 길에 손틀어 듣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영천까지 2시간 동안 무료함 없이 즐거워요. 3, 4부에 더 즐거우실 거예요. 잠시 후 상품 마구마구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홍자 씨와 함께하는 3, 4부 뉴스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영광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광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광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광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광 뮤직 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의 세신 뉴스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통해 북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이행에 주력하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오늘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베이징 샹산포럼 연설에서 적대 국가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에 의해 고착된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이라며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수기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180명 가운데 55.5%가 도입에 찬성하고 41.7%가 반대했습니다. 국교위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위 대입제도 개편 수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참여위원 55.5%는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41.7%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2.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는 이번 수기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 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카타르를 꺾고 조별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대표팀은 대회 여자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정호영이 양팀 최다인 15점을 올리며 세트 점수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훈수입니다. 말 잘하는 법, 내용을 잘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기인데요. 지금 이 말도 길게 늘어지지 않게 바로 갑니다. 단문으로 말하세요. 짧은 문장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 들리고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세요.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없어도 되는 말은 빼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니까 간단 명료하고 잘 들리죠?

0: 합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뜨끈뜨끈 따끈따끈한 곰탕 한 그릇 생각나는 날씨에 이보다 어울리는 목소리는 없죠. 오늘 가수 홍자 씨가 손틀어 놀러 왔어요. 지금부터 홍자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또 손틀어 창고 대방출 드디어 쏩니다. 오늘이 그토록 인기 폭발 바로 요소수 데이. 요소수가 필요한 모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아 혹은 아 요소수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도 하나 쟁겨두면 좋죠. 제가 요소수 최대한 많이 뿌리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얼른 입장해서 착석해 주시고 바로 홍자 씨 모시고 옵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율 선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자야자야 홍자야 오랜만에 손트라에서 불러봅니다. 펄펄 끓는 곰탕처럼 뜨끈한 온기가 넘치는 목소리, 오래 끓일수록 깊어지는 국물처럼 들을수록 진해지는

0: 맛이 있죠. 깊은 감성과 짙은 음색. 홍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트라 여러분, 홍자입니다.
0: 아우, 벌써, 아니, 마지막으로 솜트라에서 뵌 게, 네. 2024년 아이고, 가을이었어요.
1: 아이고.
0: 어, 2년이나 됐는데.
1: 죄송합니다.
0: 아니, 근데 그럼에도, 네.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1: 뭐요?
0: 그냥 오랜만에 봐도 반가운, 그리고 얼마 전에 본 것 같은.
1: 항상 알고 지내고 늘 보안 온 그런 느낌인데, 네. 벌써 2년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자주 오고 싶어요.
0: 아, 네.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3909님께서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1: 아, 네. 홍자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현역과학 때 불렀던 사랑 참 힘드네요. 노래 듣고 입덕하게 되었지요. 자그마한 체구에 어쩌면 그런 큰 울림이 있는지 감동이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0: 잠시 우리가 그 네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뉴스 나가는 사이에, 그, 홍자 씨의 그 2년 전 손트라 모습. 그때와 지금 뭐 달라졌다면, 단발 커트를.
1: 아, 네네네.
0: 그 전에는 이제 긴 머리였더라고요.
1: 아, 제가 한참을 긴 머리로 다니다가. 네. 단발머리를 자른 지 조금 됐긴 했는데 네. 그래도 긴 머리를 많이 기억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네. 단발머리를 지금 적응 중이세요.
0: 아, 아직 분들이. 적응 중이시다.
1: 제가 아니고 많은 네. 분들이.
0: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1: 잘 어울리죠.
0: 네. 진짜 잘 어울려요.
1: 그쵸. 네. 여러분 어때요? 어디 와야 돼?
0: 아, 그리고 그 사이에 2년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 더 현역가왕에서
1: 아, 네.
0: 활약을 하느라 아, 이 경연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아시죠? 또 이렇게 또 도전을 하셨어요.
1: 그렇죠.
0: 네, 아유 어떠셨어요? 좀 지났지만 올해 초에 뭐 다 끝났지만
1: 네.
0: 좀 어떠셨는지 그 당시.
1: 그 당시에 그 기억은 지금 송두리째 없습니다. 없고.
0: 네. 아 근데 엄청
1: 사실
0: 뭔가 감동의 드라마도 많이 펼쳤고.
1: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되게 많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경연을 할 때 네. 이게 모든 일에는 이제 체력이 네.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서 이제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제가 몸이 되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 나갔더니 네. 탈이 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되게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
0: 네.
1: 그래서 뭐 첫 번째 무대하고 그 뒤로 체력이 바로 나서 오지고
0: 이게 그리고
1: 네네.
0: 경연 뭐 미스트롯 했을 때 당시도
1: 네네.
0: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1: 네.
0: 그 힘들었던 거를
1: 네.
0: 잠깐 잊어버려요.
1: 망각해.
0: 그런 다음에 다시
1: 망각해.
0: 다른 어떤 도전을 할 때 아 맞다. 내가 왜 이걸 다시 한다 그랬지.
1: 그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네. 첫째 낳고 내가 둘째 낳나 봐라. 둘째 또 낳고
0: 네.
1: 별로 아팠던 기억이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망각을 합니다.
0: 네네.
1: 근데 그래도 사실 되게
0: 네.
1: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게
0: 네.
1: 그런 체력적으로 건강 관리에 더 힘을 쓰는 거를 되게 집중하게 알게 됐고
0: 그렇죠.
1: 또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7년 만에 어떻게 보면 미스트롯 하고 7년
0: 네.
1: 만에 거의 처음 쉰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진짜로 쉼을 조금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서 그때 이 시기에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경연이라는 그런 프로가 아니었으면 계속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리고
0: 그렇죠.
1: 있지 않을까
0: 그랬을 것
1: 이 생각이
0: 같아요.
1: 듭니다.
0: 아,
1: 네.
0: 그래도 그런 쉼이 있어야지 또 충전해서 다시 또 이렇게 뛸 수 있는 거고
1: 네.
0: 아, 그 당시에 정말 뭐 감기도 그렇고 막 성대결절 막 여러 여러 체력적인 또 이슈도 많이 겹쳤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또
1: 네,
0: 보여줬고
1: 네, 네.
0: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네. 주랭랑 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0: 네.
1: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맞아요.
1: 많이 응원해 주셔서 많이 힘났고
0: 네.
1: 앞으로도 또 좋은 활동 보여드리려고 근데 그때 때문에 또 쉬면서 신곡이 또 나온 거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네네.
0: 아니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1: 네.
0: 축하부터 갑니다. 9월
1: 맞아?
0: 21일
1: 아?
0: 다음 주 월요일이죠. 홍자의 신곡 발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바로 어제 티저 영상을 공개했어요. 우선 제목이 어떻게 되죠?
1: 엄니 울 엄니라는 곡입니다.
0: 아 엄니.
1: 네.
0: 아 그때. 이게 1년 만에 나오는 신곡인데
1: 맞아요.
0: 뭔가 이 가을 딱 이 시기를 노린 이유가 있을까요?
1: 노렸다라고
0: 네.
1: 뭐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0: 네.

0: 살짝이라도 뭐 공개가 우리 매니저님 그래요? 공개가 가능할까요? 뭐 그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사인을 일단 아 근데 본인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1: 그러면 손트라 나왔으니까
0: 아 네네
1: 네 어디서든 안 해요.
0: 어 잠깐만 예. 잠깐만 네 여러분 지금 최초 공개입니다. 약간 네. 어떻게 되는지
1: 해볼까요?
0: 아 네.
1: 언니가 떠난 후에 더요?
0: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잠깐 언니가 떠난 후에 왜 떠난 후에 어떻게? 아 진짜
1: 너무 잘 갑자기 갔죠.
0: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확 몰입하게 되는 소절이었고
1: 그래요?
0: 아무래도 또 이 언니 이 언니 어머니 엄마 아 이 언니 이게 참
1: 맞아요.
0: 뭔가 가슴을 이렇게 쿵 하고 갑자기 차분하게
1: 맞아요.
0: 듣게 되는 그런 게
1: 네네.
0: 있어요.
1: 이 노래가 굉장히 반주는 사실은 좀 경쾌해요. 어떻게
0: 네.
1: 보면 발랄한데도 가사에 그 묻어나는 울컥함이 좀 강한 노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더 이제 엄마를 좀 더 우리가 평소에도 문득문득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힐링이 되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안 그래도 작년에는 내 딸아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딸을 바라보는 곡이었는데
1: 맞아요.
0: 이번에는 딸이 바라보는 엄마에 대한 곡.
1: 네네.
0: 와 뭔가 두 곡이 이어지는 느낌인데 지금 흐르고 있죠. 홍자의 내 딸아.
1: 네.
0: 아 참 이게 저희가 그래도 몇 번 틀긴 했지만 마치 뭐 그냥 엄마를 바라보는 그런 엄마가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1: 맞아요.
0: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랑 신부 뭐 양가 부모님 인사할 때
1: 네.
0: 그 모습 있죠. 그때 딱 흐를 것 같은 곡이에요.
1: 맞아요. 그때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실제 결혼했던 이제 친구들의 그 영상을 담아서 엮어서 만들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 딸을 보내는 심정이 어떨까 가사로 이렇게 잘 꾹꾹 눌러 담았던 노래이고요.
0: 네.
1: 그때 그 지금도 가을에 이제 또 결혼 시즌이거든요.
0: 네네.
1: 그때 왜 웃으시죠?
0: 아니 결혼 시즌
1: 웃으려고 하시죠?
0: 아니야.
1: 그런
0: 아니에요.
1: 시즌이라고 많이 네. 또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0: 네.
1: 되게 이것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0: 예, 예. 부르는 입장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모든 딸은 결국에 또 엄마가 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모든 엄마는 네. 누군가의 또 딸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1: 네, 지금 나이가 60, 70이어도 내가 20대 때, 30대 때 결혼했던 그 시절을 그리더라고요.
0: 네.
1: 이 노래를 들으면서
0: 네.
1: 언제나 나는 딸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0: 이게 노래 부르면서도 많이 울컥할 것 같은데
1: 네.
0: 어땠어요?
1: 굉장히 울컥하죠. 제가 먼저 와 닿아서 노래를 이렇게 신곡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노래였고
0: 네.
1: 요번에 신곡 또한 그래요. 네, 요번에 신곡은 가사를 제가 썼는데요.
0: 네.
1: 한 30분 정도 안에 완성했어요. 그 정도로
0: 30분 안에?
1: 네네.
0: 와.
1: 그 정도로 되게 순식간에 그림이 다 그려졌는데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떠올라서 생각을 해서 가사를 지었는데
0: 네.
1: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어머니가 엄마 얘기를 할 때의 눈빛을 자세히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0: 그럼 진짜 약간 소녀가 되는 듯한 진짜 딸이 되는 듯한
1: 네.
0: 그런
1: 네. 진짜 저보다도 지금 우리보다도 더 어린 딸이 된 소녀가
0: 네.
1: 되어서 아니면 아들이 되어서 엄마를 그리는 그 눈빛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 눈빛을 저는 종종 봤던 것 같아요.
0: 네.
1: 피를 내지 않았는데도 제가 느낄 수 있었었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0: 네.
1: 제가 어떻게도 해줄 수 없는 일이라서 그 마음이 되게 짠해서 그 생각을 더듬어서 가사를 한 노래가 엄니 울엄니입니다.
0: 아니 근데 엄니 울엄니 이 신곡을 그래도 미리 또 들려드렸나요? 어떻게 했나요?
1: 어디요?
0: 네?
1: 어디에다?
0: 어머니나 뭐 이제 주변
1: 네. 어머니께 들려드렸어요.
0: 야, 뭐.

0: 그럼 뭘 하시던가요?
1: 울컥하는 거 겨우 참고 들었대요.
0: 네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아니, 613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후회가 많이 되었는데 진짜 울 언니 보고 싶네요. 21일 기다리겠습니다. 꼭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발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 네.
0: 또 우리가 잠깐 들었지만 그 몇 소절에
1: 네.
0: 몇 단어 속에 어우 갑자기 몰입했던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나저나 지금 또 홍인사 씨의 라이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또 OST 작업을 하셨어요?
1: 네, 맞아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0: 네.
1: 또 손트라에 와서는 또 오후 때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 사랑스럽게 좀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꿀단지 라이브를 들고 왔습니다.
0: 이야, 이게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에도
1: 네.
0: OST인데
1: 네.
0: 아, 이거를 또 오늘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
0: 자, 과연 또 얼마나 꿀이 뚝뚝 흐를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또 노래 들으면서 홍자 씨한테 궁금한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곧 있으면 또 요소수 마음껏 좀 뿌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도 받고 싶은 이유까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홍자 씨가 부릅니다. 꿀단지.

0: 정말 사랑스러운 노래. 그리고 마치 손트라에게 보내는 헌정곡 같은. 또 개사로 매료됐습니다.
1: 또 부르다 보니까 손트라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목소리가 꿀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0: 어머머머.
1: 또 개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손트라를 위한 노래 같았죠.
0: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잘라서 우리가 징글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역시.
0: 그러니까요.
1: 네네. 근데 활용을 잘하시네요.
0: 진짜 약간 완전 고백송인데 이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약간 꿀 떨어진다, 꿀 떨어진다 하네요. 우리 이성남님 정말 꿀 떨어진 듯 하네요. 꿀이 뚝뚝뚝. 네, 꿀보다 뭐 더 단.

0: 뭐가 있을까? 뭐 약간 사카린급으로 약간 좀,
1: 좀 설탕보다 100배인가 네, 그렇죠?
0: 그렇죠.
1: 네네 사카린 알죠.
0: 그리고 고윤희님께서
1: 네 고윤희님께서 홍자님 허스키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0: 그또 이제 허스키하다가도 이렇게
1: 네네네
0: 딱 반짝반짝거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1: 왔다 갔다
0: 또
1: 해요.
0: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고
1: 감사합니다.
0: 박윤아님은 너무 달달해서 디저트가 필요 없겠어요. 이 시간 아메리카노랑 찰떡이라고.
1: 아, 또 센스 있는 또.
0: 듣기만 해도 그렇답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홍자의 꿀단지 라이브로 네네. 보내드렸고요.
1: 네.
0: 아,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1: 네.
0: 아, 정말 뭐 무대뿐만이 아니고
1: 네.
0: 직접 또 연기도 하시잖아요.
1: 아이고, 또 그 얘기는 왜 하시나.
0: 아, 해야죠. 뮤지컬 서편제에 이어서 또 최근에 또 뮤지컬 무대에 섰는데 트롯 열차
1: 맞아요.
0: 또 어떤 역할이었나요?
1: 트롯 열차에서 이제 그 중간중간 어떤 사연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또 노래랑 또 접목을 해가지고
0: 네.
1: 또 노래도 들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뮤지컬이었죠.
0: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약간 이런 뮤지컬이나
1: 네.
0: 그냥 연기를 하다가 노래를 하면 노래 부르는 입장에서도 더 몰입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극 중에 예를 들어 앞에 누군가가 있다 하면
1: 그럼요. 스토리를 이제 쫙 깔아줄 수 있잖아요.
0: 네,
1: 연기가
0: 맞아요.
1: 되면
0: 네.
1: 그래서 연기도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연기를.
0: 네네.
1: 그래서 연기도 따로 뭐 이제 취미 삼아 배우기도 하고
0: 네.
1: 진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할 만큼 정말 재미있고 노래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노리고 있는데 MBC에 뭐 어디 뭐 주말 드라마가 여기 지금 듣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0: 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수보다 이제 배우를 먼저 꿈꿨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1: 어디서 조사를 이렇게 잘하는지.
0: 다 이렇게 세상에. 잘 긁어냅니다.
1: 네, 사실은 트로트 가수를 하기 전에 어렸을 때 연기를 꿈꿔서
0: 네.
1: 배우가 되고자 했죠.
0: 그럼 만약에 어떤 역할, 약간 그 본인이 좋아하는 역할, 뭐 극 중에, 이런 역할 해보고 싶다 한 거 있나요?
1: 뭐, 어리버리한 건 무조건 잘했고.
0: 이 생각보다
1: 네.
0: 우리, 홍자 씨가 이렇게 뭐 무대에서, 의 모습과,
1: 다르죠?
0: 확실히 개그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1: 그거 진짜 욕심이 아니고 그냥 현실판이에요.
0: 정말
1: 진짜
0: 그냥
1: 욕심이 아니고 그냥
0: 인간미가
1: 네네,
0: 있어요.
1: 절대적으로 욕심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무대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되게 다르고 약간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약간 좀 4차원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엉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0: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변신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응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홍자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4부에서 우리 요소수 나눠드립니다.
1: 귀하다.
0: 어디 가지 마세요.
1: 네.
2: MBC. 오늘도 안전하게 가족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0: 여기요, 여기입니다. 차량용 요소수 필요하신 분들 여기입니다. 여기로 모이시면 돼요.
1: 네, 홍자가 오늘 손트라 요소수 탈탈 다 털어드리고 갈게요. 네. 오늘 생방송 중에만 드리는 초히트 찬스입니다. 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개한 모든 분들께 쏩니다.
0: 그렇습니다. 요소수가 철철철 웃음은 홍홍홍. 홍자 쇼인가요?
1: 쇼쇼! 맞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요소수 팍팍 갑니다.
0: 갑니다!
2: 이렇게 요소수 뿌리는 날에 갑자기 새싹 문자들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특히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1: 운전하면서
2: 문자를 못 보내시니까 그냥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요소수데이야? 그러면 갑자기 휴게소에 들립니다. 그래서 문자를 막 보내셔요. 그래서 야단 났습니다. 요소수 필요하다는 네. 분들 전국팔도에서 손을 번쩍 들고 계시는데
1: 네.
2: 하나하나 좀 소개해볼게요. 1492님
1: 손태진씨 나도 요소수 한 병 주시면 고맙단게.
2: 아 이러면
1: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요소수 바로
1: 부탁하시는데 주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지금 뿅뿅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 지금 날아간 거구나.
1: 금방 도착하네.
2: 금방 가겠네요. 우리 1388님은요
1: 알뜰장터에서 빈대떡 장사해요. 요소수 필요합니다. 그럼요. 빈대떡 장사할 때 요소수로 네. 이렇게 붙이고 그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꼭 필요해요.
2: 아 그러니까요. 요소수로 튀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1: 안 되지만 안 필요해요.
2: 하지만 이분 필요하시다니까
1: 왜냐면은 네 드려야 돼요. 이거 빈대떡이 장사하러 갈 때 요소수 차에 딱 넣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2: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요소수 보내드릴게요.
1: 사주세요. 도착했다.
2: 우리 9232님은요.
1: 네. 의정부에서 남양주까지 형부차를 얻었다고 나냐고. 형부께 드리고 싶어요. 요소수 원추원추.
2: 본인께 아니에요.
1: 본인께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두 개 드리면 안 되나.
2: 이거. 두 개요. 두개 드려도 돼요.
1: 이거.
2: 두 개 드려도 된답니다. 홍자 씨가 이렇게
1: 감사합니다.
2: 부탁을 했는데
1: 네.
2: 이분께는 본인 거 그리고 또 형부차 거. 까지.
1: 그렇게까지요?
2: 이렇게 두 개를.
1: 자에게 두 개 다 드려야죠.
2: 그런가요?
1: 왜냐면 얻어 타고 다닌대요.
2: 그럼 뭐, 우리 9232님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형부가 듣고 계시면 그러니까. 두 개 다 드리고.
2: 오케이.
1: 아니면.
2: 못 들으셨다?
1: 예.
2: 그러면
1: 알겠죠.
2: 하나.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2: 딱 좋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3748님은
1: 네 주류 배송 직원입니다. MBC 고정 팬이에요. 한 통 주시와요.
2: 주류 배송 직원이다. 한 번씩 우리가 뭐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트럭에 네. 뒤에 이제 병들 가득 채워가지고
1: 맞아요,
2: 이렇게 다니시는
1: 맞아요.
2: 뭐 기사님들 계세요.
1: 맞아요.
2: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1: 네네.
2: 이분
1: 무거워요. 이게 요소수가 빨리 달아요.
2: 빨리 달아.
1: 이거 빨리 지금 빨리 주십시오.
2: 빨리 써야 된다. 요소수 네. 드립니다.
1: 도착했 또 했어요. 이렇게 빨리 도착하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2: 사실
1: 손트라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보내면 네. 요소수 받으시는 거야.
2: 이렇게 보내면.
1: 네, 참 쉽죠?
2: 쉽네요. 쉬워요. 네,
1: 요소수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
2: 네.
1: 그리고 요소수 이렇게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2: 네.
1: 특히 또 추석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장거리 가셔야 하니까 요소수 미리 충전하셔야 돼요.
2: 해놔야죠.
1: 그러니까 똑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휴대폰 열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2: 그렇습니다. 문자 번호 우물정 8001 우물정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8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1: 네.
2: 자 우리 요소수 신청 받는 동안 배기가스를 정화해주는 요소수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정화해주는 라이브 또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홍자 누나의 노래인데 이거 참 진짜 이 계절에
1: 네.
2: 밖으로 나가고 싶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지금 요즘 이제

0: 단풍놀이 간단 말이에요.
1: 어, 단풍놀이.
0: 단풍놀이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겠네요. 자, 갑니다. 홍자가 부르는 꽃놀이 가요. 가요.

0: 꽃놀이가요 라이브였습니다. 그렇죠. 단풍놀이 가야 하는데 바로 꽃놀이 가고 싶어지는 노래. 아, 저도 참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1: 너무
0: 아,
1: 좋죠.
0: 아, 그냥 일단 틀어놓고 무조건 그냥 뭐 드라이브라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그렇죠. 네. 이게 봄 가을에 듣기 되게 좋아요.
0: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이게 이 노래의 프로듀서가 윤종신 씨였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연주는 또?
1: 예. 하림선 선생님께서, 우리 선배님께서 또 도와주셨고, 최근에 또 박보검님께서 이거를 또 그 프로그램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걸 또 몇 소절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달콤하다, 사랑스럽다면서 그랬거든요.
0: 오, 약간 역주행의 스멜이 느껴집니다.
1: 느껴지나요?
0: 스멜 올라오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1: 네.
0: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6292님도 홍재 씨 노래 살랑살랑 녹아내리네요. 최고 최고. 자, 우리가 얘기를 더 많이 할수록 요소수를 더 못 드리게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빨리 보내주세요.
0: 바로 요소수 싣고 달리는 홍자 쇼, 렛츠고! 자, 달려봅니다. 먼저 학원 버스 기사님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우리 7619님.
1: 네, 손투라 학원 본고 운전하면서 들어요. 저도 하나 주세요.
0: 학원 본고 운전.
1: 본고 운전을 하시면 드려야 돼요.
0: 드려야 돼요?
1: 왜냐면은 학원 차는 절대적으로 이게 미리미리 보충이 돼요.
0: 아하, 안전이 아이들. 제일이기 때문에
1: 네,
0: 또.
1: 아이들을 태우잖아요.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네.
0: 우리 육

0: 4410님께서 대치동 학원 운행합니다. 요소수 필요합니다. 이분은 학원 기사님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학원을 운행하시네요.
1: 학원을 운행을 한다.
0: 아, 네네.
1: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0: 아, 그래요?
1: 아이들이잖아요. 아. 또 이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소수를 받으려면 학원과 연관이 좀 있으면 아이들과 연관이 있으면 아이들. 된다.
0: 아, 그것도 좋네.
1: 주십시오. 아. 요소수 필요합니다.
0: 아, 이분이 버스 학원 버스를 운행하시네. 더더욱 필요합니다.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1: 네.
0: 우리 9883님은요?
1: 우리 남편 어제부터 정식 학원 버스 시작했어요. 한통 주세요. 이봐요. 이봐요.
0: 어제부터. 어제거든요.
1: 당장 어제부터예요.
0: 드려야 돼요. 어젠데.
1: 어제면은 또 이분이 또 힘을 실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0: 아, 어제니까 아마 새 차일 테니까 요소수 들어가야 되겠네요?
1: 아니요, 이미 들어가 있겠지만.
0: 아, 들어가 있겠지만.
1: 그렇지만 이분이 기운을 냅니다. 성주라에서 요소수 받았다. 나 그런 학원이다. 라고 하면서 학원이 운행이 또 잘 됩니다.
0: 자, 어제부터 정식 학원 버스 시작했다.
1: 주세요, 좀.
0: 이번 드립니다. 요소수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이제 가족이나 학원, 뭐 학생들 건들면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1: 맞아요. 다 한번, 드려둘 거예요.
0: 한번 볼게요. 3357님. 네.
1: 원수 같은 남편에게 선물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싸주세요. 홍홍홍!
0: 아, 잠깐만. 원수 같은 남편. 네. 이거.
1: 원수 같은 남편이한테 큰 소리 치려고 요소수를 드린다? 아우, 남편들. 아, 제 주변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요소수를 좋아해요.
0: 아, 좋아요?
1: 네, 그러면은 네. 요소수 주면은 분명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0: 아, 지금 그리고 원수 같은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약간 좀 싸운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그냥 아, 늘 그냥 원수 같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애칭, 애칭.
0: 아, 평소 바이브다. 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에게도 요소수 쏩니다. 자, 우리 4759님은요?
1: 네, 우리 사돈 돼지 농장 하시는데 매일 차로 출근하세요. 요소수가 꼭 필요합니다.
0: 야, 본인이 아니고 우와. 사돈. 사돈 위에서.
1: 사돈이 돼지 농장을 하신대요. 네. 그 돼지 농장을 하려면은 또,
0: 무거워요?
1: 무거워요. 일단 무거우면은 네. 그만하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0: 아, 딱 알죠 이제.
1: 네, 무거우면은 또 요소수가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운반하시는 분들 빨리 문자 지금 쏘세요. 지금 제가 요소수 쏠게요.
0: 자,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7946님은 아예 무거운 차시네요.
1: 네, 네, 네, 네. 화물 트럭 운전하는 우리 남편에게 선물할래요. 요소수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주시죠.
0: 아, 그냥 드려야 되겠죠.
1: 이거는 차 자체가 무거워서
0: 차 자체.
1: 요소수가 또 빨리 닳으니까 네. 쏴주실 수 있죠?
0: 아,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손트라 최고.
0: 아유, 아직도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네, 팍팍 퍼드리고 있는데 우리 4406님께서
1: 네, 홍장님 응원합니다. 아들이 레미콘 운전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요소수 살 돈이 조금 모자르네요. 부탁드립니다.
0: 레미콘
1: 부탁을 하시네요. 또 아들에게 네. 이렇게 레미콘 운전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들이 운전을 한다 하면은 일이 또 업이라 그러면 늘 네. 걱정이 앞서세요.
0: 아, 걱정이 앞서요?
1: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근데 심지어 요소수까지 중간에 떨어진다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0: 아찔하죠, 아찔하죠.
1: 주세요.
0: 아, 알겠습니다. 요소수 보내드릴게요. 아니, 걱정, 그 연결 좋았어요.
1: 네.
0: 우리 3407님께서는요.
1: 네, 아빠가 공장 운영하세요. 저 효녀가 되고 싶어요. 요소수 요청합니다.
0: 와, 잠깐만. 효녀가 되고 싶다는데 요소수를 드리면 효녀가 될 수 있나요?
1: 왜냐면은 또 아빠가 또 남자세요.
0: 네네.
1: 아빠가 남자이기 때문에 요소수
0: 남자치죠?
1: 좋아합니다.
0: 아, 좋아해요? 아, 남자면 다 요소수
1: 네,
0: 좋아한다.
1: 그러면 요소수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효녀가 될 수 있어요.
0: 아, 효녀, 요소수를 드리면 효녀가 된다.
1: 네, 그리고 이제 내 차에 친구가 탔는데
0: 네.
1: 야, 내 딸이 요번에 요소수를 충전해줬어. 이렇게
0: 옆에 자랑까지
1: 네,
0: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1: 당연히 된다니까. 그러면 효녀가 되고 나는 또 으쓱해지고 이렇게 또 그러면 그 친구분이 들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손트라에 문자 해가지고 또 요소수를 타겠죠.
0: 아, 이렇게 돌고 도는
1: 돌고
0: 거군요.
1: 돌고 돕니다.
0: 우리 3, 4

0: 0707님 너무 축하드리고
1: 선수만
0: 아 그러니까 요소수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요소수 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받는 동안 6693님의 신청곡 홍자의 여기요 우리 듣는 동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 빨리 쏘세요.

0: 홍자의 여기요 듣고 왔는데요. 우리 오늘 요소수 팍팍 퍼드리는 홍자 쇼쇼쇼 달려보고 네. 있습니다. 네. 다시 달려볼까요?
1: 네, 그럼요. 요소수 여기 있어요.
0: 여기 있어요. 갑니다. 자, 역시나 네. 오늘 또 새싹 문자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1: 진짜 많이 왔네요.
0: 야야야, 솜털에서 지금 요소수 뿌린데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단체 톡방 같은 데다가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1: 홍자가 지금 뭐만 하면 마음 약해져서 다 준다고 그러니까. 소문이 지금 난 것 같아요.
0: 우리 8563님은요?
1: 네, 가업을 물러... 가업이 나왔습니다.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굴삭기를 배우고 있는 초보 기사입니다. 많이 혼나지만 아버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요소수를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떡해요. 혼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보탬이 되고 싶대요. 이런 효자가 네.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요소수를 이렇게 드리면 보탬이 될까요?
1: 자, 봅시다. 좀 다시 시작해볼까요? 아직도 아직 훈련이 안 됐어. 자, 요소수를 줬어. 네. 가업을 물러받기 위해서 요소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하면서 지금 사연을 들려줘요. 이거를. 네. 오늘 제가 보낸 게 왔네요. 8563이라고 하면서 떴네요. 여러분. 아버지가 들었어. 아, 혼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보탬이 되고 이러면은 마음이 막 아버지가 가업을 막 이제 막 서류를 다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0: 거기다가 요소수까지 받으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1: 네, 그래서 이제 사이가 더 좋아지고 야. 즐거운 시간을 매일매일 보낼 수 있도록 요소수 쏴주세요.
0: 아, 보내드립니다. 우리 5303님.
1: 네. 매일 이 시간에 청취하는 1톤 화물 트럭 기사입니다. 요소수가 필요한데 꼭 좀 주세요. MBC 파이팅!
0: 진짜?
1: 1톤.
0: 무겁다.
1: 무거워요. 아니, 1톤만 한 게 아니고 1톤 화물 트럭인데 1톤에다가 화물을 실어요.
0: 아, 더 실어요.
1: 그러면은 되게 무거워지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소수가 또 딸리면은 네. 힘도 딸리고 아하. 그러면 또 뒤에 차에서 고속도로에서 막 빵빵거리고 네. 이게 다 교통체증의 문제가 돼요.
0: 알겠습니다.
1: MBC 파이팅이라잖아요. MBC님 좀 쏴주세요.
0: 아, 요소수 쏩니다.
1: 네.
0: 자, 이제부터는 요소수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1: 씁니다.
0: 다 드리는 걸로 할게요.
1: 아주 좋아요.
0: 자, 1635님.
1: 화물 기사인데 매일매일 애청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값도 만만치 않네요. 저도 한 통 적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하게 적선이 아니라 후하게 드립니다.
0: 드립니다. 우리 5316님.
1: 형님이 인천공항으로 사람들 출퇴근 버스 운행합니다. 보내주세요. 이야, 정말 좋은.

0: 진짜 어떤 일이든 정말 행복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 갑니다. 우리 이분께는 형님께 요소수 빨리 보내주세요.
1: 보내드립니다. 그래, 우리 9862님.
0: 네, 섬마을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님 뵙고, 또 산골에 홀로 계신 장모님 뵈러 가는 길 요소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장모님 뵈러 가는 길인데 요소수 드려야 왔다, 되죠?
0: 예, 왔다 갔다 많이 지금 하잖아요. 지금 장모님만 뵈러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장모님 전부 다 뵈러 가요.
1: 아, 그럼 요소수.
0: 장거리예요.
1: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0: 보내드릴게요.

0: 우리 뭐 남자들 요소수 주면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여성분들도 좋아합니다.
1: 와우.
0: 네, 우리 3547님.
1: 경북 봉화에서 놀아는 일하는 농사일하는 안악입니다. 트랙터에 요소수를 쓰는데 야 추수철이 다가오니까 많이 필요.
0: 그러네.
1: 어머머머머. 추수철. 트랙터 그것도 안악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진짜 멋있겠네요.
0: 드립니까?
1: 두 통 드리세요.
0: 두 통이요? 두 통 드립니다.
1: 안악 파이팅.
0: 아 우리 0869님께서는요.
1: 안동 가는 길입니다. 엄마 돌봐드리느라 한 달 동안 네 번째 내려가는 길이에요. 작년에 아버지 보내드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신 우리 엄마. 막내딸이 가서 또 웃음을 드려야죠. 제 차는 14년식 경유 차량입니다.
0: 야, 14년식이면 지금 12년 됐다는 얘기인데.
1: 네.
0: 와, 그동안 요소수 많이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무조건 필요하시겠네요.
1: 네, 또 그리고 어머니께 자주 지금 주 1회 이상씩 가시는 것 같은데 요소수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께 많은 웃음 들으시면서 시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께도 두 통 드리면 안 될까요?
0: 이분께 두 통 드립니까? 두 통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자, 우리 8820님. 기쁜 소식이네요.
1: 네,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딸 남자친구 생겼어요. 딸 퇴근시켜주는 예비 사위직에 요소수 좀 주세요.
0: 야, 잠깐만.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미 우와. 예비 사위예요?
1: 와, 진짜 쿨하시네요.
0: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네. 만약에 차가 있으면 따님을 안전운전 해야 되잖아요.
1: 아, 또 그런 깊은 생각이 있으시네.
0: 약간
1: 있으시네.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소수 넣어줬으니까 몇 번은 더 데려다 주지 않을까.
1: 출퇴근 부탁한다.
0: 출퇴근까지.
1: 출퇴근 부탁한다. 예비 사위.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챙겨드려줬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1: 네, 안전운전하세요.
0: 우리 8200님 마지막.
1: 네, 신랑이 이삿짐 센터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보탬이 되면 신랑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좀 주세요.
0: 그 보탬 우리 홍자 씨가 요소수 보내드리면서 응원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는 잠시 광고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웰러리 청청.
2: 웰러리 청청.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포항에서 김선희 어르신이 부른 월월이 청.

0: 전라도에 강강술래가 있다면 경상도엔 월월이 청청이 있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월월이 청청.
1: 여러분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홍자 씨와 함께 했고요.
2: 네,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1: 엄청나게 오늘 뿌렸는데 네. 우리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6333님께서
2: 아, 추석 명절 사과 배달해야 되는데 요소수 필요해요.
1: 1709님은
2: 1톤 트럭 타고 아들과 남편이 새벽부터 태양광 설치하러 갔어요.
1: 5607님은
2: 택배 일하는 칠남매 막둥이에게 동생에게 좀 요소수 보내주세요.
1: 아, 이렇게 주세요. 또 네. 추석 앞두고 네. 이렇게 좋은 선물 됐 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요소수 네. 보내드리고요.
2: 네, 곡간 오늘 좀
1: 마지막으로
2: 풀어주세요.
1: 한마디만 좀.
2: 네, 곧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 맞죠?
1: 맞죠?
2: 네, 월요일에 신곡 홍자의 신곡 엄니 울엄니 나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다 같이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1: 그러니까요.
2: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저는 네. 손트라에 또 놀러 올게요.
1: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주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13: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3: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2: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3: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5: 3BC의 내신 뉴스입니다. 비상기험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었던 김현태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안귀령 청와대

0: 부대변인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비상기어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무장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가로막았던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남성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 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지난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는데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었습니다. 홍지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발생한 손실 보전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지방 지금 27.3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이든 별이든 가로등이든 물리학적으로 빛이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밝게 비춘다. 사람한테서 나는 빛도 그렇지 않나 떠올려봅니다. 높은 지위나 직책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추하지 않고 근사해야 빛이 난다. 높이 고개를 빼고 뽐낼 때 말고 겸손, 겸허할 때 그 사람이 참 눈부시더라. 말 되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0: 네.
1: 우리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0: 그렇죠. 저는 뭐 나이가 좀 있지만 늘 MG 성향을 추구하는
1: NG.
0: 예?
1: NG예요?
0: 아무튼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저는. 예.
1: 자, 들어보세요. 먼저 연락 안 함.
0: 그 순력수네요.
1: 여기서부터 예. 벌써 틀렸네. 마이너스.
0: 초기부터.
1: 자, 예, 두 번째도 이것도 네. 해당 안 될 걸. 서운해도 말 안 함.
0: 요거는 잘 안 해요, 저는.
1: 어, 그래요?
0: 예, 예. 오. 참아요.
1: 아, 네. 연락 끊겨도 그러려니 함.
0: 예, 그냥 뭐 지나가는 인연이니.
1: 의외일세.
0: 예, 예.
1: 멀어지면 굳이 잡지 않음.
0: 연습 중입니다.
1: 오, 아, 예. 연습.
0: 긴밀 정리 중.
1: 혼자가 편함.
0: 같이 있을 때 더 좋은데.
1: 걸리네.
0: 예.
1: 싹 다 좋은데요?
0: 여럿이 회식하면 좋은데 정선혜 씨는 많이 해당돼요.
1: 싹 다, 전체 다.
0: 예.
1: 큰일 났네.
0: 이게 뭔데요, 근데?
1: 이제 이게 예. 재밌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들 비슷한 상태라서 더 신기하다라는 얘기예요.
0: 오.
1: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닌데? 뭐 이런. 가장 저, 공감이 안 되는 항목 하나만 고르자면 뭐예요? 혼자?
0: 저는, 예, 혼자가 편하다는 거. 근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1: 그렇대요.
0: 특징이라고요?
1: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0: 어? 혼자가 좋구나.
1: 그런가? 나랑 비슷하네. 나 시대에 걸맞게 지금.
0: 정선 씨 요즘 사람이네. 이게 이제 혼자 있어 에너지가 채워지나 봐요?
1: 그 혼자 있는 사람들, 편하게 네. 느껴지는 사람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대요. 네. 에너지를 스스로 채우는 타입이라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워도 만난 후에 피곤이 몰려오는 거죠. 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쫙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래요.
0: 아.
1: 어때요? 문천식 씨는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0: 몇 명 모을까?
1: 아, 나 저항 없이 빵 터졌어, 지금.
0: 다 그렇지 않아요?
1: 너무 웃겼어.
0: 예.
1: 네. 제일 웃겼어.
0: 그래요?
1: 나 지금 올해 들어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아요. 몇 명 모을까? 왜냐면 딱 문천식 씨거든.
0: 나만 그렇구나.
1: 아니야. 개그맨 중에서도 그렇고, 쪽 개통에서도 예. 문천식 씨 성향과 저 같은 성향이 갈려요.
0: 전 원래 한 두 테이블, 여덟 명 모았는데, 요즘은 소소하게 딱 한 테이블만. 네 명이 딱 쳤습니다.
1: 아니, 자영업 하냐고. 뭘 그렇게 몇 테이블을 모으냐고.
0: 아, 우리 자영업자분들 도와야죠. 뭐 하시는 거죠?
1: 아,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요. 뭐,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과 또 잘 어울리는 매체가 저희 라디오. 지금 라디오 시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럼 저희가 또 세상을 보는 창이 되어드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혼자 있죠. 혼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1: 실제로는 누구랑 뭐 얘기를 하거나 또 피곤이 피로도가 쌓일 정도로 잘 보여야 될 필요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0: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 특징이 질척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틀어놓으면 놓으면 돼요. 네.
1: 질척거릴 때는 네. 분기별로 딱 몇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네. 그때는 전화 잘 받아주시면 돼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청취해
1: 주세요. 뭘 듣고 있냐 그러면 네. 지라시 이렇게 하고 끊어주시면 돼요.
0: 그렇습니다. 네.
1: 그때는 노골적으로 질척거리는 구간.
0: 맞아요.
1: 자, 첫 곡 혼자가 편한 여러분께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봤는데 어떠실지요? 네. 길버트 오설리번의 Alone Again.

0: 네, 목요일 첫 곡으로 길버트 오 설리번의 Alone Again 듣고 오셨습니다.
1: 혼자인 걸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0: 네, 7744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혼자가 편했던 것 같아요. 울산은 일산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중간 기말고사 끝나는 날 혼자 가서 하염없이 바다를 쳐다보고 집으로 오곤 했죠. 지금도 마음이 안 들면 그곳으로 갑니다. 오, 나만의 장소가 있군요.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데뷔를 했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개그맨은 이래야 한다라는 정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개그맨은 발표력 있어야 되고 뭐 창피한 거 몰라야 되고 맞아요. 외향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서른 이제 꺾이고 그리고 또 이제 4도 네. 시작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소모적으로 나를 버리면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부분 사회생활하면서 뒤로 제쳐두었던 나를 다시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결국은 그러네요. 아, 나 알고 보니까 혼자가 편한 사람이었네. 이런 각성이 늦게 일어나는 분들 많아요.
0: 그러네요.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내 정서랑은 상관없이 살아왔지만 맞아요. 이제는 멀리 돌아와서 본인의 성향을 좀 찾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문준식 씨도 봐봐요. 지금 되게 외형형이고 몇, 몇 테이블 몰까 이러잖아요. 몰라, 또 60 넘어가면, 누나, 난 혼자가 편했네.
0: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요즘 많이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모임 같은 것도.
1: 너무 되게 차분해졌어요.
0: 예.
1: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글이나 비숑들, 강아지 때 난리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성견이 되고 한 7살 되면은 차분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렇죠.
1: 왜냐면 저는 이제 반려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비교 대상이 없어요.
0: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봐도. 그런 느낌. 걔랑 비교되는 게 가장 편해요.
1: 아니, 그러지 마라. 예전에 우리 있었는데 네. 맥스인가?
0: 있었죠.
1: 바람비에게
0: 있었어요.
1: 문천식 씨가 진짜 네. 맥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0: 엄청 나돌아다니는 기였죠.
1: 그래서 동네에 이제 다른 그 이슈를 많이 만들었던. 자 어쨌든 혼자나 둘이나 여럿이 들어도 재미있는 시간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
0: 그렇습니다. 오늘 둘이서 네. 다니는 분들이죠. 아, 조론하셨는데 선자 할매 춘식 할매 나오시는 날입니다.
1: 조론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네. 늘 조롱을 하시는
0: 그러네. 네. 네.
1: 할매 할배 상담소 3부부터 시작할게요. 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

0: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6: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5: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6: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5: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6: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5: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7: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렛츠고.
8: 제목 이삿날. 서울에서 문선영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9: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8: 네.
9: 이사하던 날의 추억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보아요. 10년 살던 집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8: 네.
9: 당일 아침에 일해주는 분들이 오셨는데 양쪽 팔에 박스테이프를 몇 개씩 끼고 헤어밴드랑 손목밴드를 착용하시더라고요.
8: 오,
9: 뭔지 모르게 상당히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그중에 실장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신뢰가 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8: 아, 예, 고객님, 지금까지 이사는 몇 번 정도 해보셨을까요?
9: 아, 네, 한 세네 번 정도?
8: 답변 감사합니다. 아, 포장이사의 생명은요, 수미상관이어야 됩니다.
9: 아, 수미상관.
8: 예,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9: 아,
8: 말이죠.
9: 네.
8: 지금 이 집안의 모습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9: 왜요?
8: 이 모습 그대로 새 집에 옮겨져 있을 겁니다.
9: 아, 네.
8: 예, 지금부터 저희는 포장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즐기시고 있죠. 포장을 마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9: 끝내주지 않아요? 저와 남편은 실장님의 이런 표정과 말투에서 막 확 신뢰가 쌓였고 애들도 보채고 뭐 이래서 일단 집 근처 카페로 나왔어요.
8: 아, 여보 진짜 세상 좋아졌다. 이사날 커피를 마시겠다, 그지?
9: 그런데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8: 아, 예, 고객님, 포장이사 문실장입니다.
9: 아, 네네.
8: 아, 정수기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9: 아, 네, 저희는 생수를 사 마셔서.
8: 아, 그러시군요. 아,
9: 근데 왜요?
8: 아,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해줘야 되지.
9: 아, 네, 뭔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8: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목이 좀 말라서요, 그 일하다가 물을 사러 나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9: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여보세요?
8: 예, 예, 그런데요, 이건 그 참고 사항 말씀드리는 건데요.
9: 아, 네네.
8: 그 냉장고 안에 물건들을 포장하던 중에 그 이온 음료 두 병을 발견했습니다.
9: 아, 네.
8: 예.
9: 그래서요?
8: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 예, 예, 예.
9: 예?
8: 예?
9: 예?
8: 아니요, 그.
9: 아!
8: 예.
9: 어머, 어머. 아, 그러면 그 이온 음료를 드실래요?
8: 따뜻한 배려, 대단히 고맙습니다.
9: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미리 물을 많이 사다 두고 나올 걸.
8: 그러네.
9: 예, 후회하면서 마음껏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 그 실장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8: 예, 고객님, 포장이사 문 실장입니다.
9: 아, 네네.
8: 그 초면에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9: 아, 뭐 문제가 또 생겼나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8: 아, 다른 게 아니라 그 예. 아, 아닙니다. 예,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예.
9: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편히 말씀하세요.
8: 그게요, 아 됐습니다. 예, 이런 얘기해서 뭐, 예, 뭐 하겠습니까?
9: 아, 여보세요, 실장님,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하세요.
8: 아,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 우리 팀원 중에 제일 힘이 센 직원이 오늘 또 하필 아침을 못 먹고 왔다네요.
9: 아, 네,
8: 그. 예, 예.

0: 근데요?
1: 포장을 좀 하다 보니까 케이크 남은 게 있네요.
0: 아, 그래서요?
1: 예. 그냥, 예, 그렇다는 거죠. 예?
0: 아!
1: 예.
0: 아! 그거 드실래요?
1: 정성어린 배려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케이크는 제가 포장을 해봐도요. 이게 쏠리고, 또 저리 쏠려가지고 다 뭉개지기 때문에, 예.
0: 네네네, 아유, 괜찮습니다. 드세요. 아, 어차피 저희 빵 종류 잘안 먹어서, 아유, 드세요,
1: 아유,
0: 드세요.
1: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0: 그쵸, 그럴 수 있죠. 뭐, 일하다 보면 배고플 수 있죠. 제가 배려가 또 부족했네 싶어서,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몇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1: 예, 고객님, 포장회사 문실장입니다. 예,
0: 네.
1: 포장은 깔끔하게 다 완료가 됐고요. 이 냉장고 음식들도 아이스박스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이제 짐을 트럭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0: 아, 네, 그럼 저희 들어갈까요?
1: 아니, 그보다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는지요? 예.
0: 아, 또, 뭔데요? 말씀하세요.
1: 그게 아닙니다. 예. 말씀드렸다가 괜히 서로 오해만 생길 것 같아요.
0: 아니,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로. 예?
1: 예?
0: 뭔데요?
1: 아, 그게요, 저기.
0: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시원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실장님.
1: 예,
0: 또 왜요?
1: 말씀하시니까 드릴게요.
0: 네.
1: 박스를 트럭에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아이스박스에 과일들을 좀 넣다 보니까, 이 사과 담다가 뚜껑이 안 닫힙니다, 이게. 이걸 또 무리하게 누르면 어때요? 사과 멍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여보세요?
0: 예,
1: 웃으시는,
0: 아니요.
1: 예.
0: 지금 제가 경청하고
1: 우리
0: 있습니다.
1: 직원들이 이게 에너지 너무 많이 쓴 상태인데, 이거를 누르자니 또, 그렇고, 요거 5개가 사이즈가 지금 남거든요.
0: 드실래요?
1: 친절한 배려 감사합니다. 천천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포장을 아주 끝내주게 깔끔하게 해 놓으셨더라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짐을 풀기 전에 점심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아, 실장님 여기가 신도시라서 마땅한 식당이 없는데 중국 음식 그냥 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1: 아유, 뭘 점심까지요. 예, 깊은 배려. 감사합니다. 예.
0: 아유, 아니에요. 지금 메뉴 정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1: 아, 예, 저희가 또 옛날에는 통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0: 네.
1: 직원이 MZ세대가 많습니다.
0: 아, 예.
1: 예, 메뉴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0: 아, 예. 사실 뭐 중국 음식이 짬뽕 아니면 짜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실장님이 종이에 메뉴를 적어 오셨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못 알아보기는 글씨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0: 아, 네.
1: 예.
0: 종이를 펴봤죠? 와. 와. 취향이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1: 직원들 주문 메뉴. 삼선 짬뽕 둘. 일반 짬뽕 안 됨. 어제 이삿짐 옮길 때도 똑같은 걸 먹어서 질려서 못 먹음. 삼선 쟁반 짜장 둘. 해물을 좋아서 어쩔 수 없음. 특밥 2개. 주방장 재량 존중. 식당별 시그니처 환영. 양장피 대짜로 하나. 곁들임 요리가 필요. 양장피가 어려울 시 라조기 대체 가능. 단 탕수육은 사절. 이틀 먹었음.
0: 남편은, 아니, 뭐, 이걸, 이렇게까지 주문을 해? 이러면서 투덜댔지만, 이사가 끝난 후, 저희는 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깔끔! 완벽!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일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1: 예, 고객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바닥 물걸레질을 3번 했습니다.
0: 어머, 세상에,
1: 예,
0: 감사해요.
1: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양장피 효과라고 부르죠.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예, 원래는 한 번만 해드리는 건데, 따스럽게 협조해주신 그 고객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두번더 문질러드렸습니다.
0: 네. 아, 양양피 효과. 네, 소문내게요.
1: 예, 그리고 또이
0: 감사합니다.
1: 즐거운 새집 살림 시작하시고, 다음 이사 때 또
0: 네네.
1: 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들 탈수! 자, 갑시다!
0: 그렇게 그날의 이사는 끝이 났습니다. 전화가 3번씩이나 왔을 땐좀 당황스러웠는데, 아유, 작업 마무리가 너무 완벽하게 깔끔해서, 저 다음 이사 때 그분들 또 연락드리려고요. 문 실장님과 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유쾌하다.
1: 아, 재밌다.
0: 아, 유쾌한 어떤 이삿짐
1: 네.
0: 센터다.
1: 아, 기분 나쁘지도 않고, 실장님 잘하시네요.
0: 이거를 뭐. 조금 까칠하게 받아들인 분은, 아, 뭐야. 전화를 3번씩이나 했었는데, 약간 유머 코드를
1: 예.
0: 좀 아시는 분들이나, 그런 유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이런 반복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아마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0: 예.
1: 하시고, 이제 예. 식사는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0: 그죠. 예. 근데, 뭐, 양장피 추가해서 좀 놀라겠지만, 양장피 효과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콜이 2번 들어오고, 3번 들어오고,
1: 맞아요.
0: 업계에 소문이 나는 거죠.
1: 예.
0: 일만 잘해주신다면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0: 맞아요. 그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요 정도야 뭐. 네. 케이크 남는 거, 뭐 과일 안 들어가는 거. 그거 뭐.

0: 또 어떤 업체는 또 이런 걸 일자 받지 않고 추가 월 딱 계약을 했는데.
1: 그 업체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깔끔한 마무리.
0: 그럼요. 네, 그게 중요하죠.
1: 손상 없이 잘 세팅된 이삿짐.
0: 맞아요.
1: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요 기본값만 잘 해주신다면 변수는 늘 존재하고 우리가 네. 감안하니까.
0: 지면 사연이 있습니다.
1: 아 유쾌하다. 네. 윤종신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동네 한바퀴.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중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2: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3: 어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연 또 들을 수 있다.
2: 웃음 편지
3: 타임머신.
2: 네, 잊어버린 웃음 기억을 되찾아드립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1: 네, 새롭게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더 반갑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2: 맞아요.

0: 자, 문준식 씨가 사연 선정 방법 알려드릴 텐데 네. 여러분 일단 죄송해요.
1: 음악 주시죠.
2: 아, 손 누나, 손식이 안녕하세요. 준상이에요. 아,
0: 오늘은 좀 얌전하네.
2: 예, 일요일에 와야 되는데 지나가다 들었어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아, 과거 이맘때 방송된 주간베스트나 월간베스트 중에서 하나를 들려드리고요. 여러분께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제가 길거리 공연하듯이요. 예, 저도 저의 그녀에게 웃음만 주고 싶어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아, 박수 얼른 가라 그러네요.
0: 아, 꽉 찼네. 코가 꽉 찼어.
2: 아니에요. 예, 일요일에 또 올게요. 요즘 연애 중이에요.
0: 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네, 그의 일상을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사연 갈까요?
2: 네.
0: 2023년 9월 6일에 소개됐고요. 강원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실버 애정촌.
0: 아, 이거 기억난다.
1: 이게 뭐죠?
0: 이 사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낯설 왜 실버 버전
1: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 할머니 여러 분이 막 할아버지 집에
1: 쟁탈전 쟁탈전
0: 예예 예. 굉장히 네. 엄청난 그 미드 같은 스케일이었죠.
1: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네. 네.
0: 가마요. 안녕하세요, 선희씨, 천식씨. 오늘은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혼자 사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을 하셔서 그런가 팔순을 넘기신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셨죠.
3: 나 오늘부터 좀 머리 기를 거다. 말리지 마. 예전부터 내가 참 기르고 싶었어요. 이게 적당히 길면 매직도 좀 해보고 이게 지금 곱슬머리라 좀 부스스하니까 말이야, 그지?
0: 한동안 힘이 없어 보였던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좀 활기차게 사시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우, 할아버지 주변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3: 그래, 우리 강아지야.
0: 할아버지 바빠요? 식사는요?
3: 했다 했어.
0: 근데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3: 아니야. 아이고. 나 지금 우리 손자랑 통화 중인다.
0: 할아버지?
3: 우리 강아지야. 그래.
0: 할아버지.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3: 아니.
0: 집에 공사 하나. 누구 아 계세요?
3: 그냥 저 친구.
0: 뭐 저는 할아버지의 연애도 존중하고 즐겁게 사시는 거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도 가깝겠다. 맛있는 간식 드시면서 노시라고 할아버지 댁에 가지마.
1: 함부로 갔어요?
0: 아유, 예, 함부로 찾아갔어요. 현관문에 간식만 살짝 걸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뭐랄까, 그러니까 할머님이 네? 한 명이 아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귀를 가까이 대봤죠.
3: 저는 우리 저 우산 모든 분들을 저 찬찬히 알아가고 싶긴 합니다.
4: 저랑 영감님이랑 신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3: 아이, 맞죠. 그 영수님께도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4: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요?
3: 예?
4: 아니, 나는 처음부터 순복님이었거든요. 제 이상형이 예전부터 긴 머리한 그런 남자였단 말이에요. 중간에 영호 영감님이 좋다고 하셨지만 그냥 끝까지 우리 순복님으로 내가 정했거든요.
3: 아유, 자자, 저 진정하시고요. 예, 네, 우리 일단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4: 아니, 우리한테 좀...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3: 아유, 둘레님의 인생 깁니다.
4: 아유, 저는 마음이 좀 상하네요.
3: 예?
4: 아유, 우리 순복 영감님 여우시잖아요.
3: 아유, 저
4: 사람 마음 가지고 막 기 흔들고 막 그런 거 되게 잘하셔. 아주.
3: 아유, 말씀 험하게 하시네. 여우라니요. 예? 제가 보기엔 이 영수님도 만만치 않은 여우신 것 같은데요.
4: 아유, 뭐라고요?
3: 이런.
0: 아니, 밖에서 듣는데 할머님 두 분하고 할아버지가 막 삼각관계 갖고 막 싸움이 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1: 어이구.
0: 그래서 일단 싸움을 좀 중단하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 어이,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4: 혹시 돌싱 아니에요?
3: 예?
4: 뭐 아내분 계신다든가 뭐 그런 거?
3: 예,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완전한 돌싱입니다. 아이고. 예, 누구세요?
5: 할아버지 저예요.
3: 숨어!
4: 우리가 어디에 숨어요?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뭐 아유. 이렇게 숨을 때가 있어요. 그 뭐 우리가 죄졌어요? 숨게.
3: 그건 또 그렇네. 뭐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뭐 괜히 오바했네. 그래, 우리 강아지 들어와라.
0: 그렇게 할아버지 집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됐어요.
1: 뭐 어떻게 된 거예요?
0: 현관문 밖에서 듣기에

0: 분명히 할머니 두 분이셨거든요. 저만 네. 들은 거 아니죠? 같이 들었죠? 네. 들어갔더니 총 다섯 분.
1: 헐.
0: 할머니가. 아,
2: 할아버지 짱이다. 와.
0: 할아버지 중심으로 삥 둘러앉아 계셔.
2: 대박 사건.
0: 실버 애정촌의 세계는 제 예상보다 굉장하고 굉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셨어요. 할머님들은 제가 손녀라는 걸 알고는 일제히 일어나셔서 싸우신 반찬을 꺼내셨어요. 밥 안 먹었지? 이거 내가 싸온 도다리 회무침이야. 이거 한번 먹어봐.
3: 아우, 밥도 없이 그건 짜서 어떻게 먹으려고. 자, 나는 저기요, 나물 주무치였거든. 손녀시구나. 이거 슴슴하니 맛이 괜찮아요.
0: 아이, 정말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 근데 저는 간식 드리려고 온 건데.
3: 아우, 그래도 꼬마, 그 한수라도 먹고 가야지요. 이거 먹어봐라, 이거. 빈대떡 하고, 내 파전 좀 붙여왔다, 내가.
0: 아우, 나는 저기 막걸리 싸왔는데.
4: 아이고, 여러분, 저 빈손으로 오시래도 다들 이렇게 물 또 싸오셨어요, 그래. 저기, 어휴, 강아지, 이거 좀 먹고 갈래? 안 먹고도 가도 되고.
0: 예?
4: 너 바쁜 것 같은데?
0: 아니, 뭐.
4: 일하러 가야 될 시간 아니냐? 가도 된다.
0: 할아버지 눈치가 제발 제가 가줬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간식만 전해드리고 빠져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후 할아버지 집안에서는 구슬픈 단소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3: 어머나, 이거 너무 멋있으세요. 순복 영감님.
5: 아우, 진짜 정말 순복님은 너무 진짜 내 스타일이시다. 아, 이 나이 때 느낄 수 없는 그 수컷향이 난다니까.
6: 아이고야, 내가 대구에서 살고 싶대요.
0: 아이고, 참. 실버 애종촌의 세계는 제 예상보다 굉장했습니다.
2: 와.
0: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 또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신 거예요.
4: 어야, 우리 강아지. 그래.
0: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4: 아니다, 이 일은 무슨. 아이고, 아무 일도 없다.
0: 아이고. 할아버지.
4: 나는 말이야, 그 영수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둘레님한테 말을 이상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0: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뭐 할머님들이랑 아이고, 싸우신 거예요?
4: 싸운 게 아니지. 내가 말이야, 이제 그 마음을 정해가지고 둘레님이랑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영수님이 막순이님한테 내가 사람 마음 가지고 저울질을 한다고 말이야. 둘레님한테 잘해보자고는 것은 뒤에서는 막순이님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했다고 막 모함을 해제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순 할머니.
0: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선택은 누군데요?
4: 너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누굴 닮아가지고 좀 들어봐. 내가 이런 얘기 어디다 하겠니? 그래서 내 영수님한테 이제 둘레님이랑 잘해본다고 했어요.
0: 저는 평생 할아버지께서 울먹이시는 걸 처음 들었잖아요.
2: 우와.
0: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떤 할머니와 데이트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 당최 못 알아듣긴 했는데요. 아유, 어떤 분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할아버지 심장을 뛰게 하고 눈물샘을 자극한 분이라면 뭐 어느 분이라도. 할아버지, 항상 피 끓는 청년처럼 제 옆에 계셔주세요. 아셨죠?
4: 끓는다.
2: 아, 당시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다고 알 수 있었는데요. 3381님. 천식 씨, 할아버지 연기 너무 리얼하네요. 크크크. 근데 그 단소는 갑자기 왜 불었어요? 일종의 플러팅일까요? 크크크. 그렇죠. 매력 발산이죠. 네. 요즘에 치면 개인기.
7: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굉장히 마성의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복지센터 가면은 계세요. 한두 분씩.
2: 그쵸.
7: 그분들 나타나는 순간 뭐 그 판의 평화가 다 깨지는 거죠.
2: 매기남.
7: 매기남, 매기녀. 김 여사님, 뭐 박영감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요선 교수님 통해서도 네. 정보를 많이 듣는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우리가 편협한 시선으로 볼게 못 되는 게, 아, 나이가 좀 드시면은 사랑 같은 거 안 하신다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2: 그러니까요.
7: 네.
2: 박재현님이 마침 말씀하시네요.
7: 네. 마성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재밌어요. 저도 나중에 마성의 할머니가 되고 싶네요.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2: 조선 씨도 이제 한 60 초반이면 이제 물러내시기로 농담하셨죠?
7: 예, 62세 4개월부터.
2: 어느 정도 진심이 있는 거죠?
7: 굉장히 진심과 절망적인 어떤 절박함.
2: 요즘 자꾸 책을 보시고.
7: 책으로 배우려고요.
2: 아.
7: 물러남을.
2: 네, 망했네요.
7: 왜요? 천일야와 이런 거 보고 있는.
2: 아닙니다.
7: 아라비안 나이트.
2: 안 돼? 안 돼.

0: 네?
1: 네.
0: 그래?
1: 9212님, 저희 아버지에겐 줄, 경라동만 다녀오시면 양손에 항상 반찬이니 떡이니 들렸거든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0: 어허.
1: 인기 많은 할아버지군요.
0: 뭘까? 우리 한번 나중에 그거를 좀 앙케이트를 해볼까?
1: 그쵸.
0: 그 마성의 비결.
1: 일단 얼굴은 들어가겠죠.
0: 얼굴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들어갈 것 같아요.
0: 왜 어르신들 얼굴 안 본다는 것도 편협한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어요.
1: 그럼요,
0: 그럼요. 예. 아,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하다. 미리 알아둬야 참고를 할 텐데. 자, 우리 퀴즈 또 사연 나갔으니까 네. 드려야죠.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1: 사연자가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할머니 다섯 분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그때 할머니들이 사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것을 주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반찬, 2번 용돈, 3번 공연 티켓.
1: 문자번호 4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이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드릴 텐데
1: 네.
0: 편승엽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 좋죠.
0: 힌트송이에요. 네. 찬찬찬.

0: 웃음 편지 타임머신 퀴즈. 할머니들이 사연자에게 줬던 것. 정답은요?
1: 반찬 1번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추첨 통해서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베스트, 월간베스트로 선정이 되면 몇년 뒤에 이렇게 타임머신으로 재탄생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인공은 누구?
0: It's you! 여러분입니다. 자, 지금 라디오시대 홈페이지에 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짧지만 아니고 웃긴 얘기인데 하는 사연은요. 아까우니까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기시면 됩니다.
1: 아, 손편지 원하시는 분들, 우리 1081님처럼 네. 사연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굴착기 기사입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연 한번 보내볼까 하는데 서면으로밖에 보낼 수 없어 주소를 천천히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러시거든요. 네.

0: 체크인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소 알려드릴게요.
1: 그렇습니다.
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소개만 되셔도 30만원 상당 상품 가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원 상당 상품 얹어집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되시면 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0: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광고요.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지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정사님은 전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볼게요. 3047님. 독서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어요. 장보고 오는 길에 서점 들러서 철학책을 샀죠. 10장 읽고 졸다가 지금 일어났어. 아우, 잘 잤네.
6: 어, 잘하셨어요. 고명환 씨의 방법이에요. 10장씩 읽기.
5: 그렇죠.
6: 네, 10장씩 읽으면 부담이 없고 저도 진짜 되게 어려운 책 고명환 씨가 그렇게 추천을 해서 10장씩 읽고 있거든요. 쪼개서.
5: 어때요?
6: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부담이 없어.
5: 맞아요. 다 읽어내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6: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렬식 독서라고 하는데 한 네다섯 권을 그렇게 10장씩 번갈아 가면서 산만한 게 싫고 집중적으로 읽고 싶다 하는 예. 분들은 또 자신만의 방법이
5: 그쵸,
6: 있으니까.
5: 그렇죠.
6: 맞아요. 네. 자, 우리 9566님.
5: 선희 씨, 선식 씨, 여기 나주입니다. 추석 배 작업하느라 바빠요.
6: 나주하면 배죠이?
5: 아, 지금 한창이시겠구나.
6: 제가 나주 정씨입니다.
5: 아, 그렇군요. 나주에 맛있죠.
6: 네, 맛있어요. 네. 1406님. 황제 다이어트 한다고 삼시세끼 고기만 먹었는데 처음엔 아무 간도 안 한 고기만 먹다가 심심해서 후추 약간 뿌려 먹고 네. 다음엔 쌈장, 다음엔 각종 채소에 밥까지 먹고 소화제로 탄산음료 먹다가 살이 5kg 더 쪘어요. 아하. 에이, 예. 황제 다이어트. 진짜 황제처럼 누리셨네.
5: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6: 하지 마.

0: 안 듣고 싶어.
1: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래요, 저도.
0: 그게 네. 한 음식으로만 다이어트하는 게 위험하더라고요. 네.
1: 그리고는 알죠. 고기 먹을 때 밥을 좀 먹으면 맞아요. 더 맛있어.
0: 그리고 행복해져.
1: 맞아.
0: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면서 나를 행복하게.
1: 고추장 씹으면 더 맛있고.
0: 물냉면 이렇게 시켜 먹는.
1: 그 국물 조금만 먹지 않아서 국물 먹고. 그리고 먹은 다음에 입이 텁텁하잖아. 후식. 아이스크림 조금만.
0: 아우. 나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1: 아, 이거 망했네.
0: 너무 좋다.
1: 망했네.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이렇게 달리면, 예. 어, 얘네들이 언제 와서 붙어 있지 내 몸에? 이런 그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1: 신기해요.
0: 자, 1157님. 열심히 수확한 땅콩 까고 있어요. 근데 땅콩 대신 손이 까질 것 같아요.
1: 아, 어떡해.
0: 하지만 두 분이 있어 귀는 즐겁습니다. 그랬어요. 땅콩 아이고. 껍데기가 애지간히 또 딱딱하고 까슬까슬하죠.
1: 그렇죠. 아유, 작업이 한창이시네요.
0: 그러게. 네. 이게 내가 먹으려고 왜 이렇게 조금 모아놓고 까먹는 거랑 대량으로 일로 까는 거랑 그렇죠. 달라요. 노동의 어떤
1: 맞아요.
0: 에너지가.
1: 맞아요. 이게 또 호두처럼 세게 부시면 안 되잖아요.
0: 살살.
1: 살살 해야 되니까 네. 손이 아프죠.
0: 손톱을 아유. 또 살짝 사용하기도 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아이고.
0: 아릴 것 같아, 손끝이.
1: 힘내십시오.
0: 네. 예. 그래도 저희가 친구처럼 옆에 이렇게 네. 목소리 들려드린다고 그게 위안이 된다고 하시니까 좀 보람이 됩니다.
1: 2489님 또 열심히 도전하십니다. 부럭 넘어서 직종을 바꿔보려고 피부 자격증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다섯 번째 낙방 중입니다. 우리 딸이 포기는 배추 살 때 쓰는 거라며 7전8기 정신으로 해보라는데 이러다 진짜 7번 보면 어떡하죠? 7번째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행운을 좀 날려주세요.
0: 이거 어렵더만요. 피부 자격증이.
1: 저도 이거 소문 들었어요.
0: 네. 네. 이게 무슨 화학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1: 맞아요. 네.
0: 조향사 자격증, 피부 자격증 이런 게 되게 어렵더만요.
1: 그리고 그 중에 또 국가 자격증도 있어갖고요. 네. 엄청 여러 번 떨어진대요.
0: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그래요. 시험은 계속 떨어지는 그 어떤 경험들이요. 누적이 돼서.
1: 맞아요.
0: 반드시 쓰여요. 경험치로 쓰여요. 이게 시험 낙방한 게 그냥 트라우마나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경험치로 네. 내가 굉장히 나중에 베테랑이 되는 자양분으로 쓰여요.
1: 맞아요.
0: 오히려 합격한 한 번의 기억보다는 다섯 번의 낙방의 기록이 훨씬 더 도움이 될걸요.
1: 2489님 힘내세요. 저도 언젠가 DJ가 돼야지 하고 게스트를 15년 했어요. 정선은 씨도 여러 번 고배를 마시고 여기 지나주신 겁니다.
0: 고배는 안 마셔.
1: 물론 누나는 이제 스타였지만.
0: 아니 그게 아니라.
1: 누나는 이제 중간에 쉬었잖아.
0: 아 그거 굳이 네. 아예 돌이켜보면
1: 누구나 고난이 있다.
0: 아예 돌이켜보면 네. 다 그쵸 뭐 꺾이죠.
1: 그럼요.
0: 네. 그럼요. 하여튼 중요한 건요 시험 보시는 분들 왜 많이 떨어지면 자존감 떨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1: 아 그 말씀. 네.
0: 떨어지는 기록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한 번에 붙은 사람들 나중에 보잖아. 그럼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1: 그렇지 맞아.
0: 깊게 공감을 못해. 네. 자, 3931님.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양지안. 사춘기라는 터널에 들어갔어도 엄마를 지켜주려고 애써줘서 고마워.
1: 우와.
0: 양지명. 다양한 애교로 엄마를 웃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양남매를 내게 보내준 양철호 씨. 사랑해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신청합니다.
1: 아이고 행복한 가족이다. 그죠?
0: 아니 이게 가족끼리 참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고마워 이야. 미안해 사랑해.
1: 이게 나오네.
0: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1: 맞아요.
0: 거리 조절이 안 되면
1: 잘 안 나와요.
0: 안 나와. 나도 이렇게 좀 아 오늘 엄마 이뻐. 아 엄마 진짜 멋지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더 뻣뻣해져 내가.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저께 그 칭찬을 한 바가지 애써 저 바닥난 우물 끝에서 길어 올렸어.
1: 잘했네.
0: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막 코를 웃으시더라고. 그래. 근데 3931님 멋지시다. 네.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가족들에게 든든한 양분이겠어요.
1: 남편 사랑까지 그죠? 다 표현해주셨네.
0: 맞아.
1: 자 2부 꾹꾹 준비했는데요. 3931님 신청곡입니다.
0: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뉴스 듣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엔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고속길 라디엔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드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맥다리, hey, 맥다리.
2: 음주 후엔 티맵대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예천 스타디움에서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3일간 예천과 안동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경기는 모두 23개 종목에서 열리는데 예천에서는 육상, 축구, 파크골프 등 10개 종목, 안동에서는 야구, 테니스, 배구 등 13개 종목이 열립니다. 경기가 열리는 3일간 22개 시군 선수와 응원단 만여 명이 두 지역을 찾을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전국 4곳에 신규 국립교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초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청송군이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고 영덕군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4개 교정시설이 있는 청송군은 주민 수용성이 높고 별도의 부지 확보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진보면에는 교정공무원 등의

0: 정착을 위한 110세대 규모 청년 임대주택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정시설은 한 곳당 4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수용인원 1,000명에 상주 직원은 250에서 300명 규모고 영덕군도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 지역에 미칠 영향과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국가유산청을 내년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아기 사슴 별별 이야기와 태극이 품은 법전마을 기헌고택 등 두 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아기 사슴 별별 이야기는 봉화 출신 학자 괴담 배상열의 천문유산을 활용해 혼천이와 해시계, 별자리 등을 배우고 천체를 관측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추진된 데 이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기헌고택 사업은 고택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내림 음식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과 지역 설화를 소재로 한 마당극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이달부터 주 3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급하게 먹거리가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2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안동 기초푸드뱅크에서, 수요일은 안동문화원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청 육상경기단이 예천에서 열린 제37회 KTFL 전국실업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여자부 종합 1위에 올라 대회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55%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훈수입니다. 말 잘하는 법, 내용을 잘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기인데요. 지금 이 말도 길게 늘어지지 않게 바로 갑니다. 단문으로 말하세요. 짧은 문장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 들리고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세요.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없어도 되는 말은 빼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니까 간단 명료하고 잘 들리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정사님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잠시 후 돌직구를 넘어 짱돌직구를 날리는 두 어르신과 할매 할배 상담소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이 자꾸 보험 가입하라고 추천했는데 거절을 못해서 결국 또 가입했네요. 이미 8개나 있는데 아우 어르신들 거절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 예전부터 이 보험은 엄마 친구나 또 뭐 아들 친구 그쵸. 지인 걸러 뭐 이렇게 해서 좀 아름아름 그래서 몇 개 겹쳐가지고 필요 없는 게 막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있죠, 있죠.
1: 나도 이거 거절 잘 못해.
0: 저도 한 4개 들었어요. 5개?
1: 그러니까. 점점

0: 뭐 현대 사회가 불안을 양분 삼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저는 왜 들었냐면 그 누가 그랬잖아요. 까딱하면 백살 산다고
0: 민폐 안 끼치고
1: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까 봐 전 들었어요 진짜로.
0: 그러니까 에. 모르겠어 이게 뭐가 맞는지. 에. 하여튼 그래요. 우리도 잘 모르니까 천자할매랑 춘식할배한테 뭔가 돌직구처럼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자고요.
1: 좋아요.
0: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자, 광고 듣고 바로 갈게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른 거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5: 이제 어떻게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이거야.
6: 인생의 매운맛 단맛 싹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할배
5: 상담소.
6: 누구든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상암동 불주둥이 정선자예요.
5: 상암동의 달콤이 오빠 각설탕 문춘식 오시다. 아이 달아라.
6: 이게 각설탕이야 그거.
5: 달콤하지 나는 기본적으로.
6: 눈가설탕.
5: 자, 추석도, 그거 뭐 자꾸 떠들어, 이렇게.
6: 그 말이요. 믿지 마라.
5: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졸혼했어도 선자시대에 가서 하룻밤 묵을까?
6: 질척거리지 마라. 신고할 거야. 접근금지.
5: 재밌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사연 만나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자, 열어제 낍니다. 네.
6: 그러지. 1123님이 문자로, 회사 후배가 밝고 열심히 해서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요.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동무를 하기엔 아씨 또 남의 말을 겁나 안 듣는 경향이 있어.
5: 에?
6: 에이 일에 집중이 안 될 정도예요.
5: 아이고.
6: 심할만 하는구나.
5: 이거 아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정순자 씨는 본인 말도 많이 하지만 남 얘기도 잘 듣는데 여기는 왜 말을 안 들을까?
6: 그게 공평해야지. 구댕이랑 귀랑 그 공평해야지.
5: 그럼 그럼 이거 일방통행 안 됩니다.
6: 이거는 리액션 해줄 필요 없어.
5: 외로워질걸.
6: 그리고 적절히 끊어줘야 돼. 이거 열어놓으면은 걔한테는 하루 종일 얘기하래.
5: 그렇지.
6: 대충 보면은 야 얘는 어디서 충전하고 오나 싶게끔 나불나불이 진짜 영원히 계속되는 애들이 있어.
5: 아유 눈치도 없다 진짜.
6: 그럴 땐 그냥 전화 받든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너 화장실 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급작스럽더라도 끊어.
5: 맞아요.
6: 그 지가 또 리액션 봐가지고 댐비거든 이런 애들은 좀 착하게 리액션.
5: 맞아 받아준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6: 그래 얄짤 없으면 오지도 않아.
5: 나 집중 좀 해야 돼요 하면 되잖아.
6: 그냥 한 번에 목젖을 확 후려 쳐버려 당수로. 탁 하고 한번 걸려야지 정신을 차리겠지.
5: 아이고.
6: 왜냐면은 말을 많은 건 죄가 아닌데 남의 말 안 듣잖아.
5: 그래 어쨌든 회사 후배니까 나 집중 좀 할게. 아, 좀 내 시간을 지켜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6: 그래요. 이 3814님
5: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21개월 육아하는 아빠입니다. 아이고 우리 여기 PD들도 여기 그 애기 아빠.

0: 근데
1: 주인께 대단해.
0: 밤마다 아이한테 책을 몇십 권씩 계속 읽어줬는데 그게 루틴이 돼서 이제 20권을 넘게 읽어줘야 잘랑말랑입니다. 제가 먼저 잠들기라도 하면 아기가 깨워서 책을 읽으라고 시켜요. 아이도 만족시키고 저도 좀 편해지는 방법 없을까요?
1: 재밌게 읽어주나 보네.
0: 그래서 그래.
1: 그래, 재미없게 읽어야지.
0: 여기 문천식이 그랬잖아. 개그맨이라 뭐 재밌게 읽어줬더니 계속 더 읽으라 그랬다고.
1: 그치.
0: 재미없게 똑같이 한 톤으로 읽던 그래. 책을 읽으래요.
1: 그래. 네. 그, 우리도 저기 어디 가서 설교 말씀 듣거나, 예? 선생님들 걔 들을 때 봐봐. 억양을 네. 봐봐. 그거 흉내네.
0: 아,
1: 흉톤. 쫙 한 톤으로 가면 무진장 졸려.
0: 여기 김포에 김 목사님 계신데, 야, 졸음머신이다, 졸음머신.
1: 야, 나도 하나 당산동에 한 분 계시는데.
0: 아, 지대로 졸리더라, 진짜, 야.
1: 그분이 이분 아닌가?
0: 그리고 나는 또 여기 스님들 말이야. 그 설법 하실 때. 그 톤이 또 일정하다고.
1: 그러지.
0: 아, 이거.
1: 독경, 독경.
0: 아주 그냥 뭐.
1: ASMR.
0: 어, 수면제, 수면제.
1: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참 축복이요.
0: 네.
1: 사람들을 평화롭게 재우잖아.
0: 그치.
1: 그렇게 하는 그 데시벨을 익혀. 그래서 괜히 자기 욕심에 막 미쳐 날뛰어가지고 쌍따옴표 연기 미친듯 메소드 연기 들어가가지고 네. 혼자 만족하다에 밤 껄딱 세우지 말고 평톤으로 가 그냥 쭉. 네,
0: 너무 재밌게 안 읽어도 돼요.
1: 네. 5283님 친구가 술주사가 있어요. 술 마시면 제 남친을 끌어 이런 씨.
0: 남의 남친 말하는 거야?
1: 야 이거 씨.
0: 어?
1: 스킨십이 심해서 말했더니 감정이 사귀는지 저랑 연락을 끊었어요. 응, 끊어 잘 써. 이대로 이 친구랑은 영영 끝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끊어.
0: 이거는 이대로 끊는 게 옳아요.
1: 자, 이제 스킨십에서 더 가. 더 갈 수 있는 애요.
0: 아.
1: 이게 방구가 잦으면 똥이 된다고?
0: 이거 안 됩니다.
1: 아, 이거 어느 날 한 입을 덮고 둘이 일어날 수 있어.
0: 이거 스킨십 처음에는 뭐 어깨 두드리고 뭐 허벅지 툭툭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바차타 댄스처럼 딱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끝.
1: 바차타 댄스는 뭐요?
0: 바차타라고 있어요. 쌀싸보다 더 진한 게 있다고.
1: 어떻게 엉키는 댄스는 죄다 외워.
0: 문어 두 마리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야.
1: 그 더러운 건 다 수집하는구나.
0: 아니 배우고 싶은데 날 안 껴주더라고.
1: 그 댄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지.
0: 아 그런가?
1: 불손한 의도니까.
0: 아 그 청년들 아주 멋있게 추던데. 네,
1: 그렇구만.
0: 아이고.
1: 아 어쨌든 간에 남의 남자한테 계속 눈알 촉촉해져가지고 덤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거리를 둬야 돼. 괜히 사람 좋은 뭐 저 이 코스프레 한다고 야 걔한테 뭐 이렇게 쿨하게 셋이 만나고 넷이 만나고 그 나중에 땅을 치고 벽돌 친다잉.
0: 이러다가 킨 건 뭐 잘못된 만남 꼴라는 거야.
1: 흔들린 우정. 걔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애들이니까 우정이 없어.
0: 그나저나 옆에 이빨이 좀 흔들리는데 순자 씨.
1: 다 뽑아버려.
0: 그 임플란트 하기 200만 땡겨줘.
1: 뽑아.
0: 어? 아 임플란트 하나만 하자. 내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 다녔잖아.
1: 아이고 그 저 위아래로 수술 많이 해가지고 다 깨졌어.
0: 이런.
1: 쓸데가 없어.
0: 아이 흔들린 이빨이. 아, 너
1: 다 뽑아가지고 잇몸으로 씹어.
0: 아유 노래 하나 들읍시다.
1: 술은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잖아.
0: 매일 먹고 있어요.
1: 바이브요.
0: 예.
1: 술이야.
0: 아 좋다.

0: 네, 할매 할배 상담소. 이번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853님. 썸남이랑 3개월 됐는데 손도 못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답답해요.
1: 아우, 답답하겠다.
0: 3개월째? 이 뭐 하는 거야?
1: 종교적 만담인가?
0: 아니, 3개월이면 벌써 텅으로 다 낙낙 해야지.
1: 텅이 뭐여?
0: 혀.
1: 아이, 더러. 아분 구랭이 새끼도 아니고 뭐 그렇게 혀를 써 일생을.
0: 아니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뽀뽀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1: 손도 못 잡았는데 뱀 새끼여 혀부터 가게.
0: 아니 우리 때는 안 했나 뭘. 우리 때는 다 물레방앗간 가지고 했지 뭘.
1: 그래도 뭐 물레방앗간 예. 저기 이 여자 제자 다 데리고 가가지고.
0: 아니야 나는 선자 씨가 첫사랑이야.
1: 닥쳐.
0: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사랑이 있었던 게 문제.
1: 첫사랑이 3초 간격으로 바꿔. 이게 참붕어도 아니고 뭐.
0: 여기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1: 이거 리드해야지.
0: 아 여자분이?
1: 아는 자가.
0: 그래 뭐 요즘은 여자분들도 리드한다는데.
1: 그럼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딨어.
0: 에, 그렇지.
1: 급한 놈이 굴꺼야지. 이거 이제 내가 또 덮치는 거에 대해서 요새는 저기 에겐남이라고 그러더라고.
0: 아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는 남자구나.
1: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건데 에. 뭐랄까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자신의 에. 영역이 중요한 사람들은 또 너무 덮치면은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쓱 감어. 기다리지 말고 쓱 감어. 손가락 쓱 감고.
0: 그래 차에서 오빠 여기 뭐 묻었어요 하면서 입에 손을 대봐.
1: 아유 뭐 거기까지 가냐. 이거 손부터 시작해야지.
0: 그래갖고 입술을 이렇게 쪼개.
1: 구급대원이니?
0: 쪼갠나요 포개.
1: 그러니까 구강대 구강. 어?
0: 마우스 마우스 좋잖아.
1: 아 심폐소생 하냐고. 거기 가기 전에 손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인간아.
0: 그게 안 되나? 스르륵 하고 들어. 아이 참 답답해. 뭐 어디서 그렇지? 이 손잡 손녀뻘이네 말이야 이거.
1: 너는 진짜 요즘 시대에 젊은 날을 겪었으면 너는 철컹철컹이야 진짜. 씨.
0: 그랬지. 은팔찌를 여러 번 쳤을 거야.
1: 어쨌거나 어쨌거나 되는 놈이 가. 손가락을 싹 걸고 이렇게 이제 무드를 조성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허벅지 살짝 이렇게 살짝 어? 이게 너무 후덕 잡지 말고 살짝 짚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0: 그 여기 웃음 편지 보니까 여자분이 일부러 술 같이 먹고서 오빠 너무 어지러워요 이런 것도 하던데.
1: 그렇지.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싹 이제 해봐 좀.
0: 해봐요 좀. 뭐 어떻게든 해봐 좀.
1: 이건 3개월 동안 손을 못 잡았으면 그 사람이 또 안 잡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보고 이 남자가
0: 말이야.
1: 호다닥 도망가면 이건 파이어.
0: 물론 6개월
1: 거예요.
0: 동안 뽀뽀 못한 사연도 오긴 했는데.
1: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니까.
0: 그렇죠.
1: 아이고.
0: 애써 봐요.
1: 왜 이렇게 더뎌 다들.
0: 남자가 좀 느리다. 다음 사연 갈게요.
1: 0815님. 우리 집 골목에 쪼맨나 미성년자 애들이 담배를 피워요. 이런 씨.
0: 아이고.
1: 뭐라고 하면 보란듯이 쳐다보면서 혀를 낼름거리며 도넛까지 만들어요.
0: 아 이놈들이.
1: 도넛을 만들어? 화병 나가슈. 참고로 내 나이 69세. 아이씨 체력적으로 밀린다.
0: 그러네. 에이. 그 아우님. 그 젊은 애들한테 애기들한테 뭐라 하지 마요.
1: 에이.
0: 괜히 험한 꼴 당한다고.
1: 아 그래도 참 정의라는 게 사회 정의라는 게 참 이렇게 구현이 안 돼. 아 정말
0: 그냥
1: 까가보다.
0: 막 묻지 마. 개소리 지르지 말고. 아이고.
1: 그러니까 좀 예전하고 너무.

0: 너무 달라져가지고 몸을 사리게 돼. 좋은 일에 나서기가 힘든 세상이요. 아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거 어디서 지금.
1: 이 피땡이들이, 이거 저, 뼈 삭는다, 이놈들아!
0: 이것들이. 그래. 뼈 삭는다, 이러고 지나가. 에이. 어디 미성년자가 이러지 말고, 일찌감치 뼈 삭으려고 노력 많이 하는구나. 혼잣말처럼 하고 지나가.
1: 키 안 큰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고.
0: 키가 넓은 거라서 도넛까지 만들면 이것들은 의식하고는 있어.
1: 아이, 놈들이 말이야.
0: 뭐가 안에서 박이 터져가지고, 이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담배를 꼬나무나. 아이고, 참. 에휴.
1: 다음 사연 볼게요. 예, 94세 아버지께서 너튜브를 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건강 정보를 따라합니다.
0: 아, 이거 진짜 위험해.
1: 익명으로 김정희님이 보내셨는데 내 친구들 중에도 이런 애들 많다고.
0: 많아. 저희가 저기 지라시에도 똥구멍에다가 마늘 집어넣은 아저씨 있었잖아.
1: 커피에 식초를 타서 마시면 좋다느니 아침 빈속에 계피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좋다는 동. 그 위도 안 좋으신 양반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으시니까 제가 자녀로서 걱정입니다.
0: 아니, 그 너튜브 왜 그러는 거요?
1: 이거 왜 이래는 거?
0: 그 대책이야기를 합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듣보잡 정보를 막 왜 이렇게 어른들한테 흘려? 왜 흘려?
1: 이런 정보는 좀 신고 좀 하고 그래야 돼요.
0: 절대 안 돼. 네. 이거 근거가 있는 학술지 뭐 논문이나 이런 거를 딱 갖다가 아버지 앞에다 갖다 놔야 돼.
1: 이거 말리십시오. 큰일 납니다.
0: 94세 아버지면은 이거 정보를 또 이 따라 하시는 분과 다른 정보를 더 막강한 정보를 갖다 줘야 돼.
1: 그치.
0: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일단 너튜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전문가로 생각했다면
1: 그러니까.
0: 다른 전문가로 이겨야 돼.
1: 그럼 94세 형님 그 아무나 잡숨으시면 안 돼요.
0: 그러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뭐 커피에 식초를 타서 마시면 뭘 좋아 좋기는 예전에 식초로 무좀 없앤다 그래가지고 다 발바닥 홀랑홀랑 껍질 벗겨지고
1: 많이 했지.
0: 위장 약한데 식초를 어디다 때려 부어.
1: 민간요법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친구는 좀 오줌 마신 놈도 있어요.
0: 이래 이씨.
1: 에이구.
0: 왜 오줌을 먹는 거요?
1: 몰라. 이걸 믿더라고.
0: 에이구. 큰일 나. 진짜.
1: 큰일 납니다.
0: 이거 노트북은 미국 가서 따져야 돼?
1: 그러게 말이야. 뭐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나 이거?
0: 뭐 어디 조지한테 따져야 돼? 로봇한테 따져야 돼?
1: 선자 씨 마칩시다. 나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
0: 중독이야. 저것도 일종의 중독이다.
1: 그 이빨 흔들리니까 하여튼 200 돈 보내고.
0: 막걸리 처음 쓰는 게 뭘 200을 보내고 지금 지가 이빨을 뽑고 앉았구만.
1: 막걸리는 이상균이 많아서 몸에 좋아.
0: 저 정선이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멘트 하고 있어요. 에이.
1: 자, 맞춰봅시다. 알매 매장 남수 언제나 열려있어요. 고민, 아이고, 벌써 이빨 먹겠잖아. 자, 고민.
0: 아, 저 옥수수를 다 털어야 돼. 말 잡아서.
1: 망설이지 말고, 문자 보내줘요.
0: 문자는 4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라네. 이거 뭐여, 씨.
1: 아, 여 모르지? 내가 끝곡 소개할게. 존댓바가 부릅니다.
0: 여기요?
1: Take me home, 간추리 로즈.
0: 넌 이걸 영어라고 씹을 거 같냐?
1: 존댓바 노래 좋지.
0: 가, 이제.
1: 하여튼 입금해. Take me home.
0: 닥쳐. 아, 제가 오래 살 것 같아. 걱정이요. 고래는 다음 주에 와요. 안녕.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영감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감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강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강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강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강 뮤직 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강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어릴 적 친구가 부부가 되는 날. 경기도에서 박선미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요.
1: 아, 사실 중학교 동창이에요. 지수라고.
0: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지수가 친구와 힘들게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들이 나타나 그 눈사람을 신나게 망가뜨리고 도망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티격태격하며 중학교 시절을 함께 보내고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그때 아들의 심장이 갑자기 쿵쿵쿵 뛰기 시작했다네요. 아들은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는 학창시절부터 우리 아들이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2: 아, 그래서 저도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0: 두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와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구나 싶어요. 수많은 사람 중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절을 보내고 돌고 돌아 다시 만나 연인이 되어 저에게 인사를 해왔으니까요. 가끔 밥을 사주면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 얘기를 신나게 꺼내는데 저도 덩달아 아이들의 추억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불쑥 말하더군요.
1: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0: 그때의 기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좀 이상했어요.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늘 품 안에 자식 같았던 아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현실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로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1: 아니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모은 돈으로 시작하자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축하만 해주시면 됩니다.
0: 요즘 집값이며 결혼 비용이며 만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두 아이는 그렇게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결혼식이 다가오네요. 아들아, 그리고 며느라,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서운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때는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따지기보단 그 순간 누가 더 힘들지를 생각해 주렴. 엄마가 먼저 결혼 생활 해보니까 덜 힘든 쪽이 더 힘든 쪽의 편이 되어주면 세상이 힘들어도 뭐 그런대로 살아갈만 하더라. 그리고 며느라, 이제 너에게는 새롭게 알아가야 할 시댁이 생겼구나. 그치만 처음부터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천천히 편한 마음으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워갈게. 혹시 내가 서툴러서 네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날이 있거든 오래도록 담아두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언제나 너희들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나의 며느리, 나의 아들.

0: 네, 마음을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원슈타인의 사르르 스르르였습니다.
1: 네,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박선미님의 신청곡이었어요.
0: 사연 너무 따숩지 않아요?
1: 박선미님이 네. 엄청 다정다감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데 제가 며느리면 이런 시험이 너무

0: 감사하죠.
1: 그렇죠. 세상에 뭐좀 긴장 안 되는 시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나도 서툴러서 실수할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랄까 아 내가 좀 더 잘해서 완벽해야겠다라는 부담감도 줄고
0: 그렇죠.
1: 네, 마음이 스르륵 녹네요. 진짜 사르르 스르르.
0: 에, 덜 힘든 쪽이 더 힘든 쪽에 편이 되어주면 세상이 힘들어도 살아갈 만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1: 경험치에서 우러나오는 찐 정말 조언 같아요.
0: 이 가정 너무 부럽습니다.
1: 그래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제 신쌤 리포터 모시고 따순 시간 이어갈게요. 네.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업 전사 신수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3: 근데 오늘 주인공 네. 만나기 네. 전에 신수엠 리포터가 또 전해주실 짧은 소식이 있다고.
2: 맞아요.
1: 뭐예요?
2: 지난주에 이성수님 사연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문자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우와, 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도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요거 하나는 꼭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3: 네.
2: 그 성수 씨가 미니로 생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 메시지도 함께 보셨더라고요.
3: 진짜.
2: 그래서 이렇게 화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힘내서 치료받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지금보다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누나 이지수님도요. 네. 응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동생 잘 보살피겠습니다.
3: 아이고야.
1: 아이고,
3: 아니 진짜 이렇게 또 답을 보내주실 여력이 어디 있으시다고 이렇게 다정한 분들 같으니라고. 진짜.
1: 네, 천사한테 오늘이네요. 그죠?
3: 그러니까 네. 진짜 우리 매주 느끼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주인공이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그게 확신이 되잖아요.
2: 그럼요.
3: 네, 그래서 진짜 더욱더 확 건데 네. 여러분의 응원은 한 줄 한 줄 다 힘이 됩니다. 보셨죠? 네. 보셨죠? 이렇게 지금 힘을 내고 있다고 답을 보내주셨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맞아요. 저희도 함께 계속 응원할 거고요.
3: 그럼요. 그럼요.
1: 자, 수임 씨 이제 오늘 함께할 새로운 주인공 만나야겠죠?
2: 네, 네. 오늘은 나이는 어린데 마음은 여느 어른보다 더 단단한 친구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11살
3: 아이고.
2: 초등학교 5학년 김하은 양이 주인공인데요.
1: 어린이가요?
2: 예. 네. 하은이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고 어머니를 만나서 하은이의 속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요. 돌 무렵부터 눈이 살짝 사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1: 돌 무렵부터요?
2: 네.
1: 네네.
2: 정밀 검사까지 받았는데 그때는 사시가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서너 살 무렵 초점이 더 안 맞는 듯한 증상이 조금씩 두드러졌고요. 근데 그맘때 어머니는 쌍둥이 동생을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셨어요. 입덧이 워낙 심해서 몸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하은이를 데리고 병원을 쫓아다니셔야 했는데요.
1: 네.
2: 그러다 정밀 검사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저희가 지내고 있는 도시 아닌 다른 도시에 소아안과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를 갔는데 사시는 아닌데 그런데 어머님 앉은 증상이 보여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앉은 증상이라는 거 저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게 안구진탕이라고 눈동자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는 정말 극소수인데 이제 뇌에 뭔가가 있어서 안구진탕이 있는 경우가 있다. 네,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병원 등록 하고 MRI 찍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암인 걸 알게 된 거죠.
3: 아이고야, 저희도 앉은 증상을 처음 들었거든요.
2: 네.
3: 이런 일이 있네요.
1: 심지어 또 만삭의 몸으로 첫아이의 암진단을 들으셨으니까.
3: 세상에 너무 놀라시고 이제 하늘이 네. 무너지는 선거였던 것 같아요.
2: 예. 맞아요.
3: 어떡해.
2: 사실 이 최종 검사 결과는 어머니가 쌍둥이를 출산한 직후에 나왔다고 해요. 신생아 쌍둥이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비보까지 접하고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듯 정신없이 우셨다는데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는 거짓말처럼 정신을 다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서울의 병원이란 병원엔 다 전화를 돌려서 진료 예약을 잡아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치료가 벌써 7년째입니다.
1: 그래서 신경에 생긴 암이라고 하시는데
2: 네.
1: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0: 암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시신경은 눈 안쪽부터 뇌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신경이라서 종양이 이렇게 신경을 따라 좀 길게 퍼져 있는 형태라고요. 그래서 수술로 일단 잘라내기가 너무 어렵고 방사선 치료 역시 특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뇌발달이 또 아직 남아있잖아요.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의료진이 일단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고 있는 카드입니다. 또 이게 진행이 심해지면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그나마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소아암이 성인암보다 더 힘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은 그래도 치료만 이겨내면 되지만 아이들은 그 버거운 치료를 견디면서 동시에 몸도 마음도 계속 자라나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어린 암 환우들이 얼마나 이 큰 싸움을 매일 이기면서 살아가는 대단한 존재들인지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2: 그러게요.
0: 예. 하은이 치료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1: 5살 때부터 저용량 항암제를 꾸준히 이어오던 도중에 처음 쓰던 약이 심한 부작용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희귀 약품으로 바꿔야 했는데요. 그렇게 7살까지 힘겹게 항암 치료를 이어가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좀 독한 약은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독한 항암제 대신에 몸에 좀 부담이 덜한 세포 치료라는 걸 이어오면서 3개월마다 MRI 찍으면서 경과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2: 그렇구나.
1: 그런데 그 와중에 올 봄이었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사에서 미세한 움직임, 그러니까 종양이 다시 반응할 조짐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거예요. 물론 곧바로 독한 항암을 다시 시작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의 세포 치료를 지속하면서 아주 조마조마하게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3: 근데 그거를 최대한 늦추거나 너무 감사하면 치료 효과가 좋으면 안 할 수 있죠. 그럼 너무 감사하죠. 막 그렇게. 근데 사실은 언제든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해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잊고 살려고 애써요. 그리고 석 달에 한번 검사를 들었을 때 유지 중입니다 라고 하면 아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석 달에 평범한 지금 5학년 평범한 일상을 그래도 갱신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석 달 동안은 그러면 엄마가 애써 잊어야 아이도 잊어요 아이가 엄마를 더 잘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자신없어하는지 아이가 더 잘 알고 그거에 대해 아이가 반응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저를 이제 속여요 괜찮다 저한테 저에게 얘기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잊어요
4: 어머니가 엄청 씩씩하신데 그 말씀 끝에 울음을 계속 삼키고 있는 게 너무 느껴져요.
1: 네, 그렇죠. 맞아요.
4: 근데 진짜 석 달마다 평범한 일상을 갱신받는다는 그 표현이 이게 얼마나 치열한 그 싸움에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1: 네.
4: 진짜 아이를 키운 엄마기 때문에.
1: 그렇죠. 맞아요.
4: 근데 이런 불안 속에서 치료비
0: 맞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4: 날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이 세포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한 회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걸 하은이 같은 경우 1년에 많으면 10번 이상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치료비를 감당해 오느라 살던 집은 전세로 옮기고 또 거기에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계속 늘려가며 버텨오셨는데요. 동생들 몫까지 생각하면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아 정말 진짜. 큰 부담인데 이게.
1: 네.
0: 그럼 하은이도 매주 병원에 가려면 힘들고. 그럼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1: 왼쪽 시력이 특히나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계단이나 턱처럼 높낮이가 있는 곳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좀 자주 넘어져서 아이고, 오는 경우가 그렇구나. 많습니다. 그래도 눈앞에 바짝 되면 아는 글자는 구분할 수 있어서 입학 전에 어머니와 함께 한글과 숫자 공부 맹 연습해서 갔어요. 지금 교과서도 또래보다 두 배 큰 책으로 받아서 열심히 보면서 하은이 속도에 맞춰서 학업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4: 그렇죠? 학교 생활 하는 것만 들어도 진짜 똑부러질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4: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잘 견뎌내는 모습이 부모님 눈에서는 짠하고 막 애틋하고 아니, 그냥 철없이 뛰어나가도 되는데 웃자란 느낌이라 조금 안타까우실 것 같기도 해요.
1: 네. 하은이는 정말 모든 치료를 놀

0: 올라올 정도로 잘 받아내는 아이입니다.
1: 오, 세상에 기특해라.
0: 그런데 네. 제가 한 에피소드를 듣고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2: 뭐죠?
0: 언젠가 가슴에 그 케모포트라고 하는데 이게 항암치료 받는 환자분들이 매번 혈액을 새로 찾기가 힘드니까 이 쇄골 아래쪽에 얇은 관을 삽입해두고 그쪽에 중심 정맥을 잡고 그쪽에 주사바늘을 꽂아요. 그런데 그걸 힘들어하는 걸 어머님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은이는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한번 함께 만화 영화를 보다가 네. 악당이 칼에 찔리는 장면을 보다가 아 엄마 저 느낌이 아마 포트 꽂히는 느낌일 것 같아 라고 아주 담담하게 말을 했대요. 아이고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는 이 어린아이가 아이고 그토록 힘든 걸 혼자 견뎌내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하셨다고 합니다.
2: 아마 엄마 걱정할까 봐 이 약 물고 견뎌낸 아이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우리 하은이에게 칭찬할 만한 면이 또 있다고요?
1: 진짜? 네. 아니 이것만으로도 너무 위대한 아이인데 뭘 이렇게 또 다 잘해.
0: 아, 그러니까요.
1: 뭐예요?
0: 그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는 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하은이는 가지고 있는 핸디캡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장점이 많은 아이더라고요.
1: 이미 진짜.
0: 특히 학교에서 잘 안 보이는 눈 대신에 누구보다 큰 귀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1: 세상에.
0: 친구들 말을 잘 들어주고요. 수업 시간에도 가장 선생님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아이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을 왜곡된 시선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들으니까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시력이 좋고 뭐 사물이 또렷하게 보인다고 해서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그쵸. 바라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정말 이 하은이 같은 아이야말로 정말 잘 보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1: 진짜를 보는
0: 들었어요.
1: 맞아요. 존재죠.
0: 그리고 하은이에게 이토록 넓고 깨끗한 시야를 갖도록 선물해 준 건 다름 아닌 어머니이구나.
1: 역시라는
0: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마지막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3: 사람은 누구나 약한 곳이 있다. 누구나 다 약한 곳이 있는데 네가 눈이 약하게 된 거고 대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눈이 있는 거야 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반 학교에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같이 학교를 다녀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친구를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지 않고 걔는 그렇더라고. 근데 걔는 또 그런 점이 있더라? 이런 거를 다른 왜곡된 시선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연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누구보다 더 단단한 계기가 됐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 보려고요.
2: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시는데.
1: 그럼요. 그냥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분이 흔친 않아요. 그렇잖아요. 좋게 생각해야죠. 뭐 생각은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이걸 뚝심 있게 이렇게 자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이 에너지로 전파한 사람 진짜 흔치 않아요.
2: 그리고 따님의 눈을 향해서 부지런한 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0: 아, 너무 아름답죠.
2: 네.
1: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연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0: 그럼요.
1: 표현이 어머님도 엄청나게 생각의 깊이가 깊으신 분이에요.
2: 네. 혹시 뭐 그 엄마한테 소원을 여쭤봤더니 대단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0: 네, 맞아요. 네. 그저 아까 석 달 갱신 받는다는 표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석 달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 갱신되기를 바란다. 요 소원 하나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누구나 안정된 기반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안정을 바라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 삶에 모두 대입해도 될 만한 정말 멋진 철학을 저희에게 주신
0: 맞아요.
1: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것을 위해 받은 기분으로 최선의 것을 갱신하는 느낌으로 살아가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인생 수업 한 편 들은 것 같죠.
1: 이런 분 저희가 함께 손 잡아드려야죠.
2: 그럼요. 이 어린 네. 소녀에게 그죠.
1: 그렇죠.
2: 아, 지금 아저씨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번을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둘, 둘, 둘, 둘, 둘, 둘, 둘.

0: 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2022- 그렇습니다.
1: 네. 아, 계좌가 뭐 짧은 것만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0: 네.
1: 2를 10개 찍으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기업은행이고요. 이게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김하은 양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하은이랑 엄마랑 이 방송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면 좋겠어요.
2: 네.
1: 진짜 덕분에 우리 마음도 정화되고 우리도 힘이 났어요.
3: 하은아 고맙다. 네.
1: 진짜 네. 감사하고 고마워요.
2: 고마워요. 네. 진짜.
3: 아이고, 심신을 부터 고생하셨습니다.
2: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5: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부탄가스의 힘.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제가...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웰러리 청청.
3: 웰러리 청청.
4: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포항에서 김선희 어르신이 부른 월월이 청청 노래입니다.

0: 전라도에 강강술래가 있다면 경상도엔 월월이 청청이 있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 오늘 어머니 그 말씀이 되게 어머니 네. 길죠?
2: 그러니까요. 힘이 있습니다. 네.
1: 자,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실 네. 기다리며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해 지금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다면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도 그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모든 주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이용객 등 38명은 밖으로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1대와 인력 6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오후 4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비상 발령을 해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회 2부와 행정 1회 3부는 오늘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0: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소연평도 남방해역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2년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윤 전 청장은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군당국이 개최한 드론 기술 시연 행사에서 민간 첨단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해 부실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방부가 일하는 사람이 접시도 깨는 법이라며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9도, 부산 21도, 전국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8도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이든 별이든 가로등이든 물리학적으로 빛이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밝게 비춘다. 사람한테서 나는 빛도 그렇지 않나 떠올려 봅니다. 높은 지위나 직책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추하지 않고 근사해야 빛이 난다. 높이 고개를 빼고 뽐낼 때 말고 겸손 겸허할 때 그 사람이 참 눈부시더라. 말 되나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회의 시작 12분 만에 집단 퇴장했는데요. 이번 단독 채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만 맞춘 일방적 강행이라며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서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는데요. 또한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겠는데요. 의혹은 쏟아졌지만 제대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 건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드는 청문회였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9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쾌도난 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오미자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후 문경 오미자 축제 박경호 추진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7: 네, 반갑습니다.
8: 네.
7: 활기찬 목요일입니다. 아, 저희가 지난주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서요.
8: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에서 경북 대구 통폐합이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경북 북부 주민들은 유일한 도청 소재지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올린 바 있는데요.
7: 네.
8: 그런데 지난 14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7: 네.
8: 그 추진단 이름을 보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추진단인데요. 여기서도 좀 행간을 보면 대구가 먼저 있습니다. 전라도 쪽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인데요.
7: 그러게요.
8: 여기서부터 지고 들어간 겁니다.
7: 네.
8: 우리가 인구도 훨씬 많고 돈도 많은데 왜 대구 경북입니까? 이젠 경북대구입니다.
7: 으흠.
8: 짚을 수 있고요. 이 회의에서 이번 민선 국위 출범을 계기로 경북 대구 행정통합을 더욱 가속,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7: 네.
8: 이제 민선 8기까지는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었어요. 양시도의 2급
7: 네.
8: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추진단장을 부단체장, 부지사와 부지사, 부시장
7: 네.
8: 1급 공무원으로 격상해서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시의 표현을 볼 수 있고,
7: 네.
8: 그만큼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은 더 이제 강하게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 네, 이 점 잘 우리가 유의를 해서 우리 경북 지역에서 들고 갈 혜택들 잘 주장하고 또 네. 불리 있게 없도록 해야겠고요. 자, 그러면
8: 통합을 하면 안 됩니다. 심플합니다.
7: 통합이 그런데
8: 말이 통합이지 이건 합병이죠.
7: 아, 그런데 진행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8: 이게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7: 네.
8: 혹자는 그래요. 그래 대구가 좋으면은 뭐 대구 좋은 시군들은 가면 되고 근데 왜 자꾸 우리 시를 타는 경북 북부 지역까지 끌어들이느냐
7: 네.
8: 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잘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미온적이거든요. 그럼 지켜봐야 되지. 괜히 헛문 막히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도 안 준다 그러는데 우리끼리 네. 나서 통합한다 아니 합병한다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을 이렇게까지 아무런 동의나 설득 뭐 당근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7: 네, 그렇죠, 그렇죠.
8: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7: 이렇다 할 당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 짚어주셨습니다.
8: 네.
7: 아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얘기 해보려고요. 우리가 경북 북부 주민들이 재판 한번 받으려면 정말 멀리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법원의 관할이 실제 생활권과 달라서 나오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8: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법원 관할 문제인데요.
7: 네.
8: 이 부분도 참 제가 올릴 말씀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 자체의 문제인데요. 예천군에 대한 법원 관할 문제고요. 둘째는 우리 지역의 사법 독립성과 접근성에 관한 문제로서
7: 네.
8: 현재 대구가 상당 부분 독점하고 있는 항소심, 행정재판, 회생파산재판을

0: 우리 경북 사건의 상당 부분은 우리 경북에서 해결해 보자. 이거 관할을 땡겨야 된다. 이 두 가지 논점입니다.
1: 일단 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관할이 정해지는 건가요?
0: 네, 이것은 이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요 명칭이 요건데요.
1: 네.
0: 요 법률이 정합니다. 특히 이 법률 제4조 1호 및 제3호가 각 지원의 관할 구역을 정하고 있는데요.
1: 네.
0: 별표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표도 법률입니다. 별표라 그래서 그거는 뭐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1: 네.
0: 맹 법률인데요. 그 별표에 의해서 우리 경북 북부에는 안동 지원, 상주 지원, 의성 지원, 영덕 지원 이렇게 네 개의 지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요렇게 고
1: 구성이
0: 법률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1: 그러면 우리 예천구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예천구는요. 네. 그이 법률 별표에 의해서
1: 네.
0: 상주 지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1: 상주요.
0: 예,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 지원에서 예천군의 사건을 관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오.
0: 그 별표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네.
0: 상주 지원의 관할은 상주, 문경, 예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좀 이상한데요?
0: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1: 네.
0: 지금 실지를 보시면 예천군과 안동시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가운데 두고 모든 생활이 점점 더 하나로 수렴해가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뭐 예를 들면
1: 그렇죠.
0: 지난번 열린 경상북도 체육대회도 예천과 안동이 함께
1: 네,
0: 개최했고요.
1: 공동 개최죠.
0: 이번에 열리는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도 예천과 안동이 함께 개최한 등 비단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생활, 문화 등이 긴밀한 협력 관계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1: 네.
0: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천 관할은 상주 지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데요.
1: 안동 지원 관할은 어딘 거예요?
0: 안동 지원은 이제 안동, 영주, 봉화입니다.
1: 아하, 그렇군요.
0: 그게
1: 네.
0: 별표에 또 정해져 있는 거죠.
1: 이게 실제 생활권이나 이동 거리로 보면 관할이 좀 이상한데요. 주민들이 얼마나 더 돌아가는 건지 좀 수치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0: 네, 그게 잠깐만 봐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1: 네.
0: 거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예천군의 중심은 일단은 군청이라고 볼수 있겠죠.
1: 네.
0: 그런데 예천 군청에서 상주 지원까지 거리는 46km이고 시간은 약한 45분 걸립니다. 내비게이션 기준이고요.
1: 네.
0: 그런데 예천 군청에서 안동 지원까지 거리는 33km에 불과하고 시간도 약한 38분 걸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천 군청에서 안동 지원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적인 거리가 오히려 상주 지원보다 훨씬 짧다는 거죠.
1: 네.
0: 좀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 네.
0: 도청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예천군 호명읍이 이제 인구 2만을 넘었습니다. 예천군 인구의 약한40% 넘게 살고 있고 또 젊은
1: 그러네요.
0: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호명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동 지원까지는 30km이고 약한 41분 소요됩니다.
1: 네.
0: 그런데 상주 지원까지는 43km이고 53분이나 소요됩니다.
1: 더 머네요,
0: 더 멀죠.
1: 상주가.
0: 훨씬 멉니다. 또한 예천군과 안동시는 잘 아시듯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어서
1: 그렇죠.
0: 정치적으로도 동질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0: 정리하자면 생활적으로도 예천군은 안동시와 한 생활권에 볼수 있고 거리적으로도 예천의 주요 지점으로부터 상주 지원보다 안동 지원이 훨씬 가깝고요. 정치적으로도 하나고요. 그래서 예천군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는 상주 지원보다는 안동 지원을 한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점이죠.
1: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불합리한 관할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0: 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중에 그 별표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스타 별이 아니고 별도로 표라 별표거든요. 예, 한번 뭐 재미삼아 설명드리는
1: 네.
0: 거고요. 그 법률의 별표에서 상주 지원 관할에서 예천군을 삭제하고 안동 지원 관할에 예천군을 새로 추가하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법률 자체의 문구를 수정하는 건 아니고
1: 네.
0: 법률에 이제 있는 별표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물론 법률을 바꿔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한 것이죠. 그런 점이 있고요.
1: 네.
0: 결국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안동 예천 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안병윤 예천 군수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새로 뽑힌 안병윤 군수는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 네.
0: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0: 있어서 우리 경북에서는 단 한 건도 재판하지 못합니다.
1: 아하,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2심은 물론 1심도 그런데요. 이 행정재판은 모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있는 행정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울진군 행정재판도 대구로 가야 되고 포항, 네. 경주, 안동, 봉화, 영양 전부 다 해서 행정재판 사안이 발생하면 대구지방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1: 아하.
0: 이게 좀 우리 지역에서 재판을 해야 우리 지역에 좀 잘 나는 법관이 하는데 좀 예를 들면 우리가 강원도 법원에서 한다고 말이 되냐 이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역의 부가 대구로 유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자기도 해야 되는데.
1: 그러게요.
0: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민사, 형사, 가사 단독 재판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원이죠. 거기서 재판하고 있는데.
1: 네.
0: 1심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항소심, 2심은 또 대구지방 본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2심이죠. 항소심에 대한 재판은 경북에서 단 한 건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허. 모두 대구지방법원 본원 또는 대구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1: 아.
0: 또 마찬가지로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 회생파산도 많이 하는데
1: 네.
0: 회생파산 사건도 우리 경북 내에서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합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사법적인 측면에서 대구에 너무 많은 부분을 내어주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그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과 지역의 부가 유출되는 문제는 수십 년간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쩌면 경북하고 대구가 뭐 하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1: 네.
0: 우리 경북이 찾아올 것은 찾아오고 짚을 것은 짚어야 됩니다. 마치 경북도청이 대구 직할시가 되고 떨어져 나가고도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그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재판 관할 건도 우리 경북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1: 재판 관할 건을 우리 경북으로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0: 우선 지역의 여론이 조성돼야 되는데
1: 네.
0: 이 부분은 또 그 각급 조직의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1: 아하.
0: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1: 네.
0: 예천 안동하고 또 다른 문제는 대구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대구 입장에서는 그 수요가 줄어드니까
1: 네.
0: 경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대구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1: 그렇죠.
0: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1: 그래서
0: 법률 개정이라는 난관도 있는데 대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된다는 건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자, 대구가 혜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경북이 강연히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1: 네.
0: 그것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은 대구의 반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대구 경북 통합 합병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 유리한 대로 법이 개정되거나 경북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인데 법률 개정이 안 되겠죠.
1: 더 어려워지겠죠.
0: 더 어려워지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합치면 뭐든지 좋겠지 이렇게 막연한 어떤 또는 예산의 크기가 커지니까 개파가 커지니까 좋을 거다 이런 추상적인 말만 듣고 해서는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속이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1: 그래서 계속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네. 그래서 참 이 그 만약에 이제 경북에서 그 재판 관할 건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여기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좋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와 연관된 각종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1: 네.
0: 공적 산업들이 있고 사적 산업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아주 소상하게 단순히 재판만 이어서 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제가 다음 방송에서 아주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추석입니다.
1: 네.
0: 저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저기 방송이 없답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2주 뒤에 뵙게 되는데
1: 네.
0: 2주 뒤 방송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안영진 쾌도난법은 요 방송에서 추석 인사를 올리고
1: 네.
0: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변호사님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0: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공익광고 협의회.

0: 6시 24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제22회 문경 오미자 축제가 내일부터 4회간 문경시 동로면 금천둔치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문경 오미자 맛과 건강을 담다란 주제로 펼쳐지는데요.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박경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제22회 문경 오미자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리는데요. 개막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 준비 상황 어떤가요?
1: 네, 지금 축제 현장은 방문객 맞을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곳곳에 안전 점검과 각 부스별 최종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오미자 구매는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그리고 문경시 오미자 가공협의회 회원사들의 여러 가지 오미자 가공품들도 알리는 알찬 구성으로 계획했습니다. 축제의 변화된 모습을 잘 표현하기 위해 끝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올해 축제를 보니까 딱 눈에 띄던 게 오미자 품평회이던데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고 하던데 새롭게 도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품평회를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문경 오미자 르네상스의 출발점에서 생산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도 문경 오미자는 역시 다르다는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수한 생산자들을 발굴하여 재배 기술 방법 등을 전체 농가와 공유함으로써 생산 품질을 상향 평준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량개체를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같은 면적에서 생산성을 2배 이상 늘려 농가 수익을 높이고 재배 면적 확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0: 그렇군요. 특히나 이번 축제에서는 관람객들이 오미자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가 한층 강화됐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 이전에는 축제장에 오시면 뭐 오미자 구매, 공연 관람, 뭐 오락게임 등이었다면 올해는 오미자 구매와 당드림 체험,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은 물론 오미자 분말 액상 향을 첨가한 제품을 만들어보는 아주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해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하나의 팝업 스토어 공간의 느낌으로 꾸미자고 했고 특히 국제 정상회의 만찬주로 알려진 오미자 와인 코너와 국제 유명 프랜차이즈,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의 오미자 음료가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오미자 가공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 그리고 축제하면 보통 트로트 중심의 공연이 많은데요.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축하 공연과 무대가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연들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0: 지역 특산물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죠. 저도 네. 그중 한 사람이고요. 축제를 통한 대외적인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역 예술인들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모두가 즐겁고 만족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장르의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 준비하였고요.
1: 네.
0: 3일간의 행사 기간 중 본 무대를 필요로 하거나 참여하고자 하시는 시민분들에게 활짝 열어드리고 문경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즐거운 인생 사시는 문경 예술인과 시민분들의 무대를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다양한 장르의 축하 공연 또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 무대들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올해 축제입니다. 아, 그리고 축제하면 먹거리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방문객들에게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별미가 있다면요?
0: 우리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오미자 미각체험존을 운영합니다. 인기 메뉴인 오미자 목사발, 오미자 김밥 등 오미자를 첨가한 11가지 인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고 오미자가 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하시면 풍부한 맛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공품 판매장에 가시면 더 많은 제품들을 맛보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주 명절 선물로 인기가 좋은 오미자 김, 와인, 발효청, 오미자 발사믹 식초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맛보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게요.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가셔서 오미자 관련 제품들도 선물로 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해 축제가 전반적으로 전면 개편됐는데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 즐길 수 있는 주차장 운영이나 교통관리 안전대책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마련해 두셨나요?
0: 네, 말씀하시듯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인파가 몰릴 듯한데요.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안전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차량 동선을 미리 점검하고 안내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최대한 배치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축제장으로 이동 시 차량과 보행자 간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방문객 여러분께서도 현장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여유 있게 축제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축제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청명한 가을 날씨에 이번 주말 여행 어디로 갈까 고민하신다면 오미자의 고장 문경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22회 문경 오미자 축제가 열립니다. 다섯 가지 맛 오미자도 만나고 다양한 체험과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경 오미자 맛과 건강을 담다 축제 주제어에 맞게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문경 오미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주말 맛과 건강이 가득한 문경 오미자 축제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위원회 박경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1: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 뭐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3: 이건 예상이어서
1: 네.
3: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1: 네.
3: 사실은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 그냥

0: 아무 일 없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최근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부동산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관련해서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뭐 최근에 이 용해인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1: 네.
0: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어쨌거나 10월 초에 신규 택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1: 네.
0: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네. 연임 개헌 또 공소취소 네, 문제가 네. 아닐까 싶은데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올까요?
0: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실 대통령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 같아요.
1: 네.
0: 뭐 여러 차례 임기가 헌법상에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리고 헌법상 현행 헌법상 이게 연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1: 그렇죠. 네.
0: 많은 사람들이 개헌해가지고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다라는 뭐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전국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1: 네.
0: 그리고 공소취소 문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조작해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야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판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앞으로 어떤 국정운영의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성과를 성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일 회견에서 매듭이 분명하게 지어지길 바라고
1: 네.
0: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기자회견에서 어떤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0: 저는 두 후보자의 경우 사실 큰 흠결 이 발견되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부적격한 사람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제가 유튜브로 살펴봤는데요.
1: 네.
0: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의 상가 취득할 때 그 이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1: 빌렸다는 거죠.
0: 예, 청문회장에서 차용증 그다음에 실제 이자 납부 내역 이런 금융 관련 자료들을 다 소상하게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법 대출이나 기회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고 아니 근데 이모가 돈 빌려줄 때 그러면 이 그 저 얘기를 안 하고 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이 후보자 부부는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불법이나 편법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지성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동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그리고 국토부 제2차관 이런 직을 뭐 맡아서 하면서 뭐 도시, 주택, 교통 이런 행정 전문가답게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어제 두 후보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저는 국회에서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거다 이렇게 보고
1: 네.
0: 있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그제
0: 네.
1: 있었던 김성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신양 로비,
1: 네.
0: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0: 가족들이 편법을 써서 이 발달장애 아들에 대한 그 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비를 뭐 이렇게 편취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후자의 이야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해명이 되었고, 오히려 이거를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이 매우 뭐라 그럴까요? 악의적인 발언, 그리고 상대 사람 후보를 너무나 악마화 시켰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양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승훈 후보자가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도 했고, 또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하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은 청문회장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직무수행을 가로막을 어떤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유예로 처리가 된 거고, 오히려 이거를 크게 키운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바깥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검찰 내부 수사 그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을 빼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선동적으로 이게 하루에도 뭐 수십 차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걸 부풀리기를 한 건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로 규정하고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이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법무부의 그 차관도 지난 대정부 질의 때 이거는 이 중대한 이 기밀 누설, 있어서는 안 되는 수사 자료에 대한 그 유출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감찰이나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가 독약 로비스트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권이 3년 임기 못 마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0: 저는 이분이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는 이유가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표현이 거칠고 과하잖아요. 이게 국회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맞나? 뭐 이빨 뽑아버린다, 뭐 독약 로비스트다, 뭐 하여튼간 하는 말마다 너무 거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 같아요.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기 위한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일종의 구애 행위 같은 발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악담을 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분이 정작 본인이 비판 근거로 쓴 수사 자료의 입수 경로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한동훈 의원이 복당할 수 있는 시기랄까요? 그런 건 언제쯤 될까요? 복당을 할수
0: 저는
1: 없을까요?
0: 이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복당을 시켜줄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동훈 의원이 아주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김승원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해댈 때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복당은 좀 멀었다. 어쩌면 꿈깨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중 하나가 공소취소 관련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입장인지였는데, 김 후보자가 통과돼도 반대할 거다. 장관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 못을 박았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그 바람직한 답변이었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에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검찰의 악의적인 조작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것은 사실은 그것은

0: 그 공소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거는 맞는데 이제 장관이 되었을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이게 그 공소 취소라는 게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도 하고 검찰총장한테도 그것을 그 검찰총장한테 본인이 지휘권을 행사할 의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예,
1: 네.
0: 그런 걸로 봐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 넣는 것도 반대한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진숙 의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민주당 네. 법률위원회가 5.18 관련 포럼을 열어서 논란이 됐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더라고요.
0: 네. 이게 저희 민주당 법률위원회하고 전남 광주 특별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준숙 의원과 포럼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1: 네.
0: 이제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법적으로 판결이 끝난 역사잖아요.
1: 그렇죠.
0: 5.18에 대해서는.
1: 네.
0: 근데 이거를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국회의 공간을 빌려서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법적인 판단이 끝난 사안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위인 거거든요.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국회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1: 네.
0: 윤리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야당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윤리위가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니 이 사안이 윤리위에 회부되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5.18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경찰에 고발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 건데
1: 그렇군요.
0: 저는 이진숙 의원이 이 5.18에 대한 어떤 소신이나 이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극우 보수 세력의 전사로 자신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불순한 거죠, 이거는.
1: 네, 그렇죠. 그렇죠.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걸 꼭 여쭙고 싶었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대통령 흔들기다 이렇게 비판을
0: 네.
1: 했는데요. 범여권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좀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0: 당내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문득 이거 왜 이러지 다들? 이런
1: 네.
0: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이런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추미애 지사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나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분이어서
1: 네.
0: 지금 검찰개혁의 과정이나 결과가 성에 차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잖아요.
1: 그렇죠.
0: 그 도지사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지금 현안에 대해서 SNS에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거기다가 감정을 전혀 절제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1: 네.
0: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도정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0: 네.
1: 이 갈등의 핵심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내정자가 지명된 건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명에
0: 네.
1: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게 이제 박주민 의원이
1: 네.
0: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으로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김지용 인선에 대해서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를 좀 재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재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대통령께서도 다시 검증해라 이렇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저는 과거의 행적과

0: 사회주의 철학이 일치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려가 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2020년도에 검사장 연판장에 참여했다거나
1: 네.
0: 22년도에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에 행동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중수청의 존재 이유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청문회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이 김지영
0: 근데
1: 내정,
0: 이게
1: 네네.
0: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1: 10월
0: 중수청은
1: 1일부터
0: 10월 2일날
1: 나오잖아요.
0: 출범인데, 네?
1: 네. 10월 2일부터면 정말 시간이
0: 예,
1: 없는 거
0: 그래서
1: 아니에요?
0: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오지도 않았고,
1: 아하.
0: 그렇다고 청장 없이 조직이 출범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1: 네.
0: 그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 거기다 대통령이 추가 검증 지시했고,
1: 네.
0: 이런 것들을 거치려고 하면 또 추석도 끼어 있고,
1: 그러네요.
0: 예,
1: 참.
0: 국회도 검증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1: 네.
0: 절차를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1: 아하, 참.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다 보니까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 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 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 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N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기소.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30%대로 주저앉은 지지율 속에서 부동산과 인사 논란,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까지 많은 질문 쌓여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이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변화를 주고 꼬인 정국을 풀어낼 해법을 제시하는 진정한 소통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김동률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 활력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저희 다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MBC 저녁엔 뉴스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회 법사위는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됐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며 고성으로 항의하다 회의 시작 10분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3: 핵심 증인과 참고인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봉쇄된 방탄청문회였습니다.
1: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2: 국방위에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임종득 의원만 나와 소속 의원 전원이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4: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질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1: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2: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위와 산중위 전체 회의를 취소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홍지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뤄졌습니다. 다만 재경위에선 여야 합의로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을 제청한 지 30일 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1: 경찰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게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전권 송치 규정이 담겼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0: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면 매수자가 앞으로 최대 3년 3개월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1: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른바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기존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내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단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 후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연장 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세제 개편안 시행으로 세부담이 커진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 얼어붙은 거래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0: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6% 올라 8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강남구 -0.36%, 송파구가 -0.12%로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지만 중랑구 0.51%, 도봉구 0.47% 등 강북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에선 반도체 대기업 배후 주거지인 수원과 용인, 동탄 등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354건은 구제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사고 당일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 발생 시점인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 저장, 제출, 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는 명령을 받았다가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오늘 유재원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었던 김현태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무장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가로막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 씨는 2018년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진 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혼자 직접 헌법소원

0: 침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는 26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 마칩니다.
1: MBC.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무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은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에는 출범을 앞둔 중수청과 공수처,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새로운 통화 녹취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 녹취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4부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냈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0: 형사 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만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역할도 다시 묻게 되는데요. 출범 6년을 맞은 공수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그동안 드러난 제도적 한계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오동훈 공수처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그 12.3 내란수사 때 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기여한 공수처입니다. 이제는 이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독립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네.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수처장 오동훈입니다.
0: 와... 정말 역대급으로 긴 자기소개. 와, 잘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오신. 야, 네. 멘트를 다 짜가지고.
1: 네, 시청자님들께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야, 그렇게 했습니다.
0: 갑자기 이제 이 시계가 내란 당시 딱 떠오르면서, 아, 그때 또 TV에 자주 나오셨으니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일단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니, 중수청이 뭐 한국에 FBI라는데 그러면 중수청 생기면 그러면 공수처는 뭐 하는 거야? 이제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어떻게? 예,
1: 그 수사기관이 중수청하고 그다음에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이렇게 나눠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이제 난립하다 보면 그 서로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공수처는 지금 경찰과 경무관 이상 그 경찰관 그다음에 오늘 이제 또 공수처법 통과됐는데요. 그 3급 이상 그 중수청 수사관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제 그 큰 힘을 갖게 되는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은 네. 새로 이제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되는 그 체제에서 네.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존재감은 네. 대체 불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이제 검찰은 원래 기소수사 두 개를 쥐고 있다가 이제 분리가 돼서 못 하잖아요. 네. 기소권만 갖고 수사는 안 하는데 공수처는 다르죠, 사실.
1: 네,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네.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사법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수사기관 종사자, 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나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건데 그 권력기관 통제 저희들이 또 만전을 기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0: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이 중수청 그리고 경찰 다 이 수사 담당하는 이 두 기관이 다 행안부 소속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좀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그 두 네.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서도 행안부 장관 휘하입니다. 네. 서로 저는 견제가 그렇게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수처는 독립수사기관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도 또 독립기관으로서의 그 정체성이고요. 네. 그래서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새로 생기는 중수청, 그다음에 네. 경찰청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0: 사실 지금 가장 우려 많이 하는 게 경찰의 권력 비대화, 그리고 중수청도 야 저렇게 인력도 많은데 남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데가 공수처다. 이렇게
1: 네.
0: 볼 수 있네.
1: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데 다만 이제 그 권한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제가 아까 멘트 처음에서 공수처법 정상화라고 썼는데요. 네. 이 좀 수사권의 기소권이 정상적으로 좀 쉽게 그 작동되지 않게 하는 네. 그런 고장난 부분을 꼭 정상화해서 네. 또 새롭게 이제 중수청이 출범하는 그에 맞춰서 그 견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가장 힘든 점 인력입니까?
1: 네, 인력입니다. 먼저 네.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희들 지금 검사 25명,
0: 25명.
1: 차장 빼면 23명, 그다음에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도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0: 그렇죠.
1: 20명을 넘으면 안 돼요.
0: 네.
1: 행정 중앙 행정 기관인데 국회도 상대해야 되고 예산도 짜야 되는데 20명의 행정 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막 수사관을 빼와가지고 대국회 업무, 그다음에 예산 업무, 또 비서관 업무도 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관 40명도 온전히 수사관으로 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0: 네.
1: 행정 인력이 모자라니까 지금 다른 정부 기관에서 18명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0: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 수사관들은 참 그렇거든요. 다른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직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직에 있을 때는 정년이 보장되는 어엿한 공무원이었는데 이 지금 그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겠다고 공수처에 왔는데 네. 되려 그 임기제가 돼가지고 지위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1: 아니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좀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베테랑 이런 분들은 안 올라 그럴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또 유능한 분이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수처에 왔다가도 참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공무원은 네. 이제 퇴직을 좀 빨리 하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 네. 어떤 경우 보니까 다른 공무원이 받을 거 한 7분의 1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뭔가 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1인당 GDP가 4만 불이 돼 가는데 이 정말 고위공직자 범죄 그 일소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겼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너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앵커가 원래 좀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중립을 좀 벗어나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저는 이거는 저 공수처장님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저도 사건 기자를 매우 오래 했고.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실 공수처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심지어 내려한테 봤지만 대통령, 거기에 국회의원들, 장관, 차관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사실.
0: 맞습니다.
1: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 정말 힘센 사람들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이른바 말하는 거악들이죠, 사실.
0: 예, 예.
1: 그러니까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바다에 있는 고래 같은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포경선이나 원양어선 정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고래 잡으려면 원양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연근의 어업하는 통통배 마련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누록도 그렇고. 근데 사실 요거는 이거 국회의원분들 잘못 아니에요?
0: 앵커님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무치고 있는데요. 지금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1: 자체지시를
0: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영국의 중대 네. 비리 수사청이라고 있습니다. SFO인데요. 이것도 소수 정예 조직으로 한다 했는데 거기도 500명이 넘습니다.
1: 네.
0: 예.
1: 아니, 이게 센 사람들 잡아야 되는 조직이니까. 네. 그만큼.
0: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그 옛날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네. 그 핸드폰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받아가 집행을 네. 했었고요. 그 다음 또 내란 수사 때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기소했거든요. 네. 사실 이러한 성과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성과를 낸 겁니다.
1: 아니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시계를 예전 그 정부 때로 돌아가서 6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마치 공수처만 세우면 뭐 검찰개혁 다 되고 뭐 온갖 비리 다 뿌리 뽑을 것처럼 그렇게 에드벌룬을 막 풍선을 막 띄웠어요. 그래놓고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서 뭘 안 해준 거야. 지원을 안 해준 예. 거야. 저는
0: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뭔가 근사하게 국민들한테 포장은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치들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이제 중수청 경찰 이렇게 들어서고 공용 경찰이 이제 생기잖아요.
1: 네.
0: 그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의 일부를 중대한 그 임무를 경찰이 또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경무관 이상 그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져요.
1: 네네.
0: 인원으로 따지면 한 160명.
1: 아, 경무관급?
0: 예.
1: 네.
0: 이번에 그 우리 장윤기 그 살인 사건 봤잖아요.
1: 네네.
0: 그때 그 경찰서장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가지고요.
1: 그렇죠.
0: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이 경찰서장들의 직급이 보통 총경이거든요.
1: 네.
0: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여 명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장을 맡고 있는 분은 한 260명 정도
1: 네.
0: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1: 네.
0: 그 통제를 해야 국민들이 좀 권력 남용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사 대상을 하는 데서부터 좀 네. 공수처를 공수처법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1: 사실은 총경이 이제 일선 서장인데
0: 네.
1: 사실은 거기가 중요하죠.
0: 네. 사실은 경무관들은 네. 그 참모들이 많고
1: 굉장히 높은 분들이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0: 네.
1: 자,

0: 자, 그래도 쓴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1: 네.
0: 차장님 앞에서 바로 또 쓴소리를 또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냥 이건 통계니까 얘기를 할게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3건 중 2건이 공수처가 이제 직접 기소한 사건 중에서 따졌을 때 3건 중에 2건이 무죄로 나왔어요. 성적표가 네. 아주 안 쓴, 물론 뭐 인력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참담한 실적 아니냐. 라는 예.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1: 저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0: 네.
1: 또 국민들께서 좀 더 잘하라고 또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요.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 그 한계를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력 네. 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수사를 그 뇌물 수사를 하다 보면 제도적 한계가 뭐냐면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0: 네.
1: 그 관련자들 중에 고위 공직자만 그 관련자를 제한해 놨어요.
0: 수사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예. 해놨기
1: 고위공직자
0: 때문에.
1: 외에 그 범죄에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인지 또는 피의자로 수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뇌물죄도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0: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
1: 지금은
0: 사건을 파다 보면 이렇게 막 곁가지로 나가잖아요.
1: 모든 사건에서 사실 그런 제한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그걸 극복하면서 겨우겨우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련 범죄 조항을
0: 네.
1: 우리 특검법에 있는 것처럼 모든 피의자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검처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0: 네.
1: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그 네. 일소의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그 저희들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서
0: 네.
1: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저희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저희들은
0: 네.
1: 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그렇게 제도는 이제 차차 바꿔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공소유지 역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1: 예.
0: 자꾸 무죄가 나오니까. 예. 이 부분은 그럼
1: 지금 저희들은
0: 어떻게 하시려고.
1: 지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조직에 수사부 4개가 있고 공소부 자체를 만들 수 없는 환경입니다.
0: 네.
1: 지금 검사 25명에 이제 철차장 빼면 23명인데요.
0: 네.
1: 거기서 지금 공소부라는 조직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인력이 확충되면
0: 네.
1: 공소부도 만들고 또 일본 동경 특수부처럼 특별 또 공판부도 만들어가지고 좀 초기 단계부터 공판에 관여하는 사람이 또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레드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0: 그렇게. 그 얘기 조금 자세히 해주시죠.
1: 네.
0: 특별 공판부가 그건 뭡니까?
1: 지금 이번에 우리 차장이 일본 동경 그 지금 특수부를 갔다 왔는데요.
0: 네네.
1: 거기는 이제 특별 공판부라고
0: 네.
1: 있어요.
0: 조직 안에
1: 예.
0: 네.
1: 거기에 있는 좀 고참 베테랑 검사가 지금 특수부가 수사하는 데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증거에는 또 뭔가 빈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레드 팀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0: 이게 혹시 재판 가가지고 무죄 날지도 모르니까 그
1: 네.
0: 중간에 미리 스크리닝을 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한 번씩
1: 맞습니다.
0: 딱 보는 거군요.
1: 네.
0: 야 이거 보안 해야 된다.
1: 네.
0: 아 그런 체계를 네. 갖추겠다.
1: 정말 그런 제도가 너무너무 부럽고요. 저희들도 빨리 인원이 확충되면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고 싶습니다.
0: 네. 네. 지금 이 문제도 좀 있죠. 공수처는 이 수사 대상하고 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0: 네.
1: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사법기관 또는 그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로서 기소권도 갖고 수사권도 갖습니다. 그런데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0: 네.
1: 우리 법에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1심에서는 우리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0: 네.
1: 항소심에서 그 좀 문언이 불명확한 점을 틈타가지고 기소권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 자체가 그런 부분 부분에까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뇌물 공여자, 그 지금 사법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수사기관 종사자의 그 관련된 제 3자 거기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하게 된다면은 뇌물 공여자는 다른 재판을 받고 뇌물 수수한 자는 우리 공수처가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은 소송 경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론이 달라진다든지 그다음에 또 관계자들이 또 이중으로 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0: 그죠? 아, 그렇네요. 그건 진짜 네. 큰 문제인데. 왜냐면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든 돈을 줬어요.
1: 네.
0: 드렸어요.
1: 네.
0: 그러면 받은 고위공직자에

0: 수사는 여기서 하고 예. 근데 돈을 준 사람 이 사람도 범죄자잖아요. 예. 근데 여기 수사는 그러면 공처에서 못하니까 예. 따로따로 해야 되면 판결도 막 제각각으로 날 수 있고. 네네.
1: 그런
0: 아, 이거는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수사 효율의 문제도 있고.
1: 기소권에 있어서 그런 문제. 아까 그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일 이제 은행 강도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0: 네네.
1: 은행 강도를 저질렀는데, 물론 이제 은행 강도가 뭐 고위공직자라고 합시다.
0: 네.
1: 은행 강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옆에 뭐 망 보는 사람도 있고
0: 그렇죠.
1: 또 실어 나르는 사람도 있고
0: 혼자 안 하죠. 혼자
1: 훔쳐가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다 되어야 그 은행 강도를 잡을 수
0: 그렇죠.
1: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우리 지금 공수처법에는 그 관련 범죄 조항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럼 그런 경우에. 네.
1: 그래서 지금 뇌물 공여자가 뭐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뭐 사기를 해가지고 금전을 마련했다. 그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0: 네.
1: 다만 이제 뇌물 공여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사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굉장한 제약 속에 있습니다.
0: 그러면 네. 사건을 파고 들어가다가 그런 주변에 다른 것들이 걸렸을 때 그런 건 다른 검찰이나 그동안은 이첩을 해왔나요? 그러면?
1: 이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을 가지 못합니다.
0: 아니,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공수처도 수사하고 또 다른 사법기관에서 또 수사를 하게 된 네. 이중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같은
1: 이중수사가 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수사는 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0: 특검,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1: 특검법에는 다 그런 장애 없이 하도록 해놨거든요.
0: 네.
1: 공수처법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 아니 이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러면
1: 이거 처음에는 공수처법 원안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드는데 법무부의 태스크포스 팀이 공수처법을 마지막에 또 나름대로 좀 개정 작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악법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0: 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거는 저의 의견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 서면제청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죠? 이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 이게 수사 지금 어느 단계까지
1: 이제 뭐 검사 배당해가지고 이제 착수한 단계이고요.
0: 네.
1: 지금 이 사건은 이제 그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권,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이제 어떤 그렇죠. 관계를 맞는지에 대해서 네. 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0: 네.
1: 옛날에는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뭐 공론화되지도 않았죠.
0: 그렇죠.
1: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0: 네.
1: 이제 눈으로 본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좀 더 색다른 사건이 생겼는데 저희들 연구해서 그런 부분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0: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지만 솔직히 너무 곤혹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1: 뭐 저희들은 뭐 대통령도 뭐 체포 구속했는데요. 뭐 지위 고하에 따라서 네. 뭐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게 또 저희들의 본업이고요.
0: 네.
1: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우리 2026년 10월 2일 그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요. 또 오늘 우리 공수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이 정상화될 어떤 저는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0: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7시만 돼도 어두십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일몰 시각은 6시 38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차가 스텔스 차량은 아닌지 전조등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이 지났지만 당분간 이 한낮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서울이 19도, 안동 18도, 낮 기온은 서울 전주 29도, 청주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또 내일 비가 내릴 텐데요. 이외 전국 대부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상 곳곳에는 이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부산 방향으로 해덕분기점 쪽 그리고 남이분기점 쪽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희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오늘 4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3: 자, 질문에 앞서서요. 네. 박주민 의원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댓글 좋고요. 아니면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먼저 네. 요거 하나 좀 네. 그 지난번에도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꿈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 그 김민석 대표 수첩 네. 보셨죠?
4: 보도 봤어요.
3: 보도. 네. 네. 그 사진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보도에 실려 있는 네. 사진은 봤죠.
3: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거기 보니까 또 빠져 있더라고요. 네. 박주민 저는 아, 있겠지 하고 봤는데 없어요. 그럼 네. 서운하셨어요? 솔직히.
4: 아니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뭐 노력은 더 해야 되겠죠.
3: 아, 왜 내가 빠졌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4: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3: 아 그래요? 네. 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거는 여기까지만. 그런데 지금 일단 네. 이 서울시장 선거 네.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4: 보궐선거가.
3: 네. 보궐선거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사실 재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야 이게 지금 무슨 그 법정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진짜 이런 일은 처음 봤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2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 후원자죠. 이 김한정 씨. 네. 이분이 명태균 씨한테 내가 뭐 혼자 해가지고 뭐 오세훈은 몰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새로운 네. 녹취가 나왔다. 그런데 네. 무슨 뭐 제주도 별장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드라마급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실제 이제 1심 판결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 새로 제출됐던 이 녹취 파일 네. 크게 저는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우선 일단 아, 김현정 씨가
3: 근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좀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4: 사실은 이게 보도는 많이 됐는데 네. 이 1심 판결과 비교해서 해설해 주는 기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3: 아니 그래서요. 저도 네. 네.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4: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김현정 씨가 뭐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한 거다 네. 또는 뭐 오세훈 씨랑 잘 모른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일단은 1심 판결문에 적혀져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한정 씨의 변호사의 메모예요. 그게 이제 증거로 적시돼 있는데 그 메모를 보면

0: 보면은 이 명태균하고 만나게 된 김한정 씨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네. 강철원 특보가 연락해서 만나게 됐다는 메모가 나옵니다.
1: 네.
0: 강철원 특보가 누구냐면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
1: 그렇죠.
0: 부시장까지 네. 했던 사람이 연락을 해서
1: 핵심이죠.
0: 예, 네. 만나게 됐다라는 네. 메모가 증거로 이미 입수돼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1: 변호인의 메모에. 네,
0: 변호인의 메모에. 거죠? 그러니까 김한정 씨하고 변호인 사이의 대화를 변호사가 이제 메모한
1: 적은데
0: 거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김한정 씨하고 강혜경 씨가 통화를 네. 하는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돼서 1심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세훈 측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을 네. 만나보라고 해서 내가 네. 만나게 됐다. 이거를 또 강혜경 씨라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김한중 씨가 또 얘기한 녹취 파일도 증거로 네. 제출돼서 채택이 돼 있어요.
1: 네.
0: 그다음에 김한중 씨가 이제 법정에 있을 때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1대1로 의뢰한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곳으로 간단히 뭐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 그 의미가
1: 네.
0: 1대1 이렇게 계약했는데 결과가 이제 강철원 씨 쪽으로 갔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냐.
1: 네.
0: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세훈 측에서 또는 네. 오세훈의 오른팔이 연락을 해서 명태균 씨하고 만나겠다는 게 단정이 네. 되는 거고요. 돈은 김한정 씨가 냈는데
1: 네.
0: 여론조사 결과는 누구한테 갔다? 강철원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1: 네. 그걸 핵심 측근한테
0: 법정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가 서로 엮여 있는 거지
1: 네.
0: 모르고 했다. 이런 건 이제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고
1: 네.
0: 현재 제출되어 있는 또는 제출한
1: 네.
0: 그 통화 녹취록으로도 안 되는 거죠.
1: 제가 네. 제일 처음에 이 일보를 보고 나서 궁금증이 뭐였냐면
0: 네.
1: 야 이거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한 게 제주도 별장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 길었던 1심 재판 기간 동안에는 이게 없던 거예요?
0: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1: 튀어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0: 조금 확인은 필요한데
1: 네.
0: 이 녹취록이 있다는 거를 수사 기관 측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제출할까 말까 한 고민을 김한정 씨가 했던 이유가
1: 네.
0: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이미 이제 다른 녹취록이라든지
1: 네.
0: 다른 메모라든지 다른 진술에 이 엮여서 같이 돌아갔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좀 본인이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확신을 못해서 아마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1: 그쪽에서는 그 1심 결과 나온 뒤에 우연히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제주도
0: 별장 뭐
1: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0: 들은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좀 중요한 거는
1: 네.
0: 경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어차피 네.
0: 법원에 의해서 증거가 채택됐으니까요.
1: 네.
0: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 이
1: 네.
0: 녹취록으로.
1: 네.
0: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1: 결정적인
0: 것처럼,
1: 한방이냐.
0: 예. 네. 방금 말씀드렸던
1: 그렇게 보시진 않는다는 얘기죠.
0: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
1: 네.
0: 변호사의 메모.
1: 네.
0: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다 이미 이제 이 통화 녹취록과 배치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 재판부는 어쨌든 증거로 채택했다는 의미는
0: 네.
1: 그러면 뭐 편집되거나 조작됐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0: 아니다라고 보긴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별한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파일이라면 증거로
1: 네.
0: 채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충되는 다른 증거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1: 네.
0: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든지
1: 네.
0: 변호사의 업무상 메모라든지
1: 네.
0: 다른 당사자와의 통화 녹취라든지
1: 네.
0: 여기에 비춰봤을 때는 뭐 그렇게 파괴력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게 재판관의 어떤 심증을 바꿀 만한 어떤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1: 증거로는 일단 채택됐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0: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 네.
0: 1심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하게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들만 유죄로 인정한 거거든요.
1: 네.
0: 아시다시피 이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거 결과를 주고받은 거 훨씬 더 많은데
1: 그중에서
0: 추려가지고 시간 관계상 또는 관계자의 진술상 또는 돈이 오간 관계상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다는 것만 다섯 개를 추려가지고
1: 네.
0: 유죄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사실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 제출됐다고 하는 그
1: 네.
0: 통화 녹취록도 이미 다른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다른 증거들의

0: 비춰보면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최근에 또 이 얘기 또 하다 보니 또 오세훈 시장이 또 나오네. 오세훈 시장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서울 집값 뭐 86주 연속 올랐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박주민 의원께서 또 한마디 하셨죠.
0: 86주 동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서울의 주택 공급 관련된 인하가권을 거의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을 못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토호제를 섣부르게 해제했다 다시 묶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심리를 자극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마구 오른 거잖습니까?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요. 오세훈 시장 취임 전 52개월하고 취임 후 52개월을 비교해 보면 뭐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준공 물량 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1: 네.
0: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준공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26년도, 27년도, 28년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1: 네.
0: 이런 상황을 초래했던 게 본인인데 유체 이탈 화법이죠. 다른 사람 또는 이제 등장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0: 그렇죠.
1: 본인 탓도 있다.
0: 그렇죠.
1: 그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0: 실제로 서울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요즘 민주당은 이게 인허가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지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500세대 미만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은 구청 단위로 내리자.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1: 굉장히 기분 나빠하던데.
0: 차기 권한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인허가 절차에서 시간 줄이고 줄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시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뺏는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계획을 변경하는 단계 일단 승인됐던 계획을 변경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정도의 권한 정도는 구청으로 좀 내려서 중복 반복적으로 드는 시간들 이런 것도 좀 줄여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물론 뭐 오세훈 시장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여론이 특히 서울 시민들 여론이 곱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공공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정비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들도 민간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인허가권을 분산시킨다든지 금융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민간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민간정비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물건은 대략 대체적으로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민간 공급의 경우에는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원래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31만 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순증분은 8만 한 5천 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역할을 매우 축소해갖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데 일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부터는 공공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휴부지라든지 또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들을 개발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들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게 찾고 있던 땅의 대표적인 데가 지금 용산인데
0: 용산도 거론되고 있는
1: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세요?
0: 용산의 경우에는 부지가 크게 이제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분류,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용산 공원 부지는요. 본체 부지라는 데가 있고요.
1: 그렇죠. 본체.
0: 산재 부지라는 데가 있고 적경 부지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용산 공원법 개정안은 이 산재 부지에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용산공원특별법에 의해서도 산재 부지에는 주택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본체 부지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하니까 이 산재 부지에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숫자를 좀 늘려보자라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용산공원 전체를

0: 집을 짓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잡고 그렇죠. 안 된다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기존법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기존법은 아무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탄천 물재생 부지도 네. 우리는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보자. 다 검토해보자.
1: 아, 둘 다 하자.
0: 네, 이런 네. 얘기를 드렸고 네. 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런 부지들을 개발하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 세대가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고 겪을 문제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데 지금 동의하지 못한다는 네. 것에 이해가 잘 안 되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이럴 때 오세훈 시장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고
1: 네.
0: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만 해야 되는 거냐.
1: 네.
0: 그거는 해법은 아닌 것 같다.
1: 아,
0: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본체가 아닌 주변에 있는 이미 다 약간 훼손이 돼 있는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0: 그러니까 법에 거죠? 본체 부지와 산재 부지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산재 부지는 현행법에도 주거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 네.
0: 예.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 또 한번. 김지용 중수청장
0: 네.
1: 해보자.
0: 네.
1: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일단.
0: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 네.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이분이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 그 질문 딱 드리려고 그랬는데.
0: 네. 네. 이분이 이제 검사 시절에
1: 네.
0: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거나 폐지하는데 반대한 입장을 강하게 천명했던 분이에요.
1: 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일단 이 부분은 네. 처음에 이분이 후보로 지명됐을 때는 네.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만 얘기했어요.
1: 네.
0: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수청이라는 기관은
1: 네.
0: 검사에게 수사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탄생한 기관이에요.
1: 네.
0: 맞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검사가 계속 수사해야 된다는 게 나의 신념이야라고
1: 네.
0: 했던 분이 중수청장, 그것도 초대 중수청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고 신념일 텐데
1: 네.
0: 중수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 돼야 될 텐데 입장을 안 밝히고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밝혔죠. 근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찬성한다.
0: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네, 네. 이제 지금 추가 검증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검증을 통과해서 오면 국회 청문회가 열릴 텐데
1: 네.
0: 청문회 과정에서는 철저히 좀 질문하고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 검증을 거쳐서 오게 네. 된다면요.
1: 네.
0: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분이 검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행보가
1: 그러니까요.
0: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1: 네.
0: 독립성이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지켜줄 만한 행적이었는가에 대한 네.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1: 아 근데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셨는데 의문을 네. 넘어서 아예 뭐 지금 나오는 표현들이 너무 거친 표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히틀러 시대 뭐 히틀러 총통의 부역자 같은 게 비유를 하는 분들도
0: 그러니까
1: 계시고
0: 아마 그 부분은 말이 좀 지나친 부분이긴 네. 있는데 본인이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
1: 네.
0: 본인이 뭐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견지하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0: 사실은
1: 이런 여러 가지
0: 그분이 여러 가지 네. 사건에 있어서 결정권자적 지위에 있었던
1: 네.
0: 거거든요. 뭐 형사 부장이
1: 대검 형사 부장
0: 감찰 네. 과장을 했다든지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신념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거나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었거나
1: 네.
0: 또는 자기 뜻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외부로 목소리를 낸다거나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는 외부로 목소리를 낸 거 아닙니까?
1: 네.
0: 연판장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와서는 나는 반대 의견을 내기는 냈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는 그렇지 않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어떤 명령이나 상황이 있으면 굽히고 들어갔던 자기 주장은 있었지만 굽히고 들어갔던 그래서 뭔가 최종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장모 사건 같은 거는 재기명령을 또 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0: 그러니까
1: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인사에서 밀려났던 이런 것들은 또 있잖아요.
0: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검사장이 좌천된 직이냐 이렇게
1: 네.
0: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 네.
0: 공소장 자체에도 그 당시 대검 검찰국장이 출국 금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라고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네. 실무 검사들이 움직였는데 실무

0: 공소장에 아예 그렇게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검사들이라든지 그런 것 그런 어떤 요청사항을 전달한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만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과연
1: 좀 더 따져봐야 된다.
0: 예.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좀 된단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면 눈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 고양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풉니다. 먼저 다가와 몸을 부비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허락하기도 하죠. 가끔은 가늘게 뜬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레 가까워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9: 21세기의 운전자들은 과거 사람들과 다르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운전을 합니다.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죠. 일부 운전자가 주행 중에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건데요. 이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은 방지책을 마련 중이죠. 차량 내부에 카메라와 센서를 달아서 운전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건데요. 오랫동안 정면을 응시하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려서 주의력을 높입니다. 운전할 때는 오직 도로 상황에 집중하는 것, 안전을 지키는 상식입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5: 지금은 그냥

0: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국가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145개국 중 101위에 그쳐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16일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9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졌다는 것으로 올해 순위는 집계 대상 145개국 중 101위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쪽 200km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침몰해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해군으로부터 사고를 접수했고 낮 12시 20분쯤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3명이 구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해군함정 등을 투입하고 일본과 러시아 구조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을 이틀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이 오늘 오후 결전지인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탁구 신효빈을 기수로 내세운 선수단은 41개 종목에 총 1,052명으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는 배드민턴 안세영을 포함한 선수단 본진 122명이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나고야에 입성했습니다. 공항 측의 제지로 출국 때와 달리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진 못했지만 현재 제일 동포들이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환영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선 여자 축구대표팀이 방글라데시를 완파하고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신상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김민재 헤더 선제골을 시작으로 6골을 몰아치며 6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2연승하며 승점 6점을 쌓았고 오는 21일 북한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FC 자금 5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포FC 직원인 30대 남성을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김포FC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빼돌린 자금을 다시 채워놓는 방식으로 회사 돈 5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일교차가 줄어들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엊그제 1843님께서 부산 송도 바닷가의 멋진 야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여름밤은 덥고 끈적거리고 겨울밤은 춥고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가을밤은 선선하고 산책하기 딱 좋아서 야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관광공사에서 가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야경 명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수원 화성행궁이라고 합니다. 해가 저물면 단청과 성곽 처마를 비추는 은은한 조명과 청사초롱 빛빛이 어우러져서 고즈넉한 고궁의 밤이 연출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밀양에서도 북부 영남루 인근에 시범 운영 중인 영남루 별빛정원을 밀양의 야경 명소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9월까지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니까요. 인근에 계신 분들을 한번 들러보시고요. 혹시 혼자만 알고 있는 나만의 야경 명소 있다면 오당제 식구들을 위해서 살짝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돈 맥클린의 빈센트 전해드렸습니다. 김숙자님이 그럼요 가을밤은 댕댕이랑 산책하면서 라디오 듣기 딱이죠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요즘에 산책하는 강아지들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뭐 여름이나 추운 겨울보다는 강아지들도 이렇게 선선한 가을 날씨에 산책하는 게 좋겠죠. 김여민님, 우와 제가 살고 있는 수원 행궁동의 그 화성행궁 이요. 저는 추석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야경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녁 산책길로 추천드려요. 오, 또 여민님 직접 이렇게 가보시고 추천해 주시네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화성, 행궁, 경기도 야경 명소 중에 한 곳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저녁 산책길 좋군요. 8457님, 수원 행궁은 제 대학 시절 야경 명소였는데 다들 아시나 보네요. MBC에서 바라보는 기찻길 야경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 맞아요. 저희 MBC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 기찻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거기 뭐 야경도 예쁘고, 거기는 뭐 사실 낮에 보는 풍경도 예쁘고, 그 MBC 계단의 창이 되게 크게 높게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하늘까지 쫙 볼 수 있어서, 종종 저도, 하늘멍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알고 계시네요. 우리 8457님이. 2847님. 논산에서 바쁜 일 끝나면 수원 화성 행궁 꼭 가보고 싶네요. 수원 화성 행궁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야경이 아주 아름답다고 하니까 특히 가을에 꼭 가보시고. 신은희님. 젠디 안녕하세요. 가을이 되니까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네요. 가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당제 들으면서 다스려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디든 좀 떠나셔야 되는데 멀지 않더라도 가까운 뭐 집 앞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좀 이 가을 날씨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례님은 충주의 건지마을, 야경도 예쁘지만 석양 맛집이랍니다. 오, 석양 너무 좋죠. 요즘에 또 하늘도 참 예쁘잖아요. 그 해 지는 그 풍경이 가을은 진짜 뭐 아침, 저녁, 새벽 다 예쁜 것 같아요. 최동남님. 빛이 적은 곳에서 바라보는 빛나는 하늘의 별이 최고 아닐까요? 모니터를 12시간째 때려다 보다 퇴근하는 제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옵니다. 아, 별 보고 싶네요. 정말 하루 종일 이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하는 우리 직장인 분들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틈내서 진짜 한 1분이라도 하늘 바라보시고 퇴근길에 예쁜 달도 보시고 별도 보시고 그렇게 좀 눈을 정화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목요일도 유독 피곤한 날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오당제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3, 4부 오늘도 젠디 이노

0: 선곡 대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문자와 미니로 편하게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들이, 우리 ENL 하루팀,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본 컴퍼니,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네팔에 파견돼서 대홍수 실종자 수색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긴급구호대 이진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네팔에서 우리 실종자 수색과 현지 의료 지원 활동에 나섰는데요. 어제와 그제도 육상 수색과 도보 수색을 이어갔지만 한국의 실종자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2차 구호대원 중에 소방청에서 파견된 구조 전문가 2명은 카트만두에 남아서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합동대응팀과 함께 한국인 실종자들의 소재 파악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에 직원들이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셰르파를 고용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색견을 동원하고 드론도 이용해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팔 당국은 하루 사이에 실종자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인명피해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네팔과 중국에서 확인된 홍수 인명피해를 합치면 사망자는 1,446명, 실종자는 6,669명으로 모두 8,100여 명의 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은 생애 주기상 45세에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 이전 계정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는 생애 주기 적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소비한 금액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값으로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크면 흑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으면 적자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이 큰 16세에 가장 큰 적자가 발생했고요. 노동소득은 45세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로 다시 돌아서는 시점은 2010년 조사 때는 56세였는데 은퇴를 미루거나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이번 조사에서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촉감 제품 중에도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불량 완구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서 집중 점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여기 해봤어요. 손으로 꼭 눌렀다가 놓으면 이제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그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장난감인데, 그 말랑말랑한 촉감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어린이들 뿐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장난감이죠. 요즘에 안 그래도 요즘 우리네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말랑이가 미국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에서 제지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젤이나 액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0ml 내용물이 100ml가 넘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과 함께 또 안전성 조사 결과도 전해드렸어요. 사용하실 때 그 인증 여부 또 사용 연령 확인하시고 만지신 뒤에는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랑이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까? 그래가지고 뭐 사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사용해 보신 분들 후기도 궁금해지네요. 소원주님이 상사님이 이 노래를 신청하라고 하네요. 저번에도 신청했었는데 선곡 안 돼서 두 번째 트라이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셀린 디온의 I Love You 신청해 주셨어요. 상사님이 직접 신청해. 아무튼 두 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셀린 디온의 I Love You 같이 듣고 올게요.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K-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김연수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또 성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말랑이 이어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점심 저녁엔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343님, 젠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있었는데 제가 외근이 많아서 그런지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크크크크. 이제야 늦은 외근이 잡혀서 외근 나갑니다. 차를 타고 밤길을 달리는 이 기분. 아, 그러면 우리 5343님은 대체 퇴근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외근이 잡혀서 나가시는 거면은 언제 퇴근을 하시려나?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외근을 기쁘게 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또 즐겁게 잘 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외근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막 멀미 나는 기분 뭔지 알 것 같아요. 3765님, 아기가 너무 어려서 추석에 못 오는 막내한테 보낼 튀김을 하다가 손을 데어서 많이 아프네요. 그래도 마음은 뿌듯합니다. 어떡해요, 아프시겠다. 이거 튀김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기름이 막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서 요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 때 혹시라도 뭐 전을 부치신다거나 뭐 튀김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고, 너무 심하다, 통증이 또 있다 이러면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고도 잘 챙겨 바르시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싶어도 이게 나중에 또 흉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꼭 병원 다녀오시고요. 그 화기를 좀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7011님, 저는 오늘 좋은 날씨가 아까워서 오전에 2시간 30분 동안 걷고 왔어요. 기분 전환용으로 제가 자신에게 꽃다발도 선물해줬습니다. 오, 너무 좋은 하루 보내셨다. 우리 7011님.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날씨 좋으니까 2시간 반 정도 걸으셨으면 정말 많이 걸으신 건데. 그죠? 뭐 기본 만 보는 당연히 넘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분도 좋고 해서 또 꽃도 본인한테 선물을 하셨나 봐요. 오, 너무 좋네요. 4936님, 3교대 간호사 모처럼 쉬는 날이라서 지인 만나고 오후에 수영 1km 돌고 왔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요즘은 50분씩 수영하고 옵니다. 저녁에 상쾌하니 좋으네요. 오, 이렇게 부지런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저희 오당제 수영도 또 일 마치시고 하고 오시고. 아, 오늘 쉬는 날이시구나. 다행이네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 게 확실히 체력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여기저기 걸어 다니려고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운동마저도 좋아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이도안님, 젠디 안녕하세요. 집 근처에 파주 출판도시가 있는데 멋진 공원들과 걷기 좋은 길들, 그리고 도서관, 또 제일 중요한 맛집도 많아서 자주 간답니다. 사람도 없어서 더 좋아요. 저도 이 파주 출판도시 쪽 거기 되게 좋아해서 한때 자주 갔었거든요. 출판도시 그리고 뭐 헤이리 마을 그쪽에 막 카페도 많고 그렇잖아요. 맛집도 많나요 거기? 뭐가 맛있는지 도아님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58님, 남편이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가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제 친정에 가서 단감을 따자고 하네요. 저는 멀미도 하는데, 젠디 전화 데이트 신청합니다 하고 또 데이트 신청 문자 보내주셔서 오늘 4858님과 전화 데이트 한번

0: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인천에 사는 이순희입니다.
0: 아, 인천에 사시는 순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혹시 저녁 식사 드셨어요, 순희님?
1: 네.
0: 뭐 드셨어요?
1: 오늘은 신랑이 없어서, 조기 구워놨던 거 하고, 미역국하고 밥 먹었습니다.
0: 와, 맛있으셨겠다.
1: 남편, 근데 네.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네.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남편분이랑 같이 드셔야 맛있을 텐데 어디 가셨어요? 네. 오늘은?
1: 아, 지금 평택으로 장비 일하기 때문에 현장 일이라서 오랜만에 네. 주말 부부.
0: 아, 그러시구나. 네. 이번 주는 그러면은 주말에 보시는 거예요?
1: 네.
0: 오. 그러면 순희님 평소에 오당제 혹시 뭐 하면서 듣고 계세요?
1: 우리는 둘이 식사할 때 들었어요.
0: 아, 두 분이서?
1: 네.
0: 우와, 두 분이서 그러면 식사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하세요. 저희 라디오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1: 우리 신랑은 MBC를 아침 출근할 때부터
0: 우와.
1: 퇴근해서도 잠잘 때까지 듣고 있거든요.
0: 진짜요?
1: 네.
0: 우와, MBC 라디오 팬이시구나.
1: 네네. 그래서 제발 한 가지만 하라고, 제가 옛날엔 그렇게 살았는데,
0: 네.
1: 또 그런 신랑을 또 만나가지고.
0: 아, 정말.
1: 네.
0: 와, 천생연분이시네요, 근데, 순희님이랑.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오당제 말고 또 다른 프로 어떤 거 들으세요?
1: 아, 주로? 모든 아침에 여성시대부터 시작하면.
0: 아, 쭉 네. 고정해서?
1: 네, 고정.
0: 아.
1: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 정치.
0: 좋아하시는구나.
1: 네네네.
0: 시선 집중부터 이렇게.
1: 네.
0: 시사를 좋아하시고.
1: 네.
0: 라디오 들으신 지 진짜 오래 되신 것 같은데, 혹시 처음 들었던 라디오도 기억하세요?
1: 저는 어렸을 때 잘 살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그래서
1: 옛날엔 머슴이라고 그랬어요.
0: 네.
1: 그래서 머슴이 둘씩이나 있었고.
0: 진짜요?
1: 네. 근데 우와. 우리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게에다 일하러 나가실 때도, 논밭에 가실 때도 지게에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0: 그 당시에.
1: 네. 네. 그럼 우리 그때는 쌀 한 가마를 줘야 라디오를 살 수 있었어요.
0: 와.
1: 근데 그때 제가 10살도 안 됐는데 네. 그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연속곡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라디오를 두 번이나 제가 뜯어봤어요.
0: 네.
1: 그리고는 고장내 이제 붙이질 못하는 거죠, 연결을.
0: 아, 라디오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고.
1: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롱에 감춰놨다가 들켜가지고 할아버지가 작대기 들고 쫓아오고.
0: 그래서 또 새로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1: 네네.
0: 와, 예전에는 진짜 라디오 연속곡도 많이 네. 있었잖아요.
1: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게 확실한지 모르는데 네. 옥단춘전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랑 이불 속에서 같이 들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가 제 삶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0: 네.
1: 삶이 진짜 지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라디오가 제 힘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진짜 근데 라디오 함께 자라오셨군요.
1: 네네네.
0: 찾아보니까 옥단춘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네요, 예전에.
1: 아,
0: 라디오 연속도
1: 있었지요. 네네네.
0: 네. 와, 순희님 진짜 그렇게 라디오를 좋아하셨으면은 늘
1: 네.
0: 들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셨을 거고, 뭐 라디오 공개 방송 이런 것도 좀 가고 그러셨어요?
1: 라디오 노래자랑, 라디오 사연,
0: 우와.
1: 라디오 문자, 해외여행도 했고요.
0: 당첨되셨어요? 해외여행도?
1: 네.
0: 우와, 어디서요?
1: 옛날에 그거는 그 서세원 씨가 하는 방송이었던
0: 정말
1: 것
0: 옛날에.
1: 네네. 제가 네. 라디오 들은 지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아, 이번엔 김치냉장고 타야지.
0: 와, 정말 라디오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1: 그냥 선물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근데 오늘은 조금 당황했어요.
0: 왜요?
1: 여지껏 일에 선물이 없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그쵸. 아,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1: 이렇게 좋은 방송에 협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좀, 라디오.

0: 역사를 함께 하신 우리 순이님이 생각해도 이해가 잘안 되시죠?
1: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한 35년 전, 40년 전에 노래 한곡 부르고,
0: 네.
1: 현금으로 5만 원 받았는데,
0: 우와.
1: 아, 진짜 너무,
0: 40년
1: 너무,
0: 전에. 그러니까요. 저희 라디오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다른 라디오 가서도 좀 오당제 홍보 이렇게 좀 글도
1: 진짜 그래야 될것
0: 남겨주시고. 그래
1: 같아요.
0: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감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번 주말에 친정에 단감 따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친정이 어디세요?
1: 충남 서산인데,
0: 네.
1: 우리 엄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0: 아.
1: 근데 그큰 손녀 딸, 낳은 기념으로 엄마가
0: 네.
1: 심으신 단감이거든요.
0: 예전에,
1: 예, 근데 한 35년 됐는데,
0: 와.
1: 정말 맛있어요.
0: 거기, 감이요?
1: 네, 근데
0: 와.
1: 빈집이니까, 그렇게 작년에도 못 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네.
0: 이번에 좀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잘 이렇게 남편분이랑 다녀오시고 또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벌써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 어떤 분한테, 가족한테, 남편분한테 해볼까요?
1: 제가 재혼 지금 6년 차인데요.
0: 네.
1: 둘이 연결해준 윤재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신랑이 김승우님인데 진짜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세상 막 울릉도까지도 차 태워서 가서 막 텐트에서 자고 막 그래요. 몇 박씩.
0: 와.
1: 그러니까 지금 청춘들도 못하는 거를 우리 딸들이 그래요. 우리도 못하는 걸 엄마는 지금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나 부족이 자식들도 그렇고 형제들한테 이제는 누나, 동생 이렇게 걱정 안 하고 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동안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0: 네.
1: 지금 신랑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1: 네.
0: 이종옥님이 벌써 단감이 익었나 보군요.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1: 네, 감사해요.
0: 단감 또 드시고 어떠셨는지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순이님?
1: 아, 테스형.
0: 테스형 나훈아 씨.
1: 네.
0: 이 노래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제가 이번 주에 노래자랑 나갈 건데,
0: 우와!
1: 예선 한번 치러 보려고요.
0: 우와, 멋지시네요. 노래자랑 나가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비네.

0: 잊어가본 저 세상.
1: 라디오 역사의 산증인 이순희님이 신청해주신 나훈아의 테스형 듣고 왔습니다. 오남선님, 오당재 팬들은 찐팬입니다. 뭘 바라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준 오당재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 미니 메시지로 항상 참여해주시는 여러분이 진짜 찐팬분들이신 거 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297님, 속리산 말티즈에서 본 가을 하늘입니다. 요즘 몸은 회사로, 마음은 들과 산으로 출근하고 있네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이 듣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들려주실 거죠?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너무 멋진데요, 진짜. 하늘도 정말 푸르르게 펼쳐져 있고 그 밑으로 산들이 아주 너무 멋진 풍경. 사진 설명 항상 진짜 너무 멋있는 가을의 풍경을 사진으로 요즘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어쨌든 진짜 산이 너무 멋진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내일 또 저희가 산 이야기 하잖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주말에 어떤 산으로 가볼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우리 5297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시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0: 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최근 93세 아버지가 양념통닭이 먹고 싶다면서 막내딸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해당 치킨 브랜드에서 가족에게 치킨 쿠폰을 보내면서 따뜻하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참아보려고 했는데도 지난번에 사다 준 양념통닭이 자꾸 생각나서 전화했다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전화를 받은 딸은 평소 자식들에게 부탁 한번 하지 않던 아버지신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하셨을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해당 치킨 브랜드에서 사연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치킨 쿠폰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다면서 이런 말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먹던 추억으로 문득 다시 생각나는 맛으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해당 치킨 브랜드는 누구와 함께 먹던 추억으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1번 왼수, 2번 가족, 3번 전 애인. 아버지가 전화를 건 사람은 보기 중에 누구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왼수, 2번 가족, 3번 전 애인.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도정에 전념하라고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청원이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는 무관하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는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해서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휘문고 농구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오늘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방송 촬영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 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이 휘문고 운동부에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대해서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재를 취소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이진이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대 이진이 민관합동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계획대로 현지시간 17일에 활동을 종료하고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합동대응팀은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한국인 연락 두절자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주 네팔 한국 대사관과 함께 수행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는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경기도 포천에 성실하기로 유명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업체 대표가 어느 날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건데요. 새로운 대표가 현장 노동자 출신이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일터를 개선해 나가는 CEO. 회사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해당 치킨 브랜드는 누구와 함께 먹던 추억으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2343님 정답은 2번 가족이요. 저도 이 사연 기사를 읽었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유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343님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3세 아버지의 막내딸은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아버지께 이런 큰 이벤트가 생겨서 정말 기쁘다 하면서 치킨 관계자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훈훈한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그리고 반가운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소개해드릴게요. 2117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6주 정도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와서 입원 중에 있어요. 빨리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하고 싶어요. 우리 2117님 항상 오당제 들어주시는 애청자분이신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입원하고 계신가 봐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어디가 아프셨던 건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다시 또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하루 잘 회복하셔서 얼른 건강 되찾으셔서 집으로 돌아오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몸 잘 살펴주세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우리만의 음악여행 잔디 이 노래에 선곡되나요? 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처럼 살랑살랑 마음을 흔들어놓는 노래 오늘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 박영수님이 신청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야간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파이팅하세요 하면서 부석순의 거침없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영수님처럼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7705님 저녁 야경이 멋있어서 보냅니다. 집 주변이에요. 신청곡은 코어스의 브레스리스 신청합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진짜 집 주변이신 것 같은데 앞에 놀이터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뒤에 산도 보여요. 근데 뭔가 이 아파트의 불빛들, 건물의 불빛들이 이렇게 환하게 반짝이면서 예쁜 그런 가을의 풍경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코어스의 브레스리스.

5343님, 제 퇴근 시간은 젠디와 같은 10시 퇴근입니다. 젠디도 10시 라디오 끝나시면 바로 퇴근하시나요? 퇴근길 듣기 좋은 노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신청합니다. 오, 퇴근 친구네요. 10시 퇴근. 저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라디오 마치고 바로 퇴근하는 편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퇴근하면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같이 들을게요.

0: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Yeah.
1: 구예찬님,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이효리의 유고걸, 어릴 땐 MP4에 담아서 자주 들었던 곡인데 이 곡이 벌써 2년만 있으면 나온 지 20년이라는 사실, 시간이 빠르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추억여행 고고씽. 와, 이 노래가 20년이 되는 거예요. 2년 있으면 진짜 신기하네요. 그때 이효리 씨가 정말 와 너무 멋지고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효리의 유고걸, 예찬님과 함께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2037님, 젠디 가을가을한 가을밤에 선남 선녀들에게 어울릴 것 같은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신청해요. 또 가을에 참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같이 들을게요.

4788님, 바버레츠의 가을이 오네 신청합니다. 이 노래 잔디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노래가 가을가을 하지요 하트. 오,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 벌써 이 동입부부터 제 스타일인데요. 바버레츠 가을이 오네 들으면서 가을을 좀 느껴보겠습니다.

0: 바버레츠의 가을이 오네. 우리 4788님이 가을가을한 노래라면서 추천해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4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4부에서도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 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5당제 식구들과 듣고 싶은 노래에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2427님이 전 사계절이 다 예쁘지만 특히 가을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청도에 가서 홍시를 따왔어요. 젠디는 홍시 좋아하세요? 오, 저도 좋아합니다. 전 완전 좋아하는데 홍시의 달콤한 향이 혀끝에 닿으면 이 곡 선곡될까요? 박강수님의 가을은 참 예쁘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열린 홍시 사진. 진짜 당장 따서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도하님, 젠디 다음 주면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송편 만들면서 오당제 듣겠죠?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신청합니다. 아, 이제 추석이 정말 딱 일주일 앞으로 추석 연휴가 다가왔네요. 모두 우리 도하님을 비롯해서 오당제 가족분들 추석을 앞두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 마음을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듣고

8885님. 안녕하세요, 재은씨. 저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아줌마입니다. 우리 남편은 재은씨가 들려주는 자기의 신청곡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면 더할 남이 없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패티김의 이별이랍니다. 아, 남편분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다니. 오늘은 꼭 들려드려야겠네요. 패티김님 데뷔 50주년 기념 앨범, 꿈의 여정 50년 칸타빌레에 실린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패티김의 이별 듣고 올게요.

남선님, 젠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신청합니다. 그냥 갑자기 듣고 싶네요. 오늘 이 목요일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코너가 그냥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 남선님이 신청해 주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어볼게요.

8285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저녁으로 순댓국 먹고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어요. 내일부터 뭔가 수정할 일로 바쁘게 보낼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전에 끝내야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바쁘네요. 멋진 진행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수고하세요 하고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아, 연휴 전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또 바빠지기 마련이죠.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잘 마치시고 추석 연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같이 들을게요. 그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0: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제가...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들으시고 윤근식님이 갑자기 치고 선곡이 너무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진짜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좋은 노래들 많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남편분이 패티김의 이별 듣고 싶다고 하셨던 4885님. 재은씨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 기뻐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가을 노래들 많이 들려드렸는데 김순희님이 가을 노래들이 노랫말이 다 예쁘네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정말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진짜 그죠. 가을 노래들이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남승희님이 다음엔 제 노래도 나오겠죠? 혹시 오늘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주말에도 또 여러분 신청곡 몰아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2343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합니다. 오당제도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듣기 시작했는데 항상 좋은 저녁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 맞아요. 저희 오당제 이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오늘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2343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법관을 선관위원장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만큼 100% 인쇄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개표를 진행해 실시간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투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선관위원장은 상임으로,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는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직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민노총은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0: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면서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년원에서 성찰 자세 등 관행적인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난해 MBC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 내 생활 지도 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모 군은 지난해 11월 서울 소년원 수용 당시 발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성찰 자세를 반복했고 출소 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이지만 민항기 시장에서는 아직 부품을 공급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4세대 민항기 개발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국제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50여 년 전 에어버스의 출범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어버스는 미국 기업에 맞서기 어려웠던 유럽이 힘을 합쳐 만든 항공기 제작사인데요. 그 결과 후발주자인 에어버스는 보잉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에어버스의 성공이 우리 민항기 산업에 주는 교훈. 잠시 후 한국 우주항공산업협회 이성일 실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후발주자 에어버스 어떻게 보잉을 넘어설 수 있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이성일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그동안 잘 지내셨죠?
5: 예, 잘 지냈습니다.
4: 자, 오늘은 세계 민항기 시장 양분하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5: 예, 맞습니다. 세계 대형 민항기 시장이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잉과 에어버스 양강 체제로 되어 있는데 대략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에어버스가 한 50%가 조금 넘고 보잉이 한 40% 수준,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중국과 브라질 엠브레어 이런 회사들이 한 10% 이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보잉과 더불어서 뭐 대표하는 제약사 성장이 됐죠. 에어버스가.
4: 네. 후발주자인데 점유율이 더 높네요.
5: 예, 에어버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많이 강화를 했고
4: 예.
5: 그다음에 그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에어라인들의 그런 선호도가 높은 그런 방식을 좀 가져갔습니다.
4: 예. 나름대로 어떻게 뭐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 민항기 시장의 양대 산맥이 된 것 같은데.
5: 네,
4: 자, 그렇다면 이 여객기 산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그 차근차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예, 예. 조금 뭐 길겠지만요.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1903년도에 그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했는데.
4: 네.
5: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비행기를 처음 이제 뭐 유상으로 됐다 그렇진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우편 우리 편지 항공 우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1911년입니다.
4: 예.
5: 이제 그러다가 잘 아시는 그 왜 프랑스의 그 생텍쥐베르 아시죠?
4: 네.
5: 야간 비행도 쓰고 했었는데 이분이 우편 종사 출신이에요 원래.
4: 아.
5: 그래서 실제 그분이 활동했던 무대가 프랑스 뚤루즈였는데
4: 예.
5: 그 뚤루즈가 본 그분이 묵었던 숙소가 지금 호텔로 돼 있어요.
4: 네.
5: 그런데 지금 에어버스가 거기에 본사가 있죠.
4: 아.
5: 또 그런 약간 우연의 일치로 이런 부분도 예.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6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항공상업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태동되기 시작하면서 항공사들이 우리가 아는 항공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죠.
4: 네.
5: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 프롭기, 프로펠러기로 이제 계속 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제트 엔진이 이제 개발되게 됩니다. 그 독일의 이제 ME26이라는 전투기가 최초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됐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그런 제트 엔진을 이제 개발했는데 실제로 그 상용화를 여기 제트 여기를 한 거는 영국이 먼저였어요.
4: 네.
5: 코메트라고 하는 비행기였습니다. 1952년.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다가 좀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영국이 좀 탈락을 하고
4: 네.
5: 미국이 이제 보잉 707을 필두로 한 그런 상용 여객기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4: 그렇군요. 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비행기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겁니까?
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독일이 이제 처음에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했으나
4: 예.
5: 기술이 있다고 비행기가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죠.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프랑스, 독일, 뭐 그다음에 뭐 당시 소련 이런 나라들도 자체적인 여객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4: 네.
5: 실질적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건 이제 미국의 이제 보잉이 가장 먼저였죠. 뭐,
4: 네.
5: 뭐 보잉 그다음에 당시

0: 또 미국의 또 더글라스 이런 항공사들이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제트 여객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이 먼저 개발한 건데 그렇죠. 미국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0: 사실 이게 안전 이슈가 컸습니다.
1: 안전이요?
0: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공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1: 네.
0: 예, 그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밖 외부 압력은 이제 낮아지만 내부는 이제 그걸 다시 펴기 위해 가지고 압력을 팽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예. 기체가 이제 팽창이 되죠.
1: 예.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여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압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1: 네.
0: 조금 말이 어려운데
1: 네.
0: 그렇게 되면 이제 약한 부위로 힘이 집중이 되는데 그걸 응력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때는 이제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면 항공기가 위험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1: 예.
0: 그래서 코메트 항공기가 사각형 유리창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사각 모서리로 이게 힘이 집중이 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계속 그게 피로 파괴 현상이라고 이제 반복이 되면은 크랙 금이 갑니다. 금이 가면서 추락해가지고 틈이 막 벌어진 게 보이시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1952년도에 최초의 상업 운항을 개시를 했는데
1: 네.
0: 53년부터 54년까지 세 차례 추락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 예.
0: 한 40인승 정도 비행기였는데 다 전원 사망을 했죠.
1: 어이구.
0: 그러다 보니 이거 나중에 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1: 예.
0: 말씀드렸던 응력 집중으로 인한 피로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
1: 네.
0: 그래서 이후에 비행기들이 창문이 보시면은 타원형에서 약간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걸 네, 보실 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안전이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게 됐는데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공 부분에 있어가지고 격언격인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항공 규정은 피로 쓰여진 역사다. All aviation regulations are written in blood. 해가지고
1: 네.
0: 그만큼 사고로 인해가지고 항공 안전이 보장되는 약간 역설적이게도 그런 내용들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항공기를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죠.
1: 네. 그러면 유럽은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그 콩코드인가요? 초음속 여객기도 네, 개발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그래서 이제 영국 이라든지 프랑스도 이제 미국과 이제 계속 경쟁을 이제 해왔었습니다.
1: 예.
0: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만들곤 했었는데 상업적 경쟁력은 떨어지고 뭐 소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자. 해가지고 콩코드라는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 네.
0: 아시다시피 콩코드가 그렇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계속 거두지 못했죠.
1: 네.
0: 왜냐하면 얘는 이 소음 속으로 나르게 되면은 이 소음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것을 운항하기가 좀 쉽게 어려운
1: 네.
0: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닉붐이라고 하죠.
1: 네.
0: 지상에서 유창도 깨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바다 위를 나는 노선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대서양 노선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원래는 항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주문을 했는데
1: 네.
0: 실제로 이게 운항이 자기들 노선에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면서부터는 주문을 다 취소하고 그래서 그 영국의 이제 브리티시 항공과 그 에어프랑스가 최종적으로는 이 항공기를 운영을 했는데
1: 네.
0: 왠지 한 10년, 10여 년 전인가요? 추락사고 한번 일어났죠.
1: 예.
0: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여객기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을 겁니다만 보잉하고 에어버스 이게 크게 두 개만 남은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0: 뭐 이제 크게는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 이제 보잉도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의 보잉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들 뭐 중국도 있고 뭐 브라질 뭐 이런 러시아도 있곤 합니다만은
1: 네.
0: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이 거의 보잉 에어버스 양강 체제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보잉의 태동 과정은 좀 말씀 주셔서 대충 감이 오는데
0: 네.
1: 에어버스는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0: 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래서 콩코드도 이제 그렇게 물론 비행기는 날아다녔지만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지 못한 기체가 되었고
1: 네.
0: 그러다 보니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이제 유럽에서 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너무 종속이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우리 유럽 상황에 맞는 비행기를 만들자. 라고 했던 게 이제 에어버스 컨소시엄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당시 이제 당초에는 한 300석급 항공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300이란 비행기인데
1: 예.
0: 이 비행기가 이제 그 엔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250석급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는 이제 아에로스파시아라는 회사가 있었고 독일에는 이제 MBB 그 나중에 도이체 에어버스가 됩니다만
1: 네.
0: 그리고 영국에 이제 그런 BA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에어버스를 창립시켰고 1970년대 중반 만에 이제 A300이라는 비행기가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앞서 말

0: 말씀주셨던 콩코드하고 A300 이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콩코드가 더 뒤인 건가요?
1: 콩코드가 더 앞이죠.
0: 앞이에요.
1: 예, 예. 콩코드가 실패하고 뒤에 간 거죠.
0: 그러면 오히려 초고속의 여객기를 먼저 개발한 거네요.
1: 그렇죠.
0: 아, 예. 그것도 하나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설명 주시기를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이 A300 기체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에어버스에는 그러면 독일 지분도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가장 큰 지분이라고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뭐 국가 간의 지분이나 조금은 이제 의미는 없어졌습니다만은 네.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가장 큰 주주 개념으로 되어 있고 네. 지금은 사실 에어버스 그룹이라는 회사의 그 상용기 부분이 에어버스예요 지금 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0: 아 진짜 유럽의 걸쭉한 국가들이 전부 네, 다 모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유럽에서 저 엔진 잘 만드는 데는 롤스로이스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 에어버스랑 롤스로이스는 뭐 나쁜 관계입니까 뭡니까?
1: 나쁜 관계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에어버스가 뭐 어떤 국가가 만드느냐를 주로 보게 되면은 그 영국은 이제 주로 날개 예 그 다음에 독일은 동체
0: 네
1: 그리고 프랑스는 항공 전자라든지 최종 조립
0: 네
1: 그 다음에 스페인은 꼬리 날개
0: 네
1: 크게 이제 그 정도로 나눠지고 이제 최종 조립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의 뚤루즈밖에 없었습니다만 예. 실제 가장 잘 팔리는 게 이제 그 150석급의 그 A320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것의 한 3분의 2가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0: 네.
1: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가져가는 뭐 그런 식의 체제이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도 여객기 한번 만들어보자 한 건 알겠는데
1: 네.
0: 이거 처음 누군가에게 팔기에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A300 시장에 내놨을 때 항공사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1: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에버스는 어떻게 말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비행기를 처음 이제 개발한 국가들이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라니 독일이었는데
0: 네.
1: 이런 국가들도 주요 항공사가 있을 거니까 프랑스는 이제 에어프랑스가 있을 것이고 예. 독일은 루프트한자 이 항공사들이 비행기 사는 걸 좀 꺼려했어요.
0: 자국이 개발한 거임에도 불구하고요.
1: 안전성이 이제 예. 만일에 추락사고 한 번에 나면 항공사에는 아주 치명적인 이미지가 그렇겠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 산다는 건 아니지만 주저주저하면서 이제 확정을 안 했던 네. 좀 그런 상황이 있었죠.
0: 그럼 이거 누가 사줬습니까?
1: 아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에어프랑스는 결국 도입을 하긴 해요.
0: 예.
1: 그런데 이 유럽이야 뭐 자기들이 만들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밖에 국가들,
0: 예.
1: 뭐 미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선뜻 물진 않았죠.
0: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사준 거는 내부에서 사주고 예. 슬슬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가 확보돼서 이제 쭉 보급이 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우리나라도 이 A300부터 그 이후 기종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까?
1: 그래서 당시 조금 여러 일화가 있는데
0: 예.
1: 이제 이 에어버스가 이제 대외 판매 그러니까 유럽 역외 지역으로 판매가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당연히 비행기를 팔려고 여기저기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0: 그랬겠죠.
1: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몇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어요. 그게 1970년도 중반쯤 됩니다.
0: 예.
1: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대한 미사일, 그러니까 프랑스산 이제 액조세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요걸 하기 전에 그 미국의 그 하푼이라고 하는 지금도 만듭니다만 대한 미사일 있는데
0: 네.
1: 이거를 우리가 좀 사야겠다. 했는데 미국이 판매를 거부했어요. 뭐 여러 뭐 일본 관계도 있고 괜히 이제 정치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판매를 또 생긴 지가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미사일이다 보니까 한국이 좀 안 팔고
0: 네.
1: 이런 게 좀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에서 그럼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대체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마침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엮어가지고 프랑스에 타진을 하니
0: 네.
1: 에어버스 항공기를 좀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또 그런 카운터 제안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너희 그 미사일을 좀 수입하고 싶다 했더니 네, 네. A300 이거 도입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는 그 얘기신가요?

0: 지금 뭐 워낙 유명하지만 뭐 747이라든지 이제 이런 대형기 우리가 와이드바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광동체기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돼요.
1: 네.
0: 특히 1960년대 후반에 이제 747이 최초 이제 비행에 성공하고
1: 네.
0: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페남이라는 항공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1: 예.
0: 페남이 이제 이 비행기를 이제 초도 주문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세계 일주 시대 그다음에 대량 여객 그 여행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1: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항공과 관련된 거 대부분 주제에 의거해서 운항되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0: 네.
1: 항공 관련 벽규도 상당히 많이 그 당시쯤 바뀌었겠네요. 그
0: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공은 안전이 최소
1: 네.
0: 최호 그 소환의 규정과 그다음에 최고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공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보강이 되고 그런 상황까지 됐죠.
1: 네. 그럼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려고 우리 미국이 보잉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차지하고 있었던 그 쯤에
0: 네.
1: 항공 여행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야 이거 후발 주자인 에어버스라든가 다른 나라들 치고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0: 네.
1: 규제를 우리 보잉이 유리하게끔 아니면 규제를 보잉 기술 수준에 맞춰서 강화해서 다른 여객기는 아예 노선을 많이 못 확보하게끔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는 없었나요?
0: 이른바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1: 그렇죠.
0: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오히려 미국이 그거를 더 약간 막았다. 블로킹보다는
1: 예.
0: 미국도 약간 처음에 그런 짓을 좀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항공기는 참고로 그 관세가 없어요.
1: 예.
0: 관세가 없는데 이제 일부 국가는 관세를 매깁니다만은 미국이 예전에 이제 그 TCA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민간 항공기 협정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 민간 항공기 협정이 그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항공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인류의 그거를 뭐 또 복지를 늘리자
1: 네.
0: 이런 말은 그렇게 한 건데
1: 예.
0: 그러면서 거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관해 가지고는 그 관세를 무세화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한 1950년대 후반에
1: 예.
0: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그 협정이란 게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미국의 당시의 의도는 자기네들의 민항기를 세계한테 더 많이 이제 팔게끔 블로킹 무역 장벽을 낮추자라는
1: 네.
0: 이제 시도였었죠.
1: 예.
0: 어떻게 보면 WTO가 항공기부터 먼저 들어가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1: 네.
0: 그냥 상업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못 들어오게 관세 장벽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자기네 항공기들한테는 유리하게 하고 수입 항공기한테 불리하게 하고
1: 예.
0: 그거를 미국이 처음부터 안 하게 한 거였죠.
1: 어찌 보면 기술 우위가 있는 국가로서 그 전략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랬죠.
1: 자, 그다음 궁금한 게요. 이렇게 항공 여행이 대중화되면 우리 경유에서도 어디 많이 다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면 큰 항공기도 필요하지만 중형 또는 소형도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미국은 그 뒤에도 계속 대형만 고집한 겁니까? 아니면 중소형도 하고 있다가 시장이 좀 나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뭐 다 했다고 보면 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보잉 707이라고 747 이후에도 미국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잉 737, 뭐 보잉 767, 757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뭐 200석급, 150석급, 200석급, 뭐 300석급 다양한 비행기가 시장에 출시가 되게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합병이 됐으면 더글라스를 나중에 맥도날드 더글라스로 되는데
1: 네.
0: 여기도 그런 비행기들 만들어냈고 또 중간에 뭐 지금은 이제 전투기로 더 유명한 로키드 마틴.
1: 네.
0: 로키드도 그 L-10-11이나 하는 또 그런 대형기 한 300석급이 넘는 대형기를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이른바 항공기의 춘추전국 시대가 한 1970-80년대에 이루어졌죠.
1: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요. 에어버스나 보잉 하면 우리가 대형 여객기 만드는 회사 딱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돼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에어버스도 보잉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했었을 그 즈음에
0: 네.
1: 우리 보잉하고 맞불을 놓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는 이 여행 항공 여행이 대중화되는 찰나에 경유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중소형 여객기로 특화해서 이렇게 진입해보자 이런 선택지도 있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대형으로 갔을까요?
0: 에어버스는 당초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회사 이름도 이제 버스
1: 네.
0: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비행거리가 3시간이네. 동유럽까지 포함하면 그냥 3시간권. 그다음에 서유럽권 가면 그 2시간권 이내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도시 간에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좀 많이 타는 이런 항공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가져갔던 게 이제 지금의 그 당시 A300에서 250석급의 300석급 비행기였었죠.
1: 네.
0: 근데 이제 1900 거기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전략을 가보자.
1: 네.
0: 그래서 이제 A300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도 작은 시장에 들어가자 해서 했던 게 그 A320 시리즈. 얘가 한 150석급에서 한 180석급까지 비행기를 커버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기들한테 만들면서 대신에 보잉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술 혁신적 요소를 가져가죠.

0: 네.
1: 그래서 뭐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든지 뭐 조정석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 혁신을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에어버스가 지금의 이제 시장에 왕좌로 올라가는데 이제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초기에 유럽 국가들이 보잉을 일부러 좀 배제하고 우리 네. 거 좀 더 많이 사주세요 하는 나름대로 그런 뭐 진입 장벽 이런 걸 일부러 만든 것도 있나요?
1: 뭐 사실은 그게 일반 상용 시장에서는 그게 사실 먹히지가 않죠. 당장 시장에 수요가 있는데
0: 네. 예.
1: 단지 이제 자기들이 대체하는 수 있는 기종이 있으면은 모르겠으나
0: 네.
1: 이제 그렇지는 않고
0: 네.
1: 또 이제 항공기라는 게 워낙 이제 고가 자본제다 보니까
0: 그렇죠.
1: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수출입은행 같은 데겠죠.
0: 네.
1: 이제 이런 곳에서 얼마만큼 좋은 금융 조건을 할인을 해줘가지고 우리는 해줄 수가 있다.
0: 네.
1: 그리고 너네들이 원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 에어라인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에어라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보잉기를 썼다가 네. 에어버스를 쓰려면
1: 네.
0: 뭐 운전 조작 방법도 다를 수도
1: 맞습니다.
0: 있고 정비도 다를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이걸 진입 장벽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걸 기존 보잉 거 빼고 우리로 넘어오시면 어떨까요? 하려면 거기에 대한도 보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조종사 하신 파일럿들을 보면은 이제 그 면장,
0: 그러니까 예.
1: 이제 운전 면허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한정 면허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한정한다는 것은 너는 요 기종을만 몰 수 있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기종을 이제 그 레이팅을 다 따요. 이분들이. 그래서
0: 네.
1: 뭐 조종사에 따라서는 나는 한 개 타입만 가지고 있어. 나는 세 개도 갈 보잉 에어버스 뭐 다 있어. 뭐 이런 분도 계신데
0: 네.
1: 실제 그 한 번에 몰 때는 고기종만 몰긴
0: 네.
1: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0: 네.
1: 과정도 다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면은 항공사 입장에서 그 교육이라든지 비용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에어버스가 간파를 해서 실제 에어버스가 지금 시장에 다니는 A319, 320부터 시작해서 380까지 350 쭉 비행기들 안에
0: 네.
1: 많잖아요. 뭐 제작사 기준으로는 2주 만에 전환 훈련만으로도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
0: 어.
1: 뭐 실제로는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0: 예, 예.
1: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0: 네.
1: 그래서 그렇게도 조종성 그 호환이 되는 측면들이 항공사들은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었었죠.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민항기 산업들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의 이성일 실장 모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전해보려고 하는 민항기 산업들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대표적인 대형 민항기 업체인 에어버스와 보잉이 어떤 맥락과 과정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민항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부만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도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두 회사 는 차세대 기종과 새로운 기술혁신을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그런데 그 기술혁신의 방향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빨리 날아가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성은 뭐 당연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또 무슨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R&D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3: 사실 이제 예, 지금 유가 뭐 오늘도 뭐 계속 지금 중동에서 위기가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간다. 배럴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가장 큰 이슈는 1차적으로 연비입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오르기 전에는 대략 한 30% 수준을 봤었는데 네. 이제는 40%를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비행기에 손님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0: 거의 비슷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게를 절감할 것인가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제작사들은 어떻게 비행기를 좀 더 가볍게 만들까.
1: 예.
0: 그러니까 최우선 과제가 되겠고 엔진도 얼만큼 그 좋은 연비를 나타낼 엔진을 네. 만들어주느냐.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아. 탄소 뭐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되고.
1: 예.
0: 그러다 보면 저탄소 고연비 엔진. 그것도 그래서 뭐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도 그것을 감축하는 코르시아라는 협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2040년도 되면 지금보다 50% 이하로 감축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또 있기도 합니다.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의 목표로 가면서도
1: 네.
0: 또 승객들 입장에서는 얼만큼 더 쾌적한 공간을 갈 수가 있느냐.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런 기술 개발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항공사들한테는 좀 가혹한 조건이 또 붙게 되는데
1: 네.
0: 싸야 돼요.
1: 싸야
0: 돼요. 당연히 항공권이 싸야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도 이제 그 LCC 저비용 항공사도 있고
1: 네.
0: 원래 풀 서비스 캐리어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 항공사들이 또 원하는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합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또한 항공사들과 공항 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요.
1: 네.
0: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은 그 이미 만들어진 비행기긴 한데 그 A380이라고 에어버스에서 2층 비행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네네.
0: 한 500명 넘게 탄다고 하는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도입해서 있는데 이 비행기 만들 때 이제 그런 이제 노선 전략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가지고 각 전 세계의 주요 국가 또는 주요 대륙의 대형 공항에 뭐 먼저 메가 많은 비행 승객들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각 지선 공항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부채살 방식으로 허브 앤 스포크
1: 네.
0: 예, 그렇게 가는 비행기가 거기에 부합하는 비행기가 필요하다라는 전략 하에 이제 에어버스가 A380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잉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됐겠는데 했던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좀 더 가볍게 만들고 대신에 허브 앤 스포크로 가게 된 비행기를 많이 또 갈아타야 되잖아라는
1: 네.
0: 수요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소 항공권 값이 오를 수는 있겠으나 그 포인트 투 포인트 바로 즉 주요한 일선급 도시까지는 직항으로 바로 가자라는
1: 네.
0: 게 이제 그런 전략 하에 만들어진 게 보잉 787. 근데 우리는 대신에 가볍게 만들겠어 해가지고
1: 네.
0: 보잉 787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1: 예.
0: 그래서 전체 항공기 동체와 날개에 기존의 금속재 말고
1: 네.
0: 탄소 복합재를 아주 많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1: 예.
0: 뭐 지금 에어버스도 그에 대응하는 A350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탄소 복합재를 조금 조금씩 썼던 것을 아주 대규모로 적용했던 게 보잉 787의 시작이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허브 앤 스코프, 포인트 포인트 이 전략이 항공사들도 그런 전략을 가져갔는데 현재 현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보잉이 좀 더 그 부분을 앞서갔다. 실제 에어버스 A380은 한 280여 대
1: 네.
0: 만들고는 단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실제로 가장 잘 쓰고 있는 게 이제 UAE의 그 에머리트 항공이
1: 네.
0: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두바이가 세계 약간 중심적인
1: 네.
0: 위치에 있잖아요.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와 유럽과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바이까지 많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실어 와서 거기서 뭐 유럽이라든지 뭐 각종 최종 목적지 가는 그런 가격은 싸게 가져가고
1: 네.
0: 그래서 그런 항공사들한테는 이 A380이 되게 좋은 비행기죠.
1: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통 운송 수단 그러면 그게 세 가지 꼽잖아요.
0: 네.
1: 기차, 자동차, 그다음에 비행기. 그런데
0: 네.
1: 기차는 진작 전기화 됐고 전차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자동차는 이제 전기 자동차 보편화되고 있고.
0: 그렇죠.
1: 비행기는 전기로 하기 힘든 게 배터리가 무거워서 그런 거군요.
0: 맞습니다.
1: 아.
0: 그것도 있고 그 힘.
1: 힘. 아,
0: 두 가지.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안전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1: 그래요.
0: 예, 자 일단 그 최근에 왜 비행기가 리튬 전지 가다가 폭발했다 이런 뉴스
1: 예,
0: 많이
1: 예.
0: 보셨잖아요. 그런 게 좀 취약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안전이 지금 객실에서는 이제 충전도 못하게 하다
1: 그렇죠.
0: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영하 상공에는 영하 50도가 넘는데 그리고 또 내려오게 되면 또 그 온도 차도 심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안전성을 좀 담보하기가 좀 어렵고
1: 예.
0: 또 한 가지가 좀 실질적인 운항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1: 네.
0: 연료는 일단 채워놓은 다음에
1: 네.
0: 다 소모가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릴 때 되면 비행기가 가벼워져요.
1: 네.
0: 내릴 때는 또 하중이 더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1: 네.
0: 올라갈 때는 상관은 좀 덜하지만 그런데
1: 예.
0: 배터리는 무게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유상적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 사실

0: 배터리는 일종의 그 이미 장착된 기계, 이게 없으면 비행기는 나를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얘가 돈을 벌어주진 않죠.
1: 그렇네요.
0: 다른 항공사는 거기다 짐을 더 싣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또 부피도 커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소형기들은 전기 비행체가 나온 게 일부 있습니다.
1: 예.
0: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그 가스테빈 엔진과 그 배터리를 조합한 그런 것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몇 시간씩 날아가는 대형기들은 아직 적용되기는 기술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에어버스와 보잉 같은 회사는 기술 혁신의 여러 과제들 중에서 전기 대형 여객기, 이건 아직은 없습니까?
0: 그것도 시험 중에 있고.
1: 아, 시험 중에
0: 또 에어버스는 이제 그 A380이 워낙 이제 비행기가 크다 보니까.
1: 네.
0: 일부 좌석을 좀 없애고 거기다가 그 수소 탱크를 넣어가지고 하는 전략도 지금 기술 시범기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런 비행기들이 한 10여 년 안에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항공사마다 그 대한항공 같은 이런 국적기 여행사들마다
0: 네네.
1: 그 항공기마다 한 회사 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보잉 것도 맞습니다. 가지고 있고 에어버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럼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0: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항공사들이 이제 가장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노선에 관한 문제.
1: 노선.
0: 예, 예. 그러니까 해당 노선에는 우리가 얼만큼 그 예를 들어 턴어라운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객들이 하기하고 다시 탑승하고 그런 턴어라운드 타임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항공기 취향지마다 어떤 여러 기상 조건이 있어서 어떤 더운 쪽을 많이 다니는 데는 이 비행기가 좀 더 좋아. 이런 것들도 있고요.
1: 아, 예.
0: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1: 네.
0: 또 정비 조건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입할 때
1: 네.
0: 금융 조건. 아까
1: 아, 예.
0: 말씀드렸죠. 아까 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1: 쌍기실
0: 그 리스 뭐 이런 부분도 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게 오히려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기종을 네. 가지고 있는 거군요.
0: 그래서 실제로 그 대형기 회사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덜합니다만
1: 네.
0: 그 LCC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니는 노선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1: 예.
0: 뭐 그렇게 장거리 노선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공사들은 정비도 좀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 기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0: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737만 뭐 전체 기단 중에 700대 중에서 거의 뭐 737만 쓰던 시절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항공사들의 컨디션과 노선 특성 그다음에 비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 네. 그런 또 맥락이 있었군요. 다시 제작사 얘기를 좀 여쭤보면요. 옛날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잉 말고도 또 록히드 여러 회사들이 있었다고 말씀
0: 네,
1: 주셨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게 점점 합쳐졌단 말이죠.
0: 맞습니다.
1: 이게 이 산업의 특수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합쳐지는 게 더 유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영상의 오판을 해서 합쳐지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뭐 두 가지가 다 겹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항공기 민항기 제작사가 세 개가 있었는데
1: 네.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잉, 그다음에 맥도날드 더글라스, 그다음에 록히드 이렇게 있었는데 록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그게 그 롤스로이스 엔진이었었는데
1: 네.
0: 엔진 개발이 늦으면서 이게 적절한 타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 가지고 뭐 좀 어디 뭐 뇌물도 제공하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일본 전에 다네카 스캔들이라고
1: 아, 예.
0: 있었었죠.
1: 네.
0: 그분이 미국 로키드에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1: 아.
0: 그 이제 일본의 항공사한테 이거를 이거 이 기종을 사 압력을 행사했다가 구속이 되고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이미지도 많이 탈색이 되고 그래서 로키드가 가장 먼저 민항기 대열에서는 탈락을 하게 됐고요.
1: 예.
0: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1990년대 초에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됐잖아요.
1: 네.
0: 냉전이 종식이 되면 원래 이제 항공우주 기업들은 군수 기종을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1: 네.
0: 이게 고객이 이제 없잖아요. 예전보다 그런 전투기, 폭격기 안 사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이제 비상이 그러니까 항공기 제작사들 보잉과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비상이 일어났고
1: 네.
0: 또 일부 기종의 사고 레코드를 가진 회사들이 좀 있었고
1: 네.
0: 그걸 결국 보잉과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합병해서 지금의 보잉이 됐죠.
1: 네.
0: 뭐 유럽 에어버스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는 네. 않았고요.
1: 그래도 유럽에는 사브인가 이런 데도 비행기 만들지 않았나요?
0: 사브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그
1: 포커.
0: 포커. 예. 네덜란드. 예. 맞죠. 그게 90년대 중반까지는 했었는데
1: 예.
0: 이게 큰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1: 아.
0: 또 보잉과 에어버스의 틈바구니에서
1: 예.
0: 생기종을 개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개발비 이슈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이 회사들은 더 이상 항공 완제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러면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민항기 사업에 좀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 관점에서 산업의 특성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0: 그렇죠.

0: 물론 내부적인 오판도 있었고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그 군수적인 목적에 발주가 줄어든 여러 외부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규모의 경제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점 뭐 이합집산해서 인수합병돼서 큰 회사들이 생겼는데 뒤늦게 우리가 어딘가와 뭐 협력해서 이 민항기 사업에 뛰어든다. 이거 될까요?
1: 사실 좀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저력들을 잘 활용한다면 저도 안 될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이제 네. 남미 순방을 하시면서 브라질을 방문하셨을 때
0: 네.
1: 우리 항공회사 중에 카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 카이가 브라질의 그 엠브레어라고 하는 그 세계 3위의 민항기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0: 네.
1: 거기랑도 이제 그런 전반적인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그때 이제 그 관점은 지금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항공기 제작사들이 이제 기존의 지금 주력 기종인 737이라든지 320 같은 이제 그 150석에서 200석급의 비행기가 이제 다 만들어진 지 737은 벌써 한 60여 년이 넘어가는 시점이고 네. 그리고 에어버스도 320이 30년 이미 넘어갔어요.
0: 네.
1: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들은 사실 이런 저희 민간 항공업계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엔진을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일부 좀 가볍게 해가지고 하는 일부 일종의 버전업 전략으로
0: 네.
1: 갔었어요. 그게 이제 보잉은 737 맥스라고
0: 네.
1: 그러고 에어버스는 A320 애니어 뉴 엔진 옵션이라는 기종들이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50년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종 되겠느냐. 또 그러기에는 또 의문부호가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엠브레어도 엠브레어의 주력 기종은 이제 70석급부터 130석급에 그러니까 보잉과 에어버스가 만드는 기종보다 한 단계 아래급의 기종들입니다.
0: 네.
1: 우리가 보통 리저널 제트라고 하는 기종과 그다음에 약간 지성간에 들어가는 비행기의 중간 형태의 비행기들을 잘 만드는 게 그 브라질의 엠브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비행기를 안 만듭니다만은 그 캐나다의 범바디에르.
0: 네.
1: 이 회사들이 고급의 비행기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었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뭐 카이와 엠브레어 간의 그 MOU를 했던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대형기는 아니고 중형기에 가까운 기종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먼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1: 아직은 그 급에 어떤 비행기를 갈 건지는
0: 예.
1: 아직은
0: 아, 미지수군요.
1: 뭐 밝혀지진 않았어요.
0: 네.
1: 그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 분들이 많이 이제 협상과 시장 분석을 하시면서 또
0: 네.
1: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정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브라질 갔다 오신 이후로 그 정부 내에서 이런 정부 부처들이 이제 기능들이 많은데
0: 예.
1: 이제 우주항공청도 있고
0: 예. 뭐
1: 산업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관 부처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도 이런 당장의 완제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진 못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을 해줘야 될 텐데
0: 예.
1: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이제 범정부 협의체도 만들고 또 최근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은 7대 시드 프로젝트 미래를 담보하는 그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0: 네.
1: 거기에 항공우주 분야에 마침 그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는 그 아직은 완제기를 자체적인 것은 가기는 어렵겠으나 그런 기반 기술을 가져가고 그 산업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그런 기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 안에 중간 단계로 민항기 국정된 개발을 좀 이제 글로벌하게 한 가져가 보자.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제가 첫 번째 방송 나와서 잠깐 얘기했던 일본이라든지
0: 네.
1: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가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국내 다른 도시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1: 그렇죠.
0: 장거리 노선의 시장 규모가 큰 겁니까? 아니면 이런 중단거리도 시장 규모가 만만치 않은 건가요?
1: 일단 기종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150석급에서 200석급의 항공기가 전체 시장의 한 60%가 넘습니다.
0: 예.
1: 세계 항공 교통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0: 예.
1: 미국의 이제 국내선이 전체 교통량의 한 40%가 조금 넘어요.
0: 어마어마하네요.
1: 미국은 이제 워낙 이제 크고 하다 보니까
0: 예.
1: 이제 덩치가 큰 뭐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것도
0: 예.
1: 무시 못하죠.
0: 네.
1: 게다가 중국은 내수 수요도 많지만 장거리 수요도 또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주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고
0: 네.
1: 유럽도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기도
0: 네.
1: 하고요.
0: 그러면 이 아까 말씀 주셨던 엠브레어랑 우리가 전략적으로 MOU 체결했던 그 뭐 중형기에 가까운 사이즈도 굉장히 시장성은 있는 거라고 봐도 되네요.
1: 이게 중형기일지 모르겠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부분들도 사실 그거를

0: 조금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시계를 앞으로 좀 돌려서 예. 미국이 이제 그런 그 항공사들이 전성시대가 된 게 대략 한 1970년도 한 60년대 후반에 70년도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항공 요금 같은 걸 정부가 컨트롤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요금이 다 똑같은데 그럼 우리는 뭘로 승부해? 노선망.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얼만큼 편의성. 그래서 뭐 고객 편의성 중에는 뭐 기내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 그때는 기내식도 되게 풍성하고 뭐 옛날 자료 사진을 보면 그랬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78년도에 딜레귤레이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시장 경쟁 그 제한법을 이제 이거를 철폐를 한 그 규제 완화법을 발표를 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적자 생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적자 생존은 이제 결국 요금이라든지 그만큼 그 고객들한테 얼만큼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갔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승부하던 항공사들이 그 이제 시장에 보면 작은 공항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기와 메가 그 허브까지 가는 비행기도 필요한데 그때 예. 미국은 그 비행기를 만들진 않았거든요. 보잉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잉 에어버스는 둘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50석급 비행기를 만들었던 시절이었었고 150석급 또는 완전 초대형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때 30석급에서 그 70석급 비행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당시에 마침 브라질의 엠브레어, 그다음에 캐나다의 밤바디에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일부 아까 전에 뭐 사부도 그런 축에 속하기도 했었고,
1: 네.
0: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시장이 이제 틈새 시장으로 또 열려기도 했었었죠.
1: 네. 네. 그럼 지금 가끔 연예인들 타거나 유명인들 타는 전세기,
0: 네,
1: 그 사이즈는 누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0: 그것도 이제 그것도 만드는 회사가 많은데
1: 예.
0: 그거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라는 시장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 엠브레어, 그다음에 프랑스의 다소, 뭐 걸프스트림, 뭐 범버디어 한 10개 회사 정도가 그런 비행기들 이제 다양하게 사이징별로 만들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건 자사의 별도 비행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
1: 네.
0: 737이라든지 320을 개조해 가지고
1: 아.
0: 원래 150명에서 200명 타는 비행기를 뭐 한 20명 정도 타게끔
1: 네.
0: 개조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의 걸프스트림 같은 비행기들은 실제 비행기 사이즈만 따지고 보면은 그런 비행기들과 또 크게 다르진 않아요.
1: 네.
0: 대신에 연료를 날개를 길게 해 가지고
1: 네.
0: 항공기는 그 날개가 연료통이거든요.
1: 네.
0: 길게 해 가지고 뭐 서울에서 뉴욕까지 작은 비행기인데도 논스톱으로 간다든지 그런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항공기를 만들곤 합니다.
1: 네.
0: 그 시장도 꽤나 큰 시장이긴 한데
1: 예.
0: 근데 이게 이 시장은 조금 다른 그 민항기 시장과 또 다른 측면이 아무래도 부자들이라든지
1: 예.
0: 이런 뭐 대기업의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1: 그렇죠.
0: 극도로 안전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는 뉴커머들이 막상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제가 바로 그 점에서 여쭤본 건데 우리나라도 뭔가 민항기 산업 하나 잘 키우면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어느 팀새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대형 여객기 맞불을 놓으면 좋을지 이런 관점에서 혹시 전세 시장은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그것도 안전 문제 때문에 쉽진 않겠네요.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항공기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개발을 하자는 거는 리스크가 대단히 큽니다.
1: 예.
0: 앞서 제가 그 로키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 네.
0: 로키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다른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다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비행기 잘못 만들었다 회사가 날아갔죠.
1: 네.
0: 로키드도 L-1011 비행기 만들었다가 회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군수로 완전 딱 돌아섰고요.
1: 네.
0: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비행기 잘못 만들면은 그 회사가 망합니다. 특히 민항기가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메이저와 우리가 그런 또 경험이 부족한데 대신에 우리가 부품들은 또 잘 만들고
1: 예.
0: 또 우리가 자체적인 그 전투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성을 좀 더 높여서 일단 우리가 메이저들과 먼저 그 민항기 국정운용 개발 형태로 들어가면서 시장을 좀 넓혀가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실제 그러면 아까 이 질문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도시와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들 그리고 두바이 얘기해 주시면서 허브공항인 두바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어버스를 많이 기종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0: 네네네.
1: 그럼 이거는 허브공항과 그냥 허브공항 역할을 안 하는 곳은 원하는 기종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기에 아주 공교롭게 금융 리스 상품이 좋았거나 그래서 그 기종을 많이 선택하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0: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는 있는데
1: 네.
0: 일단은 그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그 항공사가 해당 그 요금 전략을 잘 거기에 부합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기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그 에미리트 항공은 이제 그것에 아주 적합한 항공사였고 또 뭐 이제 중동에서 그 조달하는 부분들이 금융 조건도 좀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한번 발주할 때.

0: 전기를 많이 사면은 이제 볼륨 세일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다른 항공사들 A380 같은 경우에 다른 기종을 그러니까 그 기종을 채택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가져가진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의 이제 도입 기준으로 10대 아시아나가 이제 6대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그 전략으로 비행기를 들여오진 않았습니다.
1: 예.
0: 일종의 그런 탑 오브 더 라인 개념으로 가져왔었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A380이 그러다 보니 좀 시장 확대에 좀 다소 한계가 있었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쭉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나라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허브공항이니까 허브공항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여객기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0: 그렇습니다.
1: 또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군소공항들 활성화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럴 때 운행 대수라도 조금 안전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우리 자체적인 생산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럼 또 군소용 여객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봤고
0: 그렇습니다.
1: 또 방위산업적인 목적에서 또는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에서 우리도 조금 시장규모 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카이를 비롯해서 하나 쪽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하니 이런 회사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0: 네네.
1: 또 한편으로는 항공기 한번 잘못 만들면 이거 회사 날아간다 얘기를 해주셔서
0: 그렇죠.
1: 이 모든 조건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전략 전술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군용기는 전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지금 K21 예. 이제 곧 공군의 이제 인도가 되겠습니다만은
1: 예.
0: 이제 이런 비행기들을 좀 더 이제 계속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1: 네.
0: 그런 급들의 이제 다른 세계 유수의 다른 전투기들과 이제 뒤처지지 않게 또 최근에 이제 6세대 전투기도 만든다고 얘기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다 잘 봐야 되고
1: 네.
0: 그런데 시장의 볼륨만 터지는 거 봤을 때는 민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항기 국정대원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1: 네.
0: 한 가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항공기만 항공산업만 이게 덕을 보는 거냐.
1: 네.
0: 이게 또 그렇진 않아요.
1: 어.
0: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그 보잉 787 같은 경우에 그 탄소 복합제가 많이 사용됐다. 그리고 일본이 그걸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앞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그 비행기에 그 35%를 그 제작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이제 그것에 했던 그 중에는 탄소 복합제 섬유를 만든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1: 예.
0: 그러니까 소재 산업도 같이 공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1: 예.
0: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만큼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부품 장비까지 항공 산업을 기화로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이 항공산업이 그런 분야 선두가 서는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안전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네네.
1: 항공기 제작에서 안전 문제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0: 안전 문제야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항공 안전 규정은 다 필요서해졌다.
1: 네.
0: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장 소홀하게 하기가 어려운 분야죠. 가장 안전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가 되면서도 그 다음에 그 실제 그 비용이라든지 또 너무 안전을 또 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뭐 가장 안전한 거로 따지면 강철 같은 거를
1: 네네.
0: 딱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면 좋은데
1: 무겁죠.
0: 무겁죠.
1: 네.
0: 그러면 안 되죠.
1: 네.
0: 그런 분야들도 이제 소재 기술들이 좀 많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래 먹거리를 다양화해야 되고 또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민항기 산업 우리도 잘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오늘도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항공우주산업협회 이성일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0: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제...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 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채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K-POP 콘서트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암표 거래가 올해 약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12만 9,528건의 암표 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암표 거래가 확인된 플랫폼 비중은 티켓베이가 65.4%로 가장 컸고 이어 X는 19.48%, 번개장터 11.32% 순이었습니다. 암표 거래는 2024년에 1만 6천여 건에서 2025년은 12만여 건, 올해는 약 13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공무술 승단 심사 과정에서 겨루기를 하던 20대 부사관이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만에 숨져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 체육관에서 특공무술 승단 심사를 받던 20대 하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하사는 곧바로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일주일 만인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유가족께서 아들의 죽음이 보다 의미 있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 씨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 연락을 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모두 29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10대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 대상지 용도 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되자 서울시가 오늘 항소심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1200만 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공익적인 행정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7개월 동안 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른 23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나이가 꽤 들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할 때 늦깎이 글 공부로 발음하면 틀린데요. 정확한 발음은 늦깎이 글 공부입니다. 나이가 제법 들어서 뭘 시작한 사람은 늦깎이가 아니라 늦깎이. 글을 배움은 글 공부가 아니라 글 공부로 발음해야 맞습니다. 글 공부엔 다른 뜻도 있는데요. 글의 속뜻은 익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도 글 공부라고 합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미국의 그룹 그린데이의 이 노래가 담겨있는 앨범 아메리칸 이디엇은 당시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한 일종의 컨셉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뮤직비디오도 당시 이라크전에 참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하지만 이 노래만큼은 팬들 사이에서 앨범의 맥락이나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로 이해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이 곡이 그린데이의 보컬 빌리 조 암스트롱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빌리 조 암스트롱이 10살 때 9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랜 시간을 거듭해서 쓰게 됐다는 이 노래. 매년 9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가을처럼 여전히 우리 귀에 들리는 곡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그린데이의 라이브입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0: 9월 17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무대 그린데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였습니다. 7443님 신청곡이었어요. 9월은 라이브 특집이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닌가?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인가? 이런 생각 잠깐 하시고 계셨나요?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고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라이브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사실 9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은 추석 연휴여가지고 이 추석 특집하고 좀 겹치고 해서 9월에는 라이브 특집을 살짝 쉬어갈까? 그 생각을 했는데 유난히 9월에 라이브 신청곡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월까지 넘기기에는 여러분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결정했습니다. 9월의 라이브 특집 9월 셋째 주 목요일 오늘 이 시간에 하기로. 그래서 덕분에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도 이 라이브는 9월에 들어야죠. 9월을 넘기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이번에 라이브 특집에 듣고 싶다고 이제 신청해 주신 음악들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어떤 무대들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도 나오는지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요. 또 10월에 듣고 싶은 10월에는 마지막 주에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라이브 특집도 듣고 싶은 음원들 지금 미리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6: This is from 72 also, about being on the road. It's called Turn the Page. Yeah. One, two, three, and...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다음 주에 있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일찍 만나는 9월의 라이브 특집. 지금 들으신 음악은 밥 시거, 턴 더 페이지였습니다. 5856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무대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요, 테이크 댓의 노래지만 게리 발로우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1102님이 게리 발로우의 라이브로 신청해 주셨거든요. Back for Good. 그리고 김대호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조지 마이클 무대에 이어져요. Love's in Need of Today. 이렇게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이번 9월에는요, 다음 주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일찍 9월의 라이브 특집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무대였어요. Greatest

Love of All 074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음악을 듣고 있는데 위트니 휴스턴이 살아서 눈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진짜 목소리 하나로 이 전체적인 무대를 다 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현장성 가득한 분위기를 이 라이브 음원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5724님, 최근에 데이빗 길모어 라이브 앨범을 샀어요. Wish You Were Here 라이브 신청합니다. 다른 라이브 앨범이어도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데이빗 길모어 라이브로 듣죠? Wish You Were Here. 네, 라이브의 폼페이 앨범에서 준비를 해뒀고요. 이동은님, 너무 오랜만에 골든디스크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음악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음악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을이 돼서인지 다시 음악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생각난 게 골든디스크였어요. 이제 매일 출석할게요. 며칠 전에 프레디 머큐리와 데이빗 보위의 환상적인 보컬 하모니와 베이스라인이 멋진 언더 프레셔 라이브 영상을 봤거든요. 신청합니다. 라이브 버전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셨는데요. 웰컴 백입니다. 돌아오신 기념으로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리려고요. 그동안 음악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한동안 음악을 멀리하셨다고 했는데 뭐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여기에 계속 있다 보니 동은님이 돌아올 곳이 있었군요. 그것도 참 다행이긴 해요. 자, 돌아오신 기념으로 우리 골든디스크 안에서 라이브 특집할 때마다 작은 락 페스티벌을 열잖아요. 핑크 플로이드의 데이빗 길모어의 라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컬렉티브 소울의 The World I Know 박정식님이 이 라이브 버전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무대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동은님이 신청해 주신 퀸의 Under Pressure 라이브까지 세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데이빗 길모어예요. Wish You are here.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다른 달보다 한 주 일찍 만난 9월의 라이브 특집. 오늘 마지막 무대는 더 후입니다. 바바 오라일리. 김성민님 신청으로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10월의 라이브 특집은 10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문화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

0: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대인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최근 인사 논란과 연임 폐헌, 공소취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2: 김수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후보자라며 장외투쟁 검토에 나서는 등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전멸시킬지 말지 기로에 있다며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후티의 군사행동 자제를 이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우리 선수단 본진이 어제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처음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도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9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국정 지지율이 잇따라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현안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2: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됐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약 90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갈 예정입니다.
4: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3: 공개되는 여론조사마다 취임 후 최저치의 국정 지지율을 경신 중인 가운데 그 배경으로 지목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부터 불거진 의구심과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야권발 신양 로비 의혹 등 문제 제기로 도마에 오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등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을 인선한 배경과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대미 통상 협상 등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명확한 입장 표명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국정 동력을 되찾을 수

0: 뉴스 지여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라며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2: 유흥주점 업주 출신으로 알려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임상승인 관련 청탁을 전달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3: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그런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4: 그때는 그렇게
3: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4: 못 읽어요?
3: 제가 알 수가 없고요.
2: 불법 청탁 논란이 거셌지만 민주당이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댄세 의혹과 김 후보자는 연관이 없었고 가족 조합 의혹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후보자라며 부적격 의견을 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5: 아무 일정
6: 인사청문회법에는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2: 그러자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보고서 표현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표현, 이게 마치 불법인 듯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건 틀린 주장 아닙니까?
8: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주가 도서를 발전된 평가가 열었다는 의견이었음 하시기보다 의견이 있었음 정도로 표현해 주십시오.
2: 이제 대통령의 임명만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9: 악화된 민심이 확인이 되면 언제든 장에 나설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라면서 말씀드립니다.
2: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은 52.1%로 찬성 25.1%의 2배가 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만큼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22일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먼저 연 뒤 추석 민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위원장인 국토위와 산자위에선 홍지선,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미뤄졌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0: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임종득 의원만 참석해 부적격 의견을 남기고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10: 아들이 7억 상가매입을 최근에 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인사검증 기간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의 실패입니다.
0: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들의 상가 투자는 당시 외국에 있어서 몰랐다고 답했고
11: 이모가 조카한테 이모부하고 7억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12: 아마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 철거민 특공으로 받은 서초동 아파트로 수십억 차익을 얻었다는 비판에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13: 그 보상이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과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0: 또 장교 복무 중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한 아들 논란에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4: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부대에서 특별관리, 특혜 같은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3: 저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0: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5: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는 바꾸겠습니까?
16: 후보자님 답하십시오.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입니까?
0: 여당은 추석 전 상임위를 열어 홍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인데 두 상임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라 반대할 경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대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통령 모두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0: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영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반년을 넘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지를 결정할 중대 기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전쟁이 끝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란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이란은 정말 합의를 보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중동 6개국 정상들과 만나 이란전 이후 구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폐제시키한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대표단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대표단과 수행원들의 유엔 총회 참석 비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드론 유격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에 예멘 국적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친 겁니다.
2: 사우디 깊숙한 곳의 공격 표적은 군사기지와 공군기지, 석유시설입니다. 후티 반군 수장입니다.
1: 후티 반군의 공세에 고전해온 사우디는 오만을 중재자로 삼아 후티에 2주간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의 요청을 받은 중국도 이란을 통해 후티의 군사 행동을 자제시켜달라고 비공개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2: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부상은 오는 22일에 개막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부상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파견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약 일주일 앞두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현지 시간 17일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고위급 왕래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 관계에서 정상 외교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양측은 평등, 존중, 호혜의 정신에 따라 다음번 고위급 왕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추진하며 이견을 관리하는 한편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양국이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한국이 미국에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자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감사 만찬에 참석해 미국에 대해서 지난 250년간 자유와 민주주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온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를 위해 미국이 보여준 오랜 우정을 기억하며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온도주에서 메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제조 술을 마시고 지난 2주간 최소 4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체포된 가운데 현지 주민은 야자나무 수액을 발효시킨 몽키테일이라고 불리는 현지 약초주에 메탄올이 섞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술을 마시면 섭취량에 따라 신장 기능이 멈추고 눈이 멀며 뇌가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과 전력가스 등이 오르며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잠정 생산자 물가지수가 7월보다 0.2%, 1년 전보다는 7.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최대 100mm 이상, 전남, 광주, 남부와 영남 해안은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0: 부산 21도 등 전국이 15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 해안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해안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요즘 마트나 과일 가게에 가보면 알록달록 잘 익은 제철 사과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고 합니다. 또 콜레스테롤 관리나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하죠. 간혹 사과가 다니까 혈당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과는 생각보다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가올 추석에 열량이 높은 음식들 평소보다 많이 드시게 될 텐데요. 식탁 위에 사과도 곁들이셔서 기름진 속도 달래고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8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볼까요? 서울 19도, 부산 23도, 대구 23도, 대전 21도, 광주 21도고요. 강릉은 19도, 제주 23도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고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 쓰시면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선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성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2: 9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가장 적고 혼란을 줄이고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예방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면서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청주의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는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교사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지난 2일 오전 A양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이를 제재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 서너 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고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A양의 학부모는 B씨가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소리를 질렀으며 폭행을 말리던 교감도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모두 100회에 가까운 방화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어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올해 1월과 2월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포함해 남원과 함양 일대에서 모두 3차례 산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무려 96차례 방화를 저질러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에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한 바 있는데요. 2021년 출소 이후에 또 산불을 질렀으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북 울진의 한 금광에서 천장에 바위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반쯤 울진군 북면의 한 금광 갱도 안에서 작업자 두 명이 무너진 바위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60대 작업자가 바위에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작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갱도 내부를 정리하던 중에 위쪽에 있던 바위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갱도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드디어 아이시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내일 개막을 합니다.
3: 맞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20번째 하계 아시안 게임이 되겠고요. 이번 대회는 1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아이치현 나고야의 파르나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16일간 이어집니다. 경기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일본 아이치현 내에 19개 시에서 펼쳐지고요. 네.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등에서 나눠서 개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은 도쿄에서 네. 열리는 일정이 이어지고요. 이미 농구, 축구, 배구 등 구기 종목

0: 선수들은 일정을 시작해서 네. 남자 농구는 토너먼트를 치르고 있고 한국 선수단 본진은 어제 출국을 해서 현지 적응을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는 1958년 도쿄, 94년 히로시마 대회 이어서 이제 역대 세 번째이고요. 32년 만인데 아시안 게임이 원래는 4년 만에 열리는 대회지만 네. 기억하시다시피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 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1년 미뤄졌었기 때문에 네. 아시아 스포츠 스타들은 3년 만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1: 네.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단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0: 이번 대회 43개 종목에 71개 세부 종목이 있고요. 네. 메달은 469개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45개국 약 1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크리켓과 바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단 규모는 1,052명이 되겠는데 네. 금메달 40개 이상 종합 3위가 목표입니다. 네. 일본과 이제 종합 2위를 놓고 좀 겨뤄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아무래도 일본이 홈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목표를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본과의 메달 격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도 과제로 삼았습니다.
1: 네. 신설된 종목들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아까 그 빠델이라는 종목이 좀 생소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테니스와 스쿼시를 접목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는 우리나라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신설 종목 중에 하나고 이번 대회 신설 종목이 또 있는데 가상현실을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가 있고요.
1: 버추얼 태권도?
0: 네. 가상현실이어서 예. 이 가상현실의 어떤 기구를 착용하고 태권도를 하는 그런 종목이라 저도 사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나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 그 선수들이 기계를 쓰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그 경기를 벌이는
0: 가상현실에서
1: 거군요.
0: 버리는 그런 약간의 게임 같기도 한.
1: 아, 그러네요. 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테크볼도 이번 대회 새롭게 도입된 종목인데요. 네. 제가 테크볼 대표팀을 대회 직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 테크볼 대표팀이 특히 한국 테크볼이 저변이나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네. 선수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거의 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선수들이 자신의 생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고 오로지 태극마크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선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네. 메달권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1: 대단한데요.
0: 네, 이미 일정이 시작이 됐고요. 예. 이준석 선수가 태크볼 남자 단식에서 준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내일 준결승전을 치르는데 여기서 승리하면 이 종목 이 한국 첫 메달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제가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축구와 탁구를 접목했다고 하니까 네트를 사이에 두고 네. 흔히 말하는 그 족구와 비슷한 느낌을
0: 맞습니다.
1: 좀 받습니다.
0: 쉽게 말하면 네. 약간의 기울어진 네. 약간의 그 경사가 있는 탁구대에서 네. 족구를 하는 또는 세팍타크로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탁구대와 비슷한 경사가 있는
0: 네,
1: 판이
0: 맞습니다.
1: 있는 거군요.
0: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대회가 열리는 나고야 상황이 좀 원활하지 않아 보여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0: 개막하기 전부터 날씨부터 운영까지 크고 작은 변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악재에 이어서 대회 운영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네.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나고야 일대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지하철역 등이 침수가 되기도 했고요. 네. 대중교통 운행에도 좀 차질이 빚어졌는데 지금 이번 아시안게임은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 운영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뭐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든지 뭐 유람선에서 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 특성상 일부 선수단 숙소가 폭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가 샌다고 계속 연락이 네. 오고 있고요. 예. 폭우 여파로 경기 일정이 바뀌기도 했고 우리 축구대표팀 같은 경우는 훈련장으로 이동할 차량이 아예 배차가 되지 않거나 다른 경기장으로 데려다 놓거나
1: 이런.
0: 네, 이런 일정이 좀 차질이 빚는 등 날씨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날씨는 제가 나고의 현지 취재진에게 알아본 바로는 맑은 날씨는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폭염이 이어질 거란 예보가 있어서 예.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운영이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걱정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지금이라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남자 축구 얘기 하셨지만은 국외 종목들은 뭐 이렇게 경기 수가 많아서 일찌감치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남자 농구

0: 일본과 중국이 4강 대결을 펼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 4강 정도에 올라오면 우승 후보들끼리 남는 거라.
1: 그렇긴 합니다.
0: 네. 어떤 팀을 만나도 힘든 대결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이란이 물론 껄끄러운 상대지만 이번 대회에서 이현중, 이정현 이런 선수들이 특히 우리 선수들이 좀 최고의 경기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고른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야말로 좀 이란 징크스를 깨고 더 높은 자리로 오를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남자 농구의 메달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축구와 배구도 일정을 시작했는데 야구도 곧 조별리그에 들어갑니다.
0: 일단 남자 축구는 카타르를 4-1로 이기고 대회 첫 승을 거뒀고 22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2차전이 있고요.
1: 엄지성 선수가 활약을 아주 해줬죠.
0: 여자 축구는 조별리그 첫 경기 미얀마 상대로 5골 폭발했고 어제 방글라데시와의 경기에서 6-0 대승을 거두고 2연승을 달렸는데
1: 네.
0: 우리와 같은 조에 북한이 있습니다.
1: 네.
0: 북한은요. 방글라데시를 10-0. 미얀마를 8-0으로 이겼거든요.
1: 아, 잘하네요.
0: 북한은 금메달 후보입니다.
1: 네.
0: 우리에게는 조 1위를 다퉈야 되는 상대이기도 한데 남북 대결이 조 1위를 놓고 펼쳐지는데 21일 있을 네. 예정이고요. 여자 배구는 2연승을 하면서 8강 진출을 확정했고 야구 대표팀은 오늘 나고야로 건너가는데
1: 네.
0: 21일부터 대만, 홍콩, 태국을 상대로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비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라운드 사정이 좀 좋지 않다고 해요. 게다가 첫 상대가 까다로운 대만입니다.
1: 예.
0: 우리가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면 대만은 꼭 이겨야 하는데 지금 KBO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하나의 왕행천 선수의 선발 등판이 지금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야구 얘기하셨는데 이제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대표 선수들이 없이 프로야구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0: 이번 주부터 이제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을 야구 경쟁의 큰 변수로 떠올라 있고
1: 예.
0: 기아 같은 경우는 김도영 선수의 공백을 15일 첫 경기부터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SSG에 3-6으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1: 네.
0: 어제는 그래도 키움을 상대로 2-0으로 이기면서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3위 LG를 다시 2.5경기 차로 추격하게 됐고요. 아시안게임 공백이 가장 큰 팀으로는 KT와 두산을 꼽고 있는데
1: 예.
0: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KT 7연승, 두산 2연승. 차출 공백의 변수는 조금 지나봐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1위 KT, 2위 삼성 2.5경기 차고요. 3위 LG, 4위 기아, 5위 두산, 6위 NC인데 두산을 바짝 추격하던 NC가 4연패에 빠지면서 두 팀의 승차가 다시 5경기 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두산이 조금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7위 SSG, 8위 한화, 9위 롯데, 10위는 키움 순입니다.
1: 네. 그리고 프로야구는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0: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 네. KBO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게 됐고요.
1: 네.
0: 메이저리그가 탐냈던 부산고의 하현승 선수가 1순위는 당연한 상황이고 신인 계약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게 벌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18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를 8년 만에 정상을 이끌었고 MVP까지 차지한 선수인데
1: 예.
0: 오타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투타가 모두 가능한 선수예요.
1: 네.
0: 키움이 당연히 1순위로 이 선수를 선발할 것 같은데 우리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은 그 계약금을 받았던 선수가 기아의 한기주 선수였거든요. 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선수가 아마도 이 금액을 넘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20년 된 기록이거든요.
1: 예.
0: 야구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현승 선수가 역대 최고 계약금을 받을 것이다. 이걸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최지만 선수 역시 어떤 팀이 데려갈지에 대한 관심이 네.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으로 모레노 감독이 모레노호 1기 선수들을 선발해서 발표를 했군요.
0: 데이터 전문가답게 1,700명 중에서 3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기존에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기존의 에이스들을 모두 불렀고요.
1: 네.
0: 정승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동경, 김봉수, 박태준, 구성윤 등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승선했고 유럽 무대에서 성장하고 있는 2006년생 김민수 선수도 생애 처음 A 대표팀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예.
0: 관심 모았던 이승우 선수가 분을 받지 못했는데 모레노 감독의 말에 따르면
1: 네.
0: 별다른 설명 없이 발탁되지 않은 선수들한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일단 본인은 이름값이 아닌 실력만 봤다고 밝혔는데
1: 네.
0: 새롭게 승선한 K리거들을 뽑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임시 감독보다는 단기 감독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던데 선수들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퇴장을 해버렸어요.
3: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김승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을 했습니다.
1: 네.
3: 국민의힘은 이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면서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을 했는데요.
1: 네.
3: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주요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라는 입장이고요.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이제 남은 건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졌는데요. 청와대가 아직 임명 시점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1: 네.
3: 대체적인 기류는 임명하는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탄핵 얘기까지 꺼냈더라고요.
3: 네, 장 대표가 보고서 채택 직후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고 꼬집었습니다.
1: 예.
3: 죽어도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김승원 후보자 임명 문제를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연결을 하면서 대여공세 수위를 굉장히 좀 높인 건데요.
1: 네.
3: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 보고 대회를 열고 이후에 추가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국방위원회도 어제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고요.
3: 네. 국방위도 강신철 후보자의 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철거민 특별공급도 장남의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라면서 이에 반대에 퇴장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됐나요?
3: 네. 이쪽은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1: 네.
3: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이번 개각 후보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이 후보자가 유일했습니다.
1: 네, 차관이 승진을 한 경우였고 그래서 가장 좀 뭔가 조용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3: 사실 이영일 후보자가 그 지명이 됐을 때부터 야당에서도 그렇게 주요한 쟁점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이영일 네. 후보자는 그래도 이전부터 계속 정책을 총괄해왔기 때문에 뭐 네. 기조에 대한 찬반이 있겠지만 능력이나 자질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그리고 산자위에서도 홍지선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네요.
3: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상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1: 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0: 공연의 일정은 그냥 취소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원래 어제 한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소영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취소가 됐고 국토교통위도 홍지선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1: 네.
0: 두 후보자 모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 네. 장관 후보자들은 사실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1: 네.
0: 근데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이 227, 반대가 28, 기권 1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도 뭐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는데 찬성이 꽤 나온 거고요. 앞서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여야 함께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을 한 바 있고요.
1: 네.
0: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면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1: 예.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아주 길게 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비는 자리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네. 후보 두 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번에 채택이 된 김성수 후보자 말고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싸고 여전히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지난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재청을 했지만 논란 끝에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새 후보를 재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가운데 어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입법행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그 역시 고유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재재청 갈등을 직접 뭐 언급하거나 명시한 건 아니지만
1: 네.
0: 쉽게 해서 갈등 관계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뭐 20일 넘게 재재청이 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예. 대신 좀 방어에 나섰는데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했고
1: 네.
0: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기소에 반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당시에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1: 네.
0: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것도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한 취지라고 밝혔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서는 오히려 재수사를 명령을 했고
1: 네.
0: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됐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다라면서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 네. 근데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의 추가 검증까지 이제 지시를 했었잖아요. 청문회까지 열리게 될까요?
0: 네. 사실 청와대가 행안부와 별도로 대통령의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명 철회보다 청문 절차 진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네.
0: 김민재 차관은 추가 검증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요청서도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와대에서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0월 2일에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설명도 내어놓았습니다.
1: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권 안에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0: 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통령에게 직접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 네.
0: 김 후보자를 검찰 수사권 사수에 선봉장을 자처했던 인물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0: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김 후보자가 과거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수사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패거리가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시킨 하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수청장 맡겨선 절대 안 된다라고 했고요.
1: 네.
0: 그 외에 이제 박주민 의원과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명 처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1: 예.
0: 검찰 개혁 의지가 분명한지 추가 검증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어놓았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추가 검증이 아니라 아예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 네.
0: 김준영 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명된 후보자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증이 아니라 잘못된 인사 지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친윤 간별이 이번 인사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천됐던 사실은 검찰개혁 적임자를 바로잡다는 게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여권에서 다 반대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처럼 중수청은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맞는 게 본래 목적이라면서
1: 네.
0: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1: 수사에 강점이 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판사 출신들 처장들을 연달아서 했지만
1: 네.
0: 성과는 미진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각종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주장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기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경기 남부벨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더라고요.
0: 네, 이기인 위원장이 우리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당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핵심은 경기 남부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화성, 수원, 용인, 성남, 평택, 오산을 전략지역으로 묶고 경기 남부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당의 인력과 조직,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1: 네.
0: 역대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지난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인사들은 다음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제외하고 지역구 출마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어놓았는데요.
1: 네.
0: 특히 천하람 원내대표의 순천갑 조직위원장 신청을 반려하고
1: 네.
0: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의원에게 경기 남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경기 남부벨트 구상을 내놨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도 관련해서 좀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 예.
0: 이긴 위원장은 어제 자신이 발표한 쇄신안 이준석 전 대표와 일절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거리를 뒀습니다.
1: 네.
0: 이준석 의원도 쇄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서 창당의 공로도 이름의 무게도 저와의 친분도 예외를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 네.
0: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경기 남부 출마를 요구한 것도 사전에 합의를 마친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큰 쇄신 방향에 천 원내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럼 천하람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왔나요?
0: 네. 어제 오후 SNS를 통해서 순천 출마를 만류하는 것은 청천 병력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 방침을 재검토해달라 공개했는데요.
1: 예.
0: 2020년 정치 입문 때부터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고
1: 그렇죠.
0: 가족까지 다 지고 순천으로 이주해 있다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정치적인 기반은 순천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어제 천 원내대표가 이렇게 SNS 글을 쓰기 불과 몇 시간 전 아침 라디오 때만 하더라도 이기인 위원장에게 힘을 막 실어줬었거든요.
1: 네.
0: 당 내외 구성원들의 신임이 높다. 구성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이기인 비대위원장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1: 네.
0: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인물에 첫 쇄신안이 자신을 지목하게 됐고 취임 당일부터 본인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1: 네, 천하람 원내대표 예전에 뭐 정치권에 처음 활동하기 시작할 때 춘천 무슨 당협위원장 이런 직함이 늘 이제 같이 생각이 났는데 네. 반발을 하는 거군요. 당내에서는 이기인 비대위에 대해서 이제 불만과 우려 목소리

0: 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결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김철근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긴 위원장이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게 무슨 쇄신이냐라고 비판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상의도 없이 비대위원장을 정한 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 예.
1: 김성렬 전 최고위원도 왜 쇄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면서 비대위원을 뽑기도 전에 쇄신안 먼저 발표하는 거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 임신 중지약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년 1분기 도입이 목표라고 밝혔어요.
1: 사실 여성계 수건 사업이 이번에 해결이 되게 됩니다.
0: 네.
1: 정부가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먹는 임신 중지 약물을 내년 1분기까지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0: 예.
1: 현대약품이 임신 9주차 63일 이내에 사용하는 이 복합제 미프진 미소의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식약처가 심사를 하게 되고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직접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는데요.
0: 네.
1: 제도가 정비되고 나면 약국으로까지 거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도 한번 문재인 정부 때랑 윤석열 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0: 네.
1: 이번에 좀 많이 숙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4: it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날씨 어떤지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오늘은 계신 곳에 따라 날씨가 꽤 달라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경남 지역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대 80mm 이상, 특히 오늘 아침부터 낮새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전남, 경남으로도 5에서 20mm 정도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산맥 넘 서쪽 육지역으로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3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대구 부산 25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2645님이 광주는 하늘이 흐리네요. 맑은 가을 하늘이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송창식의 푸르는 날 신청하셨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하늘이 맑게 드러난다는데 가을이 짧을 것

같아요. 날씨 맑은 곳에 계신 분들은 이 파란 하늘 한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2645님께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 사회에는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조대원과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위험할 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참담한 광경을 자주 보다 보니 정신적인 충격이 누적되는데요. 고통을 치유할 지원 체계가 미흡한 탓에 홀로 아픔을 참거나 술에 의지하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 개인을 넘어서 사회 안전에도 힘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0: 사실 MBC 라디오.
1: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렸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S&P 500 지수는 1.14% 오르면서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1%, 1.69% 상승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도 이틀째 하락해 브렌트유는 0.95% 내린 배럴당 104.82달러,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51% 떨어진 배럴당 101.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현지 시간 23일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에게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라고 미국의 한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시 주석이 미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부상은 오는 22일에 개막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부상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 7년 만에 파견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세 고전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2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레바논의 친이란 매체 알마야딘이 현지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 남부, 강원 동해안에도 오후까지 20mm 이하의 비가 오겠고 부산과 울산에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19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강의하는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수강생은 면접장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인생 첫 면접 때 긴장해서 대답을 짧게 했

그러니 면접관이 화를 냈답니다. 그 후로 더 겁을 먹고 말이 더 서툴러졌죠. 또 다른 수강생은 유독 어른들 앞에 서면 위축돼서 말을 못하는데요. 어릴 때 엄한 아버지가 툭하면 말을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떨리게 하는 상처가 내 말에서 비롯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데요. 2부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죠.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대담 진행합니다.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한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그리고 오정원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여성의 부위원장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10: 난 280층이요.
9: 쟁은...

0: 있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도마가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도마가입니다. 왔다다 뚜루개님. 대구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 살살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3: 가을비 내리면 더 추워지시겠는데요. 그죠?
4: 그러니까요. 네. 대구는 비가 오는데 혜인님이 세종에서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세종. 하늘이 높네요. 느낌표 3개. 진정한 공활한 가을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3: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넓어요.
4: 그러니까요.
3: 세종과 대구는 엎어지면 코다울 때인데.
4: 아, 그래요?
3: 하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방금 전까지 비가 왔는데 딱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가 뚝 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4: 전 서울에서도 경험해 봤는데요.
3: 아, 그래요?
4: 네.
3: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넓다.
4: 너무 넓다.
3: 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권휘닝님. 아침 일찍 출근하게 돼서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서 다른 버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늦진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3: 뭐 다른 버스도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만 이제 그 회사 앞에서 좀 멀리 내리게 되면 이제 뛰셔야 되겠죠. 뭐 운동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4: 네, 제비 왠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죠?
3: 저 뭐 삐딱선 이런 데까지 내가 삐딱선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4: 네, 호랑이님이 아침에 보는 삐딱한 시선 집중과 함께합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그만 보고 싶은데. 그래도 아침은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 삐딱하게 아침만 집중하신다고 합니다. 삐딱하게 한번 가보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5: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은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파의 목소리는 누그러지지 않았는데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6: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안치느니 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입니다. 대통령님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3: 네, 추미애 경기지사는 법무행정을 마비시킨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삐딱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지형이 연출될지 어제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각을 틀어서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목소리 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4: 얘기가 안 들리죠?
3: 거의.
4: 그렇게 빼먹을 많이 하는 한동훈 의원도
3: 네.
4: 전혀 얘기가. 네.
3: 별로 지금 접한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 나서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굳이 나설 이유?

0: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어떻게든지 간에 태도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략 난감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무슨 일신상의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범 여권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논란과 공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말을 걸치기가 참으로 난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지용 후보자 문제 없다, 문제 있다. 양쪽에서 그 180도 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만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출국 금지 사건이나 독직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당시 검찰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범 여권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그때의 수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공통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똑같은 전제에서 출발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거꾸로 그때 이 수사 결과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만약에 치고 들어가면 김지용 후보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저는 근데 그때 이러이러게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라고 오히려 말할 기회를 부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김종 후보자에게 자리 깔아주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든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네, 이현우님. 만족하는 인사니까 국민의힘이 조용한 건 아닐까요? 라는 관전평. 네. 반면에 적토마님은 인사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반면에 트리바이더 스트림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수청장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이선아님은 검찰 개혁한다더니 이제는 누가 더 우리 편인가로 싸우는 겁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인지가 중수청장 검증과 그렇게 상관이 깊나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하평파님은 김지용 후보자 왠지 삐딱한 인사 같습니다. 부적격 같아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네. 국민의힘도 조용하지만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요즘 SNS에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거의 폭풍 글을 올리고 있는 한동훈 의원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한동훈 의원도 김지용 후보자 잘 알 거 아니에요.
0: 네.
1: 한마디도 안 해요.
0: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 기본 스탠스 전제를 어디에 놓고 출발할 것인가 해서 고민이 있나 보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1: 네.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보내지고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부동산 관련 소식 두 가지 묶어 전해드리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세입자가 현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을 청구하면 이 기간까지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갱신 청구권이 법에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임차인이 그 갱신을 청구하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얘기냐라는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걸 더 연장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따라서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하나고요. 두 번째 농지 전수조사 관련한 이야기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청와대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정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언론 공지였습니다. 자, 정부와 지자체가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0: 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284만 필지, 전체 27%에 해당하는 농지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고령, 질병, 상속 등의 이유로 휴경을 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전부 농지법 위반으로 분류를 하면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잇따라 나왔었던 거거든요. 바로 그걸 고려해서 청와대가 어제 언론 공지를 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의 뉴스와 지금 전한 뉴스를 묶어서 이야기라면 총평부터 하면 잘한 결정이다. 현실을 반영하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평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냐? 그럼 애초에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다. 내지 섣불렀던 것이다. 설익은 것이었다. 이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제 가서 아뜨거 해가지고 입장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비판적 평가도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잘했다라는 평가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다.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인데이 드리밍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사는 필요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마스터 조이님,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이비처럼 계속 삐딱하네요.
0: 오늘 삐딱이라는 용어가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이름 없음님은 부동산 정책이 결국 이거저거 다 봐주고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는 느낌은 또 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반응과 물음들이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0: 그러게요.
1: 어떻게 말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쿠팡 관련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민 국적법 개정안을 심사를 했는데 이 법안의 다른 명칭이 뭐냐? 우리 영토의 사기꾼 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그렇죠. 근데 이 심사 과정에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가담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국무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국이 훌륭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쿠팡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심지어 최고 경영자, 범킴 씨 얘기하는 거죠. 최고 경영자를 체포하겠다고까지 위협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이나 CEO를 추적 체포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오고 싶다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의 팀이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 이라고 했는데요. 주병규 공정거래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물어보겠습니다. 상대국 정부 고위 인사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자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요지에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국은 둘째치고 상대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주병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비자를 한번 거부해 보시죠, 그러면.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미국 정치인들은. 네? 이 사람들 로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선 좀 지켜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 네, 멋진 오빠님 지금 전해주신 뉴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토모님 참 기분 나쁜 뉴스네요.
0: 열받는 뉴스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라면.
1: 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불법 선행매매로 85억대 부당이득을 취해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와 기자 일당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소장이 보도를 탔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2020년 회계사 출신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종합경제지 기자 B씨가 특징주 기사가 노출되면

0: 진위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을 노려서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호재 기사를 통해서 주가를 띄운 뒤에 되파는 선행 매매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범행을 모르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 명의 기자를 피라미드 방식으로 계속 포섭을 합니다. A, B, C, D, E, F, G, H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6, 7명의 A는 회계사니까 빼고 6, 7명의 기자를 포섭을 해가지고 특정 주식, 특정 종목 관련 기사를 쓰게 하고 띄우고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해가지고 85억 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고 하는 게 공소장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자 맞습니까? 네? 범행 조직의 행동대원이라고 표현해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까지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과정에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아,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빠져나간 기자도 한 명은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은 전체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거고 도대체 기자의 양심은 쌈싸먹었느냐?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돌콩님, 나라사랑님 등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다단계네요, 다단계.
0: 피라미드라니까요.
1: 네, 라고 올려주셨고 김창면님이 패는 진실이어야 하는데 라고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면 패가 망신 가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0: 가야죠. 패가 망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해당 기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해당 기자가 출구한 기사를 버젓이 게재했던 해당 언론사 물론 몰랐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용당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는 전부 봅시다. 네.
1: 네, 당군신하님. 와, 이 뉴스 너무 어지럽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짱구님은 내가 이래서 주식을 손해를 보고 있나 봅니다.
0: 그거는 좀.
1: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좀,
0: 네. 뭐 그렇게 네. 위안이 된다면 뭐 제가 굳이 뭐 뜯어 말릴 것 같지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네.
1: 네, 왕거미님. 돈만 주면 다 합니까? 그게 기자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던 거 저희도 전해드렸고 성토한 바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때 윤석열 피고인은 피고인 2로 표기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에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네, 이유는요?
0: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실명 공개는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거부를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건 가능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근데 왜 이걸 한쪽으로만 보느냐.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법률 위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법조문 따져가면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역사의식 좀 가져라. 그때 성토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그 등장인물들을 비실명화하는 것은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사건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담자들이. 그다음에 비실명 처리한다고 모릅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다. 그 점을 확인한 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데이지님 당연한 걸 법원이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좀 꼬집어주셨고 신원서파님도 제이비와 비슷한 의견. 내란 사건입니다.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올려주셨고요. 적토마님 금요일 화나는 기사만 차고 넘치네요.
0: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

0: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 정부가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발표합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최고 가격을 통해서 값을 계속 누르자니 정유사 손실이 계속 쌓일 거고, 또 이걸 풀어버리자니 물가가 걱정이고, 정부의 고민이 좀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해야 되는 가구만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돼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띄우고 내릴 때마다 이착륙 수당이라는 걸 받는데요. 그동안 이게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비과세 수당이었는데 최근에 국세청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9월 1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수 기자,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기름값 이야기 먼저 좀 해보죠. 국제 유가가 뭐 다시 100달러 위로 튀어오르고 계속 불안불안한데, 요즘 뭐 주유소 가격은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한 달 전 가격이나 뭐 요즘 가격이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네. 정부가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정부가 오늘 새로 발표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우리 정유업계 유가 기준이 되는 두바이 유가 이제 지난달 20일 배럴당 95.6달러에서 이달 16일 128달러까지 뛰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33% 넘게 뛴 건데요. 예. 이렇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죠.
0: 이론적으로는 기름값 상승분의 대략 반 정도는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돼서 올랐어야 되는데 한 15%나 20% 정도가.
3: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국내 주유소 가격은 비교적 안정돼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내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것은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0: 그게 뭐였죠? 석유 최고 가격제가?
3: 네. 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가격 상한을 둬서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그 상승분이 국내 공급 가격에 좀 반영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0: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더라도 주유소에는 싸게 보내라. 네, 나중에 맞습니다. 정부가 정산해 줄게.
3: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적용되고 있는 9차 최고 가격의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까지만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주유소에 보내는 가격이.
3: 네, 맞습니다. 예, 예. 지난 6월에 7차 최고 가격을 정한 이후 9차까지 그대로 최고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오후 6시에 10차 최고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0: 이게 정부가 이렇게 눌러주지 않았으면 주유소로 보내는 가격이 한 2,000원 가까이 됐을 거고. 네. 그럼 거기에 주유소 마진까지 더하면 꽤 됐을 텐데. 그렇군요. 오늘 발표하면, 오늘은 조금 더 올려라라고 하면 오늘 밤에 주유소 가야 되는 건가요?
3: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당장이라도 주유소 가서 좀 이렇게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네, 올해 오늘도 그냥 동결하지 않겠냐, 그대로 최고 가격을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0: 그러니까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
3: 네, 맞습니다.
0: 그죠? 안 올리면 안 올렸지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 혹시 비어 있으면 오늘 넣는 게 안전하겠네요.
3: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리지는 네, 않을 것 같으니까요.
0: 얼마나
3: 네,
0: 한다고 꼭 이런 거는 꼭 챙겨주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0: 그러게.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요? 이게 이란 전쟁 금방 끝날 걸로 생각하고 갑자기 충격만 좀 막아보자 해서 정부가 나중에 정부 돈으로 정산해 드릴 테니 그냥 좀 낮추고 갑시다라고 한 건데. 네. 정부도 이렇게 오래 갈 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계속 눌러가면서 손실을 보기도 어렵고. 네. 이게 이제 승용차 모는 국민들 보조금을 전 국민이 나눠서 내주는 거니까 약간 역진적이기도 하잖아요.
3: 맞습니다.
0: 그러니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3: 네, 이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 다 세금이죠. 사실 올해 2분기와 3분기 이 정유사 손실 정산을 위해서 4조 2천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 확보를 했고요. 예. 4분기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 4분기 시행에 대비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 4,500억 원 가량을 편성

0: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올해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해서 마련하거나 편성한 재정 규모가 5조 6천억 원가량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걸 세금이니까 이제 정유사에게 제대로 나눠줘야 될 텐데 그대로 이제 정유사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유사가 실제로 얼마를 손해봤는지 원가를 따져서 보전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1: 정유사는 그냥 저희가 마진 붙여서 팔았으면 저희가 벌 수 있는 돈 다 주세요. 준다고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당신들이 손해본 걸 얘기하라고 했어. 야, 여기서 이익까지 보려고 그랬어?
0: 네.
1: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니까 이게 처음 얘기랑 다르네. 먼저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고 듣긴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를 손실로 인정할지를 이제 정부와 정유업계 사이에서 지금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가격제가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지금 그 손실을 현재까지는 떠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추석을 앞두고 이 최고 가격을 올리면은 이 국내 기름값과 물가 부담으로 당장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최고 가격제 도입 당시보다 지금은 그래도 환율이 낮아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환율 하락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아마도 계속 이제 최고 가격제가 낮아지진 않고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정유사와 정부의 이런 갈등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부의 골칫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환율이 한 달 새 10% 내렸으니까 유가는 30% 뛰었어도 대충 한 20% 정도 올라가는 거를 정부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고.
0: 네.
1: 추석 앞두고 하기에는 또 여론도 부담되고 물가도 부담되고.
0: 맞습니다.
1: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없는 게 좀 올라가야 소비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줄어드는 거지 계속 낮추면 소비도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이게 뭐 차량 2부제다, 5부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체감하는 가격이 이제 그대로니까
1: 예.
0: 사실상 많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걸 언젠가는 최고 가격제를 이제 없애야 될 텐데
1: 네.
0: 지금까지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배럴당 이제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최고 가격제를 없애다 보면은 이 물가가 한 번에 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로서는 부담인데 언제까지 이게 재정으로 이걸 메꿔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딜레마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조금은 좀 따라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유소로 가는 게 좋다.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수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는 건데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갭 투자는 안 되고 실제 들어가서 살 뿐만 집을 사라는 건데.
2: 네, 그렇습니다.
1: 계약하는 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한 서너 달 유예는 그동안 해줬습니다만.
2: 네네.
1: 세입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세입자분 나갈 때까지는 좀 봐주세요가 기존의 조치였고.
2: 네네, 그렇습니다.
1: 요거를 원래는 연말까지만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까지도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말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1: 겨우 이해했네요. 예.
2: 정부가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무주택자가 새낀 집을 사고 세입자 나갈 때까지는 실거주 2년 해야 되는 의무 밀어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1: 예.
2: 이미 지난 5월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 실거주 의무를 올해 연말까지만 밀어줄게요 하는 완화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 예.
2: 4개월 만에 또다시 내년 연말까지 유예를 허용한다는 완화 방안이 나와서 좀 주목이 돼요. 더 나아가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사는 경우에도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만 유예 대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 2년만.
1: 예. 예.
2: 이번에는 대상 범위를 이제 2+2, 그러니까 갱신 계약까지 넓힌 겁니다. 이 완화안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 집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샀는데
2: 네네.
1: 기존 세입자가 나가실 때까지는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2: 그렇죠.
1: 그때까지는 그럼 나 못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2: 네네.
1: 원래는 그렇게 새낀 집 사면 안 된다고 갭 투자라고.
2: 네.
1: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그분 나가실 때까지는 된다는 건데.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그분은 강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2년만 끝났으면 원래 그렇죠. 2+2를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새로 산 집주인도 저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가세요.
2: 네,
1: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좀 피해보자.
2: 네, 그렇습니다.
1: 그분이 2년 더 사는 경우까지도 봐줄게.
2: 네.

0: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를 최대한 거의 4년까지도 온 지금 집 사고 4년 후에 들어가는 것도 된다는 뜻이네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1: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3년 3개월 뒤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갱신 계약이 시행일인 예.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시작이 돼야지만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년 연말에 갱신 계약이 시작이 됐고 예. 새 집을 산 집주인이 내년 연말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한다면요. 새 집주인은 이 갱신 계약이 끝나는 2년 6인 2029년 연말까지 실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년 3개월 정도 실거주가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0: 이건 우리말인데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정책의 취지가?
1: 정부가 완화 방안을 내놓은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먼저 서울 전월세 물량은 1년 새 약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게다가 요새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전세 매물이 5건도 안 나온 곳이 수두룩하거든요.
0: 예.
1: 물량은 줄었는데 임대차 수요는 그대로니까 이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9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8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6억 3,662만 원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좀 심했다라고 평가되는 2022년을 지금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0: 예.
1: 이런 상황에서 새 집주인의 실거주 때문에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줘야 하는 경우가 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요원한데 전세 수요만 늘면 아무래도 가격이 또 들썩일 수밖에 없잖아요.
0: 괜히 바깥에서 살아도 되는 새 집주인을 실거주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니까.
1: 네네네. 세입자가 밀리고.
0: 들어오는. 거죠. 집주인도 내가 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참 규제 이상해라고 하면 들어오는 거고.
1: 네.
0: 그 집에서 살던 세입자는 그 집이 딱 좋아서 살던 분인데 나가서 다른 새 집 구해야 되니까.
1: 그렇죠. 네, 구하기도 어렵고.
0: 그렇게 되고.
1: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또 갱신 계약을 하면 이게 전세금을 5% 이내에서 보통 올리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갱신 계약이 보통은 신규 계약보다는 전세값이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갱신 계약을 좀 열어둬서 전세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도 좀 줄여보자 하는 이런 취지도 있어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집이 더 지어져야지 아니면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갑자기 오늘부터 서울에서 살기가 싫네? 이런 생각이 집단적으로 들든가.
1: 네네.
0: 그게 아니면 집이 공급이 돼야 새로 지어져야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그냥 서로 수건 돌리기 의자 뺏기 하고 있는 게 뭐 이렇게 하면 나아지고 저렇게 하면 안 나아지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1: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게다가 앞으로 예. 서울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이 변수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여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이주를 앞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27,901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해 하반기에 노량진 3구역, 뭐 부가연 2구역, 뭐 방화 3구역 이렇게 뭐 에서 2천 가구 가량 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에서 줄줄이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0: 철거 시작된다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엔 재건축 대여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 4,424 가구거든요. 여기 이주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는 수천 가구가 비슷한 시기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 전월세 난을 더욱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보통은 원래 살던 동네 주변의 전셋집을 구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그래서 특정 지역 전 전세값이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예.
1: 가령 요즘 이제 동작구에선 노량진 1구역에 이어서 3구역까지 이제 약 5천 가구 정도가 최근 2주에 돌입을 하면서 노량진동은 물론 인근 대방동까지 전세 물건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노량진동 아파트 중엔 전세값이 몇 개월 새 그냥 1억 이상 오르는 곳도 있다고 해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요 동네에 마침 새 아파트가 딱 지어져서 입주가 시작됐네요. 그럼 딱 좋은 건데.
1: 그렇죠.
0: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갑자기 물량 쏟아지니까 때로는 전세값이 막 떨어지기도 하는 때도 종종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게 딱 맞아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1: 네, 이제 지금 문제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 서울 정비 사업에 따른 누적 이주 수요가 한 8만 3,500가구로 추산이 되는데
0: 예.
1: 예상 입주 물량, 그러니까 신축 들어오는 물량은 이보다 2만 3,500가구가 적은 6만 가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일단 이주 계획을 사전에 제출을 받아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주 시기 조정 카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난이 심해지면 인허가 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착공 지연으로 또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 있

0: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세난이 심해지면 재건축 철거 2주 이것도 일단 스톱.
0: 일단 조금 네네네 인허가를 약간 조정을 하는 거죠.
1: 전세난이 언제 좀 가라앉아야 그럼 이게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0: 그렇죠.
1: 이게 요원할 것 같아서.
0: 네네.
1: 그리고 새 집이 안 지어지면 계속 더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요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럼 이거,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걸.
0: 그러니까
1: 잠깐 사정 되시는 분들은 옆 나라에 가서 좀 살다 오세요. 해야 되는 얘기인데, 다른 물리적으로 보면.
0: 그래서 정부도 일단 향후 2년 동안 수도권에 공급할 매입 임대주택이 한 9만 가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예. 6만 6천 가구를 서울이랑 경기 지역에 주로 배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얘기 나왔지만, 공실상가의 주거시설 전환도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가 활용도를 정하기 용이한 공공임대주택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할 때도 늘어나는 물량 중 상당수를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로 공급 급해서 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뭐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언젠가 이제 뭐 경기 좋아서 여기저기 인허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입주가 많이 된 때가 있었잖아요.
0: 네네.
1: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입주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0: 네네.
1: 그때 입주 많을 때 그래도 집값은 좀 올랐지만
0: 네.
1: 입주 많을 때 그때 맞춰서 이제 아 요때가 입주가 되니까 그럼 요때 철거해서 이주하는 것을 맞춰놔야 되겠다 해서 치열하게 그걸 진도를
0: 인허가를
1: 못 뺐으면 빨리 좀 빼세요. 요때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시지도 못해요. 이러면서 해놔야 되는데
0: 네네.
1: 입주 많으면 전세값 안 오르니까 그걸 그냥 즐기고 있고 진도 나가는 걸 안 해놓으면 이거 철거할 때랑 입도 이렇게 안 맞으니까 철거도 못하고 전세난 오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있어서
0: 맞습니다.
1: 이거는 과학자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0: 네.
1: 고민입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거는 비행기 조종사분들 이슈인 것 같은데
0: 네.
1: 조종사들이 그 이착륙할 때마다 수당, 이착륙 수당이라고
0: 그렇습니다.
1: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비과세 수당이었는데 국세청이 이게 왜 비과세입니까?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세금은 매길 거예요. 라고 나서면서 좀 논란이라면서요?
2: 맞습니다. 국내 저가항공사 진에어 얘기인데요. 진에어에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이착륙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급과 별도로 이착륙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인데요.
1: 예.
2: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 이 회사를 정기 세무술사 한 뒤에 이착륙 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통보했습니다.
1: 예.
2: 그동안 진에어는 이착륙 수당을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은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면 현지에 머무는 동안 이런저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1: 예.
2: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업무 때문에 들어가는 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1: 어차피 회사 돈 잠깐 맡겼다가 정산한 그냥 회사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뜻이죠.
2: 네. 근데 실제로 세법에도 실비 변상적 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느라 직원이 비용을 썼는데 회사가 그만큼 보전해 주는 돈까지 월급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일정한 여비나 숙직료처럼 실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돈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이착륙 수당은 성격이 다르다고 봤는데요. 조종사가 실제로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몇 번 뜨고 내렸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착륙을 많이 할수록 더 받는 구조라면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이라기보다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수당, 즉 근로소득에 가깝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거 하느라고 돈 써요, 정말.
2: 네.
1: 그렇다면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예전에 법인카드 같은 거 없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다 이거 일일이 영수증 제출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한 달 밥값 뭐 20만 원 이런 건 그냥 그렇죠. 비과세 할게요 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국제선을 다들 하고 싶으시고 국내선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잖아요.
2: 네.
1: 괜히 다들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 너 나만 왜 국내선 자꾸 보내?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착륙할 때마다 얼마씩 더 주면 국내선이 이착륙을 더 자주 하니까
2: 네.
1: 국내선 운항하시는 그 기사들에게 좀 더 수당 주면서 그냥 그렇게 형평성 맞춥시다 한 이런 걸로 또 썼다고 얼핏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는 네. 틀리겠죠?
2: 네.
1: 이게 이제 그럼 비과세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죠. 그런데
2: 그렇습니다.
1: 원래
2: 맞습니다.
1: 이런 거 말고도
2: 네.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0: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일로 출장을 가서 쓴 교통비나 숙박비를 회사가 지급한다고 해서 그걸 예. 직원이 번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런 돈을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해서 비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 기름 넣을 때마다 법인카드로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 법인카드 잘 없었을 때 네. 그렇게 하려고. 예.
0: 그리고 이제 쓴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면서도 비과세 해주는 경우 도 있는데요.
1: 예. 그러니까
0: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자기 차를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요.
1: 예.
0: 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그 받는 식사비도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 그거는 실비일 것이다.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저희 같은 기자들이 취재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취재수당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요. 다만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는 돈인지 아니면 일을 한 대가로 추가로 받는 돈인지 이걸 따져봐야 하고요. 이번 그 이착륙 수당도 바로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근데 더구나 말씀드린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식사비, 취재수당 이런 것들은 세법에 별도로 비과세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이착륙 수당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고 뭐 조종사에게 비과세 혜택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이 해외를 오가면서 일하고 받는 급여의 경우에는
1: 예.
0: 국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서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것 역시 세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혜택입니다.
1: 그 봐요. 그러니까 국제선 운영하는 승무원이 훨씬 좋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
0: 네. 유리하네요.
1: 그러니 이제 국내에서는 뭐 우리는 뭐 뭡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제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왜 당신들 그 월급 조정하는 걸 세금을 가지고 하세요?
0: 네.
1: 이제 이런 거겠죠. 이게 만약 과세하기로 하면 세금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거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된답니까?
0: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 조종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1: 예.
0: 국세는 원칙적으로 과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착륙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최종 판단되면
1: 지난 5년치를
0: 그렇죠.
1: 해야 되는구나.
0: 과거의 비과세로 처리됐던 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얼마나 1인당 얼마쯤 됩니까?
0: 예컨대 뭐 진에어의 부기장의 경우 이렇게 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5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아직 세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예. 그러니까
0: 진에어는 과세 전 적부 심사라고 해서 그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정식으로 부과하기 전에 국세청의 판단이 적절한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걸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 예.
0: 그래서 진에어와 조종사들은 항공업계에서 오랫동안 이런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좀 과세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분의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이번 판단이 다른 항공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1: 그렇겠네요.
0: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당연히. 특정 항공사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0: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에서도 비슷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국제선 운항하는 승무원들 월급 중에 500만 원을 비과세하는 이거 국외 근로소득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다 세금 내고 오시는 건 아니라면.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지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0: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윤효 시인이 쓴 김영태 선생님이란 시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반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부릅니다. 요즘도 교실에서 다 같이 노래들을 부를까요? 같이 부르는 노래의 그 신기한 힘. 이젠 뭐든 혼자 따로의 시대라 더 아련한데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증시가 유가하락과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S&P 500 지수는 1.14% 오르며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와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1%